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오.
0: 자, 수요일에는요, 직업 영어 해봐야죠.
1: 네, 어떤 직업 탐방을 또 해볼까요?
0: 자, 오늘은요, 수영 선생님이에요. 네, 수영 또, 선생님.
1: 제가 또 새벽 수영을 또
0: 오래 언제 하고 있다
1: 보니까 제가 6시 클래스라
0: 오케이.
1: 5시 반 정도에는 출발을 해야 돼서 한 10분 전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후다닥닥 합니다.
0: 아,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수영을 배우면
1: 예.
0: 수영 선생님한테 뭔가 의지를 하게 되지 않나요 혹시?
1: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래도 뭐 모든 영법을 다 마스터하긴 했는데 음흠. 정말 초기에 배울 때는 아무리 제가 서서 땅에 발이 닿는다고 해도 무서워요.
0: 그럼요. 에. 이게 특히 물을 무서워하는 저 같은 케이스는 에. 선생님이 없으면 저는 물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1: 발차기 하다가 계속 스님
0: 안 돼.
1: 예. 맨날 그랬다. 선생님 살도 없어요.
0: 아, 그렇구나.
1: 아니, 옷도 없어요.
0: 없는데
1: 예, 막 잡았던 기억이
0: 그냥 무조건
1: 나네요.
0: 잡는 거. 에. 자, 그런 내용들을 오늘 다이얼로그에 넣어봤습니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와, 저 진짜 그렇거든요.
1: 그쵸. 왜냐면 머리를 넣어야지
0: 네.
1: 이게 헤엄을 칠 수가 있는데,
0: 어허.
1: 머리를 넣게 되면 또 이게 물 공포증이 있으신
0: 그렇죠,
1: 분들은, 저도
0: 그렇죠.
1: 처음엔 그랬거든요.
0: 저는 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바다나 이런 데서 넣는 건할 수는 있겠는데,
1: 네.
0: 정식으로 뭔가 배우는 입장에서 하는 게더 무서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예. 이게 은근히 그거를 이겨내는 게꽤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나요, 저도.
0: 그렇습니다. 그래서
1: 예.
0: 이것도 0으로 해볼 거고요.
1: 예.
0: 두 번째 미션은 실수로 물을 삼키면 어떡해요?
1: 오.
0: 와, 이것도 무섭죠?
1: 먹으면 나중에
0: 아,
1: 화장실에서 다
0: 그렇군요.
1: 배출하시면 됩니다.
0: 배부른 거군요.
1: 예,
0: 그냥
1: 그럼요.
0: 알겠습니다.
1: 물 드시는 거죠, 뭐.
0: Alright.
1: 예.
0: 자, 이 문장들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우리 또 이제 영어로 한번 수영 배워보죠, 뭐. 예,
0: 오케이.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What's wrong?
1: For you.
0: I'm your swimming teacher.
1: 아, swimming teacher?
0: Yes.
1: 아니,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0: In English? English swimming
1: English. 아,
0: teacher,
1: English
0: yes.
1: swimming teacher?
0: Yes.
1: 아, 처음 뵙네. 아, 오케이, 오케이. my
0: Yep.
1: head and, 저기, push the water?
0: Push?
1: 응.
0: I'll put it in the water.
1: Yeah.
0: Yeah,
1: I
0: yes.
1: was so scared. I am so scared.
0: Listen,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1: Ah, holding?
0: Don't worry.
1: 에?
0: I'm holding you tight. Okay?
1: Okay, okay.
0: Okay?
1: 실수로 이거 물 삼키면 어떡해요? 실수로.
0: What's the problem? Now, another problem?
1: Yeah.
0: What?
1: I have a problem.
0: Okay.
1: I have a mistake and the water. 끔찍해.
0: In your mouth?
1: This drink this water.
0: No. Listen, listen.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1: 아.
0: Okay?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1: Hold.
0: Hold your breath and you'll be fine.
1: 그럼 숨을 언제 쉬죠?
0: Another problem?
1: 네.
0: What?
1: hold 말고 후 하는 거 언제? When?
0: Just
1: When?
0: do it.
1: 응?
0: Just do it. 네. 자,
1: 아,
0: 오늘 내용이
1: 예.
0: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제
1: 맞아요.
0: 생각에는. 그죠?
1: 특히나 이제 여름 시즌이고 하니까.
0: 아, that's right.
1: 예.
0: 자, 그것에 맞춰서 우리 생활 영어 표현 많이 많이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3: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2: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3: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학생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완전
1: 어허.
0: 처음 배우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1: 그죠,
0: 그죠?
1: 그죠. I am scared to put my underwater.
0: 자, 한번 나눠볼게요.
1: 예, 나는 넣기가 무섭다. 내 머리를. 이렇게 되겠네요.
0: 여기서
1: 물 아래에.
0: 욕심을 조금 더 내자면
1: 네.
0: 한번더 끊는 것도 괜찮습니다.
1: 그래요.
0: I'm
1: I'm scared까지.
0: 그렇죠.
1: 아, 나 무서워요.
0: I'm scared. 근데 뭐 하는 게 무서워요?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1: 아,
0: 그렇죠?
1: 네. Put my head로 하겠습니다.
0: 오케이.
1: 머리니까요.
0: 머리.
1: 네.
0: 어디에? Under water.
1: Water.
0: 오케이. So 한번 오픈해서 보도록 할게요. 정답. That's
1: Yes.
0: right. HEAD 머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일단은 어떤 감정이에요? 굉장히
1: 두려운 감정?
0: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Right?
1: 네.
0: I'm scared. 자, 근데 I'm scared. Scared가 겁을 먹은이라는 형용사인데요. 거기까지는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1: 네.
0: 근데 자, 뭐 하기가 당장 무섭다라고 해서 연결을 해서 더 문장 길게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1: 맞아요.
0: So 여기에 지금 보면 to put 이렇게 동사 원형이 들어가 있네요.
1: 네.
0: 이런 식으로 I'm scared. 뭐 she's scared. We are scared. 쓰고 나서요. To do something이라고 하면 그 행동하기가 무섭다. 그러니까 평소에
1: 네.
0: 원래 그런 공포증이 있다기보다는 적어도 당장 그렇기가 무섭다라고 할때 굉장히 많이 쓰는 패턴입니다.
1: Yeah.
0: Alright. So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녀랑 얘기하기가 두려워. 내가 뭔가 잘못했든 아니면 그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든
1: 예.
0: 여러 이유가 될수 있잖아요.
1: 어허.
0: 그래서 누구와 얘기하다라고 할때 뭐라고 쓰죠, 우리가?
1: Talk with.
0: With 써도 돼요.
1: 네.
0: 근데 to를 더
1: Talk to.
0: 추천해요. 네. So talk to 누구? 그러면은 난 있잖아. 그녀와 얘기하는 거 겁나. 그 화내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 어떻게 할까요?
1: I'm scared to talk to her.
0: 그렇죠. Oh, I'm scared to talk to her. Do I really have to talk to her? 막 이러면서 그렇죠?
1: Yeah.
0: 자,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1: Yeah.
0: 난 무서웠어. 그들을 보는 게. 난 그들 보기가 무서웠어. 막 이러면서.
1: 보는 거요. 만나는 게 아니고.
0: 예.
1: Yeah. I am scared.
0: 과거형으로.
1: I was. Uh-huh. I was scared to.
0: 그들을 보는 거?
1: See them.
0: See them. Right? 근데 그것도 결국 만나는 거예요. See 하는 것도.
1: 예, 예, 예.
0: 우리 한번 보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1: 그쵸.
0: So I was scared to see them.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한테 혼날 일을 한 거야, 내가. 그랬을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보러 가는데, 나 무서웠어. 그래가지고, 오. I was scared to see them.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1: 저 갑자기 떠오르네요. 음흠. 엄마 차 몰래 끌고 나갔다가,
0: 오, 와우.
1: 긁은 적이 있거든요.
0: 오.
1: 그때 정말 I was scared to see my mother.
0: see my mother.
1: 예.
0: 바로 적용됩니다. 와. 이래서 여러분들, 본인이 실제로 해봤거나
1: 네.
0: 이렇게 공감이 되는 문장으로 예문 만들잖아요.
1: 네.
0: 아, 패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1: 보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영어 빨리 들어요.
0: 그렇습니다.
1: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죠.
0: 오케이. 자, 가볼게요. I am scared to talk to her.
1: I am scared to talk to her.
0: I was scared to see them.
1: I was scared to see them.
0: 네, 참고로 underwater 그러면 물 아래로 아래.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물 밖으로, 뭐 수면 위로라고 할 때는요, above water.
1: Above.
0: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1: I a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0: 아, 이랬을 때 수영 선생님이.
1: 멋있어.
0: 걱정 마.
1: 어머.
0: 선생님이 꽉 잡고 있으니까. 선생님.
1: 이래서 수영 선생님을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었어요.
0: 아.
1: 수영 선생님하고 같이 막 밥도 먹자고 제가 막.
0: 막 짝사랑하고.
1: 프로포즈 하고. 예. 아, 그래서 쌀국수 같이 먹었던 기억도 나네요. 경험이 많아요, 제가.
0: 저는 지금 쌀국수만 들리네요. 네.
1: I'm holding you tight. 내가 너를 꽉 잡고 있다.
0: Yes.
1: 와. 걱정 많은 뭐 우리 뭐
0: 예
1: 이거 사실 한국말로 걱정만 하기보다 영어로 더 많이 해요.
0: 맞아요. 요즘에 어떤 표현들은
1: 예, 예.
0: 워낙 외래어로 많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

0: 들어서 그게 더 편할 때가 있죠.
1: 요거는 이제 약간 응용해가지고, 어우, 워리워리, 돈워리. 이렇게까지 하죠.
0: 응용이라 그래서 저는 무슨, 응용 문장을 만드나
1: 했더니. 예, 아, 저 연마식으로.
0: 어, 좋아요. 워리워리, 돈워리.
1: 강아지 이름이 워리가 있어요.
0: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이렇게

0: Be,
1: worry.
0: re라고 돼야지. re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 네.
0: 한번 해볼까요? worry, worry.
1: worry, worry.
0: 아, 좋아요. So don't worry. I'm holding you. Hold on. 여기 지금 hold라는 게 나왔어요.
1: 네.
0: hold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1: hold가 잡는 거죠.
0: 맞아요. 이렇게 잡고 있는 이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문맥에 따라 이렇게 품에 안아주다 이런 뜻도 될 수도 있어요. 자, hold의 과거형은 뭘까요? 그냥 입으로 한번 try 해보세요. hold. hold it?
1: held.
0: held?
1: 예.
0: PP형은 뭘것 같아요?
1: hold, held, held.
0: 보겠습니다. Perfect. Very nice. Hold, held, held. 저는 이거 정말 죽을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과거형 PP 형태는요, 결국에 쓰게 됩니다. 오케이?
1: 예.
0: 자, 가볼게요. 그리고 hold. 자, 그러면 hold인데, 뒤에 이상한 게 하나 나왔는데요?
1: 타이트.
0: 타이트가 뭐한 거예요?
1: 타이트가 우리 왜옷 입을 때도 나 이거 너무 타이트해 이런 말 많이 하니까
0: 맞아요.
1: 꽉 조이거나
0: 뭔가,
1: 그쵸?
0: 맞아요. 꽉 조이거나, 뭐, 끼거나, 이런 거, 뭔가 꽉의 느낌이 있지 않나요?
1: 그쵸?
0: 오케이, that's right. 그래서, hold someone tight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누군가를 그냥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꽉!
1: 꽉
0: Yes, there you
1: 잡고
0: go. So,
1: 안정감이 들 수밖에 없네요.
0: that's right. Alright, so, tight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알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는, 그런, 뭐, 예를 들어, 예산이 굉장히, 뭐, 빡빡하다. 이런 거할
1: 네.
0: 때도 타이트하다고 얘기하거든요. 타이트 버짓이라고 하듯이, 계속 결국에는 타이트라는 단어를 갖고 가야 될 겁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사실 예전에 영어, 무슨 노래, 가사에도 나왔었는데요. 나를 꽉 잡아. 나를 꽉 잡아라.
1: 꽉 잡아. Hold me tight.
0: 그렇죠. Hold me
1: Me tight.
0: tight.
1: 아, 이거 우리
0: 어,
1: 소찬이
0: 미 타이.
1: 언니 노래요. Hold me tight. 이런 노래 있어요.
0: 뭔가 어디서, 예,
1: 노래 제목인가 뭐
0: 알겠어.
1: 그래요.
0: Alright. 이거는 진짜 잡는 게될 수도 있고, 안아달라는 게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Okay. 자, how about this? Alright. 그, 밧줄이 뭐죠? 밧줄?
1: 밧줄?
0: 밧줄?
1: rope?
0: 로프. 그죠?
1: 왜?
0: rope.
1: rope.
0: rope. 그러면 그 밧줄을 꽉 잡아.
1: hold the rope tight.
0: beautiful. 이렇게 해서 타입만 뒤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한번 해보겠습니다. Hold me tight.
1: hold me tight.
0: Hold the rope tight.
1: hold the rope tight.
0: Alright, 자, 이번에는 좀 안심시켜주는 느낌으로 연기 살려서 느낌.
1: 내가 소영 선생입니다.
0: 아, 선생님입니다.
1: 예.
0: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1: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0: 네, 이제부터 걱정이 시작됩니다.
1: 뭐죠?
0: 실수로 물을 삼키면 어떡해요?
1: 아,
0: 이게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왜냐면 아 물론 물을 이렇게 마시는 거가 있지만 이게 수영장 물이어서가 아니고요 벌컥벌컥 먹게 되잖아요 그 공포가
1: 그러면, 그쵸.
0: 엄청나거든요
1: 그러면서 뭔가 내가 숨을 못쉴것 같은 느낌.
0: Why?
1: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0: 그런 걱정 때문에
1: 예. What if I in some water by mistake?
0: 자 이것도 끊어서 한번 가보면
1: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0: Alright
1: 그리고 왠지 what if 이렇게 해?
0: 덩어리로?
1: 예. 네.
0: Okay.
1: What if를 끊고 보면은 좀더 해석이 쉬울 것 같아요.
0: 이게 그러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What if?
1: What if? 그러면
0: 그러면 오케이 okay, 알겠습니다.
1: I
0: 내가 뭐 하면?
1: I 조금의
0: 뭘
1: 물을
0: 하면?
1: 삼키면
0: 그렇죠.
1: 아, 삼키면 근데 이게 삼킨다는 개념이 이게 씹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1: 꿀꺽꿀꺽이잖아요.
0: 물을 이렇게 보통 그렇죠. 바이트 하진 않죠.
1: 그쵸? 근데 삼키다가 원래 스왈로우 아니에요?
0: 오, you know this.
1: 근데 드링크로 가야죠.
0: 아, 드링크요?
1: 예.
0: 드링크는 뭐예요?
1: 드링크가 음료수인데?
0: 아, 음료수죠.
1: 예.
0: I don't know, just, you know.
1: 근데
0: 지금 많은
1: 드링크.
0: 분들, 잠깐만, 이거 뭘로 써야 되지?
1: 그쵸?
0: 애매할 것 같기도 한데.
1: 이거 근데 갑자기 생각이, 물을 마시다가 우리 어떻게 영어로 쓰죠? 그 힌트 가능할까요?
0: 드링크죠.
1: 드링크 맞죠?
0: 맞습니다.
1: 그럼 드링크네.
0: 음료도 되지만 그거는 마시다도 되죠.
1: 근데 잠깐만요. 삼키면 아, 그러면 이거는 현재로 가요. I drink some water by mistake 실수로.
0: Okay. 자, what if I drink some water by mistake? 자, 보겠습니다.
1: 자유.

0: 최근에
1: 일찍 갔대요.
0: 승희 씨가
1: 속상해요.
0: 단이에요. 단 아니야. 단 요즘에 단어가 성적이 좋았어요.
1: 아, 그쵸.
0: 근데 좋은데 항상 뭔가 했다가 아닌 것 같아 하는 거는
1: 확신이 안 서요.
0: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1: 그러니까 100% 모르기 때문이죠.
0: 아, 그래도요. 예. 자 보세요. Drink라고 하는 건 본인의 의도대로 그렇죠? 아. 정말 컵에 담아서 마신다는 느낌이 꼭 컵인 필요는 없지만
1: 약간 thirsty에서 마시는
0: 그쵸?
1: 느낌.
0: Right. 근데 이 swallow라고 하는 것은 좀 실수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아 이거를 실수로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실수로 남의 음료를 드링크 한다 할 때는 드링크가 가능하겠죠.
1: 예, 예,
0: 오케이?
1: 예.
0: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 울컥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그죠?
1: 물에 빠졌을 때.
0: 물에서 빠졌는데. 예, 예. 그 안에서, 하면서 천천히 마시지 않잖아요. 그죠?
1: 마침 목마른데 잘 됐네.
0: 잘 됐어. 안에서. 그 아니니까. 그 들어가는 거예요.
1: 그렇죠.
0: Alright, so swallow는 삼키다. swallow보다는 swallow 조금 입모양을 벌려서 좀 발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o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자, 뒤에 by mistake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덩어리 표현으로 무슨 뜻일까요?
1: 실수로.
0: 실수로 그렇죠. Mistake 자체가 실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y mistake. 자, 이거는 문장 뒤에 여러분들 그냥 쓱 넣어주시면 돼요.
1: 네.
0: So 예를 들면. 내가 실수로 그 케이크 떨어뜨렸어. 그걸 만드는데 상대방이 한 8시간 걸렸어요.
1: 이야, 이거 근데, 너무 했다. 실수 아니다, 이거는.
0: 그래서 하하 하다가 훅!
1: 야.
0: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어떻게.
0: 나 그 케이크 떨어뜨렸다?
1: I
0: 실수로.
1: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0: Alright. 자, how about this? 넘어지는 거는 무슨 down이죠?
1: Fall down.
0: Fall down. 과거형은 뭐예요?
1: Fell down.
0: Fell down. 그리고 그녀는? 실수로 넘어졌어. 그러면
1: she fell down by mistake.
0: 그렇죠. She fell down. 근데 일부러가 아니에요. By mistake.
1: 일부러 넘어지는 사람 있을까요?
0: 일부러요? 아니, 그러니까 웃기려고.
1: 아, 그럴 수 있겠다.
0: 그럼 아프지는
1: 않을까요? 저 많이 해요.
0: 네. 자, 가보겠습니다.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1: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0: She fell down by mistake.
1: She fell down by mistake.
0: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는 이해를 한 거죠. 그렇죠?
1: 네.
0: 삼키는 거에 물을 근데 실수로.
1: 어허.
0: 근데 문장 처음에 뭐로 시작했어요?
1: What if?
0: What if? 자, 이 what if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덩어리입니다.
1: 그죠.
0: 그래서 what if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1: 아~
0: 상상을 하면서 걱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 아, 뭐 하면 어떡하지?
0: 네, 항상은 아니지만 네.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나 F 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다든가 뭐 그 여자애가 나한테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1: 예.
0: 이런 식으로 걱정할 때 특히 많이 쓰게 됩니다.
1: 아.
0: 저 평소문으로 어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부터 출발했죠?
1: 예.
0: So what if 내가 swallow 하면 어떡하지?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예.
0: Right.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마유가 no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마유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걸 한번 해보세요.
1: no라고 말하면이에요? 허락을 안 하면이에요?
0: 그러니까 no라고 말하면, 그게 이제 의역을 하면 허락을 안
1: 허락을
0: 하는 거죠.
1: 허락을 안 하면, what if 마유 says no?
0: 그거예요.
1: What
0: if 마유 says no?
1: Oh.
0: You know what I mean? 자, how about this? 실수하다라는 덩어리 표현 여러분 아세요? 실수하다?
1: Make a mistake?
0: Make a mistake.
1: Wow.
0: 이게 실수하다예요. 그러면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1: Oh, what if I make a mistake?
0: That is it. What if I make a mistake? 그럼 이제 친구가 you know, it's okay to make mistake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혹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억양 살려서 읽어볼게요.
1: Okay.
0: What if Mayu says no?
1: What if Mayu says no?
0: What if I make a mistake?
1: What if I make a mistake.
0: Al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1: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0: 네, 자 그랬더니 굉장히 특별한 뭐 그것도 없어요. 그냥 숨을 참아. 괜찮을 거야.
1: 해야 돼요, 진짜로.
0: 네. 네.
1: Just hold your breath. You will be 괜찮아. You will be fine으로 할게요. 우리 또
0: I'm fine, 네. 이거요?
1: Fine, 괜찮을 거야, 좋을 거야.
0: 오케이. Okay. 자, 아마 이거 보시면서 fine 말고 나는 다른 거 썼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뭐 뭔지 벌써 느낌은 오지만
1: 예.
0: You'll be fine.
1: 오.
0: 뭐 You'll be okay.
1: 오케이.
0: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1: Yes.
0: So fine은 괜찮은. 자, 근데 그 앞에 뭔가 누가 봐도 이건 덩어리 표현인 게 있잖아요.
1: Hold your breath?
0: Yes.
1: Uh-huh.
0: All right. Hold one's breath. 그때 hold가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1: 잡아.
0: 잡는 예. 거예요. Okay? So breath를

0: 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breath를 hold 한다는 것은 이거는 숨을 참다가 되겠습니다.
1: 네네네.
0: 그리고 이게 breathe라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숨이라는 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음할 때 breathe 이게 아니라 breath.
1: breath.
0: breath. 자,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보실게요. breath. breath.
1: breath. breath.
0: 그렇죠. 자, 이 상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숨 참을 수 있니? 너 숨 참을 수 있어?
1: Can you hold your breath?
0: 그렇죠. Your breath가 되겠죠. Can you hold my breath? 이거는 말이
1: 아니죠.
0: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해볼까요? 무슨 트레이닝을 하나 봐요. 그렇죠? 숨 참기 트레이닝이에요. 당신의 숨을 참으세요. 그런데 30초 동안 참으세요.
1: 네.
0: 어떻게 할까요?
1: Okay, okay, good, good. Hold your breath for 30 seconds.
0: 뭔가 요가를 하거나.
1: 그렇죠.
0: 그런 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1: 근데 30초 참는 요가.
0: 그런 요가는 없죠. 알겠습니다. 3초로 할 걸요.
1: 예.
0: So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아예 덩어리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뭐 과거형을 써야 되면 hold 대신에 held 이런 거 쓰면
1: 아하.
0: 되겠죠.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hold your breath?
1: Can you hold your breath?
0: Hold your breath for 30 seconds.
1: Hold your breath for 30 seconds.
0: 오케이. Okay. 자, 그리고요. 이 breath라는 단어로 이제 쓸 수 있는 덩어리 표현들이 많은 편인데요.
1: 네.
0: 그 중에 이것도 같이 하나 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에 필기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catch one's breath.
1: Catch one's breath.
0: 오케이. Okay. So breath가 막 혼자 도망가는 거예요. 걔를 잡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막 달려왔을 때 let me just catch my breath. 그래서 숨을 좀 고를게,
1: 네.
0: 숨을 좀 돌릴게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1: 예.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1: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0: 네, 근데 생각보다 있잖아요. 원어민들이
1: 네.
0: 상대방을 안심시킬 때 예. 별거 아니지만 you'll be fine을 정말 가장 많이 쓴다고 봐도 돼요.
1: You'll be okay보다.
0: You'll be fine. You'll be fine. 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뭐 아이가 예를 들어 진정을 못하고 있다거나 뭐
1: 네.
0: 친구가 그렇다던가 할 때 You'll be fine, you'll be fine. 많이 써주세요. 오케이?
1: 예.
0: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1: I a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0: Yes. 두 번째는요. 실수로 물을 삼키면 어떡해요?
1: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 water.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 water.
2: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3: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2: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0: 네, 소리내서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 패턴은요. Be scared to do something.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1: 네.
0: 나 걔네를, 그들을 보기가 무서웠어.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1: I was scared to see them.
0: 그렇죠. I was scared to see them. Just like that. How about this? 나 걔랑 그녀랑 얘기하기가 무서워. 현재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무서워 그녀와 얘기하기가.
1: I'm scared to talk to her.
0: Oh, I'm scared to talk to her.
1: Yeah.
0: 세 번째요.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자, 저는 무서워요. 제 머리를 물 아래로 두는 게 무서운 거예요.
1: I a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0: You got it.
1: Wow.
0: All 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was scared to see them.

0: I am scared to talk to her.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By mistake,
1: yeah.
0: right? So 실수로 되겠습니다. Mm-hmm. 자, 걔는 실수로 넘어졌어. 그녀는 실수로 넘어졌다. 과거형으로.
1: She fell down by mistake.
0: 그렇죠. She fell down by mistake.
1: Mm-hmm.
0: 나 실수로 그 케이크 떨어뜨렸어.
1: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0: 그렇죠.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하나 더요. What if를 써보세요.
1: 네.
0: 실수로 물을 삼키면 어떡해요? 실수로 제가 약간의 물을 삼키면 어떡하죠?
1: Oh,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0: By mistake. 뒤에 넣어서. 이거는 what if도 들어가고 by mistake도 들어가고.
1: 그렇죠?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fell down by mistake.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좋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3: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2: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3: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4: Yeah. No. What's wrong?
5: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4: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5: Holding?
4: Okay.
5: Okay.
4: What's wrong?
5: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4: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5: Okay.
4: Okay? You can do it.
0: 예스!
1: Wow.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누가 너랑 같이 살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o lives with you?
0: 그렇죠. 3인칭 단수니까 lives가 맞겠죠?
1: 네.
0: So, who lives with you?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Be scared to do something.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난 그녀에게 물어보기 무서워. 난 그녀에게 물어보기 무서워.
1: 아이고 아이고.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왕초보 영어 2026년 하편 교재가 나왔습니다.
1: 또 같이 가야죠.
0: 그럼요. 네. 하나 겟 타셔서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고 또 당연히 실생활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 많이 넣어놨으니까요. 같이 트레이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점점 이 영어를 정복한다라는 느낌이 뭔지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말씀 덕분에요.
0: That's right.
1: 네.
0: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1: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0: 네.
1: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좋아요.
1: 자, 제목이 베프가 왜 그랬을까 Part 2 인데요.
0: 예.
1: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0: 뭐였죠?
1: 친구가 예. 돈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0: 네네.
1: 그거에 대해서 딴 친구한테 아, 나 너무 실망했다. 어떻게 베프인데 이럴 수가 있지?
0: 음흠.
1: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0: 맞아요.
1: 아, 뭔가 이게 아, 찝찝하잖아요.
0: 그죠. 가서 뭐 얘기해봐. 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 That's right. 자, 어떤 내용 들어가는지 뭐 오늘 같이 트레이닝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0: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애니, 너몇달 전에 내돈 빌렸는데,
1: 오.
0: 아, 그때 사실은 연락해 보라고 다른
1: 그때
0: 친구가 얘기했어요.
1: 얘기했죠?
0: 그래서
1: 맞아.
0: 오늘
1: 예.
0: 자체가 직접 가서, 그래, 안 되겠다. 나 혼자 이렇게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1: 대면을 했군요.
0: 네, 가서 대면해서,
1: 네.
0: 애니, 너몇달 전에 내돈 빌렸는데, 이 얘기를
1: 그래요.
0: 한 거예요.
1: 왜냐면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 끙끙
0: 아유,
1: 앓고,
0: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1: 에이.
0: 한 30년 지나서, 어? 그거 아니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네.
1: 그쵸. 그때 가서 이자 받기엔 너무 늦어요. 에이.
0: 이자까지.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잠깐. 미안. 널 완전 오해했네. 뭔가가 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1: 왜 오해를 한 거죠?
0: 어떤 이야기일지.
1: 야, 이 드라마 너무
0: 와,
1: 재밌다.
0: 너무 좋아요. 이거
1: 너무
0: 영어로
1: 신나는데요?
0: 배워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돈 빌려간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영어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애니, 너몇달 전에 내돈 빌렸는데.
2: I don't understand Korean very well. Sorry.
1: 그치.
2: Sorry.
1: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다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You borrowed my money a few months ago. Yeah, you remembered?
2: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1: Next day에?
2: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1: 어?
2: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1: 잠깐만. 잠깐만. 어머. 어머. 미안. 너 완전 오해했다. 미안.
2: Sorry?
1: I'm sorry. I'm sorry. I think very wrong. Sorry, sorry. 그래도 이자는 안 갚았잖아.
2: What?
1: No. Sorry, I'm sorry. See you next time.
0: 아이고, 자, 내용을 보니까 뭔가 오해가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고요. 아,
1: 그러니까요.
0: 이제 물론 이제 대화하는 와중에 말이 안 통해가지고 좀 애매하긴 했지만 확실한 건 오해였다.
1: 오해예요.
0: 아,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1: 얘기하기 잘했지.
0: 그거 잘했죠. 안 했으면 큰일 날
1: 맞아요.
0: 뻔했죠. 그렇죠. 자, 오늘 뭔가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 우리 영어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again, 저번에는 제 3자 친구와 대화였다면 이제 직접 마주 보고 얘기합니다. Annie, 너몇달 전에 내돈 빌렸는데 이거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Annie, you borrowed my money ago.
0: 한번 끊어도 좋을 것
1: 그쵸.
0: 같아요.
1: 내 돈을 빌렸어. 몇달 전에. 그쵸. 그러면은, 여기 너무 칸이 좁은데? 자,
0: 뭐가 빠진 거예요, 지금
1: 몇
0: 그러면?
1: 달. 몇 달이 빠졌네요.
0: 오케이.
1: 자, 그러면은,
0: 정확하게 몇 달이라고

0: 하실까요?
1: A few,
0: Okay.
1: a few months ago. 예. 몇달 전이잖아요.
0: Okay.
1: 왜?
0: 아니, a few months로 쓰는 거좀
1: 놀래서,
0: 놀래서.
1: 아,
0: 예.
1: 잘해서.
0: 잘해서, 잘해서.
1: 예, 잘해서.
0: 아하.
1: 예. A few months, 이건가? 이거 복수로 써야
0: 제가 방금
1: 되는데?
0: 말한 거 약간 취소, 살짝 반 정도 취소할게요.
1: 복수인데?
0: All
1: 이거 복수로 써야 되잖아요.
0: right. 복수로 쓰는데 이는 필요가 없죠, 그렇죠?
1: 아, 이 필요 없나요?
0: 그렇죠.
1: 굿힌트, 땡큐.
0: 네.
1: 예.
0: 오케이.
1: 예.
0: 자, Annie, you borrowed my money a few months ago, and 일단은 오늘은 그보다 더 짧게 갖고 왔는데
1: 예.
0: 이것도 완벽히 맞습니다.
1: 오.
0: 오케이. 자, 정답 그냥 아주 단순해요. 그냥 months ago.
1: 이렇게 돼요?
0: 네.
1: 몇 달이 없잖아요. 몇이 없는데요?
0: 그렇죠. 여기도 숫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여기서 몇달 전이라고 하는 거는
1: 아.
0: 그냥 대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1: 아.
0: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months일 필요가 없어요. days, weeks, years. 이렇게 뭔가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 앞에 정확하게 1, 2, 3, 4, 5 이런 게 없으면 뭐 수개월 전일 수도 있고요. 뭐한 2개월 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딱한달 되진 않았다. 그거보단 많아. 이런
1: 네.
0: 느낌을 강조하는
1: 아예 지난번에
0: 것뿐입니다.
1: 했던 기억이 살짝 나네요.
0: Yeah? Okay.
1: 예, days ago. 그것도
0: Aha.
1: 괜찮다.
0: That's
1: 예.
0: right. Okay. So, month는 당연히 개월을 얘기를 하고요. 발음할 때 months라고 하지 않는 것만 주의해 주세요. Okay?
1: 네.
0: So, month에서 윗니, 아랫니
1: months.
0: 사이에 혀가 살짝 끼는 거지만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So,
1: 네.
0: month.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갑니다. Month. Month.
1: month, month.
0: Alright.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수개월이라고 할 때는 months, 수년, 뭐 years
1: years.
0: 이렇게 다양하게 바꿀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지금 또 그게 나왔어요. months 뒤에 뭐가 써 있어요?
1: ago.
0: ago가 뭐죠?
1: 뭐뭐 전에.
0: 전에예요.
1: 예.
0: 자, 그런데 이거는 과거의 한 시점보다 더 전에 이런 뜻이 아니죠.
1: 지금으로부터.
0: 그렇죠.
1: 네.
0: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1: 아.
0: ago는요, 현재 기준으로 지금부터 얼마 전에라는 뜻이
1: 예.
0: 되겠습니다. 그렇죠? So 시간, 뭐 기간을 쓰고 나서 언제 ago인데 여기서도 과거 기준에 또몇달전 이렇게 얘기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go를 써주시고요, 문장 맨 뒤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말 엄청 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슬기 어디 있어? 이렇게 했더니 방금 뭐야? 방금 있었는데 여기
1: 오.
0: 이런 얘기 많이 쓰죠.
1: 예.
0: 자, 그럼 이거 해볼게요. 그녀는 여기에 있었다 1분 전에. 이게 방금 그 친구 방금 여기 있었어 이런 얘기거든요. 저 그녀는 여기
1: 예.
0: 있었다 과거로
1: She was here.
0: She was here 1분 전에.
1: Minute ago.
0: A minute ago. She was here a minute ago. 이렇게 써주면 너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how about this? 그 버스 30분 전에 떠났어요. 아이고,
1: 아이고.
0: 맙소사. 뭐 예를 들어 뭐 휴게소 뭐 이런 데서. Alright. 야,
1: 네.
0: 자, 그 버스는 30분 전에 떠났다.
1: The bus left 30 minutes ago.
0: 그렇죠. The bus left 30 minutes ago. 지금 기준.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Yeah.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She was here a minute ago.
1: She was here a minute ago.
0: The bus left 30 minutes ago.
1: The bus left. The bus left 30 minutes ago.
0: 오케이. 30가 잘 발음이 안 돼요?
1: 예.
0: 오케이.
1: 갑자기 생각이.
0: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borrow 나왔어요.
1: 예.
0: 뭐였죠? 이거 하는 거? borrow 하는 거?
1: 빌렸다.
0: 빌렸다.
1: 네.
0: So, 빌리다가 borrow가 있지만 또 하나 빌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1: rent.
0: rent라는 게 있죠.
1: Oh.
0: Right. 이 borrow랑 rent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뭔가 borrow 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무료로 무상으로 빌릴 수도 있는 거고요.
1: 네.
0: 그런데 이 rent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빌리면서 대가로 뭔가를
1: 지불해야 돼요.
0: 지불해야 된다는 게
1: 네.
0: 보통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 Rent car.
0: 뭐 그렇죠?
1: 예.
0: 자동차도 돈을 주고
1: 맞아요.
0: 임시로 이렇게 한다는 거. 근데
1: 네.
0: 연필 같은 걸 친구한테 빌릴 때는 rent를 쓰지 않겠죠?
1: 그쵸.
0: borrow를 쓰게
1: 네.
0: 됩니다. Alright. 자, 그렇다면 우리 본문 읽어볼게요.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약간 불편하게, 그렇죠?
1: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0: 자, 이랬을 때 친구가 well 이러면
1: 네.
0: 이게 뭔가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구나 느낄 텐데
1: 그치.
0: 갑자기 친구가 하?
1: 어?
0: 이러면서 그 다음날 갚았는데?
1: 오.
0: 이러는 거예요.
1: I earn you back the next day. 오. I you back. 나는 돌려줬어. 다음 날에. 여기서 끊어도 되겠네요.
0: 오케이.
1: 예. 그러면은 갚았다. 갚았다. 그러면은 근데 이걸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paid.
0: 페이 하는 게 뭔데요?
1: 지불하는 거예요.
0: 지불하는 거.
1: 아, 그러면 이건 대가를 지불하는.
0: 너에게 지급을 했다. 근데 뒤에 뭐가 또 추가적으로 있네요?
1: 다음 날에요.
0: No.
1: back.
0: Paid you back이 있네요.
1: 네.
0: 그렇죠? 맞는지 보겠습니다.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1: 오, 맞네요.
0: 맞죠? 그럼요.
1: 아.
0: Pay는 정말 지불하다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말로 지불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1: 예.
0: 이거는 무슨 뭐 물건값을 낼 때만 쓰는 건가?
1: 그래야 될것
0: 딱딱하게
1: 같았어요.
0: 느끼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1: 아.
0: 금전을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1: 저
0: 거죠.
1: 솔직히 turn도 헷갈렸어요. turn. turn는 안 돼요.
0: Turn.
1: 예. 돌려주는 거. turn back.
0: Turn back은 돌아서는 거죠. You
1: 돌아서는
0: mean
1: 거예요?
0: return 아니에요? Return?
1: 아, return.
0: Return. Return your money?
1: 예.
0: 환불해 주는 거?
1: 예.
0: Right. 그거는 이제 보통 환불하다 이런 식으로
1: 환불할
0: 이제 보통
1: 때.
0: 쓰게 되는
1: 예, 이건 환불이 아니죠.
0: 거죠.
1: 예.
0: 오케이. 뭐 환불을 뭐 그거는 이제 환불보다는 예를 들어 물건 있으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렇게 뭐라 그러죠?
1: 돌려주는 거.
0: 돌려주는 거.
1: 아, 반품.
0: 오케이.
1: 예.
0: Right. So pay 지불하다 해서 과거형으로 paid를 쓴 것뿐이고요.
1: 네.
0: 여기에 뒤에 단순하게 뭐 붙었다?
1: back.
0: Back이 뭐야? Back.
1: 백은 돌아오는 건데요.
0: 도로예요, 도로.
1: 도로.
0: 그래서 도로 페이 하는 거니까 당신이 먼저 나한테 페이했고 내가 페이백 하는 거예요.
1: 돌려줬네요.
0: 그래서 그게 도로 지불하다가 의역이 되면서 돈을 갚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pay someone back. 그래서 someone이라고 하는 걸 중간에 넣어주시면 돼요.
1: 예.
0: Okay, so pay someone back.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 예.
0: 과거에 어떤 특정 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날이 뭐냐면 내가 빌린 날인 거예요.
1: 네.
0: 그리고 그 다음 날에 the next day에 내가 갚았다.
1: 오.
0: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 덩어리로 가져가셔야 돼요.
1: 예.
0: 어떤 특정한 날, 과거의 특정한 날, 꼭 과거일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그날 바로 다음 날이라고 할 때, the next
1: Next day.
0: day.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1: 음흠.
0: So 예를 들어서 너무 슬픈 문장 괜찮겠어요?
1: Break
0: 헤어지다가 뭐죠? Break up이에요.
1: 예.
0: 헤어지다. 헤어졌다는 뭐예요?
1: Broke up.
0: Broke up.
1: 예.
0: 걔네가 예를 들어 수요일에 사귀었어요. 목요일에 헤어졌어요.
1: 정말.
0: 그러면 그들은 헤어졌다 그 다음 날에.
1: They broke up the next day.
0: That's it. 아이고.
1: 아이고.
0: 자, 이번에는 지나가 그 다음 날 관뒀어. 그만뒀어.
1: 아.
0: 지나는 그만뒀다 그 다음 날에.
1: Gina quit the next day.
0: 그렇죠. Gina quit the next day. 이거는 the next day를 쓰려면 분명히 뭔가 스토리가 앞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1: 그러네요.
0: 도대체 어떤 날을 얘기하는 건데? 라는 게 나와야겠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just like so.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They broke up the next day.
1: They broke up the next day.
0: Gina quit the next day.
1: Gina quit the next day.
0: 네, 그래서 그 왜, last Christmas you gave me
1: 예.
0: my heart, 그죠? 뭐,
1: 일단 very next day
0: 그
1: you gave
0: 다음 날,
1: it
0: 나한테
1: 알았어요.
0: 이거는
1: 네.
0: 다음 날 헤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슬픈 노래입니다, 그거
1: 그죠, 그죠,
0: 사실은요.
1: 그죠.
0: 네.
1: 신나는데 사실.
0: 네, 자, 그리고요, 참고로 어떤 해당 날이 있었을 때, 그 다음 날은 the next day였잖아요.
1: 예.
0: 근데 그 바로 전날은 the day
1: Day before.
0: before이라고 쓰게 됩니다.
1: 오.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약간 황당해하면서,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1: 아?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0: 자, 이랬을 때그 친구가
1: 네.
0: 말을 딱 하면서 뭔가 쎄한 거예요. 그래서 너 계좌 확인 안 했구나.
1: 아이고.
0: 얘 확인 안 했네. 이런 느낌인
1: 저도 이런 적
0: 거예요.
1: 있어요.
0: 아,
1: 예.
0: 그렇군요. 아유, 오해가 사기 딱 좋죠.
1: 맞아요. You didn't check your, did you? 너 계좌 확인을 안 했지, 맞지? 이거죠. 여기 계좌 들어가야 되는데. Your 계좌가 그거잖아요. 우리 뱅크 어카운트 하잖아요. 어카운트. Yeah.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0: Okay. 자, 맞는지.

0: 알겠습니다. 네. You didn't check.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정답 맞습니다. 예. Account는 계정, 계좌를 얘기를 하겠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은행 계좌이기 때문에 앞에 은행이 뭐예요?
1: Bank.
0: Bank. Bank account가 맞지만 이거 맥락상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account라고 보통 쓰게 돼요. 예. Okay. 자, 그리고 여기서 사실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체가 핵심이에요, 사실. 오. 오늘은요. 뭐냐면 제가 이걸 그대로 갖고 올게요.
1: 네.
0: 과거에 대해서 부정한 걸 했잖아요. 너는 너의 account를 체크하지 않았어. 라고 일단 나왔어요. So you didn't do something.
1: Yes.
0: 그리고 did you가 나왔죠.
1: 네.
0: 자, 이거는 보세요. 억양에 따라, did you의 억양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너 계좌 확인 안 했구나? 어. 안 했네. 이거는 어떤 느낌? 이거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1: 그쵸.
0: 얘 안 했네, 확인. 이렇게 내가 조금 확신하면서 얘기를 할 때, 그럴 때는 did you가 아니라 did you.
1: Did you.
0: Did you. 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Did you? 이러면 했어? 이렇게 확인하는 느낌이에요. 오. 그게 아니라 안 했네 하고 확신을 갖는다.
1: 예.
0: 그럴 때는 oh,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이런 느낌이에요.
1: 아,
0: 아시겠어요?
1: 한국말이 들리는 느낌이에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너 예. 머리 안 감았구나. 안 감았네.
1: 예.
0: 안 감았니? 혹시 감았어? 이게 아니고
1: 예.
0: 얘 안 감았네. 아우 냄새. 얘 안 감았어. 확신하잖아요.
1: 예.
0: 그러면 You didn't wash your hair, did you?
1: 오.
0: 이게 되는 거예요. Did you?
1: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너 머리 안 감았지, 맞지?
0: 맞네.
1: 맞지?
0: 이러면서 그렇죠.
1: 예.
0: 감았어? 이러지 않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가 여기가 다크서클들이 내려와 있어요.
1: 아이고, 아이고.
0: 너 잠 안 잤구나. 안 잤네. 얘 안 잤어. 그러면 잠을 자다만 넣으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1: 그렇죠. You didn't fall asleep. 아,
0: 그냥 자다.
1: You didn't sleep. Did you? Did you?
0: Did you?
1: Did you?
0: You didn't sleep, did you?
1: You didn't 이렇게 돼야 sleep, 돼요. Did you?
0: 네, 그래서 이거는 연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1: 오.
0: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방금 한 거. 너 머리 안 감았구나. 얘 안 감았네. 안 감았어.
1: Yeah, you didn't wash your head.
0: Hair.
1: Hair, did you?
0: Head, 깜짝 놀랐습니다. Hair. You didn't wash your hair, did you? You didn't take a shower, did you? You didn't brush your teeth, did you?
1: 아이고,
0: 이런 식으로
1: 예.
0: Did you? 낮추는 게 굉장히 여기서는 핵심이다.
1: 네.
0: 여러분들도 연기하듯이 안 했구만 이 느낌 살려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You didn't sleep, did you?
1: You didn't sleep, did you?
0: You didn't wash your hair, did you?
1: You didn't wash your hair, did you?
0: Right. 자, 그리고 여기서 she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1: 오.
0: 그래서 친구가 되게 우울해 있는 거예요.
1: 예.
0: 무슨 소개팅을 나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녀가 안 왔구나. 안 왔네.
1: 오.
0: 그녀가 안 왔어. 이렇게 확신해요.
1: 예.
0: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녀니까.
1: She doesn't. 아, she didn't. She didn't come.
0: Did you까요?
1: She didn't come, did you?
0: Did you?
1: Didn't you?
0: Did she?
1: Did she?
0: 왜냐면 주어가 아예 바뀌었잖아요.
1: She였군요.
0: 네, 그래서 Oh, she didn't come or she didn't show up, did she?
1: 예.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그래서
0: okay? so, 거기까지가 너무 무리다 싶으면 방금 드린 did you, did you?
1: 예.
0: 이 연습을 더 많이 하세요.
1: She didn't come, did
0: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1: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0: 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잠깐 이거 본 거예요. 확인해 본 거예요.
1: 확인했어.
0: 그 날짜로 가봤어. 들어와 있어요. 아, 미안. 널 완전 오해.
1: 그러게요.
0: 아.
1: Wait, wait. Oh, I'm sorry. I got you wrong.
0: 네.
1: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 너무 짧은데.
0: 이거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1: 그래요?
0: 좀 열어서 알려드려야 되긴 한데 힌트는 완전 뭐 완전. 아주라는 뜻을 가진 아주 짧은 단어가 있습니다.
1: 아. 그러면은 all.
0: 거의, 오.
1: 예. I got you all wrong.
0: 네.
1: 모든 걸 다 잘못 생각한 거니까.
0: 잘못했다.
1: 예.
0: 자, 최초입니다. 최초.
1: 맞았어요?
0: 자, 오케이. Wait. Oh, I'm sorry.
1: 예?
0: 딱 확인하고. I got you all wrong.
1: 오.
0: 정답 맞습니다.
1: 우와.
0: 이 all이라고 하면 거의 99%는 그건 모든 아니에요. 라고
1: 예.
0: 해요. 진짜 영어 고수들도 all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오.
0: 그런데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She's all sad. You know, he's all happy. 이렇게 원어민들이 말할 때 있어요.
1: 오.
0: 그 얘기는 all이라고 하는 거가 아주 완전히

0: 이라는 뜻으로도 엄청 많이 쓴다는 거예요. You know?
1: 예.
0: Okay. So 여기서는 I got you wrong 해도 되는데 I got you all wrong. 내가 완전히 너를 오해했네. 강조를 해준 거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거는 약간의 양념에 불과해요.
1: 네.
0: 더 중요한 거는 예. 오해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해하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일반적으로 예. 아는 단어가 뭐예요?
1: Misunderstand.
0: 그렇죠.
1: 예.
0: Misunderstand. 틀린 단어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회화체에서는 오히려 덜 씁니다.
1: 아.
0: 오히려 이 친구를 정말 많이 써요. 자, 이게 왜 오해하다일까요? Wrong은?
1: 잘못.
0: 잘못된 거예요. 뭔가 틀리게 네. 된 거예요. Get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얻는 것도 있지만 머리로 get하는 게 있어서
1: 그쵸.
0: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1: 어.
0: 내가 뭔가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1: 아하.
0: 의역해서 오해하다. 자, 예를 들어서 넌 나를 오해했어 라고 하게 되면
1: 예,
0: 어떡할까?
1: You got wrong me.
0: 순서가 틀렸죠?
1: You got me wrong.
0: 넌 나를 이해했어. Wrong. 잘못.
1: 예.
0: 이대로 가야 돼요.
1: You got me wrong.
0: 이러면 너 나 오해한 거야.
1: 아하.
0: 자,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는 아예 외워도 됩니다. 심지어.
1: 예.
0: 너무 많이 써서.
1: 네.
0: 야, 나 오해하지 마. 나 오해하지 마.
1: 어?
0: 날 잘못 이해하지 마. 이거죠.
1: Don't get me wrong.
0: Hey,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1: Don't
0: 이렇게
1: me
0: 되는
1: wrong.
0: 거예요. 자, 엄청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는 어색하면 안 돼요.
1: 네.
0: 왜냐하면 again 더 많이 쓰기 때문에.
1: Okay.
0: Alright. So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h, you got me wrong.
1: You got me wrong.
0: Alright. 근데 you got me all wrong 이럴 수도 있겠죠.
1: 예.
0: 강조. Don't get me wrong.
1: Don't get me wrong.
0: 네, 이런 거는 보통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약간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 하기 일보 직전에 보통 많이 쓰죠.
1: 야,
0: 오해하지 말고 들어. 벌써 느낌 쎄하죠?
1: 그렇죠, 그렇죠.
0: Hey, don't get me wrong.
1: 네.
0: But 이러면서 이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1: 일단 뭔가 그 우리가 약을 좀 약간 바른다.
0: 아, 네,
1: 이렇게 미리 그러고 미리 시작하는 거예요.
0: 내가 말할 게 아플 거야.
1: 예.
0: 미리 약을 발라줄게. Alright. 자, 그래서 보세요. 내가 너를 오해했어. 그러면 아까 여기서 all만 빼고 그냥 I got you wrong이잖아요.
1: 예.
0: I got you wrong. 이게 결국에는 뭐다? I misunderstood you.
1: 어허.
0: 의미는 같다.
1: 네.
0: 근데 은근히 얘가 격식의 느낌이 강해서요. 이걸 많이 쓴다.
1: 예.
0: 아시겠죠?
1: 네.
0: 오케이.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Wait.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1: Oh,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0: 네, 완전 오해했어. 까지 해봤습니다.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Annie, 너 몇 달 전에 내 돈 빌렸는데...
1: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0: 그죠? 두 번째는요? 잠깐. 미안. 널 완전 오해했네.
1: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Annie,
0: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2: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0: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언제 ago.
1: 예.
0: ago가 중요한 겁니다. 바로 현재 기준 전에예요.
1: 오케이.
0: 그 버스 30분 전에 떠났어.
1: The bus left

0: 30 minutes ago.
1: 그렇죠. The bus left 30 minutes ago. 걔는 그녀는 여기 1분 전에 있었어.
0: She was here a minute ago.
1: 그쵸? One 써도 되고 a 써도 됩니다. a가 예.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자, Annie, 너 몇 달 전에 내 돈 빌렸는데 너는 나의 돈을 빌렸다. 수개월 전에.
0: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1: 이런 식으로 이어졌죠.
0: Yes.
1: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The bus left 30 minutes ago. She was here a minute ago.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So, 다음요. Get someone wrong인 거죠. 누군가를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자, 갈게요. 너 나를 오해한 거야. 너 나 오해했어.
0: Oh, you get me wrong.
1: 아, 과거죠, 과거?
0: You got me wrong.
1: 그렇죠. 명령어로 날 오해하지는 마.
0: Don't get me wrong.
1: 아하. 세 번째입니다. All 넣어보세요. All.
0: 예?
1: 널 완전 오해했네. 내가 널 완전히 오해했어.
0: I got you all wrong.
1: I got you all wrong. 오케이. 읽어볼게요. You got me wrong. Don't get me wrong. I got you all wrong. 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Oh,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3: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0: Oh. Wait. Oh, I'm sorry. Oh, I got you all wrong.
3: Yes, you did.
0: Sorry.
1: Great job, you guys.
0: 정말 매번 감탄합니다.
1: All 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난 그녀에게 물어보기 무서워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am scared to ask her.
1: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이죠. Get someone wrong.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는 우릴 오해했어.
0: 아.
1: 만들어주십니다.
0: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자, 여러분들 2026년 왕초보 영어 하편 교재가 이제 나왔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씩 겟 하셔서 함께 트레이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또 그 시즌에는 더욱더 내용 자체가 알차고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0: 그렇죠.
1: 네,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물론 지금도 너무 잘하시지만 사실 이 영어라는 게 끝이 없더라고요.
1: 이거는 lifelong journey
0: 그쵸?
1: 보시면 됩니다.
0: 우리 마요쌤도 공부하세요.
1: 그렇습니다. 항상 공부해야죠.
0: 예. 우리 같이 가자고요.
1: 같이 하시죠.
0: 네.
1: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유후.
0: 금요일입니다. Yes.
1: 너무 신나요.
0: 한 주 마무리하면서 여행 영어를 해봐야 됩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과자 몇 봉지 때문에 열차 놓칠래?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제목인데요. 기차가 잠시 정차한 거예요. 이랬을 때 기차 안에서 뭔가를 파는 기차도 있지만 아닌 곳도 있거든요.
1: 그렇죠.
0: 해외에서. 그랬을 때 앞에 밴딩 머신이라든가 이런 자판기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갈까 말까 고민 중. 이 상황을 연출해봤습니다.
1: 와.
0: 여기에 나오는 것으로 다 영어를 우리가 흡수하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일단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기차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정차하나요? 와, 이게 우리말로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1: 네.
0: 이거 영어로 우리가 진짜 해낼 수 있을지, 해낼 수 있을 거, 제 생각엔 그런
1: 예.
0: 예상해 보건데,
1: 네.
0: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1: 아,
0: 네.
1: 근데 아마 가능하실 것 같은데, 저는 막 이런저런 스탑, 뭐, how many time, 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해서,
0: 네.
1: 솔직히 저는 크게 자신은 없어요.
0: 보통 이런 날잘 됩니다, 또.
1: 아,
0: 네.
1: 그래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예.
0: 빨리 가서 과자 좀 사오고 싶어서요.
1: 오, 쫄깃해.
0: 아, 근데, 진짜 몇분안될 텐데.
1: 시간이 많이
0: 아, 진짜
1: 없는데.
0: 이거, 저도 경험이 한번
1: 그쵸.
0: 있거든요.
1: 막 심장이 갑자기 쪼그라드는 느낌이에요.
0: I know. 자,
1: 네.
0: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그 짧게 정차하는 그 순간에 과자를 살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Good on!
1: 기차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정차하나요?
2: Can I help you, ma'am?
1: Yeah.
2: Yes. How may I help you?
1: This is 그 스테이션.
2: Yep.
1: Yeah, the train. Train stop this stop.
2: Yes.
1: Yeah. And how many? How much time? Stop.
2: Oh, how long?
1: How long?
2: It leaves exactly at 10:05.
1: 10:05?
2: Yeah, it leaves exactly at 10:05.
1: 10:05? 10:10?
2: 5 minutes past 10.
1: 10 under.
2: 10. 05.
1: 105분? 10:05?
2: Yes.
1: 10:05?
2: 10:05.
1: 10시 5분. 아, 오케이.
2: Okay?
1: 예. 아니, 저 빨리 가서 과자 좀 사오고 싶어서요. I'm hungry, so I want some snack. So I,
2: You want to go
1: yes,
2: buy some?
1: Can I?
2: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1: 5 minute?
2: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1: Gonna?
2: You've got. You have.
1: Have.
2: So if you go and come
1: Only
2: back,
1: 5?
2: 5 minutes, about.
1: Okay.
2: 오케이?
1: 갔다 올게요.
2: All right. Quick.
0: 네.
1: 아우,
0: 근데 그거
1: 정말.
0: 아세요?
1: 뭐요?
0: 그나마 영어를 빠르게 빠르게 해야
1: 예.
0: 이게 의미가 있지. 영어가 느리잖아요? 이미 기차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박한 순간에 영어가 팍팍 나올 수 있으려면 연습
1: 아,
0: 많이 해야
1: 얼마나
0: 돼요.
1: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0: 아,
1: 정말. 갈 길이 멉니다.
0: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4: It leaves exactly at 10:05.
3: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4: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미션부터 갈게요. 지금 딱 섰어요.
1: 응.
0: 문이 쉬익 열렸어요. 기차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정차하나요?
1: 야, 이거 물어보면은 이미 문 닫힐 것 같은
0: 그러니까요.
1: 느낌이에요.
0: 문법, 잠깐만,
1: 예.
0: 이거 어순 막 고민하다가.
1: How long is the train? 얼마나 오래 이 기차가 여기서 정차하나요?
0: 네.
1: 여기서 서 있느냐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 여기.
0: 그러면 일단은.

0: 이게 뭐예요?
1: 얼마나 오래?
0: 아, 얼마나 오래?
1: 예.
0: 이거는?
1: 기차가?
0: 뭐 한다?
1: 여기에 서나요?
0: 그렇죠.
1: 네. 그, 여기.
0: 비동사 나왔어요.
1: 그죠?
0: 힌트 드린
1: 아~
0: 거예요.
1: 저 동사가 있네요. 그러면은, stopping이겠다.
0: 오케이.
1: 예. Stopping here.
0: Alright.
1: 예, 얘, 얘는 저기예요. 작은 거예요.
0: 알겠습니다. 예. 소문차. 작은 거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소문차라고 하죠, 보통. 예. Okay, so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이라고 했는데 정답 맞습니다.
1: 예.
0: 자, stop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서다, 멈추다라는 일반 동사가 되겠죠. 그렇죠?
1: 예.
0: 자, 근데 오늘은 시제를 뭐 가지고 따로 입영작은 하지 않겠지만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여기 비동사 ing가 나왔어요.
1: 네.
0: 이거는 진행형으로도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스탑하고 있나요? 근데 여기서는 말투가 말이 좀 어색하죠.
1: 네.
0: 멈추고 있나요?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확정된 미래 사실로 쓴 겁니다.
1: 아.
0: 오케이. 어, 여기 뭐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1: 그쵸?
0: 3분 딱 멈추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확정된 미래의 사실에 대해서 뭐뭐 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비동사 ing를 쓸 수도
1: 우와.
0: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 헷갈리시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에피소드에서 해결을 해드릴 거예요.
1: 그럼 만약에 비동사를 안 쓰고 여기서 얼마나 오래 서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How long stop the train here? 이렇게 해도 돼요?
0: How long does the,
1: does the
0: train stop here?
1: 아.
0: 이것도 가능해요.
1: 아.
0: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1: 예.
0: 원래 항상 그런 거예요. 여기서 정확히 서 있는 시간이. 그래서 원래 스케줄이 어때요? 이런 느낌을 조금 더 줄 수가 있고.
1: 아, 그러면 이게.
0: 여기서는 뭐 열차마다 그 날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근데 그렇게 가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1: 그러네요.
0: 그래서 forget about it. 여기서는 확정된 미래 사실로 썼다.
1: 네.
0: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여기에 스탑해요?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서 더 핵심적인 거는 바로 의문사. 앞에 how
1: long.
0: long입니다. How long은 뭘 물어보는 것 같아요?
1: 시간이요.
0: 때. 시간.
1: 네.
0: 그럼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How long?
1: 얼마나 오래?
0: 얼마나 오래?
1: 네.
0: 그렇죠. So how long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질문 어수를
1: sleep.
0: That's it.
1: 오.
0: How long did you sleep? How about this?
1: Yep.
0: 이게 약효가 얼마 가거나,
1: 네.
0: 아예 의지가 얼마 동안 가거나 이렇게 지속된다라고 할 때 last라는 동사가 있어요.
1: Last. 지속되다.
0: 네, 지속되다.
1: 에, L-A-S-T.
0: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아, 그게 얼마나 오래 가나요?
1: 에.
0: 궁금할 수 있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래서 그게 얼마나 오래 last 하나요?
1: How long does it lasting? 아, last.
0: Last.
1: Yeah.
0: How long does it las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뒤에 질문 어순. 그냥 일반적인 그 의문사나 마찬가지예요.
1: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0: when, 건데요? where, how 이런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1: How
0: 이거. 오케이?
1: Okay? 네.
0: So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How long did you sleep?
1: How long did you sleep?
0: How long does it last?
1: How long does it last?
0: 자, 그리고 참고로 뭐 하나 보여 드릴게요.
1: 네.
0: How long is the movie? 이거 무슨 말이에요?
1: 그 영화 얼마나 길어?
0: 됐지?
1: 오.
0: 2시간짜리야? 3시간짜리야?
1: 오.
0: 물어볼 때 How long is the movie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상하게 아까 제가 질문 어순 쓰라 그랬죠?
1: 네.
0: 근데 is the movie? 이거 질문 어순 아니죠?
1: 이거 뭔가 예, 뭔가 완전하지 않아요.
0: 뭔가 이상하죠?
1: 예.
0: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얼마나 길어? 그냥 명사가 얼마나 길어라고 할 때는요.
1: 아.
0: How long is 명사?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1: 오.
0: So how long is the concert?
1: 여기는 how long이 왠지 그 뭐죠? 의문사가 아니라 그냥 이 문장 전체에 동사를 도와주는 느낌으로 쓰였네요. 예. 영화가 얼마나 길어?
0: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그렇죠, 볼 수 있어요.
1: 그렇죠.
0: 네,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인 거예요.
1: 예, 예, 예.
0: 네. 그래서 how long is 그냥 단순하게 명사 길이 물어볼 때는 오케이, 뭐가 어떻게 됐어? 얼마나 오래? 이런 게 아니라 how long is 명사. 끝.
1: 오.
0: How long is the movie? How long is the concert? How long is the speech? 간단하게 쓸 수
1: 이거
0: 있죠.
1: 진짜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어떻게 물어봤냐면
0: 네네네.
1: This movie how running time? running time으로 갔어요.
0: 그놈의 그 running time이
1: 네.
0: 계속 사실은
1: 못 알아들으시죠. 근데.
0: 근데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네. 그렇게 쓰는 분들 엄청 많아요.
1: 그래요. 그럴까요?
0: 네. 네, 맞아요. 그래서
1: 네.
0: 자
1: 이제는 how long is the movie?

0: 정확히.
1: 아하.
0: 정확히가 들어가야 되면은 또 우리가 정확히는 그거잖아요.
1: 아하. 아하.
0: Definitely 그런 건데. 그죠?
1: 확실히.
0: 확실히 이거 확실히예요. Definitely. 예.
1: Definitely.
0: 예.
1: 네. 좀 이상하기도
0: Perfectly.
1: 하지만은요. 이게 아니라 오늘은요.
0: Totally. Exactly.
1: Exactly. 제가 항상 잘 쓰죠. Exactly.
0: 예.
1: 정확히. 그러니까
0: 정확히.
1: definitely를 쓰게 되면은 확실히 그렇다라는 느낌이어서 뭐 나쁠 건 없죠. 나쁠 건 없는데 오늘은 이 단어를 하고
0: 이게 더
1: 싶었어요.
0: 정확하네요.
1: 그쵸, 그쵸.
0: 네.
1: 진짜 exact하네요. 그쵸?
0: 예.
1: So exactly. 이렇게 얘기를 할때 제가 발음하는 것만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T 사운드가 거의 안 납니다. C하고 L이라는 자음 사이에 샌드위치가 돼서 거의 안 나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여기 강세를 충분히 주면요.
0: 네.
1: 내가 일부러 억지로 틀니를 내야지 하고 마음 먹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Exactly.
0: 아.
1: Exactly라고 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거.
0: 그죠.
1: 그게 아니라 A에 강세를 주고 Exactly. Exactly. T가 나기는 나지만 아주 작게 날 뿐입니다.
0: 아.
1: 자, 한번 해볼게요.
0: 네.
1: Exactly. Exactly.
0: Exactly. Exactly.
1: 이렇게 나야 돼요. Very
0: 오.
1: nice. 자, 근데 몇 시에 떠난다 그랬죠?
0: 10:05.
1: 10:05.
0: 10:05.
1: 그런데 시간 앞에 전치사 뭐 있어요?
0: At.
1: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애매하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어떤 수치가 나올 때는 항상 at을 써줘야 돼요. 그쵸?
0: 에스로.
1: 뭐 예를 들어, 10시 5.3분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0: 그쵸.
1: 333분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걸 at이라고 하는 건 정확한 수치를 얘기를 하거든요.
0: 기차 떠나는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1: 뭐, 그것도 그렇고,
0: 예.
1: 시간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도 항상 at이에요. 뭐, 대략 언제쯤에 하면 뭐, 앞에다 뭐, around, 이런 거를
0: About.
1: 더 넣죠. 네.
0: 네.
1: 자, 그래서 예를 들면, get up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0: 예.
1: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는 건데, 나 6시에 일어났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0: I got up at 6 o'clock.
1: 그죠? I got up at 6 or 6 o'clock. How about this? 이번에 이거 해볼게요. 그 회의는 8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럼
0: Oh,
1: 어떨까요?
0: the meeting
1: starts
0: starts at
1: 8시 반?
0: 8:30.
1: A30. The
0: Yes.
1: meeting starts at A30. 이것도 정확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은
0: 에.
1: 항상 정확하기 때문에,
0: 네.
1: at을 써줘야 된다. 자, 읽어볼게요. I got up at 6.
0: I got up at 6.
1: The meeting starts at 8:30.
0: The meeting starts at 8:30.
1: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It leaves exactly at 10:05.
0: It leaves exactly at 10:05.
1: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It leaves exactly at 10:05. It leaves exactly at 10:05.
1: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빨리 가서 과자 좀 사오고 싶어서요. 이렇게 돼
0: 어허,
1: 있습니다.
0: 많이 시장하셨네요.
1: 아, 그러니까요. 근데 뭐,
0: 네.
1: 기차에서 먹는 또 낭만이 있잖아요.
0: 너무
1: 뭔가
0: 맛있죠.
1: 뭐 그런
0: 달걀하고
1: 계란과다.
0: 사이다.
1: 너무
0: 꼭
1: 맛있겠다.
0: 드셔야 돼요.
1: 근데 여기
0: 네.
1: 없는 거예요.
0: 아이고.
1: 달려가야죠.
0: 그쵸. I want to, and grab some snacks. 여기서 끊어볼까요? 예. 그쵸. I want to 사서, 잡아서 그거를, some snack을 갖고 오려고 하네요. 예. 그러면 이걸 사야 되니까, buy로 할게요.
1: Okay. I want to buy
0: buy
1: and
0: and grab
1: grab
0: some
1: some
0: snacks.
1: snacks.
0: 예.
1: Okay. 자, 아쉽지만
0: 어?
1: 일단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Go가 나오든 run이 나오든 right?
0: 아.
1: 왜냐면 buy 하는 거나 grab 하는 거나 큰 차이가
0: 아,
1: 없어요. 그렇죠.
0: 그래요.
1: 사는 거, grab도 어떻게 보면 사오는 겁니다. 왜냐면 훔쳐오진 않을 거잖아요.
0: 그쵸, 그쵸,
1: 네.
0: 그쵸.
1: 자, 일단은 여기 지금 run을 넣었어요. 그래서 달리다, 뭐 빨리 가다라는 뜻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I want to go and grab some snacks 이러면 틀린 건 아닌데 마치 안방에 들어가서 뭐좀 가져올게. 여유
0: 오,
1: 있어요.
0: 그런
1: 근데
0: 느낌이구나.
1: run은 급하잖아요. 그쵸?
0: 3분이에요.
1: 야,
0: 시간
1: 3분.
0: 없어요.
1: So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라고 얘기를
0: 예,
1: 했습니다.
0: 오.
1: 자, 여기서 run은 달리다 당연하고요.
0: 네.
1: grab이라고 하는 것은 잡다라는 뜻이에요.
0: 네.
1: 원래 기본적으로 잡다. 근데 뭔가를 grab 한다는 거는 잡는다는 거는 보통 뭔가를 사다란 뜻도 되고요.

0: 뭔가를 먹거나 마신다는 뜻으로도 자주 씁니다.
1: 오호.
0: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snacks를 grab 한다는 건 문맥에 따라 먹는 게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여기서 그거를 사온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grab some snacks라고 했죠?
1: 네.
0: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요. coffee.
1: 오.
0: grab은 coffee랑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1: grab a coffee?
0: 네, 이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라고 아예 snacks는 아, snacks도 쓸 수 없는 거라는 게 아니에요.
1: 네.
0: 제 말은 친구 같은 표현들이 항상 있어요.
1: 그죠.
0: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같이 오늘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커피는 셀 수 없잖아요. 하지만 어를 넣는다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1: 한 잔.
0: 맞아요.
1: 오.
0: 우리가 1회분으로 살 수 있는 거, 컨테이너에 네. 들어있는 것은 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액체인데도 불구하고.
1: 오.
0: So grab a coffee, grab a coffee. 저는 이 덩어리 표현 알아두시면 요즘에 솔직히 커피 많이 드시기도 하고.
1: 진짜 다들 그랩하고 있어요.
0: That's right.
1: 예.
0: So 이거를 맥락에 따라 커피 한 잔 사는 거가 될 수도 있고 한 잔 마시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1: Okay? 네.
0: So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죠. I will 말고 조금 더 부드럽게 내가 뭐 할게 라고 할 때 뭐 쓰죠 우리?
1: 할게.
0: 할게.
1: Let me.
0: Yes. Let me. 내가 가서 커피 한 잔 마실게. 나 가서 아. 커피 한 잔. 아, 하자.
1: 하자.
0: 할게. I'm 할게. sorry. 내가 할게. 가서 커피 한 잔 마실게. 그럼 어떨까요?
1: Let me go and grab a coffee.
0: 그렇죠. Oh. Let me go and grab a coffee.
1: Yes.
0: 이게 원어민들은 grab a coffee를 빠르게 한단 말이에요.
1: 오,
0: 그래서 덩어리로 알아둬야 돼요. 네. 커피 한 잔 하자. 커피 한 잔 마시자.
1: Let's grab a coffee.
0: That's it.
1: Oh.
0: Let's grab a coffee.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1: 오.
0: 네. 자, 엄청 노렸어요. 이 순간 여기를. 네. 한번 읽어볼게요. Let me go and grab a coffee.
1: Let me go and grab a coffee.
0: 네. Let's grab a coffee.
1: Let's grab a coffee.
0: 네. 이거는 지금 보니까 맥락상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겠네요. 커피를 나 가가지고 한 잔 사올게. 오케이. 나 지금 커피 오늘 안 마셨거든.
1: 에이,
0: 이런 느낌이 그쵸. 될 수도 있죠.
1: 자,
0: 그래서 여러분들이 run and grab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go and get 하는 것보다 후다닥! 갔다 오는
1: 더 느낌이. 더 긴박한 느낌.
0: 네,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다.
1: 네.
0: And again, 이거 써도 틀린 건 아닙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1: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0: 네, 그랬을 때 얘기 나옵니다. 그럼 5분 정도 있으시네요.
1: 다행이네요.
0: 제깍.
1: 5분이 있어요. Uh-huh. You've got about 5 minutes. 그럼.
0: Then. 오늘은 그냥 이거는 선물이에요.
1: Thank you.
0: 네. 자, 맞습니다.
1: Yes.
0: 자, 여기 지금 보면요. 5 minutes라고 했는데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1: About
0: 나왔어요. About 나오면 정확한 수치인가요?
1: 아니요. 대략.
0: 그렇습니다.
1: 네.
0: About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이기 때문에 about. 그 다음에 뭐 어떤 수치가 나올지 몰라요. 그거는 뭐 몇 분, 몇 시간,
1: 그쵸.
0: 아니면 뭐 몇 미터,
1: 예.
0: 뭐 다양한 게 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대략 어느 정도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쵸?
1: 예.
0: 예를 들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30분 정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have got이라고 하는 거가 나왔는데 이거 그냥 have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이따 또 드리기도 할 건데요.
1: 네.
0: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We've got 이렇게 출발해서 we've got 이거는 결국 we have예요.
1: 네.
0: So 우리 30분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1: we have got 30 minutes.
0: 그렇죠. 대략.
1: We have got about 30 minutes.
0: 그렇죠. We've got about 30 minutes.
1: Mm-hmm.
0: 자, 이번에는 그냥 have 써보세요.
1: 네.
0: 나 한 $50 정도 있어. 정확하진 않은데 나 한 $50를 가지고 있다.
1: I have about $50.
0: That's it. Right? I have $50. 이러면은 정확한 거죠.
1: 네네.
0: About을 좀 활용해봤습니다.
1: Yes.
0: 그래서 진짜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다면 exactly 같은 거 쓰면 나 정확히 $50 있어.
1: Mm-hmm.
0: I have it. About을 아예 빼버리는 거죠.
1: 예.
0: I have exactly $50.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반대로.
1: Alright,
0: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ve got about 30 minutes.
1: We've got about 30 minutes.
0: I have about $50.
1: I have about $50.
0: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필기는 해 두시되 이거 당장 외울 필요는 없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마 눈으로는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approximately. 들어본 적 있나요?
1: 아니요. 이게 뭐예요?
0: Alright. 자, about과 의미가 같아요. 이거는 대략, 약이라는 뜻인데요.
1: 우와.
0: 네, 이게
1: 어떻게
0: 너무,
1: 읽어요?
0: approximately.

0: Approximately.
1: Monthly에 가깝게. Approximately.
0: 오.
1: 이게 대략 약이라는 느낌인데 얘 안 쓸 것 같잖아요.
0: 네.
1: 사용 빈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이거는 글에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0: 아.
1: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던가 좀 그런 뉘앙스를 띄고 싶다면 이거 충분히 쓰고요.
0: 오.
1: 뭐 글에는 엄청나게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 줄여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쓸 때는. 네. 근데 읽을 땐 그렇게 안 하는데 그냥 글 쓸 때는 거기서 딱 멈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0: 와.
1: 알아두시면
0: 예.
1: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마무리입니다. 아까
0: have got.
1: 이거 뭐랑 똑같다고요?
0: have.
1: 똑같아요.
0: 오.
1: 이 have got이라고 하는 것은 have랑 정확히 똑같습니다.
0: 오.
1: 그리고 has got이 나오면 당연히 has랑 똑같다.
0: 왜 got을 넣어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할까요?
1: 그렇죠. 굉장히 예. 헷갈리는데 have got을 쓰면 have보다
0: 예?
1: 장점은 뭐냐면 조금 어감을 강하게 줄 수가 있어요.
0: 오.
1: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너는 돈이 없잖아. 나한테 그랬어. 그랬을 때 I have money. 이거보다 I've got money. 이러면
0: 다 돈이 있어.
1: 왜냐면 있거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리 자체가 장음이 강해지잖아요.
0: 그쵸.
1: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0: 오.
1: 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오분이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해 주기 위해서 쓴 것도 있고요. 그것도 그런데 원어민들의 습관 같은 거예요.
0: 네,
1: 사실.
0: 네, 네.
1: Okay. So you've got 이렇게.
0: 예.
1: 근데 결국에는 you have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얘가 큰 의미는 없다예요.
0: 네.
1: Okay. So 가보겠습니다.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0: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1: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1: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기차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정차하나요?
0: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1: Alright. 빨리 가서 과자 좀 사오고 싶어서요.
0: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1: Okay,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2: It leaves exactly at 10:05. It leaves exactly at 10:05.
3: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2: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1: 네, 입으로 하는 영작,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how long 하고 나서 질문 어순을 써주는 거예요.
0: 네,
1: okay, how long, 얼마나 오래.
0: 음흠.
1: 자, 너 얼마나 오래 잤어?
0: 오.
1: 너 얼마나 오래 잤니?
0: How long did you sleep?
1: 과거형이니까.
0: Yes.
1: 그렇죠? Did you sleep? 자, 그거 얼마나 오래 가요? 가다, 지속되다, last입니다. 그거 얼마나 오래 가요?
0: How long does it last?
1: How long does it last?
0: 아무래도 생소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1: 세 번째는 비동사 ing 써볼게요.
0: 네.
1: 기차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정차하나요? 자, 그 기차는 여기에 얼마나 오래 멈춰요?
0: 네.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1: Oh, very nice.
0: Yes.
1: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long did you sleep? How long does it last?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자, 다음은요. Grab something. 맥락에 따라 뭔가를 사거나 아니면 간단히 먹거나
0: 네.
1: 둘 다 될 수 있다고 했죠. 자, 커피 한잔 하자. 커피 한잔 하자.
0: Let's grab a coffee.
1: 그렇죠. Let's grab a coffee. 이렇게. 가서 과자 좀 사올게. 자, let me로 출발해 주세요. 내가 가서 약간의 과자.

0: 여자들을 사올게.
1: Let me grab some snacks.
0: 가서. Let
1: Let
0: me.
1: me go and grab some snacks.
0: 그렇죠. Let me go and grab some snacks. 고는 사실 빠져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 네.
0: 자, 다음은요. 빨리 가서 과자 좀 사오고 싶어서요. 저는요, 달려가서 스낵 몇개좀 grab 하고 싶어요.
1: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0: There you go.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가 되겠죠.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Let's grab a coffee. Let me go and grab some snacks.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2: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3: It leaves exactly at 10:05.
2: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3: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0: 미션 해결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Excuse me.
4: Yep.
1: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4: It leaves exactly at 10:05.
1: 10:05. Oh,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4: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1: 5 minutes?
4: 5 minutes.
1: Okay. Thank you.
4: Don't be late.
1: Yep.
0: Alright. 너무너무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1: 네.
0: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는 우릴 오해했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He got us wrong.
0: 네. 자, get someone wrong을 쓰시면 되겠죠.
1: 네.
0: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자 패턴입니다. grab하고 명사를 쓰게 되면 그것을 사거나 간단히 먹는 겁니다.
1: 네.
0: 자, 이것을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가서 커피 한잔 사와.
1: 오호.
0: 이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1: 뭐죠?
0: 오늘이 이번 시즌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1: 벌써 그렇게
0: 아, 스스로
1: 됐다니.
0: 박수 한번 쳐 주셔야 될것
1: 정말.
0: 같고요.
1: 아니, 오늘 유독 잘하시더라고요.
0: 네. 어떠셨어요, 이번 시즌?
1: 저는 뭐, 역시나, 시즌이 지날 때마다 내가 정말 영어가 레벨업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전 조금씩
0: 스스로
1: 느껴요.
0: 느끼고 있나요?
1: 맞아요.
0: I like
1: 전
0: that.
1: 특히나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뭐, 영어로 짧게나마 대화할 시간이 생기면 이 왕초보 영어를 했던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0: 아,
1: 있거든요.
0: 너무 좋습니다. 스스로 내가 늘고
1: 네.
0: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정말 이번 또한 시즌 수고
1: 네.
0: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 교재가 나와 있거든요. 2026년 왕초보 영어 하편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 겟하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새로운 시즌에서 또 굉장히 또 재밌는 내용 항상 아시잖아요.
1: 얼마나
0: 왕초보 영어.
1: 재밌을지
0: 재밌는 내용으로
1: 감도하나요?
0: 영어 자연스럽게 흡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1: 네.
0: 자, 좋습니다. 자, 새로운 시즌이지만 여전히 월요일에 찾아뵙습니다.
1: 네.
0: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0: 세상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죠. 스테이크, 치킨, 떡볶이, 도넛, 빙수. 아, 벌써부터 입에 군침이 가득해요. 벌써 군침이 도네는 영어로 I'm spitting. I have water in my mouth.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Woo! We're done with shopping. Now what?
2: Oh, I'm getting hungry. Want to grab a bite to eat?
1: 콜! There are lots of places to eat, so you choose.
2: 콜? Does that mean yes? Oh, should we get a sandwich?
1: Since you're in Korea, why don't you try Korean food?
2: Oh, you're right. What do you suggest?
1: How about 떡볶이?
2: 떡볶이? Oh, I saw that on TV once. But isn't it really spicy?
1: Oh, don't worry. We can ask for a less spicy one. Come on!
2: Great! Since you bought me some clothes, lunch is on me!
1: If that's the case, I'll have to order everything. 떡볶이, 튀김, 어묵, and soup.
2: Okay, you got it.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Let's go.
1: Let's go.
0: Woohoo.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영어, 카툰 잉글리쉬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쇼핑을 마치고 나온 케빈과 크리스틴. 벌써 배가 출출하죠.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음식에 도전해보면 어떠냐고 케빈이 제안을 합니다. Well, what's your favorite Korean food? 저는 개인적으로 떡꼬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오늘도 카툰 속에 버리기엔, 흘려버리기엔 아까운 생생한 표현들 많습니다. 다시 한번 한 장면씩 보면서 재밌는 표현들 쏙쏙 배워볼게요. 자, 쇼핑도 잘 했고 이제는 뭔가 좀 먹어봐야 되겠죠? 아, 배가 출출한데 뭐 좀 먹을까? 라고 크리스틴이 제안을 먼저 합니다. 그랬더니 케빈이 수락을 하면서 콜! 좋아! 라고 하네요. 하지만 콜이라는 것은 바른 영어 표현 아니죠. 누군가가 무언가를 제안했을 때 우리 수락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안을 수락할 때는 간단하게 오케이, 그래, 오케이,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Sounds good, 좋은 생각인데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why not? Why not? 재밌는 표현이죠. 말 그대로 하면 왜 안 돼? 당연히 되지 라는 유쾌한 수락의 표현입니다. Why not? 까지도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케빈이 제안한 음식은요. Why don't you try Korean food? 한국 음식 먹어보면 어때? 물론 요즘에도 우리나라에는 많은 나라의 음식이 있지만 한국에 왔으면 한국 음식 먹어봐야 되겠죠?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음식 먹어보는 게 어때? 라는 제안을 해줍니다.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Why don't you? Why don't you? 에요. 왜 안 하니? 아니고요. 뭐뭐 하면 어떠니? 라는 뜻입니다. 뒤에는 동작이 나와서 그거 하는 게 어때? 라는 제안의 표현이고요. 우리 카툰 속에서 케빈은 Why don't you try? Why don't you try? 사용했죠. Try는 노력하다, 애쓰다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거 외에도 한번 해보다, 시도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한국 음식 한번 먹어보는 거 어때? Why don't you try Korean food?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래, 좋아. 그러면 네가 뭔가 제안할 거 있어? 이거 먹어보라고 추천해 줄 거 있어? 물어봤더니 How about 떡볶이? How about 떡볶이라고 제안을 했네요. 떡볶이는 우리나라 음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하면 되고요. 글로 쓸 때는 소리 나는 대로 T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How about 떡볶이? 떡볶이는 어때? 이렇게 물어봤네요. 뭐뭐는 어때? 조금 전에 why don't you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How about 다음에는 구체적인 무언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떡볶이처럼 이름이요. 떡볶이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조금 전에 봤었던 why don't you 같은 경우에는 뒤에 동작이 나온다라는 차이점이 있죠. 둘 다 뭐뭐 하는 게 어때? 뭐뭐는 어때? 제안하는 표현들입니다. 떡볶이는 어때? 라고 이제 케빈이 얘기를 했더니 아, TV에서도 많이 보고 맛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맵지는 않을까? 라고 크리스틴이 살짝 걱정을 하는데요. 여기에다 안심시켜주는 케빈입니다. We can ask for a less spicy one. We can ask for a less spicy one. 여기서의 one은 떡볶이를 받아주는 말이에요. 매운 정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 라는 뜻인데요. 이 ask for 이라는 것이 부탁하다, 요청하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 해주세요가 ask for이 되겠죠. We can ask for a less spicy one. Less spicy니까 덜 매운 거거든요.

있으며 덜 맵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즉, 조절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랬더니, 아, you got it! 벌써 군침이 도네. 맛있겠다. 오늘의 표현이네요. 벌써 군침이 도네.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벌써 군침이 도네. 이 문장은요. My, 내 mouth, 입에 is watering. 침이 고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water, 이 물이지만 입에서 물이 나오는 거 뭐죠? 침이 나온다라는 뜻으로도 water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my mouth is watering 하면 내 입에 침이 고이고 있다 already. 이미 벌써. 입에 벌써 침이 고이고 있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벌써 군침이 도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 같이 듣고 따라해 볼게요.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자, 이제는 노란 부분 강조해서 리듬 살려서 한번더 말해 볼게요.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Very good. 자, 그럼 우리 오늘의 이한 문장 한번더 보면서 씹고 듣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 벌써 군침이 도네.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비슷한 표현 있는데요. 생각만 해도 맛있겠다. Just thinking about it.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makes my mouth water. 입안에 침이 고인다란 뜻이네요. 함께 말해볼게요. Just thinking about it makes my mouth water. 자, 그럼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써보겠습니다. 친구가 맛있는 버거집 가재요. 고기가 지글지글 치즈를 싹 녹여서, 생각만 해도 맛있겠다. 어떻게? Just thinking about it makes my mouth water. Just thinking about it makes my mouth water. 이런 표현도 있네요. 누가 뭘 먹자고 할 때, 안 먹고 싶어요? 그건 별로 안 당겨. I don't feel like it. I don't feel like it. 엄마가 점심으로 샐러드 먹자고 하시네요. 어제도 샐러드, 오늘도 샐러드. 그거 별로 안 먹고 싶어요. 어떻게? I don't feel like it. I don't feel like it. Great. 카툰으로 배워본 오늘의 영어 표현들 어떠셨나요? 재미난 표현들 많이 있었죠?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한 상황이 왔을 때 한번씩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또 생생한 카툰으로

0: 요즘에는 셀프가 많습니다. 셀프 주유소, 셀프 태닝, 셀프 사진관. 음식점도 예외는 아니죠. 물은 셀프야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Water is self. Water yourself.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떡볶이.
2: Oh, I'm so excited. I saw it on TV many times.
1: Since you like spicy food, you'll love it.

0: great. Let me try it. It's so hot. Water. I need water. Excuse me. Can I have some water?
1: Christine, the water is self here.
0: Water is self? What do you mean, self?
1: You have to get it yourself, you know. Yourself. Self.
0: Water is self-service? Water is self-service? Water is self-service?
1: You're right. You used to eat really spicy food. What happened?
0: Well, I still do, but this is super spicy. But so yummy.
1: Easy. Slow down. Here, drink more water.
0: Okay.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영어, 카툰 잉글리쉬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크리스틴이 떡볶이에 도전을 합니다. 아주 매울 텐데요. Do you like spicy food? 맛있는 그리고 매운 떡볶이를 먹어본 크리스틴의 반응이 어떤지도 다시 한번 보면서요. 오늘도 카툰 속에 숨어있는 생생한 영어 표현 함께 배워볼게요. 짠짜잔! 시킨 음식이 나오고 크리스틴은 떡볶이를 먹어봅니다. 먹자마자 입에서 불이 나오죠. 너무 매운가 봐요. I need water! 물 필요해! 물 좀 주실 수 있나요? 하는 크리스틴에게 케빈이 한국의 문화를 알려줍니다. 크리스틴, the water is self here. The water is self here. 여기 물은 셀프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크리스틴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What do you mean, self? 셀프가 무슨 말이야? You have to get it yourself. 네가 스스로 갖다 마셔야 된다는 뜻이야. 설명을 해줬더니 그제야 크리스틴이 알아들었습니다. 물은 셀프야. 오늘의 표현이네요. 기억나시나요? That's right. Water is self-service. Water is self-service가 오늘의 표현입니다. Water, 물은요, is 뭐뭐예요 또는 뭐뭐야. Self-service, 우리말로도 그대로 사용하죠. 스스로 가져오는 방식을 self-service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Self-service 방식인이라는 뜻으로 붙여서 water is self-service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한 문장 같이 말해볼게요. Water is self-service. 자, 붙여서 말할 때 노란 부분 강조해 주세요. Water is self-service. Water is self-service. Very good. 자, 이어서 같은 볼게요. 물은 셀프야 라고 하고 이제 물을 또 케빈이 갖다 줍니다. 나이스하죠? You used to eat really spicy food. You used to eat really spicy food. 너 예전에는 매운 음식 잘 먹었잖아. 왜 그래 갑자기? 이렇게요.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뭐뭐 하고는 했다 라고 얘기할 때는 used to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ed to 다음에 동작을 넣어서 예전에는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 행동이나 습관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매운 음식 잘 먹더니 이상하네. 그랬더니 크리스틴이요. 지금도 매운 음식 잘 먹는데 but this is super spicy. This is super spicy. 매워도 이거는 너무 맵나 봐요. 한국 음식이 좀 맵기는 하죠. 여기는 진짜 너무 맵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재밌는 표현이 있죠. super입니다. 이 super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매우라는 뜻으로 우리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super spicy 하면은 very, very, very spicy라는 뜻이 됩니다. 뒤에 다른 말 넣어서 super sweet, super salty, super big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매워도 너무 맵네. 그래서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는 크리스틴에게 케빈이 slow down. 천천히 하라고 얘기를 하네요. 천천히 먹어 또는 천천히 마셔. 무엇이든 천천히 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low라는 게 느린이잖아요. 그런데 느리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down도 뭔가 조금씩 잦아드는 느낌이라서 slow down 하면

0: 식물을 늦추다라는 뜻입니다. 꼭 뭔가를 먹을 때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다 돼요. 운전할 때라든지, 뭐 빨리 달린다든지, 누군가가 무언가를 서두른다든지, 다 우리 slow down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다, slow down, 천천히 해요.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모드 살펴봤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고 화르르 불을 뿜는 그 모습이 되게 인상에 남고요. 또 오늘의 한 문장 있었죠? 맞아요, 여러분.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물은 셀프야. Water is self-service. Water is self-service. 이런 표현도 있네요. 무언가를 권하면서 마음껏 드세요, 많이 먹으세요 하는 표현. Help yourself. Help yourself. Help yourself. 그럼 우리 이 문장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아빠가 마카롱을 잔뜩 사오셨어요. 학교에 가져가서 반 친구들이랑 나눠 먹을 거예요. 마카롱을 색깔별로 쫙 펼쳐놓고 친구들에게 얘들아, 내가 마카롱 갖고 왔어. 마음껏 먹어. 많이 먹어. 어떻게? Help yourself. Help yourself.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쫙 차려놓고요. 자, 다 같이 먹읍시다. 라는 말 있잖아요. 먹자, 자, 먹자. 랄때 쓰는 표현. Let's dig in. Let's dig in. 재밌는 표현인 게요. Dig는 땅을 파다라는 뜻입니다. 음식에 코를 박고 먹는 모습 생각하면 이 표현 잊지 않겠죠? Let's dig in.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학교 마치고 친구들과 분식집에 왔어요. 어묵, 떡볶이, 튀김, 김말이 맛있는 거 너무 많죠? 이것저것 시켜서 다 같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먹자. 어떻게요? Let's dig in. Let's dig in. Great. 카툰으로 재밌게 배워본 오늘의 영어 어떠셨나요?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와서 더 재밌고 집중해서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식 보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맞아요. 입에 군침이 도네. My mouth is watering. 까지도 떠올리실 수 있겠죠. 이렇게 배우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배웠던 내용들 잘 기억했다가 적당한 때가 왔을 때 영어로 한마디씩 꺼내보는 용기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또 유익한 카툰으로 만나기로 약속. See you next time.
1: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finished yet.
1: Not done.
2: It's time to eat fried rice. Imo!
1: Imo? Aunt? Does your aunt work here?
2: Oh, no, no. We call female servers aunt or mom in Korea. It's more friendly.
1: Oh, that's interesting. We just say excuse me in America.
3: Yes, what can I get you?
2: Please fry 3 bowls of rice.
3: Of course, coming right up.
1: 3 bowls? Shouldn't we get 5 bowls?
2: 5? Oh my gosh, Kristen!
4: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영어, Cartoon English 1.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한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매운 음식입니다. 크리스틴이 맵다면서도 너무너무 잘 먹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가만 보면 크리스틴은 매운 음식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은 모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카툰 속에 놓치기 아까운 영어 표현들 너무 많았죠. 우리 한 장면씩 다시 한번 보면서 생생한 영어의 묘미 느껴볼게요. 아, 매워! 를 연발하면서도 연신 맛있는 음식, 물, 맛있는 음식, 물. 매운 음식을 계속 먹는 크리스틴을 보고 케빈이 깜짝 놀랍니다. 아직도 먹어? 아직도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나 매운 음식 중독이야 라고 크리스틴이 얘기하네요. 오늘의 문장 바로 나왔습니다. 나 매운 음식 중독이야.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I'm addicted to spicy food. I'm addicted to spicy food. 이 문장은요. I'm, 나는 뭐뭐야 이러이러해. Addicted to. Addicted가 중독된 이라는 뜻이에요. To 해야지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중독이 되었는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Addicted to 무엇 무엇에 중독된 그리고 spicy food. Spicy가 매운, food가 음식이죠. Spicy food. 매운 음식에 나 중독됐어. I'm addicted to spicy food. 우리 이 문장 함께 말해볼게요. I'm addicted to spicy food. 자, 이번에는 말할 때 노란 부분을 강조해서 말해보세요. I'm addicted to spicy food. 한 번 더. I'm addicted to spicy food. 좋아요. 이어서 같은 볼게요. 이렇게 매운 음식을 막 먹고도 뭔가 좀 더 먹었으면 좋겠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매운 음식 먹고 나면은 반드시 맞아요. 볶음밥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It's time to eat fried rice. It's time to eat fried rice. 이모! It's time to eat fried rice는요. 볶음밥을 먹을 차례야 라는 뜻입니다. It's time to 동작이라고 하면 time이 시간이잖아요. 또는 때라는 뜻도 됩니다. It's time 할 때인데요. to 다음에 동작을 넣어서 이런 이런 동작, 이런 이런 행동을 할 때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It's time to. 문장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It's time to go. 이제 갈 시간이야. 또는 It's time to go to bed. Go to bed가 잠자리에 들다 라는 뜻이잖아요. It's time to go to bed.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볶음밥을 시키면서 이모라고 불렀잖아요. 그랬더니 이모? Aunt? 너네 이모 여기서 일하셔? 하고 크리스틴이 재밌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도 한국의 문화죠. 케빈이 설명을 해줍니다. 아, 한국에서는 여기 일하시는 분 부를 때 aunt, 이모 또는 mom, 엄마, 어머니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런 문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크리스틴이 되게 재밌어하죠. Interesting.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부를 때 뭐라고 할까요? We just say excuse me in America. We just say excuse me in America 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냥 excuse me 라고 하는데 되게 재밌다. excuse me 많이 들어보셨죠? excuse me는 상황

0: 따라서 정말 다르게 쓰일 수 있어요. 이렇게 음식점이나 가게 같은 곳에서 저기요, 우리 이렇게 부를 때도 excuse me 부를 수 있고요. 누군가가 누군가의 발을 밟았거나 이렇게 실수했을 때도 excuse me 할 수 있고요. 실수로 재채기 같은 거 했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누군가가 해서는 안 되는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excuse me 라고 하면 저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네요. 다양한 의미의 excuse me 잘 익혀두세요. 이모, 엄마 불렀더니 종업원분이 오셨습니다. What can I get you? 뭐 드시겠어요? 뭐 드릴까요? 그랬더니 밥을 세 공기나 볶아달라고 하네요. Please fry three bowls of rice. 세 공기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Of course! 그런 분들이 많나 보죠. Coming right up. Coming right up. 이 바로 바로 갖다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는 뜻입니다. 음식점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또 들을 수 있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Coming right up. 금방 갖다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카툰 한 장면씩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연습하면서 비슷한 표현 또 재밌는 표현 같이 배워보는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으로 고고!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나 매운 음식 중독이야. I'm addicted to spicy food.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진짜 좋아해 말할 수 있잖아요. I can't get enough of spicy food. Enough가 충분한이라는 뜻이에요. Enough of spicy food는 매운 음식을 충분히 can't get, 먹을 수가 없다. 무슨 말이요? 아무리 먹어도 나에게는 매운 음식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I can't get enough of spicy food. 한 번 더. I can't get enough of spicy food. 아, 오늘도 매운 음식이 당기네. 그랬더니 친구가 야, 너 어제도 먹었잖아. 나 매운 음식 진짜 좋아하거든. I can't get enough of spicy food. I can't get enough of spicy food. 반대 표현도 있습니다. 매운 음식이라면 이제 질렸어. Enough를 사용했지만 I've had enough of. 벌써 충분히 먹었다 라는 뜻이에요. I've had enough of spicy food. I've had enough of spicy food. 오늘도 매운 음식 먹으러 가자는 친구. 야, 난 이제 질렸어. 어떡해? I've had enough of spicy food. I've had enough of spicy food. Great! 오늘 카툰도 정말 재밌었죠? 우리 다음 시간에도 생생한 영어 표현 살아있는 재밌는 카툰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목소리) 야외 활동 시 식중독 사고 예방법. 조리 전 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조리한 음식은 충분히 식힌 후 별도의 도시락 용기에 담습니다. 조리한 음식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5도 이하로 보관하고 가급적 빠르게 섭취하세요. 마실 물은 미리 준비하고 식수대를 이용할 경우 공인기관의 식수수질검사 성적서를 확인합니다. 남은 음식과 음료는 장시간 이동 중 상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섭취하지 않습니다.

0: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디저트까지 먹었는데도 아, 뭔가 좀 더 먹고 싶네요. 나는 다른 것도 좀 당겨. 는 영어로 I'm pulling something else. I'm attracted to other things.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I'm so full. I can't move.
2: Huh? Not me.

0: I'm craving something else. I'm craving something else. I'm craving something else.
1: Are you serious?
0: Uh-huh. Look over there. Oh, that fried dish looks delicious.
2: Oh, if you really want it, let's order it. Imo! The fried combo, please.
3: Here you go. You can dip it in soy sauce.
0: It looks so crispy. Oh, it smells amazing.
2: Oh, let me try some.
0: Kevin, what are you doing? Where are your manners?
2: Huh? Oh, sorry. It looks so good.
0: It's not that. You shouldn't double dip. That's bad manners.
2: Double dip? Oh, so sorry. I totally forgot about it.
0: Yup. In America, it's not good manners to put food into a dip after you've already taken a bite.
2: Oh, right. I know it bothers you. Sorry.
0: It's okay.
4: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영어, 카툰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크리스틴의 먹방은 계속됩니다. 그렇게 먹고도 모자란지 옆자리는 튀김 세트를 보더니 그것도 하나 먹어보겠다고 하는데요. 마침 케빈이 먹다가 오늘도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작은 실수를 하고 맙니다. 우리 오늘의 카툰에도 흘려보내기 어려운 또 아까운 표현들이 너무 많잖아요. 한 장면씩 살펴보면서 생생한 영화의 묘미 느껴볼게요. 배를 통통 두드리면서 케빈이 얘기하네요. 와, 너무 많이 먹었어. 더 이상 못 먹겠다. 그런데 크리스틴은 아직도 먹을 배가 남아있나 봐요. 나는 아닌데. 나는 다른 것도 좀 땡겨. 나는 다른 것도 좀 당겨. 오늘의 한 문장 바로 나왔네요. 기억하시나요? 그래요. I'm craving something else. I'm craving something else 입니다. 이 문장은요, I'm, 나는 무엇무엇이야, 어떠어떠해 로 시작을 해서 craving이라는 말을 썼어요. ing 빼고 이를 붙이면 원래의 모습 crave가 되는데요. crave라는 것은 무언가를 정말 열망하는 것, 너무너무 원하는 걸 말합니다. craving이니까 열망하고 있는, 아주 원하고 있는 something, 무엇, else, 다른. 다른 무언가 something else가 되겠네요. I'm craving something else. 나는 뭔가가 좀 먹고 싶은데 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 함께 말해 볼게요. I'm craving something else. 붙여서 말할 때 노란 부분 강조해 주세요. I'm craving something else. I'm craving something else. 좋아요. 그리고 마침 딱 봤더니 옆자리에 튀김을 먹고 있어요. 아, 저거 맛있겠다. That fried dish looks delicious. 저기 튀김들이 너무 맛있어 보여. 라고 했어요. 재밌는 단어가 나왔죠. dish입니다. dish, 접시 아닌가요? 맞습니다. dish는요, 접시도 되고 그릇류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 그릇에 담겨 나오는 요리 또는 음식도 dish라고 얘기합니다. 메인 dish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역 이름 붙여서 Korean dish라고 하면 한국 음식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기 fried dish, 뭔가 튀김이 맛있어 보인다. 어떡해요, 맛있어 보이면? 시켜야죠. 또 이모 불러서 The fried combo please. 튀김 세트, 콤보가 세트입니다. 시켰네요. 아, 이제 또 튀김을 탁 갖고 오시면서요. You can dip it in soy sauce 라고 하시네요. Soy sauce는 간장입니다. 간장에 콕 찍어 드세요 라고 했어요. 막상 또 음식이 나오니까 못 먹겠다던 케빈도 먹고 싶었나 봐요. 하나 집어가지고 이렇게 한 입을 또 먹어보는데요. 이때 케빈이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크리스틴이 정색을 하면서 Where are your manners? Where are your manners? 이게 무슨 매너야? 라고 얘기를 했네요. Manners 보셨나요? 우리말로도 매너라고 하잖아요. Manners라고 하면 예의 또는 매너라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뒤에 S를 붙여서 manners까지 써야 된다는 거예요. Where are your manners? 이게 무슨 매너야, 예의 없이 라는 뜻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You shouldn't double dip. You shouldn't double dip. That's bad manners. 하, double dip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double dip 하면 안 돼. 그건 매너가 아니지. 라고 했어요. double dip 알아볼게요. dip이라는 것은 살짝 담그는 걸 말합니다. 동작이에요. 이 동작, 소스에 찍어 먹을 때도 우리가 콕 찍어 먹기 때문에 소스에 찍어 먹는 행동을 dip이라고 하기도 하고 케첩이나 마요네즈처럼 찍어 먹는 소스도 dip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표현에서 나온 double dip 같은 경우에는 double, 두 번 dip하는 거죠. 어떻게? 찍어서 한번 먹고 또 한번 찍는 입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음식을 소스에 찍는 것을 double dip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먹는 문화가 익숙해서 간장이나 케첩 같은 거 이렇게 같이 찍어 먹고 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한테는 그게 조금 원하지 않는 행동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좋겠죠. double dip 하면 안 돼. 그거 나쁜 매너야. 라고 했더니 double dip? 미안해. 내가 또 깜빡했네. 아마 케빈이 크리스틴과 미국에서 지낼 때도 비슷한 실수를 했던 것 같죠. 내가 완전히 또 깜빡했네. 미안해. 그래서 다시 한번 크리스틴이 설명을 해줍니다. 미국에서는 말이야. 이게 좋은 매너가 아니야. 입에 음식을 한번 넣은 다음에 그림 보세요. 튀김을 또 이렇게 먹은 다음에 또 찍는 거. 먹고 찍고 이렇게 하는 거. 는 좋은 매너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케빈이 미안해. 너 이거 싫어하는 거 아는데 미안. 괜찮아.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카툰 속의 표현들도 함께 배워봤네요. 그럼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듣고 맛보고 즐겨볼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난 다른 것도 좀 당겨. I'm craving something else.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나 좀 출출한데 뭔가 먹고 싶은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 have the munchies. I have the munchies. munchie라는 게 뭔가 먹고 싶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출출한데랑 딱 맞아떨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 상황 속에서 함께 사용해 볼게요. 저녁을 먹었는데도 늦은 밤이 되면 뭔가 먹고 싶잖아요. 나 좀 출출한데. 어떡해요? I have the munchies. I have the munchies.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너무 배고프면 좀 화나고 짜증나잖아요. 나 너무 배가 고파서 화날 것 같아. 이럴 때는 I'm hangry. I'm hangry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재밌게도 배가 고픈 hungry, 화가 나는 angry를 합친 표현이에요. I'm hangry.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다이어트 중이라 야식을 참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먹은 것도 없는데 와, 나 너무 배고파서 화날 것 같아. 어떻게? I'm hangry. I'm hangry. Great. 오늘도 카툰 속에서 생생하고 유용한 표현들 쏙쏙 얻어가셨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카툰으로 만날게요. 안녕.

0: 와, 배부르다.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우리 디저트 배는 따로 있는 거 맞죠? 커피나 케이크 어때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How is coffee or cake? Do you like coffee or cake? 같은으로 정답 확인할게요.
1: Oh, I'm so full. No more for me.
2: Wow, you finished everything. Juice is service.
1: Service? Oh, I know. Self-service, right?
3: Oh, no. Service means it's free.

0: Oh, no, no, no, no, no, no. Let's have coffee and cake.
1: Sounds good. Kristen, why don't you make mukbang videos?
0: Oh, I should. I can do a great job. Yeah!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영어, 개툰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크리스틴과 케빈 든든하게 먹고 배를 두드리고 있는데 서비스로 주스를 갖다 주셨어요. 주스까지 먹었지만 또 디저트 또 먹으러 안 갈 수 없잖아요. 커피가 좋을까? 케이크가 좋을까? 당연히 커피랑 케이크 둘 다 먹어야 되겠죠. 오늘도 재밌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들 많이 있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재밌는 표현들 쏙쏙 뽑아볼게요. 와우, 그 많은 음식을 다 먹은 크리스틴과 케빈. 아주머니도 놀라십니다. 싹 드셨네. 주스는 서비스예요. Juice is service. 서비스입니다. 자, 이 말을 든 크리스틴이요. 아, 서비스? 아, 셀프 서비스 말인가요? 라고 나름의 추리를 해보는데요. 웃으면서 케빈이 아니야, service means it's free.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한다는 뜻이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해줬죠. 그 말을 들은 크리스틴이 Oh, you mean it's on the house? It's on the house? 라는 거구나. 그래요, 여러분. 서비스는 우리말로도 사용하고 영어도 service라는 단어가 있어서 혼용하기 쉽습니다만 다른 영어 표현 아닙니다.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그 가게 또는 음식점에서 드리는 거예요 라는 뜻으로 It's on the house. It's on the house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우리 얼마 전에 It's on me, 내가 쏜다 기억나시죠? 비슷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비스로 주신 주스까지도 마시고 이모, 엄마 감사합니다 하고 서툰 한국어로 귀엽게 크리스틴이 인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계산하고 나가야죠. 문득 케빈이 Are you too full? 혹시 너 너무 배불러?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약간 자존심 상한다는 듯이 Are you kidding me? I always have room for a dessert. 라고 얘기하네요. Are you kidding me? 장난해? I always have room for a dessert. 나는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고 라고 했네요. 이 두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Are you kidding? 또는 Are you kidding me? 둘 다 같은 표현입니다. 장난해? 농담해 라는 뜻인데요. 이 kid라는 단어가 바로 농담하다, 장난하다 라는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무슨 얘기했을 때 뭐야, 장난해? Are you kidding me? 말할 수 있겠고요. 이어지는 표현이 너무 재밌죠. I always have room for a dessert 인데요. I always, 나는 언제나 have room 이래요. Room, 방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아, 없이 그냥 room이라고만 썼을 때는 여유 또는 공간, 자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have room은 여유 또는 자리가 있다, for 하고 무언가를 써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을 위한 자리, 여유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문장 다시 한번 보면 I always have room for a dessert니까 나는 언제든지 항상 디저트를 위한 여유는 있어. 우리말로 나 디저트 배는 따로 있어 가 되겠네요. I always have room for a dessert. 자, 그럼 뭘 먹을까 하다가 케빈이 커피나 케이크 어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오늘의 한 문장이네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요. How about coffee or cake? How about coffee or cake? 입니다. How about이 뭐뭐는 어때? 하고 제안하는 표현이잖아요. How about 뭐뭐는 어때? Coffee, 커피. Or 또는 cake, cake 이렇게 딱 붙여서 How about coffee or cake? 네요. 같이 말해볼게요. How about coffee or cake? 붙여서 말할 때 노란 부분 강조해주세요. How about coffee or cake? How about coffee or cake? Very good.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크리스틴 표정 왜 그러죠? Or? No, no, no, no. Or, 또는이라니 무슨 말이야? Let's have coffee and cake. And가 뭐예요?

마시고잖아요. 커피랑 케이크 다 먹어야지. 역시 먹방 요정, 먹방 여신 크리스틴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카툰 살펴봤고요. 오늘의 한 문장, How about coffee or cake?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커피나 케이크 어때? How about coffee or cake? How about coffee or cake?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먼저 무언가를 제시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 물어볼 수 있죠. 커피랑 케이크 어때? How does that sound? How does that sound? 그것이 네 귀에는 어떻게 들리니? 라는 뜻입니다. How does that sound? 어떻게 생각해?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직접 말해보세요. 와, 나 오늘 기분도 좋은데 내가 오늘 밥, 커피 다 쏜다. 어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말한다고요? How does that sound? How does that sound? 이런 표현도 있네요. 상대방에게 너는 뭐 생각해 놓은 거 있어? 너는 뭐 먹고 싶은데? 물어볼 수 있겠죠. Do you have anything in mind? Do you have anything in mind? Have anything, 무언가 있니? In mind, 네 생각 속에 라는 뜻입니다. Do you have anything in mind? 역시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직접 말해보세요. 아, 오늘은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너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어떻게 말한다고요? Do you have anything in mind? Do you have anything in mind? Great! So, how did you like it today? 먹방 여신 크리스틴의 면모가 돋보이는 오늘의 카툰도 재미있었죠? 재미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생활 영어 표현이 가득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카툰으로 생생한 영어 배워봐요. See you next time!

Martin Show and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아이스크림의 역사, 정말 옛날에는 정말 귀했고 구하기 힘들고 만들기도 힘들고, 이제 드디어 이제 freezer, 뭐 hand cranked freezer, 뭐 이렇게 freezer 그야말로 냉동고가 발명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어떤 거를 이제 배울지 궁금하죠? So before we begin, we must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Let's take a look. Okay, so the first word is treat. Treat. 자, 이제 간식이지만 이건 좀 특별한 간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도 트리트가 될 수가 있고 뭐 다른 뭐 초콜릿도 트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Alright? 자, to lick. We usually lick our ice cream. 자, 핥다. Okay? And the last one is dish. 그릇이에요. Dish. Okay,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Alright, 자, 많은 사람이 이제 아이스크림이 먹을 수 있고요. 자, 오늘은 또 뭐를 배울까요? Let's see. Let's continue reading.

0: buy one. In the early 20th century, ice cream was no longer just a treat for the rich. It was sold in cafes and restaurants. Ice cream sellers sold licks, a taste of ice cream on glass. The glass was wiped clean after each lick and then reused. Not very healthy. In 1923, the first ice cream bicycles were used in London. Some bicycles had a slogan on the front that said, "Stop me and buy one." The ice cream was kept cold in the metal box at the front. Okay, 자, 친구들, 아이스크림이 냉동고도 있고 하니까 아이스크림이 이제 여기저기 많이 팔리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It was no longer just a treat for the rich. 우리 예전에 부자들, 귀족들 이런 분들만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anyone could have ice cream. So, treat. This is our first word for today. Treat는 친구들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간식인데 그냥 어떤 특별한 간식 뭐 하나 종류가 아니라 뭐 초콜릿 될 수도 있고 아이스크림이 될 수도 있고 뭐 강아지들한테도 이렇게 간식을 주잖아요. 그것들 treat라고 합니다. It's a treat. Okay? All right. 자, everybody could have ice cream. 자, 뭐 카페, 레스토랑, 뭐 식당에서도 팔고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이거예요. Ice cream sellers sold licks, a taste of ice cream on glass. 이런 것도 팔았어요. Licks를 팔았어요. 자, 여기 licks하고 to lick 이렇게 둘 다 나오는데 to lick는 핥다. 네, 이게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유리가 있으면은 거기다 아이스크림을 묻혀서 그 다음에 그걸 다 핥고 네, 핥고 그걸 또 청소해서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래서 not very healthy. 아무리 청소해도 계속 핥고 alright, 네, 이렇게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은 이제 아저씨 여기 있죠? 네, 남자분이 이제 자전거 아이스크림 이렇게 자전거가 있었는데 그 안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보관을 해서 네, 이제 stop me and buy one. 자, stop me, 나를 멈추게 해라. 그리고 하나 사라. 네, 아이스크림을 사요. 네, 그런 말이죠. 참 재밌네요.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Now you can buy ice cream everywhere. Supermarkets, ice cream trucks, at the movies, stadiums, at the zoo, at fairs, and on the beach. Where do you buy your ice cream? 네, 친구들. 물어보고 싶어요. Where do you buy your ice cream? 자, 아이스크림 어디에서 사요, 친구들? 네. 뭐 마트에서 사요, 편의점에서 사요, 영화관 영화 볼 때도 먹을 수 있고 뭐 동물원 이제 해변가 다 있죠. 아이스크림은 뭐 어디 가도 다 살 수 있죠. 그렇죠?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The ice cream cone. There are two stories about who invented the ice cream cone. No one really knows which one is true. In England, in 1888, a food writer, Mrs. Agnes Marshall, wrote a recipe for cornets with cream. Ew, I invented the ice cream cone. 자, 아이스크림 콘, 콘. 이 콘은 또 누가 발명을 했을까요? 궁금하죠? 뭐, 이제 이야기가 두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영국에서 이 여자분이 애그니스 마셜가 이 콘을 발명을 했다. 자, wrote a recipe for cornets. 여기에서 cornets가 나오는데 친구들, cornets는 영국식으로 cone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cornet를 많이 쓰지만 미국에서는 그냥 cone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이스크림 cone을 만들었다. Okay, let's listen to the second story. Later in America, at the St. Louis World's Fair in 1904, an ice cream seller was selling ice cream on little dishes. Soon, all the dishes were gone. Next to the ice cream seller was a man making zalabi pastries from the Middle East. warm the lobby were rolled into cone shapes and left to cool. Then the ice cream seller put ice cream into the zalabi.
1: I invented it first.
0: Which story do you think was true? 자, 여기에서는 저 또 한 남자가 그림을 보면은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dish, 여기 dish. He was selling it on little dishes. The dish는 그릇이에요. 자, 여기 그릇 보이죠? 그릇에 파는데 이 그릇들이 it says soon all the dishes were gone. 막 없어지고 뭐 사라진 게 아니라 다 담아가지고 이제 이 아이스크림을 담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옆에 이 Middle East에서 중동에서 이런 zalabi pastry를 뭐 제과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뚜루루 이렇게 말아가지고 콘을 만들어서 거기다 아이스크림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콘이 생겼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자, that is it for today. 자, 우리는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요. 아, 네, 이제 아이스크림이 여기저기 팔리고 자전거도 타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팔고 이제 뭐 지금은 친구들 뭐 어디 가도 아이스크림은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친구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죠. Okay. Alright, I will come back and we will finish our book next time. So take care and don't eat too much ice cream. See you next time.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Jo. 네, 반갑습니다. We will finish our book about ice cream. 네, 친구들 어땠어요? 너무 재밌죠? 아이스크림. 우리가 다 좋아하니까. 아, 아이스크림도 역사가 있구나. 저번에는, 네, of course, 이제 바이시클 뭐 여기저기 푸드 아이스크림 트럭도 있고 뭐 다양한 데서 아이스크림을 구할 수 있지만 자 오늘은 또 마지막으로 뭐를 배울지 궁금하죠? Alright, let's go ahead and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Alright, so the first word is bitter. 자, bitter. 자, TT, 중간 TT는 특히 미국식 영어는 그냥 D, flap라고 D 발음이 거의 나죠. Bitter, bitter. 쓴, okay, 쓴. Okay. Second expression is to look after. To look after, 돌보다. Okay. And the third word is charity. Charity, 자선 단체. Okay? Okay, so these are the words that we're going to cover today. Let's go ahead and start reading. All right, friends, let's go ahead and finish our book about ice cream. The ice cream bar. In 1920, in America, a child went into a shop but couldn't decide whether to buy ice cream or a chocolate bar. So the shop owner came up with the idea of making a chocolate-covered ice cream bar. He called it the ice cream bar. The first ice cream on a stick was also made in 1920. It was called the good humor bar. 자, 우리 ice cream bar. 자, 이 막대기 ice cream, 네, 이라고 아시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미국에서 어떤 한 아이가 들어왔는데, 나 ice cream 먹을까? 아니면은 초콜릿 먹을까? 네,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게 주인이, 아, 이런 거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자, 그 바깥에 초콜릿을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대기를 딱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바. 이게 바로 아이스크림 바. 네, 친구들, 재밌는 게 I scream. 네, 그러니까 내가 소리 지르다 이런 뜻인데 친구들 이거 보고 왜 아이스크림 바이라고 말했을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저는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Ice cream, you scream, we all scream for ice cream. 네, 이런 게 있습니다. 1920년, in the 1920s,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거를 부르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scream, 아, 소리 지르, ice cream for ice cream, I want ice cream. 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I scream bar.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What a job! Today, ice cream companies pay tasters to eat ice cream. The tasters make sure the ice cream tastes good and that it has been made properly. But how can they tell if an ice cream has a good flavor? When you eat, your taste buds send messages to your brain. Then you can tell if you're eating something that is sweet, sour, or bitter. Ice cream tasters must look after their taste buds.
1: This one's too sweet.
2: This one's too sour.
3: This one's too bitter.
4: This one's just right.
0: 오케이, 자, 이런 직업이 또 있다니요. 네, 아이스크림 테이스터라는 직업이 있는데요. 맛 감식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먹어보는 거예요. 아, 이게 맛있고, 아, 이 맛이 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최고의 좋은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사람인데요. 자, they are called tasters. 자, 근데 우리가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해서 맛있나 안 맛있나 이거를 어떻게 알죠? 자, 여기에서는 자, 너무 달면 또 안 되고 자, 시다 sour, too sour, 안 돼요. 자, 그리고 bitter. This is our first word today. Bitter 하면은 정말 안 되죠. 자, bitter는 쓰다. 맛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맛이 쓰면은 아, 진짜 안 되겠죠. Alright? 자, and this one's just right. 이게 아주 딱 적당해. 네, 여기 딱 말하는데. 자, ice cream tasters must look after their taste buds. 자, to look after is our second expression. 자, to look after는 돌보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직업이니까 이 맛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미래 taste buds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And their taste buds are very important. Okay, so let's go on and read the next two pages. Crazy about ice cream. In South Africa, a man ate 10 liters of ice cream for charity in under 3 hours. He said it made his stomach very cold. Did you know that there's an ice cream that can burn your mouth? It's chili-flavored ice cream. In Malaysia, sweet corn-flavored ice cream is very popular. America makes more ice cream than any other country

0: in the world. In England, there's a restaurant that serves bacon and egg flavored ice cream. People in New Zealand eat more ice cream per person than i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Have you ever tried these ice creams? Peppermint cow, eggnog, rainforest crunch, holy cannoli, fudge behaving badly, or strawberries and cream? Can you think up a new name for an ice cream? 네, 자, 아이스크림 팩트가 맞네요. 자, 여기에서 이 남아프리카에서 한 남자가 10리터, 네, 10리터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왜? 네, for charity. 세 번째 단어인데요. charity는 자선 단체인데, 네,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봉사 활동을 위해서 이걸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었죠? 자, 다른 나라에서는, 자, chili flavored ice cream. 네, 고추 맛. 그 다음에, 네, sweet corn. 달콤한 옥수수 맛. 네, 이런 아이스크림이 있고, 또 bacon and egg. 자, 다양한 맛이 많이 있는데, 네, 우리 아이스크림 대해서 많이 배웠죠. Alright, so it is the end of our book. 네, I hope you enjoyed and learned many things about ice cream. 자, 친구들, 저는 이제 녹화 끝나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꼭 먹어야 되겠습니다. Alright, see you next time and have a great day. Bye-bye.
1: Thanks와 대안행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26강이고요.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 여섯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를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같이 알아봅시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물건을 손으로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해볼까요? 부드러운 느낌? 딱딱한 느낌, 축축한 느낌, 건조한 느낌 등이 들죠. 오늘은 촉감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물건을 만졌을 때, 손으로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같이 한번 그림을 보면서 말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물건은 만졌을 때 뭔가 굉장히 부드럽고 푹신푹신할 것 같지 않나요? 또 두 번째 물건, 돌은요, 손으로 만졌을 때 굉장히 딱딱할 것 같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메마른 땅을 한번 보세요. 만졌을 때 굉장히 물기가 없고 메말라 있다 이런 느낌이 들겠죠? 자, 이러한 촉감들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오늘 강의가 끝나고 이러한 단어들

문장들을 우리 친구들이 직접 영어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단어는 soft. soft. 부드러운이에요. 쌤은 soft라는 단어를 보면 이 soft ice cream이 생각나는데요. soft ice cream. 한입 베어물면 어때요?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크리미하잖아요. 이러한 soft 아이스크림의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soft, 부드러운 의미를 잘 떠올리면서 우리 오른쪽에 스펠링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요. soft, S, O, F, T, soft.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예문을 보면서 빈칸 넣기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 This cake is sweet and soft. 이렇게 말했어요. 이 케이크는요, sweet and soft니까 달콤하고 어때요? soft. 부드러워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My pillow feels very soft. pillow는요, 베개입니다. 나의 베개가 어떤 느낌이 나요? 아주 부드러운 느낌, 매우 부드러운 느낌이 나겠죠? 이렇게 soft라는 건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드러운 건 soft인데 딱딱한 건 뭐라고 할까요? 딱딱한 건 hard. hard. 이렇게 말합니다. 자, hard 한번 써볼게요. 스펠링은 H, A, R, D. 읽어볼까요? hard. hard는 뜻이 굉장히 많은 단어 중 하나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체가 딱딱한, 그리고 어려운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열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뭔가 강도가 다 높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딱딱한 것도 되고요. 우리 문제가 딱딱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의 강도가 높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라는 의미도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 보면서 어떤 의미로 이 hard가 쓰였는지 말해 볼게요. 첫 번째, This cookie is hard but delicious 라고 했어요. 이 쿠키는 hard 하지만 맛있다. 쿠키가 식감이 어떤 거예요? 딱딱한 거죠. 이 쿠키는 딱딱하지만 맛있다. 자, 두 번째 예문 볼 건데요. 이 hard는 어려운이라는 의미도 있죠. It is hard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자, get up early라는 건요,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뭐하다? 어렵다가 되는 거죠. Hard는 어려운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쓰였습니다. 자, 여러분, hard의 마지막 의미, 우리 열심히라는 뜻 기억나시죠? 하나 더 볼게요. We studied hard and we passed the exam. 우리는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공부했어요? Hard.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passed the exam이니까 시험에 합격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hard의 세 가지 의미는 자주 등장하니까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이어서 dry인데요. 이 dry는 건조한 혹은 마른이라는 의미로 뭔가 물기가 없는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날씨 표현에도 자주 쓰이는데요. 비가 안 오는 건조한 날씨를 우리가 dry weather이라고 합니다. dry weather. 자, 그러면 비가 오는 습한 날씨, 반대말은 뭘까요? 이건 wet. wet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wet weather이라고 하면 됩니다. wet weather은 비가 오는 습한 날씨고 dry weather은 건조한 날씨예요.
자, dry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스펠링 바로 외워서 써볼게요. D, R, Y. 자, 이렇게 써주셨나요? 그럼 우리 같이 예문 보겠습니다. I have dry skin 이라고 했는데요. 자, dry skin은 어떤 피부일까요? 건조한 피부가 되겠죠? 건조한 피부예요. 뭔가 촉촉한 게 아니라 건조한 겁니다. 자, 그리고 your shirt is dry now 라고 했어요. 너의 셔츠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다 말랐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세탁하고 축축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다 말랐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단어들을 그림과 함께 복습해 볼까요? 자, 만졌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푹신하고 이런 느낌을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해주면 될까요? S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soft라고 합니다. 반대로 뭔가 굉장히 딱딱한이라는 단어는요? 네, hard입니다. 그리고 물기가 없이 이렇게 메마르고 건조한 건 영어로 뭐라고 하죠? dry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운 이 단어들과 함께 배웠던 표현들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꼭 복습해 주세요. 자, 오늘도 단어 암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27강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특성들을 영어로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봅시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나요? 책을 읽을 땐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좋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땐 왁자지껄하고 시끄러운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죠. 오늘은 분위기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를 알아봐요.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나요? 자, 가장 왼쪽 그림을 보면요. 도서관이 나와 있죠. 도서관에서는 우리 정숙합니다.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가 나오겠죠. 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바다가 굉장히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자, 이런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오른쪽을 보면 우리 친구들의 교실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뭔가 즐거운 그런 분위기가 나와 있네요. 자, 이런 표현들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우리 오늘 강의 집중해서 들어보고 마지막에 이 단어들을 여러분이 직접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요, quiet, quiet, quiet, 조용한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면서 shh, be quiet 하면 조용히 해 이런 의미죠. quiet라는 건 조용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자, 의미를 잘 생각하고 이 스펠링을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요. quiet. 바로 외워서 오른쪽에 쌤이랑 같이 써보겠습니다. quiet. quiet. 읽을 때는 quiet. 자, 반대말도 알아둘게요. 반대말은요, loud. 여러분, loud를 한번 발음해 볼까요? loud. 입이 크게 벌어지죠? 소리가 큰이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예문 볼까요? Please be quiet here.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달라는 걸까요?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 더. Our classroom is very quiet 하면 우리의 교실이 매우 조용한 거겠죠? Quiet 하면 조용한 기억하셨나요? 바로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calm, calm입니다. 이 calm은 고요한 혹은 침착한이라는 의미고요. L은 거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calm 이렇게 읽어요. 자, 스펠링을 기억하시고 쌤이랑 같이 오른쪽에 정확하게 써보겠습니다. calm, C A L M. calm은 뭔가 업다운이 많이 없고 고요하고 침착한 그런 분위기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표현 하나만 알아둘게요. peaceful. 여러분, peace라고 하면요, 평화거든요. 뒤에 full을 붙이면 peaceful, 평화로운이라는 단어예요.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 한번 살펴볼까요? The sea is very calm and peaceful. 바다가요, 매우 고요하고 평화로운 거죠. calm이라는 건막 파도 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잔잔하고 고요한 겁니다. 하나 더. Please keep calm and wait for your turn.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wait for your turn이라고 하면 당신의 차례를 기다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세요? Keep calm이라고 했으니까 침착하게 기다리세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alm의 의미 기억하셨죠?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noisy가 나와 있네요. noisy. 시끄러운인데요. 이 단어는 이 noise라는 표현에서 나왔어요. noise라는 거는 소음이거든요, 소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겠죠, 소음이. 이 소음에서 나와서 noisy 하면 시끄러운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noisy. 우리 같이 한번 써볼까요? N-O-I-S-Y. 네, 써볼게요. N-O-I-S-Y 하면 noisy, 시끄러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 보면서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This city is very noisy 라고 했어요. 이 도시는요, 매우 뭐해요? 시끄러운 거죠. 이 도시는 매우 시끄럽다 할 때, 이 noisy를 쓸수 있습니다. 하나 더. It's noisy outside. 무슨 의미일까요? outside라는 건 밖이죠, 바깥. 밖이 굉장히 noisy, 시끄럽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noisy는 조용하지 않고 시끄러운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이 분위기와 관련된 표현들 그림을 보면서 복습해 볼까요? 도서관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우리 조용한이라는 단어는 Q로 시작해요. quiet.
quiet. 자, 바다가 굉장히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자, 고요한 분위기는 우리 뭐라고 하죠? calm. calm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시끄러운 이 교실의 분위기. 뭐라고 영어로 말할까요? an으로 시작하는데요. 네, 그렇죠. noisy. noisy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세 개의 단어와 함께 배운 표현들 오늘 꼭 기억해 보시고요. 여러분은 체크리스트와 함께 오늘 배운 표현들 꼭 복습해 주세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표현들 가지고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요린파파 성경입니다.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 한번 읽어볼까요? 재밌는 책 읽으면서 영어 실력도 쑥쑥쑥 키워보는 그런 시간 저랑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Frog Prince의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이 개구리와 몰리 공주는 어떤 관계로 끝이 날까요?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품사와 문장 성분의 그 진짜 개념, 아, 이게 뭔지, 이 문법의 핵심이 되는 이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글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림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추측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와, 이 개구리가 도와주기로 했나 봅니다. 황금공을 가지러 지금 물속으로 쫙 다이빙을 했죠. 자, 그 다음에 황금공을 꺼내서 몰리공주한테 준 것 같아요. 그런데 몰리공주가 막 따라가는데 개구리의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죠. 아, 이거 어떻게 된 것일까요? 분명히 어떤 약속을 했는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식사 시간이에요. 왕과 공주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0: 공주님의 손 위에 지금 개구리가 올라와 있네요. 개구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그림으로 넘어가니까 공주님의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렇게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네요. 그리고 개구리는 두 번째 소원을 이룬 것 같습니다. 바로 황금 접시 위에서 음식을 먹는 것인데요. 막 이렇게 마구마구 막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자, 실제로 영어 리딩 유창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고 유창하게 읽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읽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적은 양을 자세하게 하는 그런 수업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그래요. 그냥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야 읽어,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 계속 읽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수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수업 이외에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말을 하고 잘 듣고 잘 읽으려면은 무엇이 병행이 돼야 되냐 하면은 읽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강의도 듣고 선생님의 학교 선생님의 수업도 듣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어떤 전자책이라든가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 다 전자책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무료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EBSE 펀리딩 탭에서 전자책을 읽어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든가 혹은 그 안에 보면 다른 모든 종류의 책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나의 수준에 맞는 것을 골라서 보는 것 혹은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셔서 나에게 맞는 재밌는 책을 골라보고 읽어보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유창하게 그리고 잘 읽을 수 있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어를 잘한다, 영어책을 잘 읽는다, 이 많이 읽으면서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 꼭 잊지 말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글을 읽기 전에 우리 글을 먼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Yes, yes, agreed the princess. I promise. So the frog jumped into the well. After a minute or two, he reappeared with the ball. The princess was thrilled. She scooped it up and raced home.
2: Wait, called the frog. Pick me up. I cannot go as fast as you.
1: But Molly had forgotten all about her helper. That evening, when Molly was eating dinner, there came a splish, splash, splish, splash along the hallway. Then, there was a knock at the door, and a voice cried,
2: Princess, let me in!
1: Molly opened the door to see the frog. He jumped into her arms. The king asked,
3: Who is it, Molly?
1: It's a horrid frog, she said, and explained what had happened at the well that day.
2: Princess, remember your promise, croaked the frog.
3: The king said, You must keep your promise, Molly.
1: So she helped the frog onto the table, then glared at him.
0: 자, The Frog Prince, 그 다음 이야기 우리 한번 이어나가 볼까요? 지난 강의에서 어떤 내용이었죠? 아, 네, 그렇죠. 우리 공주가 숲속에서 콩을 막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우물 안에 빠뜨렸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어딘가에서 나타나서 내가 그걸 찾아줄게 했죠. 그런데 그러면서 세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너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싶고, 너의 황금 접시에서 음식을 먹고 싶고, 너의 베개 위에서 잠을 자고 싶다. 이런 조건을 걸었죠. 그러니까 공주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yes, yes, yes. Agreed the princess. 그래, 알겠어, 알겠어. 라고 공주가 동의했습니다. I promise. 나 약속할게. So, the frog jumped into the well. 그래서 그 개구리가 드디어 그 우물로 쭉 점프해서 들어갔습니다. After a minute or two, 1, 2분 정도 있다가 he reappeared with the ball. 그는 reappeared 했습니다. With the ball. 공을 가지고 reappear. 이게 얼핏 보면 좀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는데요. 우리가 아는 단어가 혹시 들어있나요? appear, re 떼버리고요. appear이라는 단어는 나타나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re가 붙으면

0: 영어에서는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reappear이라고 하면은 아, 다시 나타나다 여기 있죠. re와 appear이 합쳐져서 reappear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나타났습니다. 공을 가지고요. The princess was thrilled. Thrilled. Thrill이라고 하면은 황홀감을 주다 혹은 아주 기쁘게 하다, 아주 신나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공주는 아주 신이 났습니다. 아, 왜 그 개구리가 공을 찾아줬잖아요. She scooped it up. 그녀는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었고요. And raced home, 집으로. Race, 누군가와 race, 경주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빠르게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wait, called the frog. 아, 공주야, 공주 기다려. Wait, called the frog. 아, 좀 기다려줘. 라고 개구리가 이야기를 하네요. Pick me up. 나도 데리고 가줘. 나도 들어올려서 데리고 가줘. 라는 의미죠. I cannot go as fast as you. 나는 너만큼 빨리 갈 수가 없어. 자, 여기서 우리 as라는 표현. 과거에 제가 강의했을 때 여러 번 다룬 표현인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아직까지 해석하는 게 힘들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뒤에 있죠. as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 있죠. 이것만큼이나 중간에 거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너만큼이나 fast 빠르게 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겠죠. 아주 쉽게 깔끔하게 해석이 되죠. But Molly had forgotten all about her helper. Helper이라는 것은 ER이 붙으면 뭐뭐 하는 사람. 그래서 help는 도와주다니까 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나 Molly는 잊었습니다. 무엇을 잊었냐면 all about her helper. 그녀의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아하, 어떡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her helper은 누가 됩니까? 바로 개구리가 되겠죠. 아,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다음 볼까요? That evening, 그날 저녁에 when Molly was eating dinner, 몰리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there came a splish, splash, splash, splash along the hallway. 그날 저녁에 몰리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there came, 뭐가 왔습니다. 뭐가 왔냐면 splish, splash, splish, splash는 찰퍽찰퍽 찰퍽찰퍽 이런 소리입니다. Along the hallway, 이런 찰퍽찰퍽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에서 들렸냐면 복도에서 철퍽철퍽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온 것일까요? 약간 추측이 되시죠? 저는 살짝 알겠는데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이제 방금 읽어보았던 것을 음원으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Yes, yes, agreed the princess. I promise. So the frog jumped into the well. After a minute or two, he reappeared with the ball. The princess was thrilled. She scooped it up and raced home.
2: Wait, called the frog. Pick me up. I cannot go as fast as you.
1: But Molly had forgotten all about her helper. That evening, when Molly was eating dinner, there came a splish, splash, splish, splash along the hallway.
0: 자, 문에 누가 왔을까요? 바로 한번 만나보죠. Then, 그리고 나서 there was a knock at the door. 문에 똑똑똑 이런 노크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And a voice cry. 그리고 어떤 목소리가 막 소리 지르기를 Princess, let me in! 공주님,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Molly opened the door to see the frog. 몰리가 문을 열었고, 그 다음에 개구리를 보았습니다. He jumped into her arms. 그런데 그 개구리가 jumped into, 뛰어들어갔는데 그녀의 품속으로 활짝 뛰어들어갔습니다. The king asked, 그 왕이 묻기를 Who is it, Molly? 몰리야, 누구니? It's a horrid frog, she said. 그녀가 이야기하기를, Oh, it's a horrid frog. 뭐냐 하면, 아우, 나 저거 별로 안 좋아하는 꺼림칙한 그런 개구리예요. 어, 뭐야, 뭐야, 왜 내 품속으로 오는 거야?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And explained, explain이라고 하면은 설명했습니다. What had happened at the well that day, 그날. 우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왕에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은 Fun Reading Grammar, 영문법에서 그 중심이 될 만한 그 개념을 하나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품사와 문장 성분,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초등학생도 알면 좋고요. 중학생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이죠. 이 영문법이 계속해서 흔들려요. 품사와 문장 성분. 그래서 이 개념을 오늘 확실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쳤던 대로 아주 쉽게 풀어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 한번 볼까요? My

나의 학생은 쿠키들을 좋아한다. 그러면 어떤 표현이 되죠? 이 안에 한번 넣어 보실까요? 나의 학생들은 my students겠죠? Love cookies. 오, 아주 간단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my students 명사입니다. 학생들이라고 하면 학생들 주어이죠. 그리고 명사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쿠키를 좋아합니다. 쿠키 또한 명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거, 그 다음 바로 볼까요? I am a 나는 학생입니다.

0: 사람 이름이 성기홍인 거예요. 이런 물체인 것이죠. 이런 사람이고요. 자, 그런데 제가 EBS 강의를 하러 EBS 건물에 오면은 EBS 강사가 되죠.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은 저는 아빠가 됩니다. 아빠이자 남편이 됩니다. 제가 학교에 출근을 하게 되면은 교사, 선생님이 됩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저라는 존재, 한 명은 이게 바로 품사입니다. 저라는 이 성기홍이라는 이 사람은 품사입니다. 그냥 그 사람인 것이죠. 그 명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명사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즉 명사가 문장에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그 기능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my students 같은 명사이지만 모두 students나 cookies나 이 밑에 있는 그냥 a student, student도 모두 다 명사이지만 이 students가 동사 앞에 위치함으로써 주어로서 이 문장의 주인공으로서 주체로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품사는 명사지만 쓰임이 주어인 거죠. 문장 안에서의 기능이 주어인 건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을 좋아하냐 하면은 똑같이 명사인 거예요. 내용은 다르지만 동일한 명사예요. 사물을 가리키죠. 근데 이 명사가 좋아하는 love 그 다음에 옴으로써 쿠키들을 좋아한다. 쿠키를 좋아한다. 그래서 목적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이 문장 한번 볼까요? 나는 학생이다. 저는 학생입니다. I am a student. 나는 누구냐 하면은 학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앞에 있는 I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어요. I가 주어니까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보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품사라는 것은 그 각각의 성질,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 주변의 문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단어 자체만으로 가진 이름이나 특징을 품사라고 하고요. 그 단어가 문장 속에 들어가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게 바로 문장 성분입니다. 저 성기용 그리고 저의 역할 세 가지 교사, EBS 강사, 그 다음에 부모 맞죠? 아빠로서의 그 역할 그거를 예시를 기억하시면 품사와 문장 성분 이제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Princess, remember your promise, croaked the frog. 그래서 이 공주님 기억하세요. 당신 아까 전에 약속한 거 그거 기억하세요. 잊으면 안 됩니다. 개구개구 거리면서 개구리가 이야기했어요. The king said, 왕이 말씀하시기를 You must keep your promise, Molly. 좀 왕 같았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You must 지켜야 됩니다. Keep은 유지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지키다. 뒤에 어떤 규칙이나 혹은 약속이나 그런 게 온다면은 지키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약속, 너의 약속을 몰리야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So, 그래서 he helped the frog onto the table.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이었죠. 이 개구리를 이 테이블 위로 오겠습니다. 이제 올려두었습니다. 올라오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뭘 하려는 것일까요? 두 번째 약속,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두 번째 약속이 그 황금 접시에서 음식을 먹게 해주는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glared at him. glare이라는 것은 노려보는 거예요. 개구리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노려보는 것이죠. 약속을 안 지키려 했는데 공주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노려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궁금한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Then there was a knock at the door and a voice cried, Princess, let me in! Molly opened the door to see the frog. He jumped into her arms. The king asked, Who is it, Molly? It's a horrid frog, she said, and explained what had happened at the well that day.
2: Princess, remember your promise, croaked the frog.
1: The king said, You must keep your promise, Molly. So she helped the frog onto the table, then glared at him.
0: 자, 이제 방금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 중에서 몇 개만 골라서 우리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 Reappear. Reappear. After a minute or two, The frog reappeared with the ball. Horrid. Horrid. It's a horrid frog, she said. Explain.

0: explain. The princess explained what had happened at the well that day. Keep. Keep. The king said, "You must keep your promise, Molly." Glare. Glare. The princess helped the frog onto the table, then glared at him.
1: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리딩 할 때의 그 정말 핵심 본질에 대해서 한 가지를 긁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읽기를 하게 한다? 뭐 시킨다라기보다는 하게 한다? 그런 환경을 조성해준다라는 것. 그런데 이 영어가 외국어이다 보니 아이들에게 아, 요거를 읽고 단어를 정리하고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고 여기에 현안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조금 더 그거를 뒤로 물러나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이 읽는 것입니다. 많이 읽는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정확하게 아 이거는 어떤 것이고 이거는 어떤 문법을 가지고 있고 이런 단어는 어떤 어감을 가지고 조금 더 구멍을 메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딩 초기부터 이 영어 읽기를 했는 초기부터 아직까지 아이의 능력이 많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영어는 많이 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계속해서 정확하게 아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런 어떨 때는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어떨 때는 아이가 읽는 총량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가 다독을 할 수 있도록 재미를 기반으로 해서 다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혹시나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EBS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혈액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도 저와 재밌는 책 읽으면서 영어에 푹 빠질 준비 되셨습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Frog Prince의 바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까지 지금 황금공을 우물 안에 빠뜨려서 개구리가 구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데 과연 이 공주님이 그 소원을 들어줄까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문장 성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인지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그러면은 글에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그림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일단 첫 번째 글을 보니까 몰리의 표정이 좀 좋지 않습니다. 심드렁합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는 그 황금 접시 위에서 막 뭔가를 약간 개걸스럽게 막 입에 막 묻히면서 먹고 있네요. 그 다음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고 나서 몰리의 침대 위에 지금 개구리가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그림으로 넘어가니까 아침이 되어서 이 개구리가 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오른편에 보니까 또 왔습니다. 또 와가지고 먹고 있는데 바뀐 게 하나 있죠? 바로 몰리의 표정이네요. 몰리의 표정이 좀 밝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측해보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았나요? 영어 읽기에는 실제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독, 소리 내어서 읽기이고요. 두 번째는 청독, 음원을 들으면서 그 글을 눈으로 따라서 읽는 것입니다. 우리 책을 읽을 때는 청독을 할 때는 소리를 내지 않고요. 세 번째 묵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서의 형태, 소리를 내지 않고 글을 쭉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음독은 언제 하고 청독은 언제 하고 묵독을 언제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난이도를 보았을 때 음독은 누구에게 가장 잘 맞냐 하면은 지금 이 Fun Reading 책 하는 것들 있죠. 지금 펀리딩 탭에서 한 레벨 4, 한 4단계 책 이전 및 4단계까지 하는 친구들은 음독을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이상 하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발음도 할 수 있고

0: 게 되고 훨씬 더 유창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독은 누가 하면 가장 좋냐면 지금 이 책 기준 Fun Reading 책 지금 4단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The Frog Prince 한요 정도 되는 한 4단계보다 여기에 딱 맞거나 혹은 살짝 더 나는 잘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청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수준보다 살짝 더 높은 책으로 청독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묵독은 아, 이 정도 지금 읽고 있는 이 책들과 학교에 있는 교과서는 그냥 무난하게 유창하게 틀리지 않고 잘 읽을 수 있어. 이런 친구들은 묵독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식 그리고 적합한 수준도 제가 어느 정도는 가이드를 해드렸으니 여기에 맞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책을 바로 읽어보기 전에 우리 책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Once the frog was on the table, he said, "Now push your plate nearer so we can eat together." Molly did as he asked. The frog munched his way through three courses, while Molly barely ate a thing. At last, the frog was full.
2: Delicious!
1: The frog yawned.
2: I'm tired. Please put me to bed.
1: Molly scowled, but carried him upstairs. The frog hopped up to her bedside, croaking,
2: Let me sleep on your pillow.
1: The princess groaned, but let the frog leap onto the pillow. And there he slept until the light of day, when he hopped down and out of the palace. Zzz. The same thing happened the following day, and the princess had to let the frog eat from her plate and sleep on her pillow. Again, he left when dawn broke. On the third day, the princess looked forward to seeing the frog. His jokes made her laugh. Once again, he slept on the princess's pillow.
0: 자, The Frog Prince의 바로 그세 번째 시간. 지난 강의 기억하십니까? 지난 강의까지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었냐면은 몰리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숲속에서 황금 공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걸 우물 안에 빠뜨렸었죠. 빠뜨렸는데 거기에 개구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소원을 세 가지를 들어주면은 그 공을 꺼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을 꺼내주고는 아, 소원 세 가지를 안 들어주고 있죠. 자, 여기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Once the frog was on the table, he said. 그 두 번째 소원이 뭐였냐 하면은 아, 공주님의 황금 접시 위에서 나도 같이 식사를 하게 해주세요. 그게 두 번째 소원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실랑이 하고 있고 개구리가 집에까지 찾아왔었죠. 그래서 개구리가 테이블에 앉고 나자마자 he said, 여기서 he는 왕입니다.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3: Now push your plate nearer so we can eat together.
0: 그래서 이제 너의 그 접시를 좀 더 가까이 밀어줘라. So, 그래서 we can eat together. 우리가 다 함께 왕과 공주와 몰리 공주와 개구리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좀 가까이 밀어주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몰리 공주님이 좀 마음에 안 들겠지만 몰리 did as he asked. 그 왕이니까 왕이 이야기한 대로 아빠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The frog munched his way through three courses. 자,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The frog, 그 개구리는 munch 하면 우적우적우적우적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먹었습니다. His way, 길이 아니라 여기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Through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가냐 하면은 three courses, 세 개의 코스를 통해서 그 과정을 먹었다라는 것은 세 개의 코스를 맛있게 먹었다라고 여기서는 약간 의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개의 코스를 막 우적우적거리면서 막 맛있게 먹었어요. While, 뭐 하는 동안에 Molly barely ate a thing. Molly는 어떻게 했냐면 barely. Barely는 제가 예전 강의에서 한번 다뤘었는데요. 거의 뭐뭐 아닌, 거의 뭐뭐 아니게. 그래서 Molly는 거의 ate.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barely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 문장에 not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거든요. 거의 못 먹었어요. 정말 조금밖에 못 먹고 거의 못 먹었습니다. A thing. 하나도 못 먹었어요. At last, 마침내 the frog was full. 아이고, 이제 개구리는 세 개의 코스를

0: 이렇게 쫙 먹다 보니까 어우 배불러. 이제 배가 부르게 된 거예요. 마침내 개구리는 배가 불렀습니다. Delicious, 맛있네 라고 개구리가 이야기를 했겠죠. 자, 여기에 지금 제가 밑줄을 두 개를 그어두었는데요. 파란색으로 바꿔두고요. 오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무엇을 한번 다루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냐면 문장을 이루고 있는 그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소위 문장 성분입니다. 문장은 어떤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그 성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Fun Reading Grammar 문장 성분 알아보기. 자, 그래서 제가 아주 쉬운 예문을 띄워두고요. 그게 아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건 꼭 필요하고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문장 성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Molly barely ate a thing. 자, Molly라고 하면 이 문장의 주인공이죠. 제가 먹은 거 아니고요. 여기 있는 여기 계시는 PD님께서 드신 거 아니고요. 몰리 공주가 먹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의 주인공, 이 문장에서 행위자가 바로 주어입니다. 아, 문장에는 항상 주어가 있어야 되겠죠. 주어, 필수입니다. 필수 문장 성분이죠. 이렇게 주어가 있어야 돼요. 이 문장의 주인공, 이 문장을 누가 행하는지에 대한 그런 사람이나 사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주어, 몰리만 있으면 어떤 문장이 되는 거 아니죠. 몰리가 무엇을 했는지, 몰리의 상태는 어떤지. 그래서 ate,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몰리는 먹었다. 아, 먹었다. 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몰리는 먹었다. 수박을 한 입 했을까? 피자를 한 조각 먹었을까? 김치찌개를 떠 먹었을까? 이렇게 무엇을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살짝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ate은 아, 뒤에 무엇을 먹는지 이렇게 목적어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몰리는 어떤 한 가지 무언가를 먹었다. 이런 문장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문장을 쓰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혹은 작가님께서 생각해보니까 아, 몰리는 무언가를 먹었다를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무언가를 거의 먹지 못했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다가 부사어라는 것을 추가해 줄 수 있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볼까요? Molly ate a thing은 필수 문장 성분이에요. 몰리가 없어도 안 되고요. 동사가 없어서도 안 되고요. A thing, 목적어가 없어서도 안 돼요. 그러면은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나 동사나 목적어 같은 경우는 필수 문장 성분이라고 하고요. barely는 이게 없다고 해서 문장의 의미는 바뀌겠지만 문장 자체가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사어는 덧붙여주는 말, 수식해주는 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개 더 보도록 할까요? At last, the frog was full. 마침내 개구리는 배가 불렀다. 자, 여기도 이제 아 보이죠? 주어는 the frog. 그 다음에 동사는 뭐뭐이다, 이었다. 맞죠? 과거형이니까 이었다. 어땠냐 하면 이제 상태를 나타낼 for, 보어입니다. 주어, 지금 여기 있는 the frog,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for, 보어. 아, 배가 부른 상태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글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먹고 나서 마침내라는 걸 추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at last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필수 문장 성분이 아닌 뭐라고요? 바로 부사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게 문장 성분입니다. 문장 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리고 부사어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으나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다음에 모든 문장을 이렇게 분석할 필요 없고요. 한 번씩 궁금할 때마다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The frog yawn. 이제 아, 많이 먹었잖아요. 아, 잠 온다, 졸린다. 하품을 했습니다. 개구리가 하품을 했고요. I'm tired. 나 피곤해. Please put me to bed. 부디 저를 침대로 좀 데려가서 눕혀주세요. Molly scowled. Scowl 하면 이런 거예요. 저의 날카로운 눈빛이 보이십니까? 노래 보는 것이죠. 몰리가 노래 봤습니다. But carried him upstairs. 그리고 그러나 또 약속을 안 지킬 수 없으니까 뭐 그 마지막 약속이 베개 위에서 몰리의 베개 위에서 자고 싶다 그랬었죠. 그래서 위층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The frog hopped up to her bedside. 침대 머리맡에 그 개구리는 펄쩍 올라갔어요. Croaking 개굴개굴거리면서요. Let me sleep on your pillow. 저 당신의 몰리의 베개 위에서 자고 싶습니다. 자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과연 자게 해줄까요?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될까요?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우리 글을 다시 한번 더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Once the frog was on the table, he said, Now push your plate nearer so we can eat together. Molly did as he asked. The frog munched his way through three courses

0: while Molly barely ate a thing. At last, the frog was full.
1: Delicious!
0: The frog yawned.
1: I'm tired. Please put me to bed.
0: Molly scowled, but carried him upstairs. The frog hopped up to her bedside, croaking,
1: Let me sleep on your pillow.
2: 자, 이어서 한번 볼까요? The princess groaned. 공주는 지금 아, groan 했습니다. groan이 뭐냐면 불평했습니다. 아, 그 처음에 내가 그 우물에다가 공을 안 빠뜨리는 건데 그 빠뜨려가지고 지금 개구리가 와서 내 접시 위에서 같이 밥도 먹고 이제 내 베개 위에서 자야 되잖아. 이렇게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But 그러나 이게 약속이니까 let the frog leap onto the pillow. 그러니까 약속이니까 let 하게 했습니다. 개구리가 풀쩍 뛰어올라서 베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주었어요. And there, 그리고 거기에서 he slept. 그리고 나서 그 개구리는 잤습니다. Until the light of day. 이제 날이 밝을 때까지, day, 날이잖아요. 날의 빛이, 빛까지. 그러니까 날이 밝을 때까지 잤습니다. When he hopped down and out of the palace. 그리고 나서 그때 그는 he hopped down, 펄쩍펄쩍 뛰어내려가서 and 그는 out of the palace.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궁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렇게 쓰 하면 이제 쿨쿨 이런 자는 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The same thing happened the following day. 그리고 나서 똑같은 것들이 the following day, 그 다음날, 따라오는 날이죠. 따라오는 날 happened, 일어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첫째 날도 그랬고 이제 둘째 날 또 그러는 거예요. And the princess had to let the frog eat from her plate and sleep on her pillow. 그러고 나서 그 공주는 had to, 해야만 했습니다. Let, 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Let the frog eat from her plate. 그 접시로부터, 그녀의 접시로부터 개구리가 먹고 and sleep on her pillow. 그리고 나서 베기 위해서 잘 수 있도록 해야만 했어요. Again he left when dawn broke. Dawn이라고 하면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새벽녘에 동이 틀 무렵, 우리가 dawn이라고 하면 한밤중을 상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dawn이라고 하면 해가 뜨기 직전에 그 거무스르한, 맞죠? 이 빛이 나홀랑말랑하는 그게 지금 여기 있죠. 아, 지금 해가 뜨기 요 직전의 상태. 요거를 daw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해가 뜨고 있고 그 다음에 해가 뜨기 그 직전 그 상태가 dawn이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어서 제가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밤중 자정부터 해가 뜨기 직전 이까지 한 새벽 12시부터 맞죠? 자정 12시부터 새벽 한 5시까지 그때까지는 late at nigh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gain he left. 그리고 나서 그는 떠났습니다. When dawn broke. 새벽이 부서졌어. 새벽이 부서지다라는 것은 아, 날이 튼다. 이제 날이 밝아오다라는 것이죠. On the third day, 세 번째 날, the princess looked forward to seeing the frog. 이제 세 번째 날은 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공주가 looked forward to 기대하다, 학수고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거꾸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To seeing the frog, 이 개구리를 보는 것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looked forward to에서 to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라서 여기에 동명사 seeing을 써야 됩니다. Look forward to see가 아니라 seeing을 써야 됩니다. His jokes made her laugh. 그의 농담은 그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아, 이제 공주님이 개구리한테 살짝 빠졌네요. Once again, 또다시 한번 he slept on the princess's pillow.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는 잤습니다. 어디에서 잤냐면 공주님의 베개 위에서 잤습니다. 아, 이제 뭔가 분위기가 좀 밝아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우리 이 글 전체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0: The princess groaned, but let the frog leap onto the pillow. And there he slept until the light of day, when he hopped down and out of the palace. The same thing happened the following day, and the princess had to let the frog eat from her plate and sleep on her pillow. Again, he left when dawn broke. On the third day, the princess looked forward to seeing the frog. His jokes made her laugh. Once again, he slept on the princess's pillow.
2: 자, 오늘도 여러 가지 표현들을 제가 단어와 의미를

0: 알려드렸었는데요. 그걸 정리해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Yawn, yawn. The frog yawned. Scowl, scowl. Molly scowled, but she carried the frog upstairs. Groan, groan. The princess groaned, but let the frog leap onto the pillow. Dawn, dawn. Again he left when dawn broke.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 The princess looked forward to seeing the frog.
0: 실제로 아이들이 제가 아까 전에 Tips for Students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독, 청독, 묵독이라는 영어책 읽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책 읽기라고 하면은 그냥 소리를 내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책 읽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아이들에게는 음독, 어떤 아이들에게는 청독, 어떤 아이들에게는 묵독 요거를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음독은 소리 내서 읽는 것이다. 청독은 들으면서 눈으로 읽는 것이다. 소리를 내지 않고 읽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묵독은 정말로 우리가 독서를 하는 것처럼 소리를 내지 않고 읽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있다는 것만 알려주시더라도 훨씬 더 아이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안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의 강의를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EBS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365 영어 다이어리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내가 새로 산 옷이 내 마음에 쏙 든다면야 참 좋겠지만 막상 입어보니까 크기가 맞지 않다거나 나한테 잘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교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요, exchange, 교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헬렌도 새로 옷을 샀다고 하는데 과연 헬렌의 마음에 잘 들었는지 우리 헬렌의 다이어리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1: 며칠 전에 쇼핑몰에서 예쁜 꽃무늬 치마를 샀다. 집에 와서 치마를 입어보고는 너무 꽉 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말 더 큰 사이즈로 교환하고 싶다. 하지만 실수로 가격표를 잘라버렸다. 동생에게 이 치마를 주는 게 더 낫겠다.
0: 네, 너무나 마음에 드는 스커트를 구입했지만 너무나 작아서 입지 못하게 된 헬렌의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영어로 한번 옮겨볼까요?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쇼핑몰에서 아주 예쁜 꽃무늬 스커트를 구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꽃이 flower이죠. 그래서 꽃무늬

0: 라고 하실 때에는 floor 이란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무늬 스커트라고 하시려면 그대로 floral skirt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군요. 자, 언제 샀다고 해요? 며칠 전에, 요 전날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the other day, the other day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영어로 옮겨 보자면요. 저는요, 아주 귀여운, 아주 예쁜 꽃무늬 치마를 샀습니다. I bought a cute floral skirt. I bought a cute floral skirt. 며칠 전에 쇼핑몰에서 말이에요. At the mall the other day. At the mall the other day.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요, 며칠 전에 쇼핑몰에서 아주 예쁜 꽃무늬 치마를 샀습니다.
1: I bought a cute floral skirt at the mall the other day.
0: 자, 그런데 막상 집에 와서 입어보니까, 나에게 너무 작아, 나에게 너무 꽉 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라는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무언가 잘 맞는지, 어울리는지 한번 입어본다, 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try on, try on, 이란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옷이 너무 꽉 낀다, 라고 했을 때는 tight. tight란 표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옮겨 보니까 제가 집에 왔을 때예요. When I got home, when I got home, 제가 치마를 입어봤어요. I tried it on, I tried it on. 그리고 이 치마가 나한테 너무 꽉 끼는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And found it is too tight for me. And found It is too tight for me. 해주시면 되겠죠? 집에 와서 치마를 입어보고는 이 치마가 나에게 너무 꽉 낀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 When I got home, I tried it on and found it is too tight for me.
0: 자, 작은 치마이니까 당연히 더큰 사이즈로 교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 물건을 교환하다, 다른 사이즈 따위로 바꾸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exchange, exchange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문장 만들어 보자면 저는요, 진짜 교환하고 싶어요. I really want to exchange it. I really want to exchange it. 더큰 사이즈로 말이에요. For a bigger size. For a bigger size.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is은 당연히 자신이 구입한 그 스커트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군요. 저는요, 너무나 더큰 사이즈로 이 치마를 교환하고 싶습니다.
1: I really want to exchange it for a bigger size.
0: 자, 그러면 가게에 다시 가지고 가서 교환하면 되죠. 무엇이 문제였나요? 그만 헬렌이 실수로 가격표를 잘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보통 우리 환불 규정에 보면 가격표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가져오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헬렌이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실수로라고 할때 영어로는 accidentally. accidentally라는 표현을 쓰면 되고요. 가격이 붙어 있는 꼬리표라는 뜻으로 우리 가격표는 영어로 price tag. price tag.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만들어 보니까 그런데 제가요, 실수로요. but I accidentally 가격표를 잘라 버렸어요. cut the price tag off. cut the price tag off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실수로 가격표를 그만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1: But I accidentally cut the price tag off.
0: 자, 그러면 이렇게 맞지도 않는 치마를 억지로 입느니 차라리 내 여동생에게 선물로 주어버리는 편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이어리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요, may as well, may as well 이란 표현을 쓰시면 되고요. 돈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줘버리다, 뭐 선물로 주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0: give away. give away 라는 표현 사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표현을 잘 섞어서 문장 만들어 보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I think 이 치마를 주는 게 더 낫겠다고요. I may as well give it away. I may as well give it away. 제 여동생한테요. To my sister. To my sister.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 치마를 여동생에게 선물로 주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I think I may as well give it away to my sister.
0: 네, 이렇게 해서 예쁜 치마를 샀지만 입을 수가 없게 된 우리 헬렌의 이야기 함께 영어로 옮겨봤습니다. 주요 표현들 한번 잘 떠올리시면서요. 우리 헬렌의 다이어리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1: I bought a cute floral skirt at the mall the other day. When I got home, I tried it on and found it is too tight for me. I really want to exchange it for a bigger size. But I accidentally cut the price tag off. I think I may as well give it away to my sister.
0: 네, 열심히 보셨나요? 우리 이제 잭의 다이어리 함께 할 텐데요. 우리 잭도 주말에 쇼핑을 나섰다라고 하는데 과연 잭은 성공적으로 쇼핑을 잘 마쳤는지 우리 잭의 다이어리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 (웃음) 주말에 쇼핑몰에서 멋진 줄무늬 셔츠를 샀다. 집에 와서 셔츠를 입어보고는 색깔이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말 더 옅은 색깔로 교환하고 싶다. 하지만 무심코 영수증을 찢어버렸다. 동생에게 이 셔츠를 선물하는 게 더 낫겠다.
0: 네, 안타깝게도 자신에게 도통 어울리지 않는 셔츠라서 그냥 동생에게 주고 말았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그럼 우리 첫 문장부터요. 같이 한번 영어로 옮겨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쇼핑몰에서요. 아주 멋진 줄무늬 셔츠를 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줄무늬라고 할 때 스트라이프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줄무늬가 있는 이라고 할 때는 striped 해주시면 되겠고요. 줄무늬 셔츠는 당연히 striped shirt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어로 옮겨 보니까 저는요, 진짜 멋진 줄무늬 셔츠를 샀어요. I bought a nice striped shirt. 지난 주말에 쇼핑몰에서 말입니다. At the mall last weekend.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지난 주말에 멋진 줄무늬 셔츠를 샀습니다.
3: I bought a nice striped shirt at the mall last weekend.
0: 자, 이렇게 멋진 옷을 샀으니 당연히 들뜬 마음으로 집에 와서 한번 입어봤을 텐데 안타깝게도 색깔이 영 자신과는 어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라는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부터 영어로 옮겨보기 전에 필요한 표현들 좀 챙겨보자면요. 집에 도착하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Get home. Get home 하시면 집에 오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와서 입어봤더니 색깔이 어울리지 않았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어울리다 라고 할 때는 영어로 suit 라는 동사를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았다 라고 했으니까 doesn't suit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군요. 자,

0: 그래서 앞에서부터 영어로 옮겨보자면, 제가 집에 왔을 때예요. When I got home. When I got home. 제가 셔츠를 입어봤어요. I tried it on. I tried it on. 그리고, 아, 색깔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And found the color doesn't suit me. And found the color doesn't suit me. 해주시면 되겠죠. 제가 집에 와서 셔츠를 입어보고는요, 색깔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 When I got home, I tried it on and found the color doesn't suit me.
0: 자, 이렇게 색깔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으니까 좀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었을 것 같아요. 우리 잭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연한 색깔, 옅은 색깔의 컬러로 바꾸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우리 더 옅은 색깔이라고 할때 영어로는요, a lighter color, a lighter color.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자면, 저는요, 진짜 교환하고 싶어요. I really want to exchange it. I really want to exchange it. 더 옅은 색깔, 더 밝은 색깔로요. For a lighter color. For a lighter color.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exchange란 단어가 교환하다라는 의미였다는 건 잊지 않으셨죠? 저는요, 진짜로 더 옅은 색깔로 교환하고 싶어요.
1: I really want to exchange it for a lighter color.
0: 자, 그러면 교환하면 좋을 텐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우리 잭이 그만 무심결에 영수증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자, 우리 보통 상품을 교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꼭 지참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영수증이 없으니까 교환이 조금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무언가를 갈기갈기 찢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요, rip up, rip up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영수증이라고 했을 때에는 receipt라는 표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만들어 보니까요. 그런데요, 무심결에요. 그런데요, 실수로요. But I accidentally. But I accidentally. 제가 영수증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Ripped up the receipt. Ripped up the receipt.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무심결에 영수증을 찢어버렸습니다.
1: But I accidentally ripped up the receipt.
0: 자, 이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어울리지 않는 이 셔츠를 입느니 내가 내 동생에게 선물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선물로 주다라는 표현을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우리 앞선 헬렌의 다이어리에서는 give away 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 단어로는요, present, present 하셔도 무언가를 증정하다, 선물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쌤, present, 선물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present, 이렇게 앞에 힘을 주어서 읽을 때에는 선물이란 뜻이고요. present 라고 했을 때에는 무언가를 주다, 증정하다라는 의미라는 거 함께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니까 제 생각에는요, I think 선물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I may as well present it. I may as well present it. 제 남동생한테 말이에요. To my brother. To my brother. 해주시면 되겠죠? 그 셔츠는 제 남동생에게 선물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네요.
1: I think I may as well present it to my brother.
0: 네, 이렇게 해서 멋진 셔츠지만 눈물을 머금고 동생에게 선물하게 된 잭의 다이어리 함께 영어로 옮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엔 영어 버전으로요, 잭의 다이어리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1: I bought a nice striped shirt at the mall last weekend. When I got home.

0: home, I tried it on and found the color doesn't suit me. I really want to exchange it for a lighter color. But I accidentally ripped up the receipt. I think I may as well present it to my brother.
1: 네, 우리 오늘은 exchange, 교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교환의 큰 이유 중에 하나, 나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는 아주 유용한 표현, 우리 조금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무엇 무엇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영어로는요, doesn't suit me, doesn't suit me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시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바로 영작해 보세요. 새 헤어스타일이 저에게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새 헤어스타일, my new hair. 이렇게 간편하게 표현하실 수 있을 테니까 어떻게 될까요? My new hair doesn't suit me. My new hair doesn't suit me.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런 문장은 어떤가요? 이 코트가요, 제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에는 그렇죠. This coat doesn't suit me. This coat doesn't suit m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다이어리에 있는 문장 이제 도전할 준비가 다 되셨죠? 이 색깔이요, 저한테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될까요? The color doesn't suit me. The color doesn't suit me.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useful expression까지 함께 했습니다. 공부한 내용들 모두 다 잘 사용하셔서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시간이죠. My own diary 바로 볼게요.

네, 모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새로 산 옷이 맞지 않아서 혹은 제품에 이상이 있어서 교환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365 영어 다이어리 게시판은 항상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직업과 관련된 표현들을 함께 배워볼 텐데요. 오늘은 나는 이 직업을 나중에 갖고 싶어 라는 말도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8. The World of Jobs. I can say what I want to be.
0: All right, let's start with warm-up. Oh, look at the picture. 그림을 볼까요? The two children are thinking about their future. 둘 다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ook at the boy. What does he want to be? 우리 남학생은 뭐가 되고 싶어 하나요? 오,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은가 봐요, 그쵸? What about the girl? 아, 우리 여자친구는 노래를 잘하나 봐요. 그래서 가수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Alright, 그러면 여기서 어떤 영어 표현들을 쓸 수 있는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해 볼 텐데 오늘의 대화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2: What do you want to be?
1: I want to be a firefighter.
2: Why?
1: I want to help people.
2: That's great.

나는 뭐뭐가 되고 싶어. 요 말을 한번 같이 영어로 해볼게요. 자, 대화의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죠?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여기서 want

Good job. 자, be 대신에 다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를 넣어서 또이 문장을 응용해 볼수 있겠죠. What do you want to 뭐뭐는 당신은 뭘 뭐뭐 하고 싶어요? 라는 뜻이 돼요. 예를 들어서 What do you want to see? 라고 하잖아요. see는 보다니까 뭘 보고 싶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What do you want to see? What do you want to see? 우리 박물관에 갈 건데, 우리 동물원에 갈 건데, What do you want to see?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우, 배고파. 점심시간인데, 뭐 먹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eat?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요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Good job. Do는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뭘 하고 싶어? 라는 가장 간단한 질문은 What do you want to do? 이겠네요.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Good job. 뭘 갖고 싶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갖다는 have를 쓰니까 What do you want to have? What do you want to hav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여기 A, B, C, D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거 가질래요? What do you want to hav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I want to be a firefighter 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는 firefighter가 되고 싶어 라는 말인데요. firefighter, 직역을 하면 불에 맞서 싸우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 소방관이죠. 맞아요. 그래서 나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을 I want to be a firefighter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저기에 있는 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I want to be firefighter 라고 하면 정확한 영어 문장이 아니에요. 어가 붙는 이유는 이 세상에 소방관 아저씨들, 소방관인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되고 싶은 거라 a firefighter 라고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까지 아예 외워서 직업을 어 뒤에 한번 넣는 연습해 볼게요.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I want to be a teacher 라고 하면 되겠죠? teacher가 선생님이니까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큰 목소리로. I want to be a teacher. 잘했어요. 자, 혹시 춤추는 댄서가 되고 싶은 친구 있나요? Dancer가 바로 댄서죠. 그렇죠? 춤을 추는 사람. I want to be a dancer. 잘했어요. 변호사는 lawyer라고 합니다. I want to be a lawyer.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 want to be a lawyer.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I want to be a까지 외워두면 아주 편리하겠네요. 뒤에 직업만 넣어주면 돼요. Why? 아니, 왜 소방관이 되고 싶어? Why? 왜? 이렇게 물어봤죠? 대답은 I want to help people. Help people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쵸? 자, 이렇게 I want to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나는 그 행동을 하고 싶어였는데 방금 help people은 사람들을 돕다라는 말이니까 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라는 말이겠죠. 자, 딴 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나 집에 가고 싶어. I want to go home.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 want to go home. 내 하루 종일 정말 힘들게 놀고 난 후에 나 이제 집에 갈래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겠네요. 나 이거 사고 싶어 라고 할 때는 I want to buy this 라고 하면 돼요. I want to buy this.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I want to buy this. Very good. 어우, 졸려. 나 자고 싶어 라고 할 때는 I want to sleep 이라고 하면 되겠죠? 요것도 해볼까요? I want to sleep. Very good. 자, 저 해볼래요 라고 할 때는 I want to try 라고 하면 되는데 이 try라는 단어는 해보다, 뭐 시도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입어보다, 먹어보다 라는

0: 다양한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나 해볼게. I want to try. 나 입어볼게. I want to try. 나 먹어볼게. I want to try. 다 되는 거겠죠? 자, I want to help people. 나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소방관이 되고 싶어. 라고 했더니, That's great.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That's great의 great도 여러 가지 단어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일단 great는 뭐 최고인이라는 뜻이죠. 비슷한 표현인 awesome. 최고인 넣어서 That's awesome.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Wonderful. 이것도 뭐 엄청 좋은 이런 뜻이거든요. That's wonderful.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알려줄 때는 That's great 하나만 쓰지 말고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 더 들어볼까요?
1: What do you want to be?
2: I want to be a firefighter.
1: Why?
2: I want to help people.
1: That's great.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높여줄 레벨업 시간입니다. Going back to the picture. 자, 이제 우리 남자아이랑 여자아이가 뭐가 되고 싶어 하는지 그 표현들을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물어봐야 되겠죠. 뭐가 되고 싶어? 영어로는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Good job. 자, 우리 남학생은 지금 보니까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pilot이라고 하죠. 큰 목소리를 따라 해볼까요? pilot. 잘했어요. 그래서 I want to be a 뒤에 pilot만 넣어주면 되죠. I want to be a pilot. I want to be a pilot. 이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되고 싶은 거예요? 일단, 날다라는 뜻이 fly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새가 날다, 뭐, 아니면 뭐 곤충이 날다 할때 fly를 쓰는데, 비행기를 조종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fly라는 표현이 비행기를 조종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Airplane이 바로 비행기죠. 그래서 I want to fly an airplane이라고 하면 나는 비행기를 조종하고 싶어요. 비행하고 싶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I want to fly an airplane.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여자 학생한테도 물어볼까요? What do you want to be? 일단 우리 학생은 가수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가수는 singer라고 하죠. 중간에 G가 있어서 singer라고 하면 안 돼요. singer라고 발음합니다. I want to be a singer.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 want to be a singer. Good job. 근데 왜? 일단 sing이라는 단어가 노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그림에 보니까 무대가 보이네요. 자, 무대 위에서라고 할 때는 on stage라는 표현을 써요. 나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싶어. I want to sing on stag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I want to sing on stage. I want to sing on stage. Good job. 자, 이렇게 다 듣고 난 다음에, 오, 좋아! 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여러분? That's great! 또, That's wonderful! 또 있었죠? That's awesome! 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Okay, listen to the beat. And now we're gonna start.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Firefighter. Yup. Firefighter. I want to be a firefighter. I want to be a firefighter. Good job. Help people. Help people. I want to help people. I want to help people.

0: Singer. Ha ha. Singer. I want to be a singer. I want to be a singer. Sing on stage. Sing on stage. I want to sing on stage. I want to sing on stage. Pilot. Pilot. I want to be a pilot. I want to be a pilot. Fly an airplane. Fly an airplane. I want to fly an airplane. Good job.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I want to be.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말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I want to be a 들어가는 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많이 복습해 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이번 주는 우리가 직업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죠. 오늘은 특정 직업의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8. The World of Jobs. I can talk about someone's job.
0: 자, 그럼 warm-up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Look, the two friends are at a bookstore. 네, 서점에 있는 것 같죠, 그쵸? And they're looking at specific books. 둘 다 책을 한 권씩 들고 있어요. Over there, the girl with the long hair, 긴 머리의 여자친구는 오, 축구 선수와 관련된 책을 들고 있네요, 그쵸? Soccer player, who can you think of? 우리 친구들이 아는 유명한 축구 선수 누가 있을까요? And what about this girl with the short hair? 짧은 머리의 우리 친구는 음악을 하는 사람의 책을 들고 있네요. Do you know of any famous musicians? 우리 친구들도 유명한 음악하는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표현들을 써볼까요? 오늘의 대화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Have you heard of Edison?
2: Isn't he a famous scientist?
1: Yes, he is very famous. He invented many things.
0: 자, 대화 내용을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Have you heard of Edison? 이렇게 물어봤어요. Have you heard of Edison? 에디슨에 대해서 들어봤어? 라는 질문인데 여기 heard라는 단어가 나왔죠? hear라는 단어가 듣다라는 뜻인데 그거의 과거 형태가 heard입니다. hear, heard 세트로 외워두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heard of 뭐뭐 혹은 heard of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에 대해서 혹은 뭐뭐에 대해서 들어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ave you heard of Edison? 이라고 하면 에디슨에 대해서 들어봤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Have you heard of 뭐뭐? 라는 표현을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Have you heard of EBS?

EBS에 대해서 들어봤어? 라는 질문이죠.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Have you heard of EBS? Have you heard of EBS? Good job. 사람이 올수 있겠죠? 아까 에디슨처럼. Have you heard of Kaylin? Kaylin은 전에요, 그쵸? Have you heard of Kaylin?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고요. 혹은 어떤 나라에 유명한 장소가 올 수도 있어요. Eiffel Tower. 이거는 에펠탑입니다. 자, 영어로는 조금 발음이 다르죠. 에펠이 아니고 Eiffel. 이렇게 발음을 해요. Eiffel Tower 넣어서 Have you heard of the Eiffel Tower?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자, 일단 Eiffel 앞에 더가 붙었어요. Eiffel Tower는 특정 어떤 장소의 이름이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밖에 없죠.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the가 붙는데 Eiffel의 그 I 첫 시작하는 소리가 모음 소리이기 때문에 the를 the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Have you heard of the Eiffel Tower?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Have you heard of the Eiffel Tower? Have you heard of the Eiffel Tower? Good job.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 음식 얘기할 때도 혹시 이런 음식에 대해서 들어봤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외국인에게 Have you heard of kimchi? 이렇게 물어보면 김치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라는 말이 되겠죠. 물론 요즘 외국인들은 김치는 거의 다 알아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음식 넣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Have you heard of kimchi? Have you heard of kimchi? 네, 이렇게 다양하게 쓸수 있겠죠. Have you heard of Edison? 이라고 물어봤더니, Isn't he a famous scientist? 또 이렇게 되물었어요. Isn't he a famous scientist? 일단, 요 문장은, 그는 유명한 과학자가 아니에요. 라는 뜻이에요. famous가 바로 유명한 이라는 뜻이고요. scientist가 과학자라는 뜻이죠. Isn't he a famous scientist? 뭐, famous scientist는 유명한 과학자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아니야? 이기 때문에 a famous scientist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겠죠. 자, isn't he 혹은 isn't she를 넣어서 한번 문장을 완성시켜 볼까요? 그는 뭐뭐가 아니야? 그녀는 뭐뭐가 아니야?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그는 너의 아빠가 아니야? Isn't he your dad?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의 아빠지? 라는 말을 아빠가 아니야?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Isn't he your dad? Isn't he your dad? 그 사람이 새로운 선생님 아니에요? Isn't she the new teacher? 자, 여기서는 a new teacher가 아니고 the new teacher라고 한 이유는 새로운 선생님은 그 선생님밖에 없는 거죠. 특정 선생님이기 때문에 the new teacher라고 한 거예요. Isn't she the new teacher? Isn't she the new teacher? Very good. 자, 이제 직업을 넣어도 되겠죠? 그는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Isn't he a fashion designer? 즉, 패션 디자이너지? 라는 말을 한 거죠. Isn't he a fashion designer? Isn't he a fashion designer? 이때는 꼭 어를 넣어줘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는 너의 친척이 아니야? 너의 사촌이 아니야? Cousin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사촌이란 뜻이니까. Isn't she your cousin? Isn't she your cousin? 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Yes, he is very famous. 라고 대답을 했죠. 그는 매우 유명해. 라는 뜻이죠. famous 다시 한번 유명한이라는 뜻입니다. He is very famous라고 했는데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는 어떠해라고 할 때, he is very 뭐뭐라고 할수 있어요. very는 매우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그는 매우 친절해. He is very nice. nice만 넣어주면 되네요. He is very nice. 그 사람 매우 아파요. He is very sick. He is very sick. 또?
그는 매우

0: 부자예요. He is very rich. He is very rich.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겠죠? He invented many things 라고 또 했는데 invent는 발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에디슨이 발명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많은 것들을 발명했어요 라는 의미로 invent는 ed를 붙여서 과거 형태를 만들어줬고 He invented many things 이렇게 말을 한 거죠. things에도 s를 붙여줘야 되는 게 여러 개이기 때문에 복수로 꼭 s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many는 셀 수 있는 것들 앞에 붙어서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것들을 그가 발명했어요. 이런 표현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1: Have you heard of Edison?
2: Isn't he a famous scientist?
1: Yes, he is very famous. He invented many things.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시간입니다.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이 두 친구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축구 선수를 책을 들고 있는 우리 친구는 Have you heard of 손흥민? 이렇게 물어봤네요. 우리 친구들은 손흥민 알죠? 자, Have you heard of 손흥민? 손흥민에 대해서 들어봤니?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유명한 축구 선수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Isn't he a famous soccer player? 자, soccer player가 바로 축구 선수죠. 그리고 앞에 famous 붙었네요. 그렇죠? 자,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sn't he a famous soccer player? Isn't he a very famous soccer player? Very까지도 넣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라고 대답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일단 손흥민은 우리 한국 대표팀의 주장이죠. 주장은 captain이라고 해요. captain. 자, 뜬이라고 발음하지만 T-A-I-N, 요 스펠링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얘기해 볼까요? He, 여기서 he는 손흥민이겠죠? He is the captain of the Korean team. The captain, 주장은 한 명이니까 그 사람이겠죠. 특정 사람, 그러니까 the captain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대표팀도 하나잖아요. 그래서 the Korean team이라고 한 거고요.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He is the captain of the Korean team. He is the captain of the Korean team. Good job. 자, 그럼 이번에는 빨간 옷을 입은 친구가 물어보죠. Have you heard of Mozart? 오, 모차르트.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모차르트입니다. Have you heard of Mozart? 그는 유명한 음악가 아니야? 음악가는 musician이니까 Isn't he a famous musician?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sn't he a famous musician? Very good. Write music이라는 표현은 write는 일단 쓰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음악을 만들다, 작곡하다라는 표현도 write를 써요. 대신에 뒤에 music이 오겠죠. write music을 응용해서 He wrote a lot of music. wrote는 write의 과거 형태예요. 그리고 a lot of, 많은이라는 뜻이죠. He wrote a lot of musi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He wrote a lot of music. Very good. 자, 이렇게 모차르트, 손흥민, 그리고 에디슨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도 오늘 배운 표현들로 다양한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start the chant. Have you heard of Edison? Famous scientist. Isn't he a famous scientist? Good job. invest.

0: He invented many things. Have you heard of Mozart? Isn't he a famous musician? Write music. He wrote a lot of music. Good job.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someone's job. 누군가의 직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러면 check! 자, 우리 오늘 배웠던 표현들 다 복습 많이 해주시고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말해보는 거 잊지 마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2: "기다려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2: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3: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오늘은 다른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8. The World of Jobs. I can ask about someone's job.
0: Let's do warm-up first. 자, 워밍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let's look at this picture. 우리 두 친구가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남자친구는 누나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 여자친구는 오빠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They're talking about each other's brother and sister's jobs. Well, first, let's start with the boy. 우리 남자친구의 누나의 직업은 뭔 것 같아요? She has an Italian restaurant.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나 봐요. 셰프인가요? 우와, 맛있는 음식이 많겠네요, 그쵸? Then what about the girl? What does her brother do? 우리 여자친구의 오빠는 동물병원에서 일을 하네요. 수의사인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수의사가 영어를 뭔지 혹시 아나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All right then, we did warm up. Now it's time for the dialogue.
2: What does your sister do?
1: She's a baker.
2: Oh, does she bake cakes?
1: Yes, her cakes are yummy.
2: I want to be a baker too.
0: 자, 그러면 대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What does your sister do? 이렇게 물어봤죠? What does your sister do? 이렇게 what does 누구누구 do?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뭘 해? 직업이 뭐야? 라는 뜻이에요. Your sister는 너의 누나 혹은 뭐 너의 여동생, 언니 다 되겠죠?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른 사람을 또 한번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 What does your dad do? 아빠는 뭘 하셔? 라는 질문이겠죠. 자, 그런데 이 질문 안에는 직업이라는 단어가 사실 없잖아요. 직업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너무 직접적이고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죠. 문화적으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정보를 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 몇 학년이야? 아니면 몇 살이야? 몇 년도생이야? 이런 걸 막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나이?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것도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돌려서 뭘 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사실 직업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 학생이야?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범위에서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What does your dad do?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또 What does your brother do? Sister 대신에 또 brother 넣을 수 있겠죠? 우리 배웠죠? Brother는 오빠, 형, 남동생 다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dad, brother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뭘 해? 라고 할 때는 he만 넣어줘도 되겠죠?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she's a baker 라고 대답을 했어요. What does your sister do? 에 대한 대답이었죠. She's a baker 라고 했는데 여러분 baker는 바로 빵을 굽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bake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게 행동을 나타내주는 단어인데 빵을 굽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단어가 많이 닮았죠. are만 붙여주니까 직업이 됐어요. 자, 이렇게 동사로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100%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많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인데 teach는 가르치다 라는 뜻이죠. 누가 가르쳐요? 선생님이 가르치죠. 그래서 er를 붙여주면 돼요. 물론 아까 baker는 r만 붙여줬지만 기본적으로는 er를 붙여줘요. 자, teach 하는 사람이 teacher가 되는 거죠. paint는 paint 칠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혹은 뭐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화가를 painter라고 합니다. er 붙였죠. 자, 그리고 design. design은 디자인하다라는 뜻이에요. 디자인하는 사람은 디자이너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영어로 designer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수는 뭘 하죠? 노래를 부르죠. 노래 부르다는 sing. 거기에 er 붙여주면 singer가 되겠죠.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아까 bake처럼 이렇게 e로 끝나는 단어들, dance, 춤추다인데 춤을 추는 사람은 dancer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dancer, e가 이미 있잖아요, dance에. 그럴 때는 e가 중복이 되니까 하나만 써주고 r 붙여주는 거라 그냥 r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bake도 이미 e가 있어서 r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업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다양한 직업군을 또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 규칙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다시 말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그래도 알면 좋겠네요. 오, 베이커라고 하니까 Does she bake cakes? 이렇게 물어봤죠. 빵을 구워? 베이커야? 그러면 혹시 케이크도 구워? 이렇게 물어본 거네요, 그렇죠? Does she bake cakes? 라고 했는데 이 bake cakes 대신에 다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를 넣으면 그녀가 뭐뭐를 해? 라는 또 질문이 되겠죠. 그녀는 학교에 가요? Does she go to school?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Does she go to school? 또, 그녀는 요리를 하나요? Does she cook? Does she cook? 그녀는 일찍 잠을 자나요? Does she sleep early? Does she sleep earl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참고로요, 빨리 자야지 키도 크고 아주 튼튼한 사람이 될 수 있대요. Does she sleep early? 자, yes! Does she bake cakes? 라고 했더니, yes! Her cakes are yummy! 이렇게 대답을 했죠. Yummy는 맛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케이크들은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해석이 되죠. 직역을 하면 케이크에 S 붙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녀가 딱 하나의 케이크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0: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쵸? Her cakes are yummy. I want to be a baker too. 듣고 나니까 이 친구가 케이크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나도 빵 굽는 사람이 되고 싶어. I want to be a 뭐뭐. 우리 기억나죠? 뒤에다가 그냥 그 직업만 넣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to까지 붙였죠. to는 또한 나도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I want to be a baker too. 라고 하면 나도 빵 굽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baker in 우리의 언니 혹은 누나 혹은 여동생에 대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얼로그 다시 한번더 들어볼까요?
1: What does your sister do?
2: She's a baker.
1: Oh, does she bake cakes?
2: Yes, her cakes are yummy.
1: I want to be a baker too.
0: It's level up time! 자, level up 한번 해볼게요. Oh,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우리 남자와 여자가 자기의 누나와 오빠에 대한 그 직업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네요. 그쵸? 자, 일단 처음에 남자가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What does your brother do? What does your brother do? 다 알고 있죠? 오빠는 뭘 하는 사람이야? 뭘 해? 이런 질문이었어요. 자, 오빠는 뭘 할까요?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He's a vet. vet라고 했는데, 이 vet가 바로 동물병원 의사라는 뜻이에요. 수의사가 바로 vet입니다. 물론 원래는 좀긴 단어이긴 해요. veterinarian.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어로 쓰는 사람들도 veterinarian이란 단어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줄여서 vet라고 해요. 자, he's a vet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질문을 하네요. 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치료해 주나요? Does he treat many animals? 이렇게 물어봤어요. treat가 물론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치료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Does he treat many animals? 이렇게 물어봤더니 yes. 그렇게 해. He is a nice vet. 정말 친절한 수의사야. 이렇게 대답을 했죠. 만약에 강아지가 있으면 꼭저 동물병원에 가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물어봤죠? What does your sister do? 너의 누나는 뭘 하는 사람이야? 뭘 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호, she's a chef. chef라고 대답을 했죠. chef가 바로 셰프, 네, 요리하는 사람을 뜻하죠. Does she make Korean food? 자, 그 사람은 한국 음식을 요리해? 라고 물어봤어요. make가 만들다이지만 요리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Does she make Korean food? 근데 보니까 Italian restaurant인데? No. 이번엔 답은 no네요. 그쵸? 그녀는 Italian food를 만들어 She makes Italian food. 이렇게 대답을 했죠. 보니까 피자도 맛있게 생겼고 스파게티도 너무 맛있게 생겼죠. 그쵸? 이탈리아의 라는 표현이 바로 Italian이에요. 그래서 Italian food라는 표현도 잘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오빠와 누나의 직업에 대한 설명을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해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chant to the beat. What does your sister do? What does your sister do? She's a baker. She's a baker. Does she bake cakes? Does she bake cakes? Her cakes are yummy. Her cakes are yummy. What does your brother do? What does your brother do? He's a vet.

0: He's a vet. Does he treat many animals? Does he treat many animals? He is a nice vet. He is a nice vet. Good job!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about someone's job. 누군가의 직업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 했는데 여러분 물어볼 수 있죠? Check. What does 누구누구 do? 요 질문만 알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지만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들 꼭 복습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직업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고 있죠? 오늘은 특별한 직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8. The World of Jobs. I can talk about an interesting job.
0: Let's do warm-up first. Let's look at the picture. 오, 여기 그림을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네요. They're watching TV. 어,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여자가 창문 바깥을 보고 있어요. What's happening outside the window? There's a police officer catching a thief. 도둑을 경찰이 잡고 있네요. Thank you, police officer. 네, 경찰분이 지나가면 항상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겠네요. And on TV, TV를 보니까 there's an actor. 오, 연기자가 연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죠, 그쵸? 자, 오늘은 이런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오늘의 대화를 듣고 오겠습니다.
1: What do astronauts do?
2: They go on a spaceship. They travel and explore space.
1: That sounds interesting.
2: One day, I'll become an astronaut.
0: All right, let's look over the dialogue.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죠. What do astronauts do? 오, 이 문장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우리 지난 시간에 What does your sister do?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 그런데 does가 do로 변했네요. 자, 그 이유는 your sister는 한 명이죠. 그래서 does였고요. astronauts, S 붙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o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질문이긴 하지만 중간에 단수, 한 명이 들어가느냐, 여러 명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의미도 조금 달라요. What does your sister do? 라고 물어보면 너의 누나는 뭘 하는 사람이야? 직업을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했죠? 근데 이 경우는 What do astronauts do? Astronaut, 이 단어가 바로 우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를 astronaut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직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볼 때 하는 질문이라고 보면 돼요. Astronaut, 이 단어 잘 기억해.

0: 주시면서 우리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What do astronauts do? What do astronauts do? 자, 뭘 할까요? 자, 그 전에 what do 다음에 직업 넣고 do 요 질문 한번 넣어 볼게요. 다양한 직업을 넣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들은 뭘 하는 직업이야? What do teachers do? 그쵸? Teachers S를 넣어줘야 되겠죠? What do teachers do? What do mothers do? 물론 엄마는 직업은 아니죠. 하지만 엄마들은 뭘 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What do mothers do? 연습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들은 뭘 해? 특정 직업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라고 말할 때는 What do they do?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What do they do? What do they do? 자, 그러면 astronauts, what do they do? 그 사람들은 뭘 하죠? They go on a spaceship. 오, go on 뭐뭐는 뭐뭐를 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큰 탈 것들 있죠. 버스, 기차, 비행기 혹은 우주선, spaceship이 우주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주선에 타요라는 뜻이겠네요. They go on a spaceship.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They go on a spaceship. 잘했어요. 그리고 they travel and explore space 라고 했는데 travel, 여행하다 라는 의미죠. travel, 그리고 explore 라는 단어는 탐험하다 라는 뜻이에요. space 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우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주를 여행하고 탐험을 해요. 요런 말이겠죠. They travel space and explore space.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지만 영어는 반복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space는 마지막에 한 번만 써주면 아, travel space and explore space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게 생략이 됐다. 앞에 space가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They travel and explore space. That sounds interesting. 정말 흥미롭게 들린다 라는 뜻이에요. sound는 물론 소리라는 뜻도 있지만 들리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interesting은 흥미로운, 뭐 재미있는 이런 뜻이에요. That sounds interesting. 이거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That sounds interesting. One more time. That sounds interesting. 자, 그러면 어떻게 들린다? 이 문장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Interesting 대신에 다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어떻게 들릴까요? 일단, 우와, 멋지게 들려! 라고 할 때는 That sounds cool! 이라고 하면 되겠죠? cool이라는 표현은 시원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멋진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That sounds cool!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어, 그거 너무 무섭게 들린다. That sounds scary. scary만 넣어주면 되겠죠? Oh, that sounds scary. 연습해볼까요? That sounds scary. 잘했어요. 와, 재밌겠다. That sounds fun. 이라고 하면 되겠죠? That sounds fun. Very good. 어, 그 음식 나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맛없게 들린다. That sounds yucky.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맛있는, yummy 많이들 알고 있죠? 그거의 반대 표현이에요. yucky. That sounds yucky.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어, 정말 재미없게 들린다. That sounds boring. 이라고 하면 돼요. boring 넣어서 That sounds boring.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One day I'll become an astronaut. 자, 이렇게 굉장히 어, 큰 목소리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표현인데 큰 의지가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자, 일단 one day는 언젠간, 어느 날인지 확실하진 모르지만 언젠간이라는 뜻이고요. I'll이라고 하면 I will을 줄인 표현인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I will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확실한 의지가 있을 때 말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I'll become an astronaut이라고 했는데 나는 우주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라고 보면 돼요. 나 우주인이 되고 싶어가 아니라 나 우주인이 될 거야! 꼭될 거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해볼까요? One day I'll become an astronaut.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What do astronauts do?
2: They go on a spaceship. They travel and explore space.
1: That sounds interesting.
2: One day, I'll become an astronaut.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시간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일단 우리가 경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경찰은 Police officer라고 부르죠. 옛날에는 policeman, policewoman 이렇게 남녀를 따로따로 불렀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모든 직업은 남자, 여자 다할수 있죠. 그래서 요즘은 남녀 구별 없이 쓰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police officer, 경찰관이란 뜻이에요. 자, 경찰관들은 뭘 해? What do police officers do?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뭘 하나요? 일단 나쁜 사람들을 잡아주겠죠. 자, 잡다는 catch라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They catch bad people. They catch bad people. 자, 그리고 또뭘 해주죠? 우리를 도와주죠. They help people. 맞아요. They help people. 또뭘 해주나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죠. They keep us safe. Keep는 유지하다라는 뜻이고요. Safe가 안전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전한 상태를 유지시켜준다. 즉, 안전하게 지켜준다라는 말이겠죠. They keep us safe. Thank you, police officers. 네, 그 다음에 우리 TV에 보니까 연기자가 있어요. 연기자는 actor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actor가 남자 연기자였고, actress가 여성 연기자였는데, 요즘은 구별 없이 모두 다 그냥 actor라고 불러요. What do actors do? 연기자들은 뭘 하지? What do actors do? 자, 일단 연기자들은 연기를 하잖아요. 연기하다는 act, 그리고 역할은 role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역할놀이, role play 많이 해봤죠? They act different roles. 다른 역할들을 연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죠. They make us happy. 그런데 가끔은 울게 만들기도 합니다. They sometimes make us cry. Make 누구누구 cry가 누구누구를 울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요 직업들 마음에 드나요? 언젠가 나는 경찰관이 될 거야. One day I'll become a police officer.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기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One day I'll become an actor.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Actor는 모음 소리로 시작해서 어가 아니라 언으로 써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경찰관과 연기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같이 해봤는데요. 다른 직업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right. It's time to chant. What do astronauts do? They go on a spaceship. They travel and explore space.

0: That sounds interesting. What do actors do? They act different roles. They make us happy. That sounds cool. Good job.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an interesting job. 흥미로운 직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check! 자, 오늘은 뭐 경찰관, 연기자, 그리고 우주인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는 직업과 관련된 표현들을 쭉 배워봤죠. 그럼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볼 텐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8. The World of Jobs. I can talk about different jobs.
0: All right, let's start with warm-up. Let's look at the picture. 오, 그림을 보니까 우리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은 아빠의 직업은 의사 선생님인가 봐요. So I think her dad's job is a doctor. What do doctors do?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뭘 하는 사람이죠? Think about it. 아, 그런데 요 앞에 보니까 여자 선생님이 또 계시네요. 그렇죠? Her name is Dr. Kim. 어, 그런데 우리 Dr. Kim 선생님은 너무 좋아 보이세요. 그렇죠? So the daughter wants to be a doctor like Dr. Kim. 아, 우리 딸이 Dr. Kim과 같은 그러한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은가 봐요. 그렇죠? 자, 우리 여기에 쓸 수 있는 표현들 많이 배웠죠? 기억나죠? 자, 그 표현들 이제 복습해 볼 텐데요. 우선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Today's topic. I can tell you about the jobs of people around me.
0: 자, 그러면 복습 시작해 볼게요. I can tell you about the jobs of people around me. 이게 바로 오늘의 말하기 주제인데요.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직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이거든요. 자, 이번 주에 배운 표현들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뭘 배웠었죠? What do you want to be? 라는 표현을 배웠었죠. What do you want to be? 라는 거는 넌 뭐가 되고 싶어? 라는 질문이었죠. 자, what do you want to 다음에 be 대신에 다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를 넣어서 뭘, 뭐뭐 하고 싶어? 뭐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what do you want to see? 뭘 보고 싶어? 라는 질문이었고요. what do you want to eat? 라고 하면 뭘 먹고 싶어? 라는 질문이 됐죠. what do you want to do? 라고 하면 뭘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이 된다고 했죠. what do you want to? 잘 기억해 주세요. 자, what do you want to be? 라고 물어봤더니 I want to be a firefighter 라고 했어요. 자, I want to be 뭐뭐 라는 표현을 썼는데 firefighter를 뒤에 썼잖아요. 왜? 왜 소방관이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죠. I want to help people 라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거든이라는 말을 했어요. 자, 이렇게 I want to 다음에 어떤 행동이면 나는 그 행동을 하고 싶어라는 뜻이죠. 졸려요. 나 자고 싶어요. I want to sleep 라고 하면 되고요. 나 해보고 싶어.

했는데 great가 뭐 최고인, 너무 좋은 이런 표현이었잖아요. 다른 단어로도 대체할 수 있었죠. awesome 혹은 wonderful 이런 표현들도 써보세요. That's awesome. That's wonderful. 이렇게요. Have you heard of Edison? 이렇게 또 질문을 했었는데 에디슨에 대해서 들어봤니? 라는 질문이었죠. Have you heard of 누구누구? 뭐 Have you heard of 뭐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서 Have you heard of EBS? EBS에 대해서 들어봤니? Have you heard of 김치? 김치라는 음식에 대해서 들어봤니? 사람 외에도 이렇게 넣어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어, Edison? Isn't he a famous scientist? 그는 유명한 과학자가 아니야? 라는 질문이었죠. 자, isn't he 혹은 isn't she를 넣어서 그 사람 아니면 그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너의 아빠가 아니니? Isn't he your dad?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죠. Isn't he your dad? 또, Isn't she the new teacher? 새로운 선생님이 그녀가 아니야?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는데 The new teacher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 선생님 한 분이기 때문에 덜을 써줬다고 했어요. Yes, he is very famous. 어, 그는 매우 유명해. 이렇게 대답을 했었네요. He is very 다음에 그 사람을 설명하는 단어가 와도 된다고 했죠. famous 대신에 he is very nice. 그는 정말 친절해 라는 말이었고요. Oh, he is very sick. 그는 매우 아파 라는 말이었죠. He is very rich. 그는 정말 부자야. 이런 표현도 우리가 배웠었네요. He invented many things 라고도 했었는데 invent가 발명하다 라는 뜻이었고요. many things는 많은 것들이라는 뜻으로 그는 많은 것들을 발명했어요. He invented many things.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봤었죠. What does your sister do? 너의 누나는 뭘 해? 라는 질문이었죠. Sister는 뭐 언니, 누나, 여동생 다 되니까 뭐 누구든지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What does 누구누구 do? 이 표현도 우리가 연습을 해봤어요. 누구누구가 뭘 하는 사람이야? 라는 질문이었죠. What does your dad do? 아빠는 뭐 하셔? 라는 질문이었죠. What does your dad do? What does he do? 남자의 경우는 그는 뭘 하는 사람이야? What does he do?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여자의 경우는 What does she do?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She's a baker. 그녀는 빵을 굽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었죠. 네, 여기서도 역시 baker 앞에는 꼭 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자, baker 이렇게 직업을 만들 수 있는데 동사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teach는 가르치다인데 가르치는 사람은 선생님이죠. er 붙이면 선생님이란 말이 돼요. teacher. 그리고 paint 그림 그리다인데 보통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painter, 화가라는 뜻이고요. dance, 춤추는 사람은 dancer가 되죠. Oh, does she bake cakes? baker라고 하니까 그녀는 그럼 케이크도 구워요? 라는 질문이었죠. Does she 뭐뭐? 이렇게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를 넣으면 그녀는 뭐뭐를 해요? 라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Does she go to school? 그녀는 학교에 가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Does she cook? 요리를 하나요? 라는 또 질문이 될 수 있겠네요. Yes! Oh, her cakes are yummy! 그녀의 케이크는 yummy! 맛있어! 라는 말이죠. 이 yummy가 맛있는! 이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I want to be a baker too. 나도 베이커가 되고 싶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to가 나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고요. What do astronauts do? 자, 아까 What does your sister do? 하고 비슷한데 does가 do로 변했죠. 그 이유는 여기에 astronauts가 복수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What do astronauts do? 우주인들은 뭐해? 라는 질문이었죠. astronaut 대신에 다른 직업을 넣어서도 한번 해볼까요? What do teachers do? 선생님들은 뭐 하는 직업이야? What do they do? 그들은 뭘 해?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겠네요. They go on a spaceship 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0: 그들은 우주선을 타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they travel and explore space 라고 했는데 travel, 여행하다라는 뜻이었고요. explore는 탐험하다, space는 우주였죠. That sounds interesting. 정말 흥미롭게 들린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뭐뭐처럼 들린다라는 표현은 that sounds 뭐뭐를 쓸 수 있었죠. That sounds cool. 정말 멋지게 들린다라는 표현이었고요. That sounds scary. 무섭게 들린다. 이렇게도 우리가 연습을 해봤네요. 지루하게 들린다. That sounds boring 이었죠. One day I'll become an astronaut. 자, 언젠간 나는 우주인이 될 거야. 이렇게 굳은 결심, 의지를 갖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One day는 언젠간이라는 표현이고요. 요 I'll이라는 표현이 I will을 줄인 표현인데 할 거야, 나 뭐뭐 할 거야, 될 거야. 약간 요런 굳은 표현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become은 되다라는 뜻으로 언젠간 나는 우주인이 될 거야. One day I'll become an astronaut.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Okay, let's go back to the picture. 다시 한번 그림을 볼까요? Here is a little daughter. 자, 여기 딸이 하나 있는데 What does your dad do?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My dad is a doctor. 라고 하겠죠, 그쵸? 그러면 What do doctors do?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뭘 하죠? 여러분, 뭘 해요? 사람들을 도와주죠. They help people.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도와줘요? 아픈 사람들, they help sick people.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친구가 이 여자 의사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Her name is Dr. Kim. 나도 Dr. Kim처럼 되고 싶은데 혹시 Dr. Kim에 대해서 들어봤어? Have you heard of Dr. Kim? 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녀는 매우 좋은 의사 선생님이야. She is a nice doctor.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 언젠가는 나도 의사가 될 거야. 이 표현도 할 수 있겠네요. One day, I'll become a doctor. 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표현들을 응용해서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연습해 보는 게 좋겠네요.
1: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 doctor. What does your dad do? He is a doctor too. What do doctors do? They help sick people.
0: Tamkan!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different jobs. 서로 다른 직업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였는데요. 우리 참 많은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죠? 그래서 check 할게요. 자, 우리 직업을 만들 때 규칙이 있었죠. 동사에다가 er 붙인다고 했는데 이거는 100%는 아니고 대부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규칙을 알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규칙에 들어가지 않는 표현들도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우주인은 astronaut이었잖아요. 네, 그런 직업들도 많이 외워두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쭉 복습했던 내용들 잘 기억하면서 What do they do? What does your sister do? I want to be an astronaut. 이런 표현들을 많이 많이 연습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복습까지 쭉 끝내봤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테마로 우리 또 영어 공부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전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볼게요. 바이바이!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쌤이랑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나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8 I'm not feeling well. Monday I have a cold. I can say my cold or flu symptom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죠?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아, 근데 보아하니 여자아이가 굉장히 아파 보여요. 그쵸? The girl looks very sick. 어디가 아픈 걸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간 것 같아요. 그쵸? The girl is seeing a doctor. 자, 그러면 단어들을 한번 보면서 이 그림이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이랑 잘 이야기를 해볼게요. 짜잔! 첫 번째 단어는 cough. cough. 자, 기침이란 뜻인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 티처 저기 GH인데요. 왜 F 소리가 나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있죠. 자, GH가 같이 만나면 F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cough 소리가 아니라 GH 그 후 소리가 아니라 F 소리를 내줄게요. 해보겠습니다. cough, cough. The girl is coughing. 여자아이가 지금 목이 부어있는데 왠지 기침을 할 것 같아요. 그쵸? Cough, cough. 자,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바로 runny nose. Runny nose. 자, 얘들아, runny nose 하면 콧물이라는 뜻인데요. Runny, runny 하게 되면 액체가 묽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가 굉장히 물코에서 묽은 액체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자, 콧물은 영어로 runny nose. Okay? 자, 그리고 sore throat 나왔습니다. 인후통인데 목이 아픈이라는 뜻이에요. Sore가 딱 따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sore throat 하면 목이 아픈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자애가 목이 빨갛죠. 그래서 지금 sore throat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fever. fever. 열입니다. 오, 여자아이. Look at her forehead. 여기 지금 냉감 패치를 붙이고 있네요. I think she has a high fever. Oh, look. Her temperature is 39.9 degrees. 지금 이마에 뜨거운 열이 나고 있어요. 그쵸? 열이 지금 39.9도래요. 너무 심하다. 그쵸? 자, fever까지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제 아이가 많이 아파 보여요. 우리 친구들 잘 그림 봤지요? 자, 그러면 우리 대화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2: What symptoms do you have?
3: I have a sore throat, a cough, and a runny nose.
2: You have a fever. It's a cold.
0: 얘들아,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방금 들어본 대화에서 선생님이랑 표현을 한번 짚어서 공부를 해볼게요. 짜자잔! 자, 첫 번째 정문장입니다. 자, 선생님이 읽어볼게. What symptoms?

symptoms do you have? One more time. What symptoms do you have? 어, what do you have 까지는 알겠어요. 그쵸? 근데 symptoms란 단어가 살짝 어렵죠? 자, symptoms의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증상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 증상이 영어로 symptom 되겠습니다. 쌤이랑 해볼게요. symptom 해볼까요? 시작! symptom 할 때 심텀 이러는 친구 없죠? 심텀 없어요. 자, symptom 시작. symptom. Alright. 자, 그럼 문장 다시 해볼게요. 자, what symptoms do you have? 하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당신은 어떤 증상이 있으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 문장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겠죠? 자, 선생님이랑 해볼게요. What symptoms do you have?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시작! What symptoms do you have? 어떤 증상이 있나요? 라고 하는 문장인 거 기억하세요. Symptom, okay, 증상. 자, 그럼 보겠습니다. Cold or flu symptoms 볼게요. 자, cold 하게 되면 감기라는 뜻이고요. flu 하면 독감이란 뜻이야. 어? symptom은 뭐였지? 증상이죠. 선생님이랑 감기 또는 독감의 증상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보자. 자, 첫 번째로 sore throat가 나왔네요. sore throat 하게 되면 목이 아픈 또 인후통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따끔따끔 아프다는 거겠지. 뭐 목감기 걸리면 목이 그렇게 아프잖아요. 그쵸? 자, sore throat 단어 꼭 기억하세요. 문장에서 한번 볼게요. I have a sore throat 하게 되면 저 목이 좀 아파요. 목이 좀 따끔따끔해요 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I have a sore throat. 좋습니다. 목이 따가워요. I have a sore throat.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 증상으로는, symptom으로는 cough가 있죠. 기침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GH가 만나면 무슨 소리? F 소리가 나요. 그래서 cough 해줄게요. 해볼까요? 시작! cough 좋습니다. 자, 문장에서 보자. I have a cough 하게 되면 무슨 뜻일까? 저 기침 증상이 있어요. 저 기침을 좀 해요. 라는 뜻이에요. 해볼게요. I have a cough. 좋습니다. 자, 문장 하나 더 볼게요. 우리가 기침을 할 때 얘들아, 목감기 걸리면 기침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많이 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준비해봤어. I can't stop coughing. 이 무슨 뜻이냐? I can't stop ing 하면 나 뭐뭐 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는 뜻이야. 저 기침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해볼게요. I can't stop coughing. 좋아요. GH가 만나면 F 발음인 거 기억하세요. 자, cough까지 봤습니다. 또 볼게요. 그 다음에 runny nose. runny nose. 콧물이야. runny 하면 선생님이 아까 액체가 묽은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코에서 묽은 물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runny nose. 시작! runny nose. 좋아요. 문장에서 보자. 짜잔! I have a runny nose. 어렵지 않아요, 그쵸? 저 콧물이 나요. 해볼게요. I have a runny nose. 좋습니다. 선생님, 저 콧물 나요. I have a runny nose.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My nose is runny. 이렇게 해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동일한 뜻을 갖고 있어요. 저 콧물이 나요. 계속 코에서 물이 나와요. My nose is runny.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 기억하자. Okay? I have a runny nose or my nose is runny. Okay? 자, 또 볼게요. 마지막으로 fever가 있었죠? fever, 열이란 뜻입니다. 아프면 열나잖아, 그쵸? fever, 따라할게요. fever, 문장에서 보겠습니다. I have a high fever. high 하면 높은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고열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 고열이 있어요. I have a high fever. 해볼까요? I have a high fever. 선생님, 저 열이 너무 높아요. I have a high fever. 기억할게요. Okay,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시 dialogue 보겠습니다. What symptoms do you have?

어떠한 증상들이 있습니까? I have a sore throat, a cough, and a runny nose. 저 목이 아프고요. 그리고 기침도 있고요. 그리고 콧물도 나요. 라고 하네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You have a fever. 열도 있네요. It's a cold.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감기입니다. 라고 딱 진단을 내려버리시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빰빠라밤빰빰빰빰 신나는 chant time! 얘들아, 우리 오늘도 재밌게 한번 chant를 불러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Drop the beat! What symptoms do you have? I have a sore throat. I have a sore throat. I have a cough. I have a cough. Good job. I have a runny nose. I have a runny nose. I have a fever. I have a fever. You have a cold. Your turn. You have a cold.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이번에는 재미있는 카툰 톡 시간입니다.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랑 봤던 그림 기억나요? 여자애가 굉장히 아파 보였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이랑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The girl is very sick. So she's seeing a doctor.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가서 아파요 이러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샤라롱. 자, 의사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Hello. What's wrong? 이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what's wrong? 뭐가 문제신가요? 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랑 아까 오늘 배운 통문장으로는 What symptoms do you have? 어떠한 증상들이 있나요? 였는데 What's wrong? 하면 아주 간편하게 한 문장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What's wrong? 뭐가 문제신가요? What's wrong? 이라고 해도 돼요. 자, 뭐가 문제일까? 여자아이가 My throat hurts! 라고 합니다. 얘들아, throat가 무슨 뜻이냐면 목구멍이란 뜻이에요. hurt는 아프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 목구멍 아파요. 한마디로 목이 아픈이란 뜻이죠. 선생님이랑 근데 아까 좀 다르게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더라? 짜잔! Sore throat. I have a sore throat 라고 배웠죠? 근데 my throat hurts 저 목이 아파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 보너스로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My throat hurts. I have a sore throat. 둘 다 같은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또 아이가 말해요. I'm coughing a lot and my nose is runny 라고 합니다. cough가 기침이었죠. 그래서 a lot 많이 한다는 거니까 저 기침을 많이 해요. 그리고 코가 계속 콧물이 나요 라고 하네요. nose is runny 라고 하니까 는 콧물이 많이 난다는 거겠죠? 자, 다른 표현은 선생님이 약간 runny nose도 알려줬어요. I have a runny nose 또는 my nose is runny 둘 다 같은 표현입니다. 오케이? 자, 그랬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You also have a fever. Also는 또한이죠. 지금 열도 있어요. 라고 하십니다. 39.9도래. 이거 응급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You caught a cold. 감기 걸리셨습니다. 라고 하네요. 감기가 바로 감기 걸렸었군요. 너무 아파 보인다, 그쵸? 우리 친구들은 아프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살펴볼까요? I can say my cold or flu symptoms. 나는 나의 감기 또는 독감 증상 symptoms들을 말할 수 있다 없다? 이다! 그래서 쭉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감기, 독감 증상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아프면 안 돼요. 항상 stay healthy. 건강해야 돼요. 자, 우리 그럼 내일

0: 고맙습니다. Bye bye. Butterfly.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쌤이랑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지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8. I'm not feeling well. Tuesday. I have a stomach ache. I can say my stomach problem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죠? 쌤이랑 얼른 보러 가겠습니다.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얘들아, 오늘은 어떤 남자아이가 굉장히 아픈가 봐. He is very sick. 굉장히 아파 보이는데요? He is very, very sick, right? And he is lying in bed.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진단을 받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증상이 있는지 선생님이랑 보러 가겠습니다. 짜잔. 자, 첫 번째 오늘의 단어네요. Stomachache. One more time. Stomachache. 복통, 배 아픔이란 뜻이에요. 남자애가 지금 배를 부여잡고 부들부들 떠는 거 보니까는 복통이 심하게 왔나 봐요. 그쵸? He has a stomachache. Stomachache. 발음이 조금 어렵죠? Stomachache. 해볼게요. Stomachache. 좋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단어는요. diarrhea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좀 좋아하는 단어더라고. 쌤이 보니까는. 자, is 설사라는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이 단어를 많이 쓸 거예요. 선생님이랑 연습해 보겠습니다. diarrhea. 근데 굉장히 단어가 고급져 보이지 않나요? 발음이? 다시 해 볼게요. diarrhea. One more time. Diarrhea. 설사라는 뜻입니다. 왜 장염이나 복통 있을 때 설사 증상 많잖아요. Diarrhea. 꼭 기억할게요. 자, 그 다음은요. Vomit 나왔습니다. One more time. Vomit. Vomit. 토하다라는 뜻이에요. Vomit. 토하는 느낌 굉장히 안 좋은데, 그쵸? Vomit. 옷이 다 더러워진 거 보니까는 남자애가 vomit 했나 봐요. 그쵸? 자, 그 다음은요. Chills입니다. Chills. Chills. 오한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열이 나거나 어디가 굉장히 아플 때 몸이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Chills라고 합니다. Chills. Okay. 자,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의 Look and Talk였고요. 우리 친구들 한번 대화 들어보고 오세요.
1: What symptoms do you have?
2: I have a stomach ache, diarrhea, and I vomited.
1: You also have chills. It's a stomach virus.
0: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방금 들어본 대화

오늘 선생님이랑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빠라밤. 자, 첫 번째 통문장은요. 저번 주랑 사실 똑같은 통문장이 나왔어요. 왜 반복하냐? 중요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What symptoms do you have? What symptoms do you have? 얘들아, symptom.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심텀이 아니라 symptom. 무슨 뜻이에요? 바로 증상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말할 때이 단어 symptom 기억하기로 했지요? symptom, symptom. 그래서 what symptoms do you have? 하게 되면은 몸에 어떤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라는 뜻이라고 했지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What symptoms do you have? 우리 친구들처럼입니다. 시작! What symptoms do you have? Okay.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겠죠, 그쵸? What symptoms do you have?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stomach virus symptom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stomach는 배라는 뜻이에요. virus는 우리가 아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stomach virus 하면 장염을 뜻해요. 자, 여러분, 장염의 symptoms, 증상들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stomachache. 그가 일단 대표적으로 있겠죠? stomachache. stomachache. stomachache 하면은 배 아픔, 복통이란 뜻이에요. 아, 복통 한번 오면은 정말 너무 아프잖아, 그쵸? 근데 단어가 조금 어려우니까 선생님이랑 조금 더 연습을 해보자. stomachache. 시작. stomachache. 끝에가 꼭 케이크 소리 나죠, 그쵸? 복통이란 단어와 어울리지 않게 케이크 소리가 납니다. 자,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I have a bad stomachache. 얘들아, 나 복통이 있긴 한데요. bad래. 아주 심한 복통이란 뜻입니다. 저 진짜 심한 복통이 있어요. I have a bad stomachache. 우리 친구들 해보겠습니다. I have a bad stomachache. 오케이, 좋습니다. 복통 안 좋은데, 그쵸?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친구들이 아는 단어예요. 설사, 바로 영어로 diarrhea입니다. 자, 단어는 굉장히 뭔가 멋있어요. 그쵸? diarrhea, 그쵸? 설사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발음 선생님이랑 연습해 볼게요. diarrhea. 시작. diarrhea. diarrhea.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I have diarrhea. I have diarrhea 하면은 저 설사 증상이 좀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장염 있을 때 diarrhea 많이 하잖아요, 그쵸? 해볼게요. I have diarrhea. 오케이,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vomit 나왔어요. vomit. vomit, 토하다라는 뜻입니다. vomit 해보겠습니다. vomit, 그냥 vomit이 아니야. vomit 아닙니다. vomit, vomit, 좋아요. 토하는 것도 안 좋아요, 그쵸? 자, 해보겠습니다. I feel like I will vomit 하게 되면 무슨 뜻일까? 자, I feel like 하게 되면은 자, 나 뭐뭐 할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뜻이에요. 내몸 상태가 뭘할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말할 때 I feel like 많이 씁니다. 나의 느낌을 얘기하거나 나의 상태를 얘기할 때 많이 쓸수 있는 패턴인데요. 여기에서는 나 토할 것만 같아요라고 내몸 상태를 표현했어요. I feel like I will vomit. 저 토할 것 같아요. 라는 뜻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I feel like I will vomit.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chills 나왔어요. chills. chills. 오한인데요. 우리가 몸이 굉장히 아플 때 얘들아, 몸이 부들부들부들 떨리고 그러지 않니? 선생님만 그런가? 뭐 열이 나거나 아니면 복통이 너무 심하게 올때 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자, chills. 오한이란 뜻입니다. 자, 문장에서 볼게요. I have chills and feel very cold. 보통 chills가 올때 굉장히 몸이 춥습니다. 그쵸? 밖에 아무리 더워도 내 몸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막 춥더라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한이 있고요. 굉장히 추워요. I have chills and feel very cold. 우리 친구들 잘해. I have
chills and feel very cold. 좋습니다. 아프면 안 되는데요. 그쵸?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대화 보겠습니다. What symptoms do you have? 어떠한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I have a stomachache, diarrhea, and I vomited. 저 복통이 있고요, 설사도 있고요. 그리고 저 토도 했어요. vomited라고 쓰였으니까 토를 했다. 과거형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you also have chills. 오한도 좀 있으시네요라고 하시면서 it's a stomach virus. 장염에 걸리셨습니다라고 하십니다. 정말 장염 걸림 너무 아픈데 우리 친구들은 아프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신나고 신나고 신나는 chant time입니다. 쌤이랑 입 크게 벌려서 노래 불러줄 거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Drop the beat. What symptoms do you have? What symptoms do you have? I have a stomachache. I have a stomachache. I have diarrhea. I have diarrhea. I vomited today. I vomited today. I have chills. I have chills. You have stomach virus. You have stomach virus.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이번에도 재밌는 Cartoon Talk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랑 초반에 봤던 그림 기억나? 남자아이가 배가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었잖아. 그쵸? 자, 그 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The boy is very sick. Very, very sick. Right? 그래서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좀 아파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화 한번 볼게요. 짜잔! 자, doctor, 의사 선생님이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Tell me what hurts 라고 하세요. 자, tell me, 나한테 말해보세요 라는 뜻이고요. Tell me what hurts 라고 하면은 어디가 아픈지 한번 말해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통문장으로 뭐였죠? What symptoms do you have?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Tell me what hurts. 어디가 아픈지 말해보세요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 선생님이 보너스로 알려드려요. 자, Tell me what hurts. 어디가 아픈지 말해보세요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My stomach hurts 라고 합니다. 자, stomach가 무슨 뜻? 배예요. 배. 그리고 hurt 하게 되면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배가 아파요라고 아이가 하네요. 얼마나 아파, 그쵸? My stomach hurts. 근데 선생님이 아까 복통을 영어로 뭐라고 했죠? 그쵸? Stomachache였죠. 그래서 I have a stomachache라고 해도 되고 My tummy or my stomach hurts. 라고도 해도 됩니다. Tummy는 또 배를 표현하는 다른 단어예요. Okay? My stomach hurts. Alright? 그랬더니 아이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I threw up and have diarrhea. 라고 합니다. 너무 아프겠다. 그쵸? 자, threw up. 새로운 표현이네요. 자, 사실 threw up은요. vomit이랑 같은 뜻입니다. threw up도 토하다라는 뜻이고요. vomit도 아까 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 그랬지요. 자, I threw up 과거형, throw up의 과거형으로 쓰여서 저 토했어요라고 해석이 됩니다. and have diarrhea. diarrhea의 뜻은 설사죠. 저 토하고요. 설사했어요라고 하네요. 설사가 설사 증상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You also have chills. Chills는 오한이죠. 오한도 좀 있으시네요. 이러시면서 It's a stomach virus. 그거 장염 증상입니다. 장염 바이러스예요. 라고 딱 진단을 내려버리십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그쵸? Stomachache, 복통도 있고요. Diarrhea, 그리고 vomit도 있으면은 정말 아이가 아프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프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0: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볼게요. I can say my stomach problems. 얘들아, stomach 하면 배라는 뜻이었죠? problem 하면 문제니까 내 배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쫙 하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복통, stomach cake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우리 친구들은 배 아프면 안 돼요. 자, 오늘도 stay healthy.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Butterfly.
1: Cyber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8 I'm not feeling well Wednesday I hurt my knee. I can say how I got hurt.
0: 우리의 첫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지요? 쌤이랑 보러 갈게요. Here we go.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근데 여자아이가 울고 있어요. She is crying. She is crying. 왜 울고 있을까? 아, 보니까 무릎이 까졌어요. 그쵸? Her knee is scraped. She scraped her knee. 무릎이 영어로 knee거든요. 무릎이 까졌어요. 굉장히 아파 보인다. 그쵸? 자, 선생님이랑 단어들을 보면서 그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짜자잔. Hurt. Hurt. 자, hurt는 다치다,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Hurt. Hurt.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Bleed. One more time. Bleed. 피나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무릎에 보니까는 아이가 살이 찢어져서 피가 나고 있어요. It's bleeding. 피가 나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단어 볼까요? 빠밤. Bruise. Bruise. 자, bruise 하게 되면 멍입니다. 왜 우리가 다치고 나서 멍이 파랗게 들잖아요. 그쵸? Bruise라고 합니다. 해볼게요. Bruise. Bruise. 나 멍 들었어. 라고 한다면 I got a bruise. 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은요. Stitch. Stitch. 바로 꿰매다란 뜻입니다. 우리가 심하게 다쳤을 때 병원 가면은 꿰매야 되는 일도 있잖아요. 자, 꿰매다 할 때는 stitch. 단어까지 꼭 기억할게요.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단어 꼭 기억하고요. 우리 한번 대화 들어보고 올게요.
2: Oh no! How did you hurt your knee?
3: I fell on the playground. It bleeds a lot. And I got a big bruise.
2: You might need a stitch.
0: 자,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방금 들어본 대화문에서 선생님이랑 중요한 거를 하나하나씩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빠밤. 자, 첫 번째 단어 나왔어요. Hurt. Hurt. 다치다, 아프다란 뜻인데요. 자, 발음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Hurt 아니고 heart도 아니야, 얘들아. Hurt입니다. 선생님 모양 잘 따라해봐. Hurt. Hurt. 모여졌어요. 그리고 R이기 때문에 혓바닥은 뒤로 갑니다. Hurt. Hurt.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빠바밤. How did you hurt your knee? One more time. How did you hurt your knee? 무슨 뜻일까? 자, hurt가 일단 다치다, 아프다란 뜻이고요. K-N-E-E. 이거 뭘까? 무릎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쌤, 발음 잘못했어요. 저거 큰 니라고 읽어요. 라고 한 친구들 혹시 있었나요? 자, 니. 여기 무릎을 할때 무니는요. K가 여기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Silent예요. 그래서 K 소리가 큰 소리가 나지 않고 그냥 니라고 읽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How did you hurt your knee? 근데 끝에 물음표가 있으니까 질문이겠죠? 너 어떻게 무릎을 다쳤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무릎 다치셨어요? How did you hurt your knee? 해보겠습니다. How did you hurt your knee? 좋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I hurt my knee. One more time. I hurt my knee. 자, 이런 무슨 뜻일까? hurt는 다치다, 아프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 무릎 다쳤어요. 라는 뜻입니다. One more time. I hurt my knee. 근데 얘들아, hurt라는 단어가 좀 특이한 게요. 자, 현재형이랑 과거형 둘다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hurt가 과거형이라고 해서 hurted 이렇게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hurt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는 저 무릎 다쳤어요. 이런 식으로 과거형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hurt. alright? 자, 그리고 또 볼게요. my knee hurts. My knee hurts.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일까? 저 무릎 아파요. 라는 뜻이에요. 저 무릎이 아파요. My knee hurts. 해볼게요. My knee hurts. 좋습니다. 무릎 아파요. My knee hurts. 사용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단어 볼게요. Bleed. One more time. Bleed. 피나다라는 뜻이에요. 어우, 피나는 거 너무 싫어요. 선생님, 피가 싫거든요. 자, 문장에서 볼게요. My finger is bleeding. One more time. My finger is bleeding. 자, bleed에다가 ing가 붙여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 현재 진행형이란 뜻입니다. 피가 지금도 주르륵 주르륵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my finger, 내 손가락이지? 저 손가락 피나요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수업할 때 친구들이 한 시간에 한 3명 정도는 맨날 손가락에서 피난다고 보건실 간다고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되죠. My finger is bleeding. 해볼게요. My finger is bleeding. 좋습니다. 또 해볼까? 봐봐. My nose is bleeding. 이거 진짜 많이 쓰이겠다. 그쵸? Nose는 코죠? 코피란 뜻이에요. 저코 피나요, 지금. My nose is bleeding. 해볼까요? My nose is bleeding. 좋아요. 이것도 좀 무시무시한 단어지만 기억하면 참 좋은 단어겠죠? 자, 그 다음은 bruise. One more time. Bruise, 멍이에요. 새파란 멍. 아우, 멍 아파요. 그쵸? 자, 문장에서 볼게요. I got a big bruise. I got a big bruise. 무슨 뜻일까? 저큰멍 들었어요. big이니까 큰이란 뜻이겠죠? 저큰멍 들었어요. 해볼게요. I got a big bruise. Okay. 자, 또 볼까요? 자, 그 다음 단어는 stitch 나왔습니다. 꿰매다란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디가 심하게 다쳤을 때 병원 가면 꿰매야 되잖아. 그쵸? 자, 나 다섯 바늘 꿰맸어. 뭐세 바늘 꿰맸어요. 이런 친구들이 속상하지만 있었어요. 자, stitch가 그 바로 꿰매다란 단어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stitch. stitch. 좋습니다. 문장에서 볼게요. 봐봐. The doctor gave me five stitches. 이건 무슨 뜻이야? 의사 선생님이 나를 다섯 바늘 꿰매주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ive stitches. 아유, 얼마나 아팠을까?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The doctor gave me five stitches. 좋습니다. 잘했어요. 자, 우리 그럼 한번 다이얼로그 다시 볼게요. Oh no! How did you hurt your knee? 어머 세상에, 무릎 어떻게 다치셨어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I fell on the playground. 저 놀이터에서 떨어졌어요. It bleeds a lot and I got a big bruise.
a lot. 피가 많이 bleeding 하고 있대요. It bleeds a lot.

피가 많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큰 멍도 들었어요. 라고 하네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You might need a stitch. 아마 꿰매야 한것 같아요. 꿰매야 할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우리 친구들은 꼭 조심해서 다치면 안 돼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신나고 좋아하는 Chant Time입니다. 쌤이랑 같이 불러줘야 돼요. Okay? Drop the beat. 'How did you hurt your knee? Your turn. How did you hurt your knee? Good job. My knee is bleeding. Your turn. My knee is bleeding. Good job. I got a big bruise. I got a big bruise. I got 5 stitches. I got 5 stitches.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신나고 신나는 Cartoon Talk Time입니다.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랑 봤던 그림 기억나요? 여자애가 엉엉엉엉 she was crying, right? 엄청 울고 있었어요. 아까 보니까 선생님 기억하기로는 무릎이 되게 심하게 까졌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으로 선생님이랑 들어가 볼게요. 짜자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일단 she's crying 그리고 이렇게 무릎이 많이 까졌어요. 그쵸? She scraped her knee. 무릎이 많이 까져서 지금 it's bleeding. 피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대화인지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짜잔! 자, doctor,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네요. Oh no! What happened? Oh no! What happened? 어우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니? What happened? 하면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는 뜻이 됩니다. Oh no! What happened? 왜 다쳤어?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랬더니 아이가 말하네요. I fell off the slide. It hurts a lot. 라고 하네요. 아이고, 그래서 다쳤구나. 자, 일단 fell off 하면은 떨어지다란 뜻입니다. 근데 떨어지다. fall off가 아니라 fell off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거형으로 쓰러졌죠. 자, 어디서 떨어졌대요? slide에서 떨어졌대요. slide는 미끄럼틀입니다. 그래서 미끄럼틀에서 떨어졌대요. I fell off the slide. It hurts a lot라고 그러죠. hurt는 아프다, 다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많이 아파요. It hurts a lot. 라고 하네요. 얼마나 아파, 그치? 자,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It's bleeding and I have a big bruise. 라고 하죠. 자, bleed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bleed 하면 피나다죠? 근데 it's bleeding. ing가 붙여졌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 됩니다. 그래서 it's bleeding 하면은 피가 나고 있어요. 지금 피가 나요 라는 뜻이 되겠죠. It's bleeding and I have a big bruise 라고 합니다. 피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a big bruise도 있대요. bruise 무슨 뜻이야? 피멍입니다. 그래서 피나고요. 저 지금 엄청 큰 멍도 생겼어요 라고 해요. 아유, 얼마나 아플까, 그쵸? bleed. Bruce 꼭 기억해야 돼요. 그쵸? 자, 그랬더니 doctor가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you may need stitches라고 합니다. 자, may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뭐 해야 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So you may need stitches라고 하는 거니까 stitch가 꿰매다라는 뜻이죠. 아마 당신은 꿰매야 될 거예요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stitch가 하나도 아니고 여러 바늘을 꿰매야 되나 봐. 그래서 stitch에다가 es가 붙였습니다. You may need stitches 라고 하세요. 아우, 애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쵸? 우리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놀 때, 슬라이드, 미끄럼틀 탈때 절대 절대로 넘어지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오케이? 자, 우리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볼게요. I can say how I got hurt. 나는 내가 어떻게 다쳤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어디가 다쳤을 때, 뭐 무릎이 까졌거나 피가 날때쓸수 있는 표현들 선생님이랑 배워봤었죠? 꼭 기억하고, 만약에 다쳤을 때꼭 사용하길 바래요. 그렇지만 다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오케이,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또이 시간에 만나서 신나게 영어 공부해요. 바이바이, butterfly.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게요.
1: Week 28. I'm not feeling well. Thursday. My eye hurts. I can talk about my eye problem.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 쌤이랑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늘도 여자아이가 의사선생님을 만나러 왔네요, 그쵸? 근데 보아하니 여자아이의 눈이 빨개요. Her eye is red, very red and swollen. 붓기까지 했어요, 그쵸? 굉장히 어디가 눈이 불편해 보이는데 선생님의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더 해보자. 빠바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Itchy. One more time. Itchy. Itchy가 아니라 itchy. 자, itchy 하면 가려운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자애가 지금 눈이 빨갛고요. 눈이 매우 불편해 보이는데 그럴 때는 굉장히 눈이 간지럽죠. Itchy. Itchy. 따라해볼까요? Itchy. Okay, 좋습니다. 가려운. Itchy. Alright. 자, 두 번째는요. Blurry. Blurry. 흐릿한, 잘 안 보이는. 선생님이 지금 보아하니 여자애가 지금 눈병에 걸렸어요. 그렇죠? 눈병에 걸릴 때 얘들아, 눈이 굉장히 시력이 흐릿해집니다. 눈곱도 막 끼고요. 그렇죠? 자, blurry가 바로 흐릿한, 잘 안 보이는 이란 뜻을 가졌어요. Oh, it's so blurry. 정말 잘 안 보여요. 라는 뜻이에요. 자, 해볼게요. blurry.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swollen. Swollen. 자, swollen은 부어오른인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모기를 물렸을 때도 skin gets swollen. 그리고 뭐 벌에 물렸을 때도 swollen 하게 되잖아요. 눈이 붓다라고 할 때도 swollen 단어를 사용합니다. Swollen, swollen. 좋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은요. burning 나왔어요. burning. 사실 burn이라는 뜻은 타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burning 하게 되면 화끈거리는 또는 쓰라린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피부가 너무 화끈거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화상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더운 여름에. So it's burning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자, burning 한번 해볼게요. burning.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네 개의 단어였고요. 우리 친구들은 한번 대화 듣고 와보세요.
1: What's wrong with your eye?
2: It feels itchy, burning, and blurry.
1: It's red and swollen. You have an eye infection.
0: 얘들아, 잘 들어왔어?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이에요. 방금 들어본 대화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선생님이랑 한번 집어볼게요. 빠바밤. 자, eye infection symptoms라고 일단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eye infection, 바로 눈 감염에 대한 거예요. 자, 한마디로 그냥

선생님이랑 한번 볼게요. 일단 첫째, 첫 번째로는 마밤 에취 나왔습니다. 에취가 아니라 에취예요. 에취하면 가려운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 눈병 걸렸을 때눈 되게 가렵지 않아? 선생님만 그런가? 자, 에취, 가려운. 선생님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에취. 에취. 좋습니다. 우리 한번 문장에서 보자. 빠바밤. 짠! My eyes are itchy. 하게 되면 무슨 뜻일까? eyes가 눈이죠. 그래서, 근데 eyes니까 눈두 개를 다 표현하는 거겠네. 내 눈들이 굉장히 간지러워요. 가려워요. 라는 뜻이 되겠죠? My eyes are itchy.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My eyes are itchy. 좋아요. 자, 그리고 하나 또 해볼까? I can't stop scratching. It's so itchy. 나왔네요. 자, I can't stop ing 나왔어. 나 뭐뭐 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이거예요. Scratch는 긁다란 뜻이거든. 그래서 나 긁는 걸 멈출 수가 없어. It's so itchy. 너무 가려워. 라는 뜻입니다. 아, 우리 눈 가려울 때 이러죠. 막 긁을 때이 문장 꼭 쓰면 좋겠다. 그쵸? 한번 해볼게요. I can't stop scratching. 시작. I can't stop scratching. 그 다음에는 It's so itchy. 시작. It's so itchy. 너무 간지러워. 라는 뜻입니다. 잘했어요. itchy 꼭 기억하자. 자, 그 다음은요. blurry 나왔어요. blurry, blurry. blurry는 흐릿한, 잘안 보이는 이란 뜻이에요. 눈병 걸렸을 때눈 꼽기면서 되게 시야가 흐려지잖아요. blurry, right?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blurry, blurry. 좋아요. 문장에서 보자. 빠밤. My vision is blurry. 오, 새로운 단어,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왔어. vision 하게 되면 시력, 시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시력이, 제 시야가 너무 흐릿해요. 라는 뜻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My vision is blurry. 시작. My vision is blurry.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세 번째 보자. 세 번째는 swollen 나왔습니다. swollen. swollen이 아니라 swollen. swollen. 부어오른이란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swollen. swollen.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문장 볼게요. 어범. My eye is swollen.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my eye is래요. 눈 하나를 가리키네요. 내눈 하나가 지금 부어 올랐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My eye is swollen. 저눈 부었어요. 시작. My eye is swollen. 좋아요. 왜 전날에 라면 먹고 자도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이 이따만큼 붓잖아요. 그쵸? 자, 또 볼게요. 네 번째로는 burning 나왔습니다. burning, burning. burn이 뜻이 타다라는 뜻이었는데, 이렇게 burning 쓰일 때는 화끈거리는 쓰라린 이란 뜻이 된다고 했죠. 자, burning. 한번 문장에서 만나볼게요. 빠밤. My eyes feel burning. My eyes feel burning. 무슨 뜻이 되겠어? 일단 eyes니까 눈두 개를 다 표현하는 거겠죠? 내 눈들이 너무 화끈거려요. 라는 뜻이에요. My eyes feel burning. 해볼까요? 시작. My eyes feel burning.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우리 하나 더 해보자. My skin is burning. 이 표현도 많이 쓸것 같아. 특히 굉장히 더운 여름날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나갔을 때 화상을 입는단 말이야. 그럴 때, 제 피부가 너무 화끈거리고 쓰라리고 아파요. 라고 할 때, My skin is burning. 이란 표현도 많이 써요. 해볼게요. My skin is burning. 잘했어요, 얘들아. 자, 우리 그럼 대화 한번 볼게요. What's wrong with your eye? 지금 눈 하나만 그러니까. 눈 한쪽 왜 그래요? 지금 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It feels itchy, burning, and blurry 라고 합니다. 일단, 굉장히 itchy, 간지럽고요, burning, 화끈거리고요, and blurry, 흐릿해요 라고 합니다. 아유, 불편하겠다. 그랬더니,
It's red and swollen. 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죠. 어우, 빨갛고 swollen, 부어올랐네. You have an eye infection. 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지만 선생님이랑 다시 해볼게요.

0: eye infection, 눈병이란 뜻이었죠. 아유, 이렇게 빨갛고 부어오른 거 보니까는 아유, 눈병 걸리셨습니다 라고 탕탕탕 진단을 내리시네요. 자, 우리 친구들도 eye infection 걸리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신나는 chant and move. 자, 쌤이랑 같이 노래 불러보는 거야. 준비되었어요? Drop the beat. What's wrong with your eye? Your turn. What's wrong with your eye? Good job. My eyes are itchy. My eyes are itchy. Good job. My vision is blurry. My vision is blurry. My eye is swollen. My eye is swollen. My eyes feel burning. My eyes feel burning. You have an eye infection. You have an eye infection.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Time입니다. 얘들아, 아까 봤던 그림 기억해요? 이제 눈이 빨개가지고 병원을 찾은 아이였는데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선생님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일단 여자의 눈이 굉장히 빨개요. Her eye is very red, right?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선생님이랑 보러 가겠습니다. 빠밤. 자, 의사 선생님이 대화를 시작하세요. What's the matter with your eye? What's the matter with your eye? 눈에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라고 하시죠. 문제가 많아 보여요. 한번 볼게요. 자, 여자아이가요. It feels itchy and burning 이라고 합니다. 자, itchy 쌤이랑 배웠어요? itchy의 뜻은 가려운 이란 뜻이었습니다. burning은 확 끈거리는 이란 뜻이에요. 따갑다란 뜻이겠죠. 따가운.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It feels itchy. 굉장히 가렵고요. burning. 확 끈거려요. 라고 하죠. It feels itchy and burning. 아유, 아파 보여요. 그쵸? 그리고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Everything looks blurry. 라고 하죠. blurry는 얘들아 무슨 뜻일까? 흐릿한이란 뜻이었잖아요. 시야가 왜 흐릿하고 안 보일 때 쓸 수 있는 단어 blurry가 배웠죠. blurry. So everything looks blurry 하면 무슨 뜻이야? 모든 게 다 흐릿해요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흐릿해서 잘 안 보인다는 뜻이겠죠? Everything looks blurry. 자, 그랬더니 자, doctor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네요. Your eye is red and swollen 이라고 하십니다. 자, your eye is red. 눈 하나네요. eye니까. 자, your eye is red. 당신의 눈이 빨개요. 라 그러고요. and swollen. swollen 뜻 뭐야? 3초 줄게. 3, 2, 1. 맞아. 부어오른 이란 뜻이었지. 그래서 아유, 눈이 지금 빨갛고요. 부어올랐어요. 부어오른 상태예요. 라고 하시네요. Your eye is red and swollen. 자, 그러시면서 닥터가 You have an eye infection 이라고 합니다. eye infection 무슨 뜻이지? 그치, 눈병이란 뜻이었죠. You have an eye infection. 아우, 눈병 걸리셨습니다. 라고 땅땅땅 진단을 내려버리십니다. 사진만 봐도 너무 따끔거리고 burning해 보이고 itchy해 보이고 너무너무 괴로워 보여요. 우리 친구들은 꼭 눈병 조심하세요.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얘들아, 우리 학습 목표 볼게요. I can talk about my eye problem. I는 눈, problem은 문제.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나는 나의 눈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려운 itchy 그리고 부어오른 swollen. 오늘 눈병에 관한 eye infection에 관한 단어들 선생님이랑 살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꼭 조심하세요. 우리 내일 또 만나서 즐겁게 영어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1: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영어 수업하면서 더 좋은 하루로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으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8. I'm not feeling well. Friday. Writing a doctor's note. I can write about someone's symptoms like a doctor.
0: 얘들아, 오늘 금요일이잖아. 금요일에는 쌤이랑 글쓰기 하는 날이죠?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배웠던 단어들, 표현들을 기억해서 오늘 글에서 한번 녹여볼게요. 오케이? 자, 오늘의 topic, 주제는요. Today's topic, writing a doctor's note. Writing a doctor's note. 자, doctor's note 하면 무슨 뜻일까? 자, 의사 선생님의 뭐 메모? 자, 바로 의사 진단서, 소견서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의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소견서를 써보자고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오케이. 자, 우리 look and talk. 오늘의 그림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글쓰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Here we go.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얘들아, 오늘도 누가 좀 아파요, 그쵸? 은우라는 아이가 아픈가 봐요, 그쵸? 은우 is very sick. 그래서 은우는 오늘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네. 은우 is seeing a doctor today. 자, 우리 한번 선생님이랑 글쓰기 아이디어를 얻어보자고요. 오케이? 자, 일단 환자죠. 은우는 지금 환자로서 병원에 찾아온 거예요. 환자는 영어로 patient. 되겠습니다. 선생님 따라해볼까? Patient. 여기 T 있다고 patient가 절대 아닙니다. Patient. 시작. Patient. 좋습니다. 환자가 은우죠. The patient is 은우. 그거를 생각해보고 한번 써볼 텐데. 짜잔. 자, 일단 의사 소견서에는 누가 아픈지 이름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Patient 하고 이름을 적어줄게요. 이름이 은우자. 짜잔. 은우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짠! 자, 일단 보니까 이 은우가요, 기침을 하는 것 같습니다. cough, cough. cough가 기침이었죠?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얘들아. 이게 gh가 있다고 해서 그 후 소리가 절대 아니고 f 소리가 난다 그랬죠? g랑 h랑 만나면 f sound. 그래서 cough, cough. 좋아요. 자, 은우, 그는 기침 증상이 있어요. 기침을 해요. 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간단해. 짠! He has a... 뭐만 넣어주면 돼? 기침. cough만 넣어주겠습니다. 해볼게요. He has a cough. He has a cough. 자, 적었어요, 우리 친구들? 의사처럼? 좋아요. 자, 그리고 또 은우가요, 보니까 runny nose, 콧물도 있네요. 아이고. 자, runny nose, 콧물이란 뜻이었죠? runny 하면 묽은, 액체가 흐르는 이란 뜻이었어. 그래서 코에서 흐르는 액체가 뭐겠어요? 콧물이겠죠, 그쵸? 자, 은우, 그는 콧물 증상이 있어요. 콧물이 나요. 라고 해보겠습니다. 간단해. He has a, 뭐만 넣으면 돼? 콧물. 콧물 영어로 runny nose 쓰겠습니다. He has a runny nose.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sore throat. sore throat. 자, sore는 따가운이란 뜻입니다. 아픈, 따가운이란 뜻이고요. throat는 목구멍이란 뜻이야. 그래서 목구멍, 그러니까 목이 아프다는 거겠죠. 자, 목이 아픔, 인후통을 말할 땐 sore throat라고 합니다. 자, 그는 인후통이 있어요. 목이 아픕니다. 라고 적어볼게요. 간단해요. 짠! He has a, 뭐가 있어요? sore throat. 오늘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라 너무 좋지, 그치? 자, he has a sore throat.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0: 마지막으로 fever가 있죠. fever는 열입니다. 고열할 때는 high fever라고 하기로 했죠. 자, fever. 오케이. 자, 그는 열이 있어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He has a 뭐가 있어요? fever. 근데 만약에 지금 은우가 아주 높은 고열이 있다면 he has a high fever. 이렇게 써도 좋겠습니다. 자, 은우, 열도 있어서 아파 보여요. 그쵸? 짜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리셔야겠죠. 자, runny nose, cough, 그리고 또 다양한 게 있는데 이게 다 합쳐서 어떤 진단이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단은 영어로 diagnosis. diagnosis. 오케이. 자, 진단서 맨 마지막에 적을 내용입니다. 짜잔. 자, diagnosis. 자, 빈칸이 나왔고, with fever야. 우리가 다 봤을 때, 은우는 지금 뭐에 걸린 것 같아요? 그쵸. 감기죠. 감기가 영어로? 그쵸. cold죠. So, diagnosis. 진단을 하겠습니다. 팍팍팍. cold with fever. 자, 열이 동반한 감기라고 우리 diagnosis. 자, 진단 내려주겠습니다. cold with fever.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은우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왔는데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되어보자. 오케이? Writing a doctor's note. 의사 소견서, 의사 진단서 써보기. 오케이? 자, 환자가 영어로 뭐였지? patient였습니다. 자, patient는 이름이 은우였지요. 은우. Alright. 자, symptoms 나왔습니다. 어? symptoms 단어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증상이었죠? 자, 증상. 은우의 증상들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다시 해보자. He has a cough. 그는 기침을 해요. Okay? He has a runny nose. 어? runny nose 콧물이었죠? 그는 콧물이 나요. He has a sore throat. Sore throat는 뭐야? 인후통, 목이 아픈이었죠? He has a sore throat. 그는 인후통이 있어요. He has a high fever. 그는 고열이 있어요. 라고 해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지? 자, he has a high fever. Diagnosis. 자, 진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진단 단어 어려우니까 한 번만 해볼까? Diagnosis. Diagnosis. 자, 진단 뭐라고 내릴 거예요? 뻔뻔뻔. Cold with fever. 자, 열이 동반한 cold, 감기입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 진단서 써보니까 재밌었지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큰 목소리로 원어민 음성을 듣고 따라해보세요.
1: Writing a doctor's note. He has a cough. He has a runny nose. He has a sore throat. He has a high fever. Diagnosis. Cold with fever. Culture Project.
2: Hi everyone, I'm Terrace. Today we will look at how characters' feelings change in stories from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동화 속 등장인물의 감정 변화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How are you today? Are you happy? I'm happy.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기분이 좋아요. 여러 나라의 동화 속 등장인물들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볼까요? Let's start with the story Beauty and the Beast. 먼저 미녀와 야수 이야기를 볼까요? Let's look at the story from France, Beauty and the Beast. 야수의 감정 변화를 봐요. 궁전에서 홀로 지내는 야수의 이야기예요. 자신의 정원에 있는 장미를 꺾은 상인에게 화가 났어요. Beast is angry when he sees Belle's father pick

0: arose.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Are you angry?
1: Yes, I am.
0: 야수는 상인의 딸을 궁전에서 살게 하는 조건으로 상인을 보내주죠.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해 궁전에 들어온 벨과 사랑에 빠져요. 처음에는 야수를 무서워하던 벨도 야수의 진심을 알고는 진정한 사랑에 빠져요. Beast feels happy when he is in love with Belle. Are you happy?
1: Yes, I am.
0: Let's look at the next story. 다음 이야기를 볼까요? Let's look at the Danish story, Ugly Duckling. 덴마크 작가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아기 오리를 볼까요? 미운 오리는 다르게 생긴 모습 때문에 처음에는 따돌림을 당해요. 친구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미운 오리는 슬퍼해요. Ugly Duckling is sad because no one is nice to him. Are you sad?
2: Yes, I am.
0: 하지만 나중에 자신이 아름다운 백조인 걸 알게 되고 다른 백조들과 함께 하늘을 날며 행복하게 살아요. Ugly Duckling becomes a swan. He is not sad anymore. Are you happy?
2: Yes, I am.
0: Let's look at one more story. Let's look at the Korean story, 심청전. 심청이의 아버지, 심봉사를 볼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심봉사를 위해 딸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져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심봉사는 몹시 슬퍼하며 지내요. 심봉사 is very sad because his daughter, 심청, threw herself in the ocean. Are you happy?
1: No, I'm not. I'm sad.
0: 하지만 나중에 궁에서 왕비가 된 딸, 심청이를 다시 만나고 심봉사도 눈을 뜨게 되면서 매우 행복해져요. 심봉사 meets his daughter. Now he is happy. Are you sad?
1: No, I'm not. I'm happy.
0: 오늘은 여러 나라의 동화 속 등장인물들의 감정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We looked at how characters' feelings changed in stories from around the world. 슬퍼했던 등장인물들이 나중에는 행복해지니 저도 행복합니다. I am happy because they are happy.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3: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잘 따라해봤나요? 너무 잘했어.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렸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 한번 확인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4: I can write about someone's symptoms. Like a doctor.
3: 자, symptoms, symptoms 무슨 뜻이지? 그치, 증상이었죠? 근데 symptoms니까 증상들. 나는 의사 선생님처럼 누구의 증상에 대해서 쓸 수 있다. 뭐 누가 아팠을 때 나 쓰는 증상들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선생님이랑 배운 거 즐거웠지요? 우리 친구들은 아프지? 다치지 말고 늘 stay healthy. 건강하세요. 그럼 주말 잘 보내고 우리 월요일에 볼게요. Bye bye.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뉴런 하은쌤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할 수 있다 하은쌤입니다. 오늘은요, 유닛 1의 현재 시제와 비동사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grammar 시간에 문법 공부 함께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reading 시간에 독해 지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무엇을 할 거냐면 먼저 writing을 해볼 것입니다. 우리가 문법 개념을 그냥 지식에서 아는 데 그치면 안 되겠죠. 그 문법 개념을 활용해서 직접 문장을 써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쓰기 연습을 먼저 해볼 것이고요. 그에 더해서 오늘 vocabulary 다뤄볼 것인데요. 유닛 1의 이곳저곳에 나왔던 단어들을 총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되셨으면 우리 시작해볼게요. 자, 우리 오늘의 뉴런 포인트 writing입니다. 우리 쓰기 관련해서 어떤 표현들을 배워볼 것이냐, 연습해볼 것이냐. 자, 우리 일단 유닛 1의 주제 비동사이거든요. 그래서 비동사 현재형을 사용해서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표현은요. 개인정보 묻고 답하기입니다. 우리 예시 한번 살펴보면 Are you a middle school student? 라고 물어보면 너는 중학생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리고 대답이 No, I'm not. 아니요, 나는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해 묻고 답할 때 우리 무엇을 쓸 수 있다? 바로 비동사의 현재형을 쓸 수 있다. 특히 우리 연습했던 것처럼 이렇게 의문문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의문문에 대답하는 방법까지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writing 표현은요. 위치 묘사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묘사할 때 비동사 현재형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시 살펴보면 the keys, 그 열쇠들은요. are on the table, 어디에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 이 비동사 뒤에 뭐가 올 수 있었냐면 on the table과 같이 전치사로 시작하는 전치사 구가 올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 이렇게 비동사 뒤에 전치사 구를 써서 어떤 사람, 사물의 위치를 묘사할 수 있구나 라는 거 연습해 볼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표현은요. 소개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this is my sister 라고 했을 때 자, 이때 this는 이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이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this is my sister 하면 이 사람은 내 여동생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비동사 현재형 써서 this is와 같이 말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writing 표현들을 오늘 함께 쓰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4페이지 1번 볼게요. 다음 그림을 보고 보기에서 알맞은 어구를 골라서 쌤이 찾고 있는 물건에 위치를 나타내는 문장을 완성하시오 라는 거예요. 우리 위치를 나타낼 때 비동사 현재형을 쓰는 것이죠. 자, 일단 보기에 어떤 것들이 나왔나 먼저 살펴보면요. on the table 했을 때 on 하면요. 어디 어디 위에 라는 뜻의 전치사이죠. 그래서 테이블 위에가 되겠고요. under the couch 했을 때 under는 어디 아래에 라는 뜻의 전치사가 됩니다. 소파 아래에 라는 거고요. 다음에 on the top shelf 했을 때 저 top shelf 하면 꼭대기 선반을 의미합니다. 꼭대기 선반 위에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자, 다음 보면 in the box 했을 때 in 하면 어디 어디 안에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in the box, 박스 안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치사 구를 활용해서 우리 각각 물건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Sam's keys. 자, 여기서 Sam's 하면 이거는 Sam의 라는 뜻이에요. 이런 형태를 우리 소유격이라고 하는데 우리 소유격 쓸 때도 apostrophe s 이런

상태를 씁니다. 자, 그래서 Sam's keys 하면 Sam의 열쇠들은요.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죠. 자, 우리 위치를 나타낼 때 비동사 현재형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태는 주어에 맞춰서 지금 Sam's keys 하면 S 붙었잖아요. 여러 개니까 그런 경우에 are를 써야 되겠네요. Sam's keys are 쓴 다음에 어디에 있다? 지금 소파 아래에 있으니까 under the couch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Sam's keys are 그 다음에 under the couch. Sam의 열쇠들은 소파 밑에 있습니다가 되겠고요. 자, 다음 2번입니다. Sam's soccer ball. 이번에 Sam의 축구공입니다. Sam의 축구공은 어디에 있나요? 자, 지금 여기 상자 안에 있네요. 이 경우에는 Sam의 축구공 한 개입니다. 단수이기 때문에 비동사 현재형 is를 써야 되겠네요. Sam's soccer ball is 그 다음에 상자 안에 있습니다. 써야 되니까 in the box로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Sam's soccer ball is in the box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3번이요. Sam's remote control. 자, 여기서 remote control 하면 이거 리모컨이에요. 이거 뭐냐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계라고 해서 리모컨을 영어로 remote control이라고 부릅니다. Sam의 리모컨은 어디에 있나요? 자, 지금 여기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on the table 쓰면 되겠는데 리모컨 지금 한 개니까 단수니까 is 써야 되겠네요. Sam's remote control is 그다음에 on the table 이렇게 문장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Sam's sunglasses. 자, 여기서 sunglasses 하면 선글라스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선글라스가 보통은 이렇게 R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 선글라스라는 명사는 늘 복수형으로 쓰는 명사입니다. 우리 안경도 마찬가지로 glasses 이렇게 두 개의 R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복수형이란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알맞은 비동사는요. are로 복수형으로 써주는 거죠. 샘의 선글라스는 어디에 있나요? 자, 지금 여기 맨 꼭대기 선반에 있네요. 그래서 Sam's sunglasses are 그 다음에 on the top shelf. 맨 꼭대기 선반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줄 수 있겠습니다. 아하, 우리 여기서 비동사의 현재형 쓰고 그 뒤에 알맞은 전치사고를 써서 어떤 사물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표를 보고 데이비드이 자신과 가족을 소개하는 글을 완성하시오. 아하, 우리가 소개하는 글을 쓸 때도 비동사 현재형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표에 정보들이 쭉 나와 있어요. 데이비드가 누군지, 뭐 무엇을 또 잘하는지, 그리고 데이비드의 아빠, 엄마, 그리고 sister, 여동생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의 정보들 활용해서 소개글을 한번 완성해 봅시다. 첫 번째 문장이요. Hi, my name is David. 안녕, 내 이름은 데이비드야. I, 뭐뭐뭐, student. 자, 나는 어떤 학생이야? 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표의 정보 보니까 아, 데이비드는 중학생이네요. 그러면 나는 중학생이야? 라고 문장 완성해 봅시다. 그때 I에 알맞은 비동사는요. am을 써야 되겠네요. I am 쓴 다음에 a middle school student 하면 나는 중학생이야. 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계속 볼게요. 나는 자, 수학을 자, 여기서는 정보 보니까 아, good at math. 수학을 잘한다고 해요, 데이비드가. 그럼 나는 수학을 잘해라고 할 때 우리 무엇을 잘해라고 할 때 I 다음에는 일단 비동사 알맞은 형태의 am을 써주면 되겠고요. I am 그 다음에 good at math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아, 비동사 쓰고 good at 이 표현이요. 무엇을 잘하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었어요. 자, 다음 볼게요. This 하고 뭐뭐 my dad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우리 아빠입니다 라고 해봅시다. 그런 경우에 자, this 하면 이거 단수잖아요. 한 명이니까 이 경우에 비동사 알맞은 거 is를 써야 되겠네요. This is my dad 하면 이 사람은 우리 아빠입니다 라는 거예요. He 뭐뭐뭐 그는 자, 여기서의 그는 우리 아빠를 가리키겠죠. 우리 아빠는 A chef, 요리사이시라고 해요. 우리 아빠는 요리사입니다. 그는 요리사입니다. 라고 해봅시다. 그때 he는 3인칭 단수 주어이므로 우리 현재형으로 is를 써주면 되겠네요. He is, 그 다음에 a chef 이렇게 써서 그는 요리사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다음 보면 이 사람은 우리 엄마입니다. 라고 할 때는 마찬가지로 this 다음에 is 써서 this is my mom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엄마를 소개하는 건데 she 뭐뭐뭐 우리 엄마는

nurse, 간호사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그녀는 간호사입니다 라고 해봅시다. 이 경우에 she에 알맞은 비동사, 현재형은 바로 is가 되겠네요. She is a nurse 써서 그녀는 간호사입니다가 되는 것이고, 자, 다음 보면 my parents, 우리 부모님은요, 뭐뭐 and hardworking 이렇게 나왔는데, 자, 정보 뭐라고 나와있냐면 kind, 친절한, and hardworking 하면 말 그대로 이거 열심히 일하는 이라고 해서 뭐 근면 성실한, 성실한 이런 뜻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친절하시고 성실하세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럴 때 my parents, 우리 부모님은, 자, 이렇게 s 붙었네요. 복수 주어이므로 비동사 현재형 are 써야 됩니다. My parents are, 그 다음에 kind and hardworking 하면 우리 부모님은 친절하시고 성실하십니다 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보면요, 이 사람은 my sister, 내 여동생입니다 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this is my sister 이렇게 소개하면 됩니다. She 뭐뭐뭐 student, 자, 우리 여동생은요, 지금 보니까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아, 초등학생이네요. 그녀는 초등학생입니다 라고 할 때 she라는 주어 다음에 is를 써주죠. She is, 그 다음에 그대로 써서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그녀는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이렇게 우리 내 여동생을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보면 she 뭐뭐뭐, 자, 그녀는 어떠냐면 outgoing 하면 이거 외향적인 이란 뜻이에요. 뭔가 밖으로 나가는, 외향적인, 사교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녀는 외향적입니다 라고 할 때 she에 알맞은 비동사 is를 써주고 그 다음에 outgoing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She is outgoing 이렇게 쓰게 되면 그녀는 아주 외향적입니다 와 같이 소개하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비동사의 현재형을 사용해서 나와 내 가족들을 소개하는 그런 문장들을 잘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3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예시와 같이 주어진 단어 또는 어구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볼 건데요. 자, 예시가 어떻게 나왔냐면 sad, happy 이렇게 나오고, 자, 이 친구를 묘사하는 건데 the kid is not sad, 그 아이는 슬프지 않습니다. She is happy, 그녀는 기쁩니다 이렇게 묘사했어요. 지금 이 아이가 웃고 있거든요. 아, 뭐뭐하지 않습니다, 뭐뭐합니다 이렇게 비동사를 이용한 부정문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1번 그림 한번 볼게요. 어떤 꽃 그림이 나와 있는데 dead 하면 이건 죽은 이란 거고 alive 하면 살아있는 이란 겁니다. 자, 이 둘, 이 반대말이 되겠어요. 자, this flower, 이 꽃은 지금 죽어있나요? 그렇지 않죠.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이 꽃은 죽어있지 않습니다. 부정문부터 만들어보자는 거죠. 이 꽃, 단수임으로 is 먼저 써주고 그 뒤에 not을 붙여서 this flower is not dead 하면 이 꽃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살아있습니다 라고 하려면 it is alive 이렇게 완성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입니다. The man, 그 남자는요, a singer 하면 singer는 가수, a dancer 하면 말 그대로 댄서, 춤추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이 친구 아주 물구나무 서면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는 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춤추는 사람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남자는, 그 남자는 가수가 아닙니다 라고 해봅시다. The man, 그 다음에 is를 써야 되죠. The man은 3인칭 단수 주어이니까요. 그 다음에 not을 써서 The man is not a singer, 그 남자는 가수가 아닙니다 써주고 그는 댄서입니다 라고 하려면 he is a dancer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입니다. The girl, 그 소녀는, 자, 지금 in the kitchen 하면 부엌에 있는, in the bathroom 하면 화장실에 있는인데, 자, 지금 이렇게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있네요. 자, 그러면 그 소녀는 부엌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해봅시다. The girl, 한 명, 3인칭 단수이므로 is 쓰고 그 뒤에 not을 붙일 겁니다. The girl is not, 그 다음에 in the kitchen 하면 그 소녀는 부엌에 있지 않습니다. 그 소녀는 어디에 있습니다? 화장실에 있습니다 해야 되니까 she is 써주고 in the bathroom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녀의 위치,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네요. 자, 다음 4번입니다. The boys, 그 남자아이들은 이란 거예요. 자, 지금 예시 보니까 hungry 하면 배고픈 이란 거고
full 하면 이건 배고픈 거에 반대예요. 배부른이란 뜻입니다. 자, 이 남자아이들 보니까 이렇게 배가 나와 있네요.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남자아이들은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부정문 만들어야겠죠. 이번엔 the boys 복수 주어 임으로 그때 are를 써서 나타내주죠. The boys are 그 다음에 부정문으로 not 써서 the boys are not hungry. 그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가 부릅니다. 라고 하려면 they are full.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비동사의 현재형을 사용해서 뭐뭐입니다, 뭐뭐 아닙니다와 같은 문장들을 만들어서 어떤 대상들을 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4번 문제입니다. Oliver의 글을 읽고 글의 내용에 알맞도록 대화를 한번 완성해 보는 거예요. 아, 이 친구 Oliver인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Oliver. 내 이름은 Oliver입니다. I'm interested in music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우리 축약형 쓰였네요. I'm 하면 우리 I am을 줄여 쓴 것이었잖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be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interested in 나오면 이거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었어요.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다? music, 음악에 관심이 있다 라는 거예요. I like rap. 오, 나는 랩을 좋아한다 라고 합니다. 랩 음악이요. 자, 다음 보면 This is my sister, Luna. 자, 여기서 this is 하면 이 사람은 누구입니다 라고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 표현이었죠. 이 사람은 나의 여동생 Luna입니다. 아, 이 친구가 Oliver의 여동생 Luna인 것 같아요. She's also, 그녀는 또한 자, 여기서도 she's 이렇게 축약형이 쓰였네요. She's 하면 she is를 줄여 쓴 것이죠. 그녀는 또한 interested in music 해서 아, 이 루나도 음악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올리버와 마찬가지로요. But 그러나 she's not into rap music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표현 하나 알고 가면 비동사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into 이렇게 쓰게 되면 자 이건 무엇무엇에 들어가 있다, 즉 빠져있다, 무엇무엇을 아주 좋아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엇무엇을 아주 좋아하다 라고 할 때 be into 무엇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not이 들어갔으니까 she's not into rap music, 그녀는 랩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라는 부정문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보면 루나가 이렇게 랩 뮤직 B 이렇게 나와 있고 모차르트라고 쓰여진 책을 들고 있는 걸 보니 랩 음악이 아니라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에요. 뭐뭐 Oliver and Luna interested in music. 자 이렇게 의문문으로 나왔다는 것인데 자 여기서 주어가 어디까지인지를 늘 의문문에선 잘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주어가 Oliver and Luna입니다. Oliver와 Luna가 음악에 관심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 의문문 시작할 때 여기다가 비동사를 넣어주어야 될 것인데 Oliver and Luna 하면 이건 복수 주어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are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Are Oliver and Luna interested in music? 이렇게 써주고 자, 그러면 대답은요.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해야 되죠. 둘 다 음악에 관심이 있다 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런 경우에 대답이요. Yes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Oliver and Luna 있죠. 이 주어는요 대답할 때는 뭐로 바꿔준다? 우리 인칭 대명사로 알맞은 걸로 바꿔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이니까 그들로 바꿔서 Yes, they are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겠습니다. 비동사로 물어보는 의문문에서는 비동사 넣어서 대답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Is Luna Oliver's cousin? 자, 여기서도 주어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해주세요. 루나는요, 루나가 올리버의 사촌인가요? 라는 거예요. 자, 루나는 올리버의 사촌이 아니라 sister, 여동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no 쓴 다음에 루나를 이제 대명사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she로 바꿔주고 부정 대답에서는요, 우리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바로 she, 이 주어에다가 비동사를 붙여서 써주는 거, 축약형 있었죠. No, she's not 이렇게 쓰거나 또는 이제 no, 다음에 she isn't 이런 식으로 비동사 플러스 not을 붙여서 쓰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올리버의 여동생이에요 라고 하려면 여기까지 완성해 줍시다. 주어 she 쓰고 그 다음에 is 써서 no, she's not.
She is Oliver's sister. 이렇게 완성해 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입니다. 뭐뭐 Luna interested in rap music?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주어는 Luna입니다. Luna가 관심이 있나요? 랩 음악에 관심이 있나요? 라고 할 때 이때 Luna라는 주어는요. 바로 3인칭 단수 주어이죠. 그럴 때 우리 비동사 is로 의문문을 시작해 줍니다. Is Luna interested in rap music? 자, Luna는요. 랩 뮤직, 랩 음악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했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No 쓰고 우리 Luna는 알맞은 대명사 she로 바꿔서 자, No, she's not 이렇게 쓰거나 또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No, she isn't 이런 식으로 부정 축약형으로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비동사의 현재형을 사용한 의문문 그리고 의문문에 대한 대답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라이팅 문제 아주 잘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vocabulary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6페이지에 보면 단어 목록들이 아마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6페이지에 이제 왼쪽에 아마 단어들의 뜻이 이미 나와 있을 건데 그 부분을 한번 책으로 가려보시고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는 아,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걸 좀 추측하면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단어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임의로 붙여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표현 한번 살펴볼게요. 언제나 그를 사랑하다 라고 할 때 Mama love him. 우리 언제나 라고 할 때는 바로 always라는 표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나 always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요. 그 상자의 내부 안쪽이라고 할 때는 바로 inside라는 단어가 있겠네요. The inside of the box 하면 그 상자의 내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inside의 반대말도 알아두면 in의 반대말 out을 써서 the outside 하게 되면 이건 바깥. 외부가 되겠습니다. 반대말까지 같이 알아두시고요. 다음, 세 번째요. 풀리지 않은 mystery, an unsolved. 자, 여기서 우리 solve는 풀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unsolved 하면 풀리지 않은 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풀리지 않은 mystery라고 할 때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an unsolved mystery. 자, 우리 mystery 쓸 때 철자 주의해 주세요. mystery 할 때 여기 I가 아니라 Y로 써줍니다. mystery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단어요. 당근 껍질을 벗기다. 자, 우리 껍질을 벗기다라는 동사가 나왔었어요. 리딩 시간에 과일 얘기하면서요. 자, 껍질을 벗기다라고 하려면 peel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를 두 번 써서 peel the carrots 하게 되면 당근 껍질을 벗기다라는 것이고요. 이 peel이라는 단어는 껍질을 벗기다 동사로도 사용이 되지만 또는 껍질이라고 해서 명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banana peel 하면 바나나 껍질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둥근 탁자라고 할 때는 a round table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round 둥근 모양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요. 샌드위치를 그와 나누다. 우리 나누다란 뜻의 동사 있었어요. 바로 share가 되겠는데요. share a sandwich with him. 우리 나누다라는 건 보통 누구와 함께 나누다니까 이 share 다음에는 이렇게 with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전치사가 같이 자주 쓰입니다. 자 다음 7번이에요. 함께 점심을 먹다라고 할 때 have lunch 함께 하려면 together라는 우리 기본 단어 알아두어야 되겠네요. have lunch together가 되겠고 자 다음으로 우리 8번에요. 일란성 쌍둥이들 자 우리 쌍둥이들이라는 단어 알고 있죠. identical twins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identical 하면 똑같은 이란 뜻이에요. 쌍둥이들 중에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 있잖아요. 그걸 identical twins 이렇게 부르고요. 선생님 그럼 일란성 쌍둥이는요? 좀 다르게 생긴 일란성 쌍둥이는 앞에 non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non-identical twins 하면 이란성 쌍둥이라는 쉬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학교 강당이라고 얘기할 때 a school auditorium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a school auditorium. auditorium 하면 이제 청중들이 많이 모인 그 강당 있죠. 보통 의자가 있고 공연이나 강연 등을 듣는 장소. 강당 할 때 auditorium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단어. 지루한 강의. 자, 우리 lecture 하면 강의인데요. 지루한이라고 얘기하려면 a boring lecture가 되겠습니다.
하은쌤 강의는 지루하지 않은 강의. A not boring lecture. 이렇게 말해주시고. 자, 다음 11번입니다.

용감한 군인 할 때는 용감한이라고 할 때 a brave soldier가 되겠습니다. 용감한 군인. 자, 다음 12번이요. 이 호텔의 수석 요리사요 라고 할 때 the head 요리사 하려면 chef 라고 써주면 됩니다. The head chef of this hotel. 우리 수석 요리사, 보통 부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방장, 그런 사람 있죠? 수석 요리사라고 할 때, head chef, 이렇게 우두머리가 되는 요리사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도서관에 가다라고 할 때, go to the library.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기본 단어. Go to the library. 같이 한 세트로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14번에 전문 사진 작가라고 할 때, A professional. 우리 professional 하면 전문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사진작가라고 하려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Photographer. 사진을 찍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photographer와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알아둘 단어가 있는데 바로 사진이라고 할 때는요. 사진이라고 할 때는요. photograph 이렇게 쓰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er을 붙여서 사진을 찍는 사람. 하면 photographer가 되는 거죠. 자, 이거 강세도 주의해 주세요. 사진이라고 할 때는 맨첫 음절에 강세 있어요. photograph, photograph가 되고요. 사진가, 사진작가라고 할 때는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습니다. photographer, photographer 이렇게 비교해서 강세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5번에요. 프랑스의 대통령 할 때는 우리 대통령, the president of France.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자, 또 우리 반에서 회장이나 반장 있잖아요. 반의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class president 이렇게 말합니다. 반장, 회장, class president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마지막 단어요. 강력한 경쟁자라고 할 때, a strong rival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쟁자, 라이벌이다라고 하잖아요. A strong rival 하면 강력한 경쟁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들을 모두 복습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이렇게 십자말풀이 하면서 한번 단어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풀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down부터 먼저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나누다, 공유하다 하려면 share 써주면 되겠네요. share. 나누다, 공유하다. 자, 다음 2번에 함께라고 하려면 together라는 단어 있었습니다. 함께, together 이렇게 써주시고. 자, 다음 3번에 안쪽, 내부라고 하려면 그건 inside가 되겠네요. 안쪽면, 안쪽, 내부, inside이고요. 자, 다음 6번에 mystery 하면 우리 철자주의에서 이렇게 써줍시다. mystery. 하면 미스터리가 되겠습니다. 미스터리, 신비한 일. 자, 다음 보면요. 우리 across 한번 맞춰볼게요. 가로로 채워보겠습니다. 3번에 경쟁자 하려면 rival이라는 단어가 되겠네요. rival, 넌 나의 경쟁자야. You are my rival.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다음 5번에 지루한 하려면 boring이 되겠습니다. boring.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다음 7번에 대통령 하면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네요. president. 하면 대통령이란 단어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8번에 항상 언제나라고 하려면 always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문장 완성해 보겠습니다. 우리 1번에요. You need to 하면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뭐뭐 the potatoes first. 감자를 먼저 뭐할 필요가 있다? 감자를 깎을 필요가 있다. 이래야 될것 같아요. 감자를 깎다. 우리 껍질을 깎다. peel을 써서 you need to peel the potatoes first.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2번에요. My uncle. 우리 삼촌은요. is a great 무엇이다? 자, 아주 대단한 사진작가이다라고 하면 좋겠어요. My uncle is a great photographer.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Luke and Kate. Luke와 Kate는 are in the 자, 어디에 있습니다? 지금 땡땡 도서관. 도서관에 있네요. 그래서 are in the library. 이렇게 완성해주면 되겠고요. 자, 다음 우리 4번에요. Everything on the table. 아, 테이블 위에 있는 모든 것이 is 어떻다? 자, 테이블 위에 보니까 피자랑 쿠키랑 공 같은 거 나왔는데 모두 둥근 모양입니다. 그래서 everything on the table is round.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writing과 vocabulary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영작하기인데 비동사와 상자 안에 어구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거예요. 어떤 문장이냐면 1번.
내 가방은 소파 위에 있지 않다라고

구정문 만들어주시고 다음 2번 그것은 책상 밑에 있다 이렇게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문장들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문장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4강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제 유닛 1이 마무리되었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또 새롭게 유닛 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1 꼭 복습하고 오세요. 그럼 친구들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생생영어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는 생생 리딩, 우리 세 개의 유닛 마무리되었으니까 각각의 유닛에서 배웠던 문법 포인트가 들어간 지문 같이 읽고 빠르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다 풀고 들어야 하는 거 잊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오늘의 생생 문법 포인트, 우리 명사와 대명사, 형용사와 부사 공부했고요. 그리고 투부정사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 포인트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84쪽에 있는 유닛 7의 첫 번째 리딩 지문 문제입니다. 밑줄 친 A를 영어로 바꿔 두 단어로 쓰시오. 그리고 2번은 문장을 넣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3번은 밑줄 친 B가 가리키는 것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저렇게 문제가 등장했을 때 발음으로 빠르게 포인트 찾아서 같이 풀어볼게요. 그럼 같이 읽으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임스와 앤은요, 스파게티를 함께 만들었대요. 어디에서? 그들의 첫 번째 요리 수업에서요.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제임스는 썰었습니다. 토마토 두 개를 썰었고요. 그리고 세 조각의 마늘을 썰었습니다. 뭘 위해서? 소스를 위해서. 아, 소스를 만들려고 이렇게 썬 거겠죠. 이때 토마토 두 개 뭐라고 쓰면 될까요? To 한 다음에 tomatoes, tomatoes라고 하면 되겠죠. 이때 토마토 O로 끝나기 때문에 그 뒤에 ES, 복수형 써준다. 이때 정답 확인해 볼게요, 이따가. Then, 그리고 나서요, he cooked them in a pan. 그는 그것을 이제 팬에서 요리를 했다고 합니다. 뭐와 함께? Oil, salt, and sugar. 기름과 소금과 그리고 설탕과 함께 요리를 했대요. 지금 A, B, C, D, E 분명히 어떤 논리적인 단절이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주어진 문장을 넣으면 돼요. 그는요, stirred. stir는 젓다라는 뜻입니다. 저었습니다. 소스를 저었어요. 그것이 부드러워질 때까지요. 그리고 제임스가 was making the tomato sauce. 토마토 소스를 만드는 동안에요. 앤은요, cooked the noodles. 면을 요리했습니다. noodle, 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he put 3 cups of water. 그녀는요, 세 컵의 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요, and 1 tablespoon of salt in a pot. tablespoon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있지만 tablespoon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괄호에 큰 숟가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큰 한 숟가락에 이제 salt, 소금을 또 넣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and boiled it, 그것을 끓였다고 합니다. 제임스랑 앤은요, placed the boiled noodles. 어? 그리고 나서 갑자기 바로 삶은 면이라고 바로 나오네요. 뭐지? 뭔가 면을 삶았다라는 얘기는 앞에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 여기가 단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 또 확인을 해볼게요. On a plate. 그래서 삶은 면을 접시 위에다 두었고요. 그리고 top them with the sauce. 그 위에다 소스를 얹었대요. So lastly, 마지막으로 그들은 더했습니다. 추가했어요. Some fresh basil leaves. 바질, 신선한 바질잎과 그리고 후추를 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랑 앤은 enjoyed the spaghetti, 스파게티를 맛있게 먹었고요. And smiled at each other, 서로를 향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하, 요리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1번, A를 영어로 바꿔 두 단어로 쓰시오. 앞에서 했었죠? 토마토 두 개, two tomatoes, 이때 ES 붙여주어야 한다, 복수형이고요. 그 다음에 2번, A, E 중 문장이 들어갈 알맞은 곳은? 자, 이때 어떻게 풀어야 한다? 생생 팁! 문장 삽입 문제는요, 내용의 단절이나 공백을 찾아야 한다. 분명히 빈 부분이 있습니다. 자, 빈 부분이 어디 있었냐면 이 부분에 있었어요, 디. 면을 삶았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갑자기 삶은...

몇 얘기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주어진 문장을 봤더니, 아하, then she added the noodles. 누들을 어디다가 넣었다? To the boiling water. 끓는 물에다가 넣었다. 그래서 삶은 면이 뒤에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러면 D가 단절이 되었으니까 정답은 4번. 3번입니다. 밧줄 친

boiled noodles. 이 앞에 나와 있는 저 요거겠죠. The boiled noodles. 플레이트에다가 올리고요. 접시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소스를 얹은 뿌린 거니까 boiled noodles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야 포인트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질문 가볼게요. 우리 지금 명사와 대명사 파트 질문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설명 보시면 이렇게 펜처럼 셀수 있는 명사가 한 개일 때는 앞에 이렇게 어나 언과 같은 표현을 써주고요. oil, salt, sugar 다셀수 없는 친구들입니다. 이런 명사 앞에는 어나 언을 붙일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도 water, salt처럼 셀수 없는 명사는 three cups of 그리고 one tablespoon spoon of처럼 이렇게 단위를 나타내는 말들, 그래서 그릇을 담는 그릇, 그것을 담는 그릇이나 단위를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수량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 three cups 단위는 셀수 있는 거니까 복수일 때는 복수형을 꼭 써준다. 자, 그 다음에 4, 5, 6번 지문으로 가볼 텐데요. 내용 일치 문제가 있고 우리 문장 완성하는 것과 그리고 밑줄치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을 채우는 것도 있습니다. 같이 또 빠르게 읽으면서 풀어볼게요. 줄리안 세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2022년에 역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요, 코치였습니다. 네, 시카고 대학의 코치였는데 정확히는 시카고 대학의 남자 축구팀의 코치였대요. 근데 그녀의 팀은 참가했습니다. 전국 챔피언십 토너먼트에 참가를 했대요. 근데 they made it to the final. make it to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승전에 진출했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경기를 치렀습니다. Williams College라는 팀과 경기를 치렀어요. 네,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치만 그들은 이겼습니다. 2대 0으로 이겼대요. 대단하죠? So this victory, 이 승리는요, was very special.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역사상에서요. 왜 그럴까? 줄리아는요, was the first female, 첫 번째 여성 코치, 코치였다라고 해요. To lead a men's soccer team. 남자 축구팀을 이끈, 뭐로 이끈 거죠? To win the tournament. 우승으로 이끈 첫 번째 여자 코치였대요. 그래서 그녀의 팀은요, 놀라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2경기를 이겼고요. 한 경기는 tied. tie는 비기다라는 뜻입니다. 비겼고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대단한 지금 경기 결과를 보여줬죠. 그래서 선수들은요, 존경했습니다.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신뢰했다.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trusted라고 나와 있고 주어와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녀는이니까 she일 거고요. 그들은 목적격 형태 them을 써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함께요, 그들은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를 잘했습니다. 좋은 경기를 했대요. So their story, 그들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자, 뭐가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그리고 팀워크가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교훈까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 내용일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 지문에서 단서를 찾아서 풀어야 한다. 자, 그런데 우리 4번 한번 볼게요. 줄리안 세츠의 팀은요, 시즌 중에 모든 경기를 승리했다. 자, 여러분들 선택지 중에서 이렇게 모든, 전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지가 나오면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요. 모든 경기? 분명히 좋은 경기 결과를 보여주긴 했지만, 분명 여기 파란색으로 된 부분 있죠? tied one. 한 경기는 비겼습니다. 틀린 부분 있죠?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다음 5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써라. 이렇게 철자를 준 경우는 굉장히 친절한 문제이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문제 풀면 돼요. 자, 줄리아 세치는요, was a, 자, 어떤 코치였다? 여성 코치였다. F를 시작하는 말, female 찾으면 되겠죠? 여기 있습니다. So, female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So, female coach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men's soccer team. 그리고 그녀는요,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팀을 2022년에 승리로 이끌었다. 자, 그럼 승리라고 하는 표현은 victory죠. So, victory라고 써주시면 된다. 약간의 표현을 바꿔서 내용을 또 정리한 겁니다. 다음 6번, 우리 이미 봤던 거죠. 그녀는 she라고 쓰면 되고, 그 뒤에 그들을 them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So she trusted them. 그녀는 그들을 신뢰했다.
자, 그래야 포인트 간단하게 볼게요.

그들은을 의미하는 3인칭 복수대명사 주격 they를 써줘서 이렇게 문장의 주어로 써줄 수 있고요. 다음 그들의에 해당하는 말은 소유격 대명사이죠. 그래서 their라고 써준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여덟 번째 유닛 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교재 96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1번 내용일치 문제 또 등장했고요. 2번은 동물들의 특별한 신체 부위가 동물들에게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지 한 문장에 우리말로 쓰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내용을 잘 담고 있는 문제예요. 왜? 동물들의 특별한 신체 부위가 어떤 이로운 점이 있다. 아하, 이 내용이 분명히 등장하겠구나라고 힌트를 주는 거죠. 다음 3번은 A, B의 괄호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말을 골라 쓰라고 합니다. 등장했을 때 바로 한번 찾아볼게요. Some animals, 어떤 동물들은요. 특별한 신체 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체 부위들은요. Do their own job in nature. 자연에서 그들의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연결어가 나오면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올 거다라는 힌트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이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겠죠. 예를 들어서 the sloth. Sloth는 나무늘보란 뜻이요. 그래서 나무늘보의 nails는요. are sharp and curved. 이 부분 잠깐 앞으로 문제 가보면 나무늘보의 발톱과 관련된 얘기 선택지에 있죠. 그래서 나무늘보의 발톱은 sharp하고 curved합니다. sharp는 날카로운이라는 뜻이고요. curved는 이전에 봤던 단어입니다. 굽어져 있는이라는 뜻이요. 굽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늘보는요. can safely climb the trees. 나무를 안전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여우는요. 가지고 있어요. wide and large ears. 넓고 그 다음에 귀가 큰 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In the hot desert. 그래서 더운 사막에서요. It can easily let out body heat through these large ears. 그래서 사막 여우는 뭐할 수가 있다. Let out은 방출하다, 내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체의 열을 그들의 큰 귀를 통해서 쉽게 내보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쉽게라고 부사로 해석을 해야 하고 let out이라고 하는 이 동사 표현을 수식해줘야 하니까 easily가 맞겠네요. 그리고 비슷하게요. The camels. camel은 낙타란 뜻이에요. 그래서 낙타는요. camel has long and thick eyelashes. 길고 두꺼운 속눈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keep the camel's eyes. 여기서 they는 eyelashes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속눈썹들은요, 지켜줍니다. 낙타의 눈을 안전하게 지켜줘요. 뭐로부터요? From strong sunlight. 강한 햇빛으로부터요. So what about the kangaroo? 이번에 캥거루 얘기하려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캥거루는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 지금 주제. 그래서 동물들의 특별한 신체 부위를 주제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있다? 매우 heavy, heavily tail. 무거운 꼬리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때 꼬리라고 하는 명사를 설명해 주면서 무거운 형용사이니까 heavy가 맞겠죠. So when a kangaroo jumps high, 캥거루가 높이 점프할 때, 뛸 때요. 그건요. 균형을 잘 잡아줍니다.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대요. Thanks to its tail. So 캥거루는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다. 뭐 덕분에? 그것의 꼬리 덕분에. 그래서 그들의 특별한 신체 부위가 있어서요. 동물들은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환경에서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특별한 신체 부위들 덕분에. 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파란색 표시 보이시죠? 뜨거운 더운 우리 사막에서 사막 여우는 열을 내보낸다라고 했죠. 여기서는 사막 여우의 넓은 귀는 열 손실을 막아준다. 손실이란 얘기 아니죠. 오히려 내보내야 하는 거니까 잘못됐다. 정답 2번 이렇게 골라주는 겁니다. 난 2번 동물들의 특별한 신체 부위가 그래서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지 여기 부분이 핵심인 거죠. Animals can safely live in their environment. 그래서 우리말로 쓰면 동물들이 그들의 환경에서 그러니까 자연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해준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비슷한 의미로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 이미 풀었죠. A는 easily 이렇게 부사로 써주고요. 그 다음 B는 heavy 형용사로 써주셔야 한다. 자, 그래야 포인트 보겠습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여 명

의미를 풍부하게 해준다. 그래서 어떤 속눈썹? 길고 두꺼운 속눈썹, long과 그 다음 thick이 형용사로서 eyelashes라고 하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부분의 부사는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만들다. 그래서 만들어서 하게라고 해석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safely,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안전하게 해석이 되었죠. 그 다음 4번부터 6번 지문 문제 풀어볼 건데요. 4번은 윗글에서 말하는 초콜릿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 이유 나왔을 때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 5번은 요약문을 완성하는 겁니다. 요약문이라고 하는 건 내용을 정리한 문장이기 때문에 먼저 읽었을 때 도움이 된다. 그다음 6번 A와 B에 주어진 형용사를 문맥상 알맞은 형태로 바꿔 쓰래요. 자, 어떤 문제일지 같이 풀어볼게요. 자, 오늘날에는요, 지구가요, 더 덥다고 합니다. 아하. 어제의 지구보다 해서 오늘날 지구가 더 덥대요. 비교표에 쓰였죠.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예를 들어라는 연결어도 등장했네요. 예를 들어서, chocolate이요, is a today than yesterday. 어제보다 오늘 더 비쌉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비싼, 비교급을 쓰면 될 텐데, expensive는 딱 봐도 벌써 길잖아요. 앞에 뭘 붙여준다? More를 붙여준다. So more expensive가 들어갈 겁니다. Chocolate lovers around the world. 그래서 전 세계의 초콜릿 애호가들은요, are now paying more. 더 많이 값을 지불하고 있다라고요. 돈을 더 많이 낸대요. For their sweet desserts. 그들의 달콤한 후식을, 디저트를 위해서요. 초콜릿을 살때 얘기하는 거겠죠. Why is this happening? 이게 왜 일어나는 걸까요? 날씨가 너무 더워질 때요. Growing cacao trees, 카카오 나무들을 이제 기르는 것은 becomes 어떻게 된다? Difficult than before. 이전보다 아하 더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A와 같이 difficult 길잖아요. 앞에 more를 붙여준다. So more difficult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들은요, are producing less cacao now. 더 적은 카카오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 결과 초콜릿의 price 가격이 is getting higher and higher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막 올라간대요. 저렇게 비교급 쓰고 and 비교급이라고 하면 점점 더 뭐뭐한 뭐뭐하게라는 뜻이에요. The chocolate is one of the most popular dessert ingredients in the world. Ingredient는 재료란 뜻입니다. 자, 이것도 최상급 표현인데요.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를 이렇게 써주면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란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디저트 재료들 중 하나라고 해요. 뭐가? 초콜릿이요. 그래서 그러나 it might become the most expensive dessert ingredient someday. 근데 언젠가 그건 아마도 될지도 몰라요. 가장 비싼 디저트 재료가 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초콜릿 가격이 오르는 이유도 요 앞에 또 나와 있었죠. 자, 4번. 초콜릿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부분이겠죠.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들이요. 초콜릿을, 카카오를 생산하는데 더 적은 카카오를 생산한다. 그래서 그 결과 초콜릿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그럼 정답 몇 번? 2번이죠. 카카오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초콜릿을 좋아하는 여러분들 있다면 아마도 공감을 할것 같아요. 초콜릿이 너무 비싼 것 같아. 다음 5번.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As the earth gets than before. 이전보다 더 더워지는 거겠죠. So hotter 옵니다. Than before, growing cacao trees becomes hotter. 그래서 카카오 나무를 기르는 게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은요, African countries, 아프리카의 국가들은요, 만드는데 더 적은 카카오를 이제 생산하는 거겠죠? So less cacao, so the price up. 자, 무엇의 가격이 매일 올라간다, 상승한다? 초콜릿의 가격이. 그래서 초콜릿이라고 따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 이미 했죠? Expensive, 비교급 형태, more expensive. 그리고 difficult는 more difficult. 자, 그래야 포인트 보겠습니다. 비교급은 형용사 또는 부사 뒤에 er을 붙여서 기본적으로 만든다. 근데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날 때는 어떻게 한다? 마지막 단자음을 한번 더 써준다. 그래서 hotter 이렇게 쓴 거였고요.
그리고 일부 형용사 부사의 경우 원급 앞에 most를 써서 최상급을 만듭니다.

된다. 대표적으로 popular 이런 친구들도 앞에 most를 써서 the most popular 이렇게 최상급을 만들어준다. 자, 다음 마지막 아홉 번째 유닛 투부정사와 관련된 질문이고요. 108쪽입니다. 문맥상 빈칸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빈칸 문제 풀 때는 빈칸이 포함된 문장은 주제문이거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So fear부터 happiness까지 감정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왔어요. 자, 이번엔 밑줄 친 B와 C를 어법에 맞게 고쳐 써라. 우리 문제 바로 나오면 풀 거고요. 3번, 윗글에서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지문의 내용에 힌트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이 나오는구나. 분노가 뭔가 소재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화가 나시나요? 화를 내시나요? 언제 someone makes fun of you? Make fun of, fun of는 놀리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놀리거나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을 할 때 여러분들은 화를 내시나요? 이 화라고 하는 게 지문의 소재인 것 같습니다. So to feel angry isn't a bad thing. 화를 이렇게 느끼는 건요, 나쁜 건 아니래요. A can give you a way. A는 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한 가지 방법을 줄 수 있는데 어떤 방법? Express negative emotions.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을 줄 수 있대요. 그럼 왠지 A는 계속 앞에 angry라고 나와 있고 여기도 angry라고 하니까 분노라는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죠. 정답 벌써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B, a way, 어떤 방법, 표현하는 방법, a way라고 하는 이 명사를 설명해 줘야 하니까 투부정사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to가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to express. 그러나 너무 자주 화를 내는 건요, can harm, 해로운 영향을 줄 수도 있대요. Your physical and mental health, 당신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에 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It can also cause problems. 그리고 그건 또한 야기할 수 있어요.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를요. 어디에서? 관계에서요.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So, 그래서요. What should you do when you are angry?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요. 여기 몇 가지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 Control your anger. 당신의 분노를 조절하는, 통제하는 방법이겠죠. 여기도 ways라고 하는 이 명사를 꾸며줘야 하니까 효용사적 용법, to가 들어가야겠구나. So first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하, 제시하지 않은 걸 찾을 수 있겠구나. So relax, 진정하고요. Take a deep breath. 심호흡을 쭉 하래요. To calm your anger. 당신의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심호흡을 하래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는 일단 진정하자 하고 심호흡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까지 셀 수도 있고요. 산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음악을 들을 수도 있다. So with these ways,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try to get rid of the anger.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을 get rid 하려고 노력하세요. get rid of죠. get rid of는 제거하다, 없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문제 빠르게 풀어볼까요? A는 어려울 거 없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 2번 anger를 골라주시면 된다. 그래서 빈칸 문제는 대부분 글의 주제이거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관련된 소재가 땅 하고 들어갔죠. 다음 2번, B와 C 어떻게 써야 한다? To express, 그리고 to control, 투부정사로 다 바꿔주면 된다. 다음 3번, 조절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 심호흡하고, 10까지 세고, 산책하고, 음악 듣는 거 다 나왔습니다. 뭐만 안 나왔죠? 쇼핑하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죠. 정답은 5번. 자, 그래야 포인트 볼까요? 투부정사는 동작의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하기 위해 라고 해석을 한다. 그래서 진정하고 심호흡을 해라. 뭐 하기 위해서? 당신의 분노를,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So to calm your anger가 하기 위해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다음, try to 동사 원형은 하려고 노력하다 라는 의미이다. So try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투부정사를 또 목적으로 쓰는 동사인데요. 물론 ing 형태를 쓸 수도 있지만 그때는 뉘앙스가 살짝 달라진다. 여기서 try to 동사 원형, 투부정사가 오면 하려고 노력하다 라는 의미이다. 이제 마지막 4에서 6 문제의 질문 같이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A 안에 단어들을 조건에 맞게 바르게 배열을 하래요.
그렇게 조건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5번. 문맥상 빈칸 A와 C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요. Easy부터 different까지 형용사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6번은 밑줄 친 B가 가리키는 것을 밑글에서 찾아 써라. 쭉 한번 읽어볼게요. Do you want to do a science experiment? 원하시나요? 하기를 원하시나요? 투부정사 쓰였죠. 그래서 과학 실험이란 뜻입니다. Experiment, 실험. 그래서 과학 실험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요, try this simple experiment. 이 간단한 실험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You might be surprised. 아마도 놀라실 겁니다. 감정 나오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네요. 자, 왜 놀라는 걸까요? To see the result of the experiment. 그 실험의 결과를 보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실험일까요? You'll need a piece of paper. 종이 한 장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잔이 하나 필요할 거예요. 유리잔이 필요한데, filled with wa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죠? 물로 가득 찬 유리잔이 하나 필요할 거예요. Get a marker to write with. 그래서 마커는 매직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매직펜을 가져오세요. 어떤 매직펜 가지고 쓸? 그래서 이렇게 with라고 하는 전치사 들어갔다. So draw an arrow on the piece of paper. So 화살표를 그려보라고 합니다. 그 종이 한장 위에요. 그리고 나서요, place the paper behind the glass. So 그잔 뒤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둬보래요. 이런 얘기죠. So look through the glass. 그래서 한번 이제 유리잔을 통해서, 유리를 통해서 한번 보라고 해요. So what do you see? 무엇이 보이시나요? That's right. 맞습니다. The direction of the arrow appears. 그 화살표의 방향이 나타나는데 A하게 나타난다. What makes this happen? 자, 이것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Our eyes use light. 우리의 눈은요, 빛을 사용합니다. Objects see various. 왠지 다양한 물체를 보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돼야 될것 같죠? 일단 문제에서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그 빛이요, bends, 구부러집니다. When, 뭐할 때요? It passes from water to air. 물에서 공기로 이렇게 통과할 때, 이때 이시 가리키는 건 the light가 되겠죠. 벌써 문제 푼것 같습니다. So, 그래서 the direction of the arrow, 그 화살표의 방향이 보인다, 다르게 보인다라고 해야 될것 같죠. 자, 그러면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4번, A 안의 단어들 조건에 맞게 배열하면, 자, 다양한 물체를 보기 위해 의미를 쓰고, 어법에 맞게 형태를 변형할 것. See various objects인데 투부정사 써야 하니까 요렇게 쓸수 있다. 목적을 나타내는 거니까 in order 뭐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To see various objects. 그리고 5번 A와 C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 결국 화살표의 요 방향이 다르게 보이는 거니까 different. 5번을 골라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다음 6번 밑줄 친 B가 가리키는 것. 우리 대명사가 가리키는 건 대명사 주변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the light라고 했으니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빛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머 포인트 보겠습니다. surprise와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앞에 나오면 그 뒤에 투부정사가 와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낸다. 그래서 해석은 해서 하게 되어서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 명사 투부정사의 구문으로 이렇게 쓰일 때는 명사와 짝꿍이 되는 거다.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미기 위해 전치사가 또 필요하기도 하다. 여기서 가지고 쓸이라는 의미로 with가 뒤에 나왔다. 오늘 열심히 지문 같이 풀어보고 여러분들도 읽고 풀어보았는데요. 틀리거나 헷갈리는 거 있으면 다시 풀어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라이팅 문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읽는 영어 생생독해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어느새 벌써 5개의 유닛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었으니 역시 다음 유닛을 나가기 전에 이 5개의 유닛에 해당하는 워크북 문제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18강 리딩 프랙티스 문제를 푸는 시간이다. 우리 워크북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했죠? 5개씩 모아놨다가 푸는 게 아니라 메인 강의가 하나씩 끝나면 바로 복습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생생 포인트, 유닛 11부터 15까지 총 5개의 유닛에 해당하는 리딩 프랙티스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혹시 안푼 친구는 미리 풀고 들어주셔야 한다. 준비되었으면 바로 워크북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닛 11의 A번 문제부터 풀 거예요. 워크북 23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이런 문제 실제로 학교 내신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네,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 지문에서 단서, 정보를 찾아야 하는 거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이미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1번부터 5번 선택지를 빠르게 보면서 이 질문에 해당하는 답이 어디에 있을지를 신속하게 찾으면 금방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선택지를 읽어보았을 때 핵심적인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단어가 어디에 있을지를 찾는 것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 1번, Where is the Statue of Liberty? 어디라는 게 포인트죠? 자유의 여신상은 어디에 있는가? 장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나? 흐름을 쭉 살펴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는 소재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게 어디 있다? It is on Liberty Island in New York City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이 부분. 뉴욕의 리버티 섬이라는 곳에 있다. 그럼 이 문장에서 1번 답을 찾을 수 있으니 그럼 어떻게 문제를 푼다? 이렇게 1번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선택지 1번에 대한 단서가 여기 있다. 그러면 1번은 답할 수 있으니 이렇게 지워보는 겁니다. 2번 볼게요. What is the Statue of Liberty made of? 자유의 여신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나? 자, 소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을까? 자, 그런 얘기 없었어요. 높이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리고 외형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지만,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는 전혀 정보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3번과 4번 두 개의 선택지가 남아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그냥 바로 넘어간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면 3번과 4번 선택지도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What is the full height of the Statue of Liberty? 전체 총 높이는 얼마인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당연히 자유의 여신상에 대한 정보를 묻고 있는 거고요. 전체 높이가 얼마라 그랬죠? 바로 이 문장에 나와 있죠. And the full height is 93 meters 까지 이 부분만 봐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93m라는 걸알수 있으니 3번 답할 수 있어서 3번 지워집니다. 4번 볼게요. What does the Statue of Liberty? 자유의 여신상이 무엇을 hold, 잡고 있는가, 혹은 들고 있는가, 그녀의 오른손에 뭘 들고 있다고 했죠? 오른손이라고 하는 이 단서를 가지고 찾아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a torch, 횃불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 4번도 답할 수 있다. 그러면 정답이 2번이라는 게더 확실해지는 거죠. 이어서 B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면 T, 일치하지 않으면 F의 표시를 해볼 건데요. 내용 일치 문제이고요. 내용 일치 문제는 지문에서 단서를 찾아서 빠르게 선택지와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 1번, 자유의 여신상은 유명합니다.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는 건 미국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에 하나라고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으니 T라고 골라줘야겠죠. 2번, 자유의 여신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개의 광선을 그녀의 왕관에 가지고 있습니다. 뭐 광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숫자가 달랐습니다. 6가 아니라 7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숫자로 장난칠 수도 있다. 그래서 F를 골라준다. 3번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은요, 우정 선물인데 누구로부터 받은 거냐면 영국으로부터 받은. 분명히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죠? 프랑스에서부터 받았다. 프랑스로부터 받은 우정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F를 골라주면 된다. 자, 그러면 유닛 11 마무리되었으니까 이어서 12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워크북 25쪽으로 넘어가면 되고요. A번 문제는 주어진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에는 물론 답지에는 정말 우리말 어순 자연스럽게 해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글에 들어가 있는 이런 문장을 하나씩 해석할 때는 꼭 우리말 순서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앞에서 뒤로 쭉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된다. 이 문제를 풀 때는 앞에서 뒤로 쭉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서 그걸 실제로 글로 옮길 때 잠깐 재조합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1번, think. 생각을 하는데, 뭐 하기 전에, before you buy something. 당신이 혹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사기 전에 생각을 해라. 그러면 여기 부분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혹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사기 전에 생각을 해라. 그럼 완성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무언가를 사기 전에 생각을 해라. 지금 해석한 거에서 비슷한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꼭 이렇게 완벽하게 해석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앞에서 끊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2번입니다. Don't spend. 쓰지 말라고 합니다. All of your money at once. At once는 어떤 의미였죠? 혹시 기억할까요? 한 번에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쓰지 마는데, 쓰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의 모든 돈을 한 번에 쓰지 말아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해석해주고 이걸 우리말로 정리를 해보면 너의 돈을, 당신의 돈을 한 번에 모두 쓰지 마라, 뭐 사용하지 마라, 소비하지 마라 비슷한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I feel like. Feel like는 뭐뭐처럼 느껴지다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본문을 공부할 때 정리를 했어요. 뭐처럼 느껴지냐면 My money disappears. Disappear. 아주 좋은 단어였는데 Appear는 어떤 의미? 나타나다, 등장하다란 의미이고, this는 반대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서 disappear, 사라지다. 그러면 나는 뭐처럼 느껴지냐면 내 돈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돈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진다인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B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문맥상 자연스러운 의미가 되도록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네 명의 친구가 등장을 했고 용돈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케빈과 제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장난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매주 그것을 삽니다. 장난감을 계속 산대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뭘 만들어라? 쇼핑 목록을, 쇼핑 리스트를 만들어라. 그리고 무엇을 사기 전에 생각을 해라. Buy the important things. 사라고 합니다. 중요한 물건들을, 중요한 것들을 사는데, 먼저 사라, 나중에 사라. 사실 이 글을 읽지 않고도 중요한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먼저 사야 한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지문의 근거를 하면 first를 골라주면 됩니다. 중요한 것들을 먼저 사야 이런 필요하지 않는 것에 돈을 쓰는 걸 방지할 수가 있겠죠. 다음 2번, 제니는 I spend all my money as soon as I get it. As soon as, 혹시 어떤 표현인지 기억할까요? 무엇 하자마자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나는 내 돈을 다 써버립니다. 내가 용돈을 받자마자 용돈을 다 써버려요.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을 했냐면 Save some of your money. 돈의 일부를 저축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뭘 위해서? For the past, for the future. past는 과거란 의미이고요. future는 미래입니다. 사실 문장만 보고도 past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어색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과거를 위해서 돈을 모은다. 돈을 저축을 한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겠죠. 그래서 future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지문에서도 명확하게 future라고 나와 있었어요. 다음, don't spend all of it at once. 한 번에 돈을 다 쓰지 말아라.
이어서 처음에

입니다. I borrow money. 나는 돈을 빌린대요. 친구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뭐 빌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I don't pay it back. 돈을 갚지 않는다고,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아주 나쁜 친구였어요. 돈을 빌리지 말아라. 필요하지 않다면, 돈을 꼭 빌려야 하는 게 아니라면 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돈을 빌렸으면 항상 돈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느리게 빠르게. 이것도 사실 당연한 거죠. 돈을 빌렸으면 돈을 빌려준 그 상대에게 최대한 빨리 돈을 갚는 게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Quickly, 빠르게라는 의미를 골라주시면 돼요. 마지막, 한나는 I don't know. 모른다고 했어요. Where my money goes.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 대연 거 기억나죠?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돈을 쓰긴 하는데 어디에 쓰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I feel like it disappears. 뭐처럼 느껴지냐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뭐 해라? 써라, 쓰지 말아라. 너가 사는 것을 공책에 써라, 쓰지 말아라. 당연히 쓰라고 하겠죠. 그래야 본인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수 있으니 write를 골라주면 된다. 이제 유닛 12도 마무리되었고 유닛 13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재 27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다음 글을 읽고 북극 툰드라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아, 내용 일치 문제가 아주 명확하게 나왔구나. 이 문제 어떻게 풀라고 했죠? 지문과 선택지를 비교하면서 정보를 빠르게 찾아서 풀면 된다. 선택지를 먼저 읽는 게 좋은 팁. 북극의 툰드라는 is a very cold area. 매우 추운 지역이다. 자, 매우 추운 지역이라는 이 말이 지문에 어디에 등장하는지를 빨리 찾는 겁니다. 그럼 쭉 빠르게 찾아보면, 바로 첫 번째 문장이 있죠?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The Arctic tundra is a very cold area near the Arctic.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 명확하게 매우 추운 지역이라고 했으니 1번 단서 찾았고요. 그래서 일치하는 거니까 지워집니다. 2번 가볼게요. 북극의 툰드라는요, 발견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북부 지역에서, 북부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북아메리카의 북부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발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내용 어디 나와 있죠?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장에, 그것은 발견이 됩니다. 북부에서요, 어디 북부? 북아메리카, 유럽, 그리고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북아메리카의 북부도 포함되어 있으니, 네, 맞는 말이죠. 2번도 일치하는 거니까 지워집니다. 3번과 4번입니다. 3번. 북극의 툰드라는 많은 나무를 가지고 있다. 이 툰드라 지역에 나무가 많이 있다라고 나왔나요? 일단, 나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찾아보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을 잘 보면, 북극의 툰드라는 건조하고요, 바람이 불고요, 그리고 나무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Has no trees. Has many trees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죠. 나무가 없다고 했으니 그러면 3번이 잘못되었다. 3번 단서 찾았네.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아야 되니까 정답은 몇 번? 이렇게 3번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4번도 확인해 볼게요. 북극의 여우들은요. 북극 여우들은 삽니다. In the Arctic tundra. 아르틱의 tundra, 툰드라에 사나요? 그런 얘기 어디 나와 있죠? 바로 마지막 문장을 보면 돼요. 동물들인데 어떤 동물들? 여러분이 북극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물들은 북극 여우들, 그리고 흰 올빼미와 북극 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가로는 여기까지 쳐야겠죠. 자, 이때 문법 잠깐만 복습을 해보면 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렇게 설명해 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니은과 리을 해석을 해본다. 명확하게 북극의 툰드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물들이 북극 여우들, 흰 올빼미, 그리고 북극곰이라고 했으니 4번도 일치하는 설명이죠. 정답은 3번이다. 이제 B로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주어와 동사 찾기 유형. 뭐 주어는 당연히 문장의 주인공이 되는 친구, 명사겠고요. 그리고 동사는 이 주어의 동작이나 행동, 상태를 나타내 주는 말. 그래서 주어 바로 뒤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아주 크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새들은 이동을 합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북극의 툰드라는 매우 추운 지역입니다. 북극 근처에 있는 이때 문장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바로 찾아야죠. 이렇게. 문장의 주어라고 확실하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동사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비동사 is입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하고 동사 2번 볼까요? 북극의 툰드라에서요. 여름은 매우 짧고 시원합니다. 그러면 문장의 주인공은 결국

3번, 동물들인데 모와 같은 동물들, 북극곰과 같은 동물들은요,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 두꺼운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여기, animals. 이렇게 밑줄을 쳐주는데 뒤까지. 쳐주면 되겠죠. 이렇게 문장의 주인공. 자, 그리고 동사.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두꺼운 털을 가지고 있어요. 자, 4번입니다. 모든 동물은요,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여기는 지금 has 다음에 과거분사가 쓰였어요. So has adapted. 적응해 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survive. 생존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 문장의 주인공, every animal이라고 주어 표시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를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 현재 완료의 가장 핵심적인 동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have예요. 그래서 주어에 맞춰서 have가 또 has가 되고 하는데 그 의미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has adapted까지 표시를 해서 동사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닛 13까지 마무리되었으니 남아있는 두 개의 유닛도 마무리를 해봐야겠죠? 유닛 14로 넘어와서요. 교재 29쪽입니다. 다음 글의 괄호 안에서 어법상 맞는 표현을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러면 어법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surrounding과 surrounded, 그리고 throwing과 thrown입니다. 잘 보면 동사의 ing가 이렇게 앞에 등장했고, 그 다음에 surrounded와 thrown은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입니다. 아, 이거 환경 오염 얘기했을 때 나왔던, 읽어보았던 글인데, 혹시 기억할까요? 그때,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가 나와서 수동태라고 하는 어법이 쓰였다라고 했습니다. 수동태는 어떤 의미로 쓰인다? 주어가 동작의 대상이 될 때, 되다, 봤다, 당하다 등의 의미를 쓰일 때, 우리는 수동태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동사와 주어의 관계를 봐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시험 문제는 중학교 2학년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등장하게 될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문장의 주인공과 동사의 의미 관계를 잘 봐야 된다. 동작을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동작의 대상이 되는지. 첫 번째 문장부터 흐름을 파악해 볼게요.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여러분은 매일 사용을 하나요? 우리는요, are surrounded by things. 그럼 일단, surround는 우리말로 무엇일까? 둘러싸다, 에워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둘러싸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surrounding을 하면 되고요. 우리는 둘러싸여 있습니다라고 해석하고 싶으면 surrounded을 골라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by things,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렇게. By things made with plastic, such as water bottles, plastic bags, and straws. Made부터 이렇게 straws까지 괄호를 열고 닫았던 걸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까요? Things를 설명해 주는 건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들인데,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들, 예시로는 이렇게, such as water bottles, plastic bags, 그리고 and straws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물병이라든지, 비닐봉지라든지, 혹은 빨대라든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들로 둘러싸인 거니까, 그러면 둘러싸인, 어떻게 해석했죠? 수동의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뭘 골라줘야 될까? Surrounded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여기도 골라야 됩니다. 그것들 중 대부분은요, are, 버립니다. 혹은 버려집니다. 땅이나 혹은 바다에 버리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버려지는 겁니다. 버리다라고 하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이다. 그래서 수동태라 비동사 뒤에 뭐가 쓰인다? 과거 분사가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thrown이 맞다. 첫 번째는 surrounded, 그리고 두 번째는 thrown이 맞으니까 정답은 몇 번일까? 4번을 골라주시는 겁니다. surrounded, 그리고 thrown. 그 다음 B입니다. 괄호 안에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

라고 하는데요. 플라스틱은 우리의 땅과 물을 오염시킨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문장의 주인공은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주어를 찾았으니까 동사를 또 찾아야 됩니다. 둘은 짝꿍이에요. 플라스틱 다음에는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일단 정답을 확인하기에 앞서서 이 선택지를 하나씩 배열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1번이라고 써볼게요. Plastic pollutes. 영어 문장이든 우리말이든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혹은 해야 하는 말이 남아서입니다. 영어는 주어와 동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그 뒤에 목적어라든지 필요한 말들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동사 pollute 역시나 오염시킨다라고 했으니까 그 뒤에는 뭘 오염시키는지 그 대상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뭘 오염시킨다고 했죠? 우리의 땅과 물. 그럼 우리의 땅과 물이니까 이 의미 맞춰서 our land를 먼저 써줄 거고요. 그리고 연결해 줘야 됩니다. and 우리의 땅과 물 이렇게 배열해서 정답은 plastic pollutes our land and water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단어를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또 많은 친구들이 까다롭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왜 그럴까? 문장 구조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럴 땐 항상 주어와 동사를 먼저 찾고, 동사 뒤에는 이 동사의 의미 때문에 필요한 친구가 나온다. 그리고 하나씩 부가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많은 문장을 읽어보고 써보고 말해봐야 이런 문제가 쉽게 풀릴 겁니다. 2번. 플라스틱은 동물들에게 해롭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말 나왔고요. 이번엔 해롭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해로운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나와 있듯이 harmful인데, 얘는 형용사예요. 동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주어의 상태를 얘기해줘야 돼요. 그럴 때는 비동사를 활용해줄 수 있죠. 그래서 plastic 다음에는 짝꿍인 비동사 is를 먼저 써줘서 이렇게 1번.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가야 됩니다. 해롭습니다. 해롭다. 이번엔 형용사가 필요하죠. 해로운에 해당하는 harmful을 뒤에 써준다. is harmful. 그리고 누구한테 해로운지 그 뒤에 이어질 의미는 동물들에게입니다. 그러면 동물들이라는 이 animals와 이 의미 관계를 밝혀주기 위해서 명사 앞에 쓰이는 무엇? 전치사가 필요하다. to 누구에게 animals까지 해주면 정답은 Plastic is harmful to animals 라고 하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we 할 필요가 있다. 해야 한다. need to 라고 하는 표현을 배웠는데 등장했죠. We need to. 바로 이렇게 두개 쓰였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그 뒤에는 동사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깨끗하게 한다. clean up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지구죠. 그래서 마지막 the earth를 써줘서 정답은 we need to clean up the earth. 우리는 지구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15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15, 워크북 31쪽이고요.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글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 해당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문제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 1번.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번째 문제는 글의 주제를 찾아야 합니다. 주제라고 하는 건 글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결국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이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그게 바로 주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글을 처음 읽는 친구들이라면 선택지를 통해서 이 글이 어떤 내용일지 대강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이버 예절의 중요성부터 인터넷 쇼핑을 하는 방법, 다른 나라의 사이버 범죄. 아, 적어도 이 글에서는 사이버와 관련된 온라인 상에서의 무엇을 얘기하겠구나 정도만 잡아도 성공인 겁니다. 2번은 내용일치 문제가 또 등장했어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야 하는데, 내용일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 선택지와 지문을 비교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은 괄호가 지문에 나와 있어요. A부터 D까지 괄호 안에 이렇게 알파벳이 배열이 되어 있는데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골라보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학교 내신 시험에서 거의 항상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근데 이건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본문을 글을 다 외운 다음에 그 외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지문을 읽으면서 내용상의 단절이나 공백이 생기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가? 그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1번, 주제는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볼 거고요. A, B, C, D 이렇게 괄호 안에 알파벳이 들어가 있죠? 혹시 내용상의 단절이나 공백은 없는지 보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리고 내용 일치 문제도 있으니까 그 내용 일치 문제를 또 생각하면서 지문을 빠르게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는요, 사용을 합니다. 인터넷을 매일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요즘 우리는 매일 인터넷을 사용한다.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공간인데 어떤 공간이죠? 의사소통이 일어납니다.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바로 사이버 공간이라고 불리는 곳이래요. 자, 바로 이어서 아래 이제 보면 사이버 공간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은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예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는 서로를 face to face, 직접 대면에서 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이죠. 그래서 뭐 하는 것이 쉽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있는 것이 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You are talking to another person. 여러분이 또 다른 누군가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면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봤을 때, A와 B에서는 단절이 보이질 않아요. 당장 A 뒤에는 도입 문장을 시작하고 있고,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에 뭔가 공백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요, 뭘 해야 된다? 존중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요. 또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뭐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을 할 때요. 그래서 또뭐 해야 된다?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혹은 생각을 잘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뒤에서 몇몇 나라에서는 범죄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인터넷상에서 나쁜 말을 하는 게 범죄라고 갑자기 얘기를 해요. 아, 이 부분에서 단절이 생겼구나. 여기 앞에서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는 거짓말이나 나쁜 말을 인터넷에서 하는 게 범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뒤에 단절이 생겼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사이버 상에서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기본적인 규칙은 지키면서 따르면서 사이버 상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 글의 주제는 당연히 1번을 골라야겠죠. 사이버 예절의 중요성. 그 다음에 2번.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몇 번이죠? 바로 3번이죠.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놓친다라고 했죠. 마지막, A에서 D 중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골라 보면 바로 A, B, C, D 중에서 D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잠깐 주어진 문장을 보면 더 중요하게도 우리는 나쁜 말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쁜 것들을 말하면 안 된다. 누가요? 여러분이요.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뒤에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워크북 문제 풀어보면서 내용 정리되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밌는 소재의 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네.
0: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그쵸.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시작해봐야죠.
1: 아, 그쵸.
0: 제목이요. 남편 몸에는 열이 많아.

0: 하나입니다.
1: 너무 공감돼요.
0: 그렇습니다. 이 뭐라 그럴까요? 몸에 열이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1: 네.
0: 이런 경우에는 AC가 없으면 정말 너무 힘듭니다.
1: 그렇죠.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저는 물론 너무 더울 때는 저도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을 자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저는 그냥 선풍기로 밤에는 괜찮거든요.
0: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1: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자면 때로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0: 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 있어요. 네.
0: 그런데 열이 많다면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1: 그 온도차가 다르니까.
0: 그렇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시츄에이션이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Oh my.
1: 진짜 보기 전부터 두려워요.
0: 그러니까요.
1: 예, 너무 이제 많이 썼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0: 그렇죠.
1: 있으니까.
0: 이 관리지 용지가 나왔을 때
1: 네.
0: 덜덜덜덜 떨리죠. 네.
1: 그쵸.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밤에
1: 그래.
0: 꺼야 되나요?
1: 꺼야 돼요.
0: 알겠습니다.
1: 근데 또 이제 다음날에 컨디션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0: 네.
1: 너무 또 끄고 자면은 막 더워서 계속 자주자주
0: 또
1: 깨더라고요.
0: 열대야가 있거나 그러면 너무
1: 예,
0: 힘들죠. 꼭
1: 그럼,
0: 이
1: 맞아요.
0: 문장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전기세가 과연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러 갈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이거 봐.
2: Oh, what's this?
1: 지난달. Last month.
2: Last
1: Last
2: month?
1: month
2: Okay.
1: electronic 그 tax.
2: Oh, electricity bill.
1: So many money. So
2: Oh.
1: many money last
2: Oh, it's
1: month.
2: expensive.
1: Because of you.
2: It's the AC.
1: 응?
2: It's the AC. But I can't
1: AC.
2: stand the heat.
1: AC?
2: You know, the air conditioning.
1: AC?
2: Yeah,
1: 에어컨디,
2: but I can't stand the heat. I hate it.
1: 아니, 적어도 밤에는 좀 끄면 안 될까?
2: What?
1: 에어컨디션, 오케이, but 밤. At night. Night, turn off, 오케이? Okay? 밤에 잘때 에어컨,
2: No,
1: so cold!
2: listen.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I can't fall
1: Fall
2: asleep when
1: asleep.
2: it's humid.
1: Humid?
2: You know, like really
1: Sticky?
2: sticky. Yeah, I hate it.
1: 정말, 어떻게 각방을 써? 따로 살아야 돼. 정말 머리 아프다. Headache,
2: It's a
1: headache.
2: lot of money.
1: 정말.
0: 아유, 이렇게 못하게 되면은 다음 달에 전기요금 더 나옵니다. 안 되겠죠?
1: 예.
0: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생활 영어 듬뿍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트레이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4: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3: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4: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처음 문장부터 갈게요.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1: 무서운 말이다, 정말.
0: 벌써 출발입니다. 네.
1: The bill was so high last month.
0: 아하.
1: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끊어줘 볼까요?
0: 오케이.
1: 예.
0: 뭔가 지난달 같은 느낌인데요.
1: 그쵸. 지난달에 전기 요금이 높게 나왔어니까요.
0: 오케이.
1: 그러면 저기가
0: 뭐가 여기 있어야 될까요?
1: 전기. 빌이 요금이잖아요.
0: 빌이 있으니까.
1: 그러면은 전기는 이제 저는 잘
0: 네. 아,
1: 알죠.
0: 잘 압니까?
1: 그럼요. 전기는 electric 노래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1: electric.
0: 아하. 오케이.
1: Yeah.
0: electricity.
1: 그래요.
0: tri. 본인이 써놓고,
1: electric.
0: 자. Electric 이라고 하는 거가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 아, 거의 맞았어요. 그죠? Electric 이라고 하면

0: 형용사죠, 그쵸?
1: 아, 그게 형용사예요?
0: Right, electricity 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전기라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1: 외국인도 우리나라 이제 국어를 배울 때, 네네네네. 한글말을 배울 때 형용사, 명사 이거 구분이 어려울까요?
0: 아, 처음에는 당연히 헷갈리겠죠. 그쵸? 그렇죠. 맞습니다.
1: 저도 그래서, 진짜 이거 구분하는 게 참 어려워요.
0: 아,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원어민들도 다 문법을 배워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말을 배울 때 물론 이제 와가지고 생활을 통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외국에서 배우면서 그 다음에 오잖아요.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뭐 명사라든가 형용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1: 그 특히나 네. 이렇게 Y가 붙거나 네. 이렇게 끝나면은 아하. 꼭 저는 부사나 형용사 같아요.
0: 아,
1: 예.
0: 아, 오케이.
1: Okay. So easily. 예, maybe. 어. 그런 것처럼.
0: 아, 그러니까요. 예. 모양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죄송합니다.
0: 오케이. 예. 네, 그럴 수 있어요. So, electricity라고 하는 거, I에다 강세를 찍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 전기라는 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런데 지금 이 electricity bill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다시
1: 전기
0: 한번.
1: 요금.
0: 아, 요금.
1: 네.
0: 사실은 청구서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그 청구서를 딱 받아봤는데, 오, 맙소사.
1: Oh, so high.
0: Was what? So
1: high.
0: High라고 돼 있어요. High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 무슨 뜻이죠?
1: 높은.
0: 높은. There you go. High는 높은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높게라는 부사 있죠?
1: 오?
0: 부사도 high예요.
1: Highly 아니에요?
0: Highly라고 하면 그것도 부사가 될 수 있지만 뜻이 아예 달라져요.
1: 아.
0: Highly라고 하는 거는 매우라는 뜻으로.
1: 아.
0: 네. 그래서 이 단어가 또 헷갈리고, 어우, 특이하네요. 오늘
1: 그죠?
0: 굉장히 헷갈린다 이런 뭐 품사가 했는데 그런 것들이 딱 나왔네요.
1: 오늘 다 나오네요. 정말
0: 네,
1: 멋대로 만드신 것 같아요.
0: 어렵게 정말 만들었어요.
1: 야속해요. 네.
0: 자, high, 높은, 그리고 높게 우리가 진짜 무슨 뭐 요금이 높게 나왔던 아니면 점프를 높게 했던 이런 했던 이것도 부사도 high라고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1: 네.
0: 자, 그런데 어떤 달에 높게 나왔다고 지금 그랬어요?
1: Last month.
0: Last month. Okay. Last month가 언제죠?
1: 지난달.
0: 지난달. 네. Right? So, 지난달이라는 명사도 되지만요. Last month는 일반적으로 부사로 쓸 수가 있어요. So, last month 하면 지난달에입니다. 네. 에라는 게 이미 들어갔으니까 뭔가 전치사 이런 거 필요 있을까요?
1: 없죠?
0: 없습니다. 그냥 last month라고 문장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1: 네.
0: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것을 get married라는 동사를 쓴단 말이에요. Get married. 결혼했다는 뭐라 그래야 돼요?
1: Got married.
0: Got married, right? 그러면 그들은 결혼했어. 자, 근데 언제? 지난달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They got married last month.
0: 그렇죠. They got married last month.
1: Yeah.
0: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아, 우리는 이사 들어왔어.
1: 오?
0: 오케이, 지난달에.
1: 아하.
0: 이사 들어온 게 뭘까요?
1: 혹시 moved here인가요?
0: 어, 안쪽이니까 moved
1: in.
0: In, yes.
1: 아.
0: 그러면 우리는 이사 들어왔어요. 어, 지난달에.
1: 어, we moved in last month.
0: Exactly. 방금 문장에서 봐도 in이라든가, 이거는 move in에 섞인 in이에요.
1: 그쵸.
0: Okay? So, 이 last month와 관련 있는 그 뭐 언제에라는 말이 아예 없죠.
1: 맞아요.
0: 필요가 없는 겁니다.
1: 오.
0: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y got married last month.
1: They got married last month.
0: We moved in last month.
1: We moved in last month.
0: Alright. 자, 이번에도 한번 이것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이 너무 높았다. 지난달에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1: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0: Al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 Oh.
0: 에어컨 때문이지. 인정해. 그래서 그래도 더위는 못 견디겠어.
1: 아,
0: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1: 그쵸, 그쵸. Uh-huh.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0: 네.
1: Oh.
0: 지금 뭐가 빠졌을까요?
1: 에어컨디셔너를 또 이렇게 쓰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But I can't stand. 나는 서 있을 수 없어. 이게 버틸 수 없어. 뭐 이렇게 썼나 봐요. 그죠?
0: Okay.
1: 더위.
0: Uh-huh.
1: 더위?
0: 더위.
1: 더위가
0: 우리가 덥다 이렇게 하는 거는 hot이라든가 이런 거 쓰잖아요.
1: 그러니까 it's so hot.
0: Right? 네. 그래서 대부분 그거는 어느 정도 상상을 하시는데 더위라는 명사를 모르시더라고요. 많이들.
1: 더위? 그 진짜 모르겠는데요.
0: 그렇죠.
1: 더위는 그러면은 그러면 저는 또 동명사로 한번 heating. 뜨거운 열기. 아우 더워. 이게 더위죠.
0: 오케이. 자.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좀 길어져서 아쉬운데.
1: 아, 그래요?
0: 열기라는 명사가 바로 뭐냐면
1: 어?
0: detail. Okay?
1: 명사랑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제가 또 난관에 부딪혔네요.
0: 핑계를 대는, 점점 핑계를 대는 느낌이 드는데.
1: 핑계 아니고 진짜예요.
0: 진짜요? Okay, so H-E-A-T, heat이라고 하는 거가 열기라는 뜻도 되지만 진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더위라고 네. 할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 보통 heat은

0: 앞에 더를 같이 써줘요. So the heat를 stand를 못하겠다. 그리고 발음 주의하셔야 되는 게 heat은 이렇게 치다 할때 HIT죠. hit.
1: 아, 그건 다르죠.
0: 다릅니다. HEAT는 중간에 모음이 두개 끼면서 입모양이 좀 벌려져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힘을 빼고 hit. 이렇게 하면 HIT가 되고요. 입모양을 좀 벌려볼게요. 두번 갑니다. heat.
1: heat,
0: 훨씬 좋아요. 자, 그러면 추위는 당연히 뭐라 그러면 될것 같아요?
1: 추위는 콜드.
0: 맞아요. 그 친구도 사실은 the cold라고 해서 보통 쓰게 됩니다.
1: 이런 것도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0: 간단하게
1: 네,
0: 또
1: 좋은데요.
0: 해놨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칭찬에 깜짝 놀랐어요. 자, 지금 보니까 AC다. 그거는 이유가 AC인데, 하지만 나는 stand 할 수가 없다. 슬기 씨가 어느 정도 guess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1: 예.
0: 스탠드가 원래 어떤 자세예요?
1: 서는 거요.
0: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서 뭔가 버티는 그런 느낌.
1: 저 예, 그런 느낌 받았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우리 stand라고 하는 것은 stand something 하게 되면 정말 골칫거리라든가 아니면 정말 힘든 것들을 견딘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the heat을 나는 stand 할 수가 없어 이런 느낌이에요.
1: 네네.
0: 이거 사람한테도 쓸수 있어요.
1: 오.
0: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계속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1: 그렇죠.
0: 때, 나는 그 사람 못 견디겠어. 나못 참겠어. 이렇게
1: 오.
0: 얘기를 하면, 자, 힘을 한번 써볼게요.
1: 예.
0: 나는 그를 견딜 수가 없어.
1: I can't stand the 힘? 그냥
0: 아니요, 그냥
1: 힘인가요?
0: 힘이죠.
1: 힘.
0: 더
1: 네.
0: 힘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I can't stand him. I can't stand that guy.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슬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슬
1: 이스로.
0: 잡아서, 넌 그걸 어떻게 참니? 넌 그걸 어떻게 견디는 거야?
1: 오.
0: 어떻게 할수 있어, 너?
1: How can you stand that?
0: Right. 이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1: 앞에를 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
0: 에너지가 다
1: 잃어버렸어요.
0: 떨어졌군요.
1: 까먹었어요. 예.
0: How can you stand it? 이런 식으로,
1: 이
0: 오케이?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을 참는 것도 되지만 그
1: 네.
0: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웃기지도 않는 무슨 joke 같은 거 그런
1: 예.
0: 얘기를 하는 거죠. I mean,
1: 아하.
0: how can you stand it?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I can't stand him.
1: I can't stand him.
0: How can you stand it?
1: How can you stand
0: Right,
1: it?
0: 본문도 한번
1: Stand
0: 가볼게요.
1: it?
0: Stand it,
1: 네.
0: right? 이거 뒤로 읽어주셔야 돼요, by the way. Right? 여기 모음 발음이죠. A니까.
1: 맞습니다.
0: 갑니다.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1: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0: There
1: heat.
0: you go. 두 문장 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0: 네,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1: 그죠?
0: 이해는 한다. 하지만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라고 합니다.
1: 예.
0: 네, 어떠세요? 약간 AC 못 견디는 스타일이세요, 밤에? 너무 추워서?
1: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0: 네.
1: 따로 자야 될 정도예요.
0: 아.
1: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자면은 너무 머리가 아프고 추워서 이불을 덮을 바에야
0: 네.
1: 저는 이제
0: 잘 알겠네.
1: 안 덮고
0: 네.
1: 자는 게
0: 뭔가
1: 좋으니까.
0: 꿉꿉해도 참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 아, 꿉꿉하지 않아요.
0: 아, 그렇지 않습니까?
1: 저는, 그러니까, 장마철 아닐 때는,
0: 아하.
1: 예. 아, 그래서, can't we let at least turn it off 밤에?
0: 아하.
1: 적어도가 at least.
0: 이거 덩어리가 뭔가
1: 예.
0: 나온 것 같아요,
1: 아,
0: 이렇게.
1: 맞아요.
0: Alright.
1: 우리 할수 없을까?
0: 아하.
1: 에어컨을 끄면 안 될까?
0: 아하.
1: 이거겠네요.
0: 오케이, 오케이.
1: 그러면은, 근데 이게 에어컨인데? 적어도, 아, 밤에가
0: 아니,
1: 나와야 돼.
0: 밤에가 없죠.
1: 밤에.
0: 아하.
1: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는 그러면 그냥 나이실까요? 앤 나이실까요? 이것도 오늘 또 굉장히
0: 그래도 전치사를 좀
1: 있어야 될것 같아요.
0: 하시는 것
1: 앤
0: 같은데요.
1: 나이트? 왜냐면 이건 투나잇이 아니잖아요. 투나잇은 원래 안 쓰잖아요.
0: 알겠습니다.
1: 예.
0: Alright.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정답. Perfect. Very nice.
1: Yes.
0: 자, 밤에 이거는 아까 뭐 last month랑은 다른 케이스죠. 왜냐면 night 자체는 부사로 쓰지 않아요. So night은 그냥 밤이고 at이라고 하는 게 언제 에라는 역할을 여기서는 하게 됩니다.
1: 네.
0: 근데 그렇게 따로 하는 것보다는요, at night을 덩어리로 계속 가져가시는 게 중요해요.

0: 중요해요. At night, 밤에. 자, 그러면 만약에 낮에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낮에.
1: 낮에. 네. 낮에 그러면은
0: 낮 동안에라고 하거든요, 사실.
1: During.
0: 어, during.
1: During day.
0: During the day.
1: The day.
0: 네. 이것도 정해져 있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1: 오.
0: 그래서 우리가 낮에 뭐뭘 했어? 뭐 I studied during the day. I worked during the day. 이런 식으로 해서 덩어리로 가져갈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완전 반이어잖아요.
1: 그쵸.
0: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같이
1: 네,
0: 가져가셔야
1: 네.
0: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항상 왕초보 영어에서 많이 나오는 거 어떤 기계를 켜는 것 그리고 끄는 것
1: 네.
0: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오늘은 뭐 하면 안 되냐고 그랬죠?
1: 끄면 안 될까?
0: 끄면 안 될까라고
1: 네.
0: 얘기를 했기 때문에 turn on 하는 게 아니라 turn
1: off를
0: 쓰게 되는 거예요. 정말 네.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를 돌려서 이렇게 스위치를 켜고
1: 맞아요.
0: 끄고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turn해서 off 시킨다, 꺼버린다. 그리고 명사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라디오를 켰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1: 아.
0: 그래서 그 라디오 좀 꺼. 이렇게 명령어로 하면 어떡할까요?
1: 오, 그 turn off the radio.
0: 그렇죠. Turn off the, 그 turn off the radio, right? So turn off the radio.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만약에
1: 네.
0: 그 명사가 대명사예요.
1: 어,
0: it,
1: yeah.
0: this, that. 그럴 경우에 turn off it일까요?
1: Turn it off.
0: 그렇습니다.
1: 네.
0: 대명사일 경우에는 가운데에 넣어주셔야 돼요. Turn it off, turn this off, turn that off. 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난 그걸 끄려고 노력했어. 자, 노력하다. try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1: 네. 힌트.
0: 나는 노력했다. 그걸 끄려고.
1: I tried to turn it off.
0: 그렇죠. turn off it 아니라
1: turn it off.
0: There you go. 자, 이왕이면 이거 나온 김에 try to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이것도 무조건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Turn off the radio.
1: Turn off the radio.
0: I tried to turn it off.
1: I tried to turn it off.
0: Alright. 자, turn off and on. 이거는 자주 하지만 조금 덜 나와서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 다시 한번 복습하기 위해서 만약에
1: 네.
0: turn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더 세게 틀다라고 하면 어떡할 것 같아요? Turn on이 아니라
1: 네.
0: 더 세게 틀다 하면은 on이 아니라 뭘 넣으면 될 것 같아요?
1: 아, on 대신에 들어가요?
0: Yes.
1: 그러면은 글쎄요.
0: 아, 알겠습니다.
1: 예, 예.
0: 네, 도저히 모를 걸로.
1: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데요.
0: 자, 강도가 올라가는 거죠.
1: 예.
0: 올라가면 어느 쪽으로? up.
1: 아, turn up이에요?
0: Yes.
1: 아.
0: 자, so turn up 하게 되면 더 세게 틀다가 되겠습니다.
1: 아.
0: 그래서 마찬가지로 만약에 좀 더 줄인다라고 하면 turn
1: down을
0: 쓰면 되는 거고요.
1: 그러면 이거는 이미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기할 수
0: exactly,
1: 있나요?
0: Exactly. 오케이, 읽어볼게요.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1: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0: 자, 이랬을 때 아, 딱 이겁니다. 습하면 난 잠을 못 자.
1: 아, 그치. 또 이 습한 게 문제예요.
0: 저는 heat보다 그 휴밋한 거 있잖아요. 습한 거를 너무 참겠어요.
1: 끈적끈적하면 불쾌지수가 너무 올라가니까요.
0: Oh, yes.
1: I can't fall asleep. 여기서 끊어볼까요?
0: Alright.
1: When it's 습하면.
0: 때. Okay.
1: 지금 조금 힌트 주셨잖아요.
0: Exactly.
1: 휴밋이라고.
0: 예, 말하지 말걸요.
1: 그렇죠. 또 이런 거 잘 주워 먹어요. humid.
0: Okay.
1: 네.
0: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정답. 맞습니다. 자, H-U-M-I-D 여러분 이 습한 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예 없겠죠.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원어민이 아무리 어린 친구여도 humid를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건조하다라고 하면 뭘 쓰면 되죠, 우리?
1: Dry.
0: Dry. 날씨가 굉장히 건조해서 뭐 샤워하고 나와서 이렇게 닦지 않더라도 금방 마르거나,
1: 그죠.
0: right? 자. 끈적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표현도 있어요.
1: 네.
0: 습한이랑 거의 뭐 비슷하게 쓰게 되는데요.
1: 오.
0: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끈적한?
1: 끈적한은 저는 그거 노래 가사에도 나와가지고 sticky?
0: That's right.
1: Sticky.
0: sticky 어디에 붙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1: 그래서 sticker에서 나온 거잖아요.
0: 그것도 다 거기서 온 거예요.
1: 그죠?
0: 뭔가 붙는 거, correct?
1: Sticker.
0: stick 하는데 그걸 형용사화 시켜준 겁니다. The weather's so sticky. 이렇게 하면 끈적해. 결국에는 사실 humid랑 큰 차이 없이 쓰는
1: 그렇구나.
0: 케이스예요. 조금 더 회화체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어쨌든 humid하면 sticky 하니까.
0: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humid 할 때 나는 뭐 할 수 없대요, 지금?
1: I can't fall asleep.
0: Fall asleep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1: 잠들다.
0: 그렇죠. 자, 이거 보세요. Asleep이라고 하는 거는 잠든 상태를 얘기를 하는 형용사예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상태로 내가 허 하고 빠지는 거죠. 그렇죠? Right? So fall asleep. 이거는 한참 자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잠이 딱 들다. 그 순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문맥에 따라 약간 꾸벅꾸벅 조는 것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fall 과거 뭐죠?
1: Fell.
0: Fell. 같이 알아둬야 입영적 가능하겠죠. 그렇죠?
1: 네.
0: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나 또 잠들었어. 나 또 졸았어. 과거형으로.
1: Oh, I fell asleep again.
0: Again. I fell asleep again. How about this? 그의 수업 중에는 잠들지 마. 졸지 마. 자, 그러면은 일단은 졸지 마. 잠들지 마.
1: Don't fall asleep.
0: 오케이. Okay. 자, 뭐뭐 중에가 아까 뭐였죠?
1: During.
0: During 그의 수업.
1: His class.
0: 그렇죠. Hey, don't fall asleep during his class. Hey, you guys. Don't fall asleep during my class, you know? 이런 식으로.
1: 당부 말씀드리고 싶죠.
0: 당부하는 겁니다.
1: 예, 예.
0: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fall asleep은 하나의 덩어리, 동사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 fell asleep again.
1: I fell asleep again.
0: Don't fall asleep during his class.
1: Don't fall asleep during his class.
0: All right, 자, 그리고 본문 갈게요.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1: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1: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0: 두 번째는요.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1: Can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2: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3: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2: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Last month. 이거는 관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 관사, 전치사 이런 것들.
1: 네.
0: 자, 갑니다. 저희 지난달에 이사 들어왔어요.
1: We moved in last month.
0: 그렇죠. 그대로 가는 거죠.
1: 네.
0: 그들은 지난달에 결혼했어. Get married를 써서
1: They got married last month.
0: 그렇죠. They got married last month. 자,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자, 직역을 좀 해드릴게요. 그 전기 청구선은
1: 네.
0: 직역을 해서 엄청 높았어, 지난달에.
1: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0: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We moved in last month. They got married last month.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Alright, 자, 두 번째는요. Turn off something. 대명사일 경우에만 가운데 넣어주기.
1: 네.
0: 갑니다. 아, 라디오를 꺼. 그 라디오 꺼.
1: Turn off the radio.
0: 그렇죠. Turn off the radio.
1: 아, turn off the radio.
0: The radio죠.
1: Yes.
0: 자, 두 번째는요. 나 그거 끄려고 했어. 근데 노력했어입니다.
1: I tried to turn it off.
0: 그렇죠. 이시니까 중간에 끼는 거. 하나 더요.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우리 적어도 그걸 끌 순 없을까 밤에?
1: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0: At night. 완벽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urn off the radio. I tried to turn it off.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오케이.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4: 주세요.
5: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6: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5: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6: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7: 아,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2: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7: Can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2: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7: Uh-huh.
2: I'm sorry.
0: Yes.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Al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저희 할머니가 쓰실 휠체어를 빌릴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었죠.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ma?
0: Alright, very, very nice.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 바로 last month. Right?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그들은 지난달에 그들의 집을 팔았어.
1: 오.
0: 그들은 그들의 집을 지난달에 팔았다라는 네.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자, 2026년 왕초보 영어 학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권 픽하셔서, 픽업하셔서 열심히 채워가면서, 입영적하면서 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같이 또 영어 완성 해봐야죠.
0: Very nice.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중학교 2학년 때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0: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저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화요일에는 진짜 우리 생활 영어, 네. 일상 영어 배워볼 건데요. 자, 오늘 제목은요. 탕수육 찍먹파를 건드리다니. 오. 라는 제목으로요. 슬기 씨.
1: 네.
0: 하나, 둘, 셋 하면.
1: 네.
0: 부어서 먹는 부먹파인지, 찍어서 먹는 찍먹파인지 해주세요.
1: 근데 굳이 따지는 거죠. 저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0: 아, 무조건 하나 골라야 돼요.
1: 오케이, 오케이.
0: 하나, 둘, 셋.
1: 찍먹. 예, 찍먹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에, 왜냐면 바삭함과
0: 그렇습니다.
1: 그 어떤 촉촉함이 공존을 하려면
0: exactly.
1: 부어놓으면 이게
0: 맞습니다. 예. 또 근데 아마 부먹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부어서 이렇게 딱 먹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반씩 갈려요 보통.
1: 맞아요.
0: Right. 자, 그래서 오늘은 탕수육을 먹는 아주 맛있는 상황 되겠습니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탕수육에 누가 소스 부었어?
1: 아, 근데 이렇게 또
0: 네.
1: 먹는 거 가지고 조금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이 계세요.
0: 네.
1: 그 미식가 분들.
0: 저는 미식가는 아니지만 탕수육은 제가 양보할 수 없어요. 네. 자,
1: 예.
0: 두 번째 미션은요.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1: 오.
0: 굉장히 단단히 화가 난것 같아요, 그쵸?
1: 그러게요,
0: 근데
1: 그러게요.
0: 우리가 감히 뭐뭐하다니 막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1: 거의
0: 영어로.
1: 사극 톤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자, 그래서 이 문장들을 우리가 패턴, 표현들을 활용해서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탕수육은 부먹인지 찍먹인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어머, 어머. 탕수육에 소스 누가 부었어?
2: 하?
1: 탕수육에 소스 누가 부었어?
2: What's the problem?
1: 너구나.
2: What?
1: 이거, my, 탕수육. Do you know 탕수육?
2: 탕수육,
1: 탕탕탕탕
2: yeah.
1: 탕수육?
2: 탕수육, delicious.
1: Yes,
2: You
1: delicious.
2: ordered, we ordered.
1: Yeah, I love it.
2: Yeah, me too.
1: But you pour the sauce? You?
2: I did.
1: 어?
2: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pouring the sauce.
1: No, no, 나는 찍는 게 좋아.
2: What?
1: I hate.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어?
2: What's wrong?
1: This is my order.
2: Yeah?
1: You?
2: Help you.
1: No, no. Without asking me. No!
2: Listen.
1: 다시 시켜.
2: No, just give it a try.
1: 어?
2: You'll love it.
1: 뭐?
2: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Come on. You'll love it.
1: 진짜.
0: 네, 오늘은 보는 내내 제가 굉장히 분노했는데
1: 네.
0: 영어 때문이 아니라
1: 탕수육
0: 탕수육 때문에
1: 때문에.
0: 분노를 했습니다.
1: 저 역시 그래요.
0: 네.
1: 예.
0: 자, 오늘은 그래도 굉장히 건질 게또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감이라는 표현을 쓴다든가 부어 먹는 거, 뭐 찍어 먹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하는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1: 궁금해요.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o poured the sauce on the tangsuyuk?
4: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3: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4: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첫 문장. 굉장히 공포, 막 분노. 탕수육에 누가
1: 예.
0: 소스 부었어? 이미 부어져 있는
1: 양옆에서 뭔가 막 열기가 올라가는 듯한
0: 와,
1: 느낌.
0: 그렇죠, 그렇죠.
1: 예. The sauce on the 탕수육.
0: 오케이. 일단은 보이는 거에서도 끊을 수가 좀 있을까요? 누가?
1: 누가 부었어? 소스를. 뭐, 여기까지 끊을까요?
0: 좋아요.
1: On the 탕수육. 탕수육에
0: 네.
1: 위에 그렇게 되겠네요.
0: 오케이, 오케이.
1: 그러면 누가?
0: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동사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1: 부었어가 돼야겠네요. 아! 붓다. 붓다는 그거잖아요. Pour.
0: P-O-U-R.
1: O-U-R.
0: 스펠링 확실합니까?
1: 왜?
0: 오케이. Alright. 이거 스펠링 깔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 예.
0: 일단은 붓다. P-O-U-R. Who pour the sauce on the 탕수육? 정답은 과거형으로 ED 붙여줘야
1: 아,
0: 되죠. 네,
1: 부었으니까.
0: pour 하면 야 요즘에 누가 부어 이런 뜻으로
1: 아,
0: 변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1: 이상하네요.
0: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형으로 맞춰주는 게 맞겠죠.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pour, pour 하는 것은 붓다, 따르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뭔가 불쌍해 할때 pour이라는 단어 POOR
1: OOR.
0: 있는데 그것과 스펠링 주의하셔야 돼요. 오케이?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세요.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스잖아요.
1: 네.
0: Right? 이거 발음 어떻게 할것 같아요?
1: 사우스.
0: 사우스요.
1: 티라노사우스.
0: 아닙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래어로 소스라고 하는 거에서 조금만 변형을 해주면 돼요. AU라는 스펠링 보이시죠?
1: 예.
0: AU나 AW 스펠링이 나오면 O보다 조금만 입 모양을 벌려준다. 이 느낌.
1: 아.
0: 그래서 소스보다는요, 소스. 소스. 살짝만 벌리시면 되거든요.
1: 소스.
0: 한번 더.
1: sauce.
0: There you go. Okay?
1: Oh.
0: So 이거는 약간 트레이닝이 필요하긴 합니다.
1: 네.
0: 너무 소스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이것과 헷갈리는 분들 있어요. 소스라고 하는 거. 오케이? 이거는 아예 다른 겁니다. 근데
1: 네.
0: 실제로 저는요. 어떤 영작을 하시는데 이 단어로 잘못 쓰시는 분들을 봤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스를 누가 부었냐? 탕수육 위에 붙는 거죠. 당연히 그 안쪽에 붙는 것이 아니라 위에 붙는 거잖아요.
1: 그쵸, 그쵸. So,
0: on the 탕수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선 누구를 부어 이거예요? 아니면 누가 부었어예요?
1: 누가 부었어죠?
0: 그렇죠.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가 네.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who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럴 경우 who가 의문사로 나왔는데 누가라는 주어의 느낌을 줄 때는 그 뒤에 무슨 질문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고요.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사를 바로 넣어줍니다.
1: 그냥 주어가 돼버리는군요. who가.
0: Yes. 마치 아. 평소문인데 주어가 된 것처럼 예. who 동사 이러면 누가 동사하니? 누가 부었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1: 네.
0: Okay? So again,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일 경우에. 이거 굉장히 많이 좀 실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깨는 거 있잖아요.
1: 예.
0: break 한다고 하는데 break의 과거형 뭘까요?
1: broke.
0: 그러면 어? 누가 이 글라스 깼어? 누가 이 글라스 깼니?
1: Who broke this glass?
0: 그렇죠. Who broke this glass? 이런 식으로 누가니까. 자, 누가 여기 살아? 와, 이거 집 되게 좋다. 그래서 누가 여기 살아?
1: Who lives here?
0: 그렇죠. Very nice. Who lives here?
1: 와.
0: 누가니까 동사 바로 나와서 lives. 그리고 저는 지금 너무 감동했어요. 왜냐면 슬기 씨가
1: 예.
0: live도 아니라 lives라고 lives. 썼어요.
1: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요.
0: 너무 좋은 거예요.
1: 약간 오토매틱으로.
0: 오토매틱? 오. 이렇게 얘기했다 다음번에 또 틀릴 수 있다 하는 거.
1: 자, 자만하지 말기.
0: 그렇죠. 얘는 동사,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항상 무조건 3인칭 단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무조건 live가 아니라 무조건 s가 들어가야 됩니다.
1: 네.
0: 과거형은 상관이 없죠. 그렇죠? 뭐 3인칭 단수도 뭐든 상관이 없으니까 뭐 ed를 붙이던 뭐 맞는 과거형을 붙이면 되는데 현재형을 쓸 때는 꼭 s를 붙여주는 거예요.
1: 네.
0: Okay? So who lives here?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o broke this glass?
1: Who broke this glass?
0: Wow, who lives here?
1: Who lives here?
0: Alright. 자, 본문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은요, 뭐 발음을 그냥 탕수육 이렇게 하셔도 돼요.
1: 탕수육.
0: 탕수육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1: 예.
0: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1: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0: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은 죄책감이 없어요.
1: 오.
0: 내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맛있어. 본인의 또 주장이 있었어요.
1: 그쵸, 그쵸. 예, 뭐, 그게 죄는 아니니까요.
0: 그쵸?
1: 떳떳할 수 있어요. I did. It tastes way better. 더 나. 맛있어. 훨씬 더 better.
0: 근데 뭐가 어떻게 하면 더 맛있어요?
1: 그렇게 하는 게.
0: 맞아요.
1: 그렇게 하는.
0: 그렇게 하는 게. 자, 이거는 제가 의역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직역 버전 좀 드리면.
1: 네.
0: 그런 식으로. 그 방식으로.
1: 그 방식으로. It tastes way. 근데. 그게 맛있는 방식이야.
0: 아.
1: 방식이야.
0: 오케이.
1: 더. 그러면 뒤에 그렇게 하는
0: 이런
1: 게.
0: 이런 방식으로.
1: 아.
0: 이런 식으로.
1: 이런 식으로.
0: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sorry.
1: 예, 예. That way겠네요, 그러면은. Better that way. 그죠?
0: 오케이.
1: 그런 식으로 더 맛있는 방법이야.
0: 오케이. 자. 지금 해석이 약간 애매하죠, 그렇죠?
1: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0: 잘못된 뭔가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요.
1: 왜요?
0: 자, 그래도 that way를 생각해냈다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Alright? 자, 볼게요.
1: 아, 잠깐만요. 저 이거 욕심나니까 여기 like.
0: 오!
1: Yeah, like that way.
0: 오, okay. I did.

0: I did. It tastes way better like that way. 그냥 둘 걸. 굳이 슬기는 꼭 뭔가.
1: 아니 왜 잘했다는 식으로 리액션을
0: 약간 화가
1: 하세요.
0: 화가 확 나가지고 아
1: 정말.
0: 자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이러면 안 되겠다. 또 반성을 하게 되잖아요.
1: 기억에 남겠네요.
0: 네. 예. So that way 이거 자체가 그렇게 하면이라는 예. 덩어리 표현입니다. 이것마저도 굳이 in이라든가 이런 전치사를 안 넣어도 괜찮아요. So that way 그렇게 하면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 This way.
0: This way. 오. 이렇게 조금 응용이 가능하겠죠. 네. Right? So this way, right? You just do it this way. 아, 그거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한다든가. 자, 여기 해석이 뭐 하나 잘못된 게 있었어요. 아까 슬기 씨 이거 뭐라고 해석했어요?
1: 방법, 방식.
0: 방법. 네. 오케이. 자, 물론 way는 길도 되고요. 방식, 방법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선 그게 아니고요. 훨씬이란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1: 하긴 훨씬이 없어서 저는 여기다 훨씬 네. 쓰려고 했어요.
0: 이게 훨씬이에요. 오?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약간 좀 비격식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런 곡 혹시 들어봤어요? 형, 뭐 예를 들어 I'm way better. 아, 안 들어봤군요. 알겠습니다.
1: 네,
0: 예, 알겠습니다. 자, way라고 하는 게 훨씬 아주라는 뜻으로 강조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교급 형용사 같은 걸 같이 버무려주면 그냥 뭐 더 뭐뭐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뭐뭐해. 그죠? 자, 여기서는 그냥 더 나아가 아니라
1: 훨씬 더 나아.
0: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주는 것 뿐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달리기가 빠르다. 그러면은 I am faster. 더 빠르다라고 할 때 I'm 예. faster, right? 근데 내가 훨씬 더 빨라. 오. 어떻게 할까요? I am
1: way better. I am fast way better. 아, 아닌데. Uh-huh. I am way faster.
0: 그렇죠. 아. way 뒤에 바로 비교급 형용사 넣는 거예요.
1: 네.
0: So I'm faster보다 I'm way faster. 오. 이런 훨씬이라는 느낌이 되는 겁니다.
1: 네.
0: Okay?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키가 더 커. 그럼 원래는 she is taller.
1: 그죠?
0: Right? 그러면 그녀가 키가 훨씬 더 커.
1: She is way taller.
0: 그렇죠. She is way taller. So way를 쓸 수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영어를 처음 배운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소리를 듣게 돼버려요.
1: 그야말로 좀 있어 보이겠네요.
0: 있어 보입니다.
1: 예.
0: 자, 한번 간단히 억양 살려보면서 읽어볼게요. I am way faster.
1: I am way faster.
0: Oh, she is way taller.
1: She's way taller.
0: 네.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much 있죠.
1: 그런가 봐요.
0: 아주 훨씬. 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얘가 조금 더 격식이죠.
1: 네.
0: 그래서 여기서도 it tastes, 맛이 나는데, much better.
1: 오.
0: You know? 그쵸. 그래서 much도 써보시고, 아, 난 조금 쿨하게, 아, way 써보시고.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1: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이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ho poured the sauce on the tangsuyuk? Who poured the sauce on the tangsuyuk?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0: Alright,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1: 아오.
0: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어서 먹는 거 좋은데
1: 네.
0: 만약 미리 경고를 주면 좀 덜어서 챙겨둘 텐데.
1: 그치.
0: 그냥 바로 붓는 건 또 그것도 예의가 아닙니다.
1: 그럴 수 있어요. 또 이 같이 간 사람이 취향을 잘 모른다면
0: 그렇죠.
1: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0: 리스펙트가 없는 거예요.
1: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허락?
0: 자 일단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걸 도대체 어디서 끊어야 되고 이게 뭐고 엄청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러고 나서 여기서인가 여기서인가
1: Dare가
0: 헷갈릴
1: 약간
0: 겁니다.
1: 곰 친구인가 Bear 약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0: 아무리 그래도
1: 그죠,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끊을까요?
0: 오케이. Without 네. 앞에 좋습니다.
1: 네. 근데 이게 만약에 Dare가 없으면 How you do that? 너 어떻게 그래? 이거잖아요. 너 어떻게 그래? 이렇게 해도 해석이 아예 안 되진 않아요. 너 how you do that without my 허락.
0: 오케이.
1: 그쵸.
0: 그러면 일단, 허락을 명사로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 굉장히 여기 멘붕이 살짝 오면서
1: 허락하다. 허락하다 그거잖아요. allow. 네.
0: 오.
1: 예. 그러면은 허락은 allowance겠죠. Allowance.
0: 심지어.
1: 웃음 많이 봤는데.
0: 심지어 스펠링도

0: 그렇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1: 어, 아니에요, 이거?
0: 괜찮아요. 네. AN입니다. AN.
1: 아, 그래요?
0: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1: 예.
0: 어차피 다른 단어입니다. 네. 정답. permission.
1: 아, permission?
0: 들어는 받지 않아요?
1: 그럼요.
0: Right, right. permission 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온 것이 어디서 왔냐면, permit 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1: 알죠.
0: Yes. P-E-R-M-I-T.
1: T.
0: permit 하는 것이

0: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 너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니? 근데 우리말로는 너무 감히 그러면은 막 사극톤 느낌 있잖아요.
1: 그죠. 누가 기침 소리를 내어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딱 네. 그건데 네. 영어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어떻게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분노가 섞여 있긴 섞여 있지만 호호 감히 막 이런
1: 그런 톤까지는 아니고
0: 옛날 톤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굉장한 분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이거를 듣게 되면요, 이 사람 굉장히 분노한 표정으로 하는 걸 보시게 맞아요. 될 겁니다.
1: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0: 맞아요.
1: Dare 막 할 때.
0: Dare. 예. 그래서 이거 격앙될 만하잖아요. 그쵸. 만하잖아요. So how dare you do that? 여기서 끄는 거 제대로 끄는 거예요. Without my permission. So 여러분들은 오늘 아마 처음 봤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네. How dare you? 얘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냥 how dare you 동사원형 이걸 쓰면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굉장히 화를 내는 느낌 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lie to me. 그러면 어떻게 감히 나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할까요?
1: 와, how dare you lie to me?
0: How dare you lie to m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Yeah. 자, 이번에는 영화 같은 데서 막 도망가는 거 있잖아요. 무슨 away죠?
1: Run away.
0: 오케이? 여기서 진짜 뭐 왕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내가 감히 도망을 가느냐? 막 이런 분위기. 어떻게 할까요?
1: How dare you run away?
0: That's it. How dare you run away? 이런 식으로 강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1: Mm-hmm.
0: 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문법을 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이거는 마치 How can you? How could you? 이거랑 비슷하구나 비슷해.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1: 연기를 좀 더 가미를 해줘야겠네요.
0: Oh, yes.
1: Yes.
0: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연기해볼게요.
1: 네.
0: How dare you lie to me?
1: How dare you lie to me?
0: Oh, how dare you run away?
1: How dare you run away?
0: Alright, 자, 본문 갈게요.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1: 탕수육에 소스를 붙여.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0: Exactly. Okay,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먹어봐.
1: Yeah.
0: 진짜 마음에 들 거야.
1: 그래요. 이것도 시간을 지체하면 맛 없어집니다.
0: 그렇다고 안 먹진 않습니다.
1: 그럼요.
0: 먹어야죠.
1: Just give it a try. You will eat. 한번 시도를 해봐. 시도해봐.
0: 이거는 우리 많이 나왔죠.
1: 맞아요. 그래서. Give it a try. You will 마음에 들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게 될 거야. You will love it.
0: 오케이.
1: 할게요.
0: You love it.
1: Yeah.
0: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love가 마음에 들어요. 정답?
1: 예.
0: 맞으니까요.
1: 오.
0: 사실은 you love it, you like it 둘 다 괜찮아요.
1: 네.
0: 하지만 원어민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1: 참 사랑이 많으셔요.
0: 맞아요.
1: 다들.
0: 그래서 나 그거 진짜 사랑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 like, love 여러분 초이스고요. 자, 여기 지금 love 사랑하다 엄청 마음에 들다도 있었고 이 give it a try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1: 네.
0: 너무 이 자체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익숙해질 겁니다. 이거 give it a try. 한번 시도해보다.
1: Yes.
0: 한 번쯤 해봐. 뭐 앞으로 안 해도 돼. 한번 정도는 해봐라라는
1: 그래.
0: 뉘앙스가 굉장히 강해졌고요. 사실은 뭐를 시도하는지 정확하게 쓰고 싶다면 사실 it 대신에 바꿔서 써도 되는데요. 보통 뭘 시도하는 건지는 이미 전에 맥락상 yes, 알게
1: 네.
0: 되기 때문에 보통은 거의 암기 수준으로 원어민들도 give it a try.
1: Give it a try.
0: Give it a try.
1: Give it a try.
0: 이렇게 빠르게 얘기하게 됩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오케이.
0: 제가 슬기 씨 혹시 매운 거 잘 못 드세요?
1: 아우, 저 좋아해요.
0: 아우, 좋아. 아,
1: 너무
0: 정말.
1: 좋아요.
0: 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홍어인가요? 그거 뭐죠? 삭힌 홍어?
1: 아우, 그건
0: 오케이.
1: 안 돼.
0: 삭힌 홍어인데.
1: 죄송해요.
0: 저도 못 먹어요. 저도
1: 예,
0: 못 먹는데.
1: 예, 예, 예.
0: 제가 잘 먹는다고 치고.
1: 예.
0: 삭힌 홍어 역시 맛있어. 이랬는데, 나 못 먹어. 이런 거예요.
1: 안 돼.
0: 제가 이랬을 때. 한번 시도해봐.
1: 그거
0: 그렇게 나쁘지 않아. 아는 단어 동원해서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돼요.
1: Just give it a try.
0: Okay.
1: It's not bad.
0: Oh, it's not bad. Okay. Very nice. 저는 it's not so bad라고 했는데
1: it's not so bad.
0: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1: 예.
0: Okay. Give의 과거 뭐예요?
1: Gave.
0: 나 이미 그거 시도해봤어.
1: 아우. I am.
0: 이미가 뭐죠?
1: I already.
0: I already. 그리고 나서 그거 시도해봤다.
1: I already gave it a try.
0: 그렇죠. Give가 아니라 gave it a try. I already gave it a try. 이미 한번 해봤어. 근데 안 되더라고. 막 이러면서. 느낌 왔죠?
1: Yeah.
0: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Give it a try. It's not so bad.
1: Give it a try. It's not so bad.
0: I already gave it a try.
1: I already gave it a try.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게,

0: 슬픈 소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give it a try와 비슷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아, 그래요?
0: 제가 몇 개만 좀 추려봤는데요.
1: 또
0: 바로
1: 알아둬야 되는 거.
0: 이런 식입니다.
1: 아이고야, 많이
0: 사실 몇 개
1: 있네요.
0: 더 있어요. 근데 많이 쓰는 걸로 give it a try 대신에 give it a shot.
1: 오.
0: Alright? 그리고 give it a go.
1: 아, 이게 뉘앙스가 뭔가 비슷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0: 맞아요. 뭔가 공을 던져본다는 느낌도 있고요.
1: 맞아요.
0: 한번 가능성 좀
1: 가봐.
0: 해봐. 다 느낌이
1: 오.
0: 괜찮죠. 그렇죠?
1: 네네네.
0: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사용 빈도 제일 높은 건이두 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o give it a try, give it a shot. 이거는 후루룩 후루룩 나올 거기 때문에 많이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You
1: 네.
0: understand?
1: Yes.
0: Alright.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친구한테. 아이, 먹어봐. 이 느낌으로 여러분들.
1: 그죠?
0: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1: 응? Just give it a try. You will love it.
0: Alright. 또 동문장 했으니까 비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탕수육에 누가 소스 부었어?
1: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0: Right?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1: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2: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0: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2: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0: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Who 동사.
1: 네.
0: Who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사 바로 옵니다. 오, 누가 여기 살아? 누가 여기 사니?
1: Who lives here?
0: 그렇죠. 3인칭 단수니까 lives.
1: Mm-hmm.
0: 누가 이 유리를 깼니? 과거형이에요.
1: Who broke this glass?
0: Who broke this glass? One more. 탕수육에 누가 소스 부었어? 자, 누가 그 소스를 부었니? 그 탕수육 위에.
1: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0: There you go. 같이 읽어볼게요. Who lives here? Who broke this glass?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자, 다음은요. 아, 이거 연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1: 그죠.
0: How dare you, right? 자, 목소리 크게.
1: 네.
0: 감히 나에게 거짓말하다니. 너 감히 나에게 거짓말하다니.
1: How dare you lie to me?
0: There you go. How dare you? Lie to me. 두 번째요. 감히 도망가다니.
1: How dare you run away?
0: 그렇죠. How dare you run away? 하나 더요. 자, 허락은 permission이었습니다.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오케이. 네가 감히 그걸 하다니 내 허락 없이.
1: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0: 오, 너무 좋았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dare you lie to me? How dare you run away?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오케이, 너무 좋았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4: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3: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4: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0: 미션 해결할까요?
1: 슬기롭게 미션
5: 해결!
1: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2: I did! Huh?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1: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2: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1: 네.
2: It's much nicer.
1: 아이, 나 찍는 게 좋은데.
2: See?
1: Yeah.
2: See?
1: Ah. Oh, good.
0: Yes. Okay, good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들은 지난달에 그들의 집을 팔았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ey sold their house last month.
0: 그렇습니다. Last month. 그 어떤 전치사도 필요 없었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입니다. Who, 동사. Who가 약간 주어 역할 느낌.
1: 네.
0: Who, 동사.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누가 너랑 같이 살아? 누가 너와 함께 사니?
1: 오호.
0: 만들어주시면 돼요.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2026년 왕초보 영어 하편 교재가 나왔습니다.
1: 네.
0: 여러분들 하나 겟 하셔서 정말 막 채워가면서 입영작 하면서 함께 열심히 트레이닝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벌써부터 보람된
0: right.
1: 느낌이에요.
0: Yes.
1: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만나봐야겠죠?
0: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오.
0: 자, 수요일에는요, 직업 영어 해봐야죠.
1: 네, 어떤 직업 탐방을 또 해볼까요?
0: 자, 오늘은요, 수영 선생님이에요. 네, 수영 또, 선생님.
1: 제가 또 새벽 수영을 또 오래
0: 어? 어?
1: 하고
0: 언제
1: 있다
0: 일어나서
1: 보니까
0: 가세요?
1: 제가 6시 클래스라
0: 오케이.
1: 5시 반 정도에는 출발을 해야 돼서
0: 아.
1: 한 10분 전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후다닥닥 합니다.
0: 아,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수영을 배우면
1: 예.
0: 수영 선생님한테 뭔가 의지를 하게 되지 않나요, 혹시?
1: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래도 뭐 모든 영법을 다 마스터하긴 했는데
0: 음흠.
1: 정말 초기에 배울 때는
0: right.
1: 아무리 제가 서서

0: 땅에 발이 닿는다고 해도 무서워요.
1: 그럼요. 이게 특히 물을 무서워하는 저 같은 케이스는 선생님이 없으면 저는 물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0: 발차기 하다가 계속 선생님
1: 안 돼.
0: 예. 그랬다. 선생님 살도 없어요.
1: 아, 그렇구나.
0: 아니, 옷도 없어요.
1: 없는데.
0: 예, 막 잡았다
1: 그냥 무조건
0: 나네요.
1: 잡는 거. 예. 자, 그런 내용들을 오늘 다이얼로그에 넣어봤습니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와,
1: 저 진짜 그렇거든요.
2: 그쵸. 왜냐면 머리를 넣어야지
1: 네.
2: 이게 헤엄을 칠 수가 있는데,
1: 어허.
2: 머리를 넣게 되면 또 이게 물 공포증이 있으신
1: 그렇죠,
2: 분들은, 저도
1: 그렇죠.
2: 처음엔 그랬거든요.
0: 그러니까 저는 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바다나 이런 데서 넣는 건할 수는 있겠는데,
2: 네.
0: 정식으로 뭔가 배우는 입장에서 하는 게더 무서울 것 같아요.
2: 맞아요.
0: 그렇죠?
2: 예.
0: 라이. Right.
2: 이게 은근히 그거를 이겨내는 게꽤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나요, 저도.
0: 그렇습니다. 그래서
2: 예.
0: 이것도 0으로 해볼 거고요.
2: 예.
0: 두 번째 미션은 실수로 물을 삼키면 어떡해요?
2: 오.
0: 와, 이것도 무섭죠?
2: 먹으면 나중에
0: 아,
2: 화장실에서 다
0: 그렇군요.
2: 배출하시면 됩니다.
0: 배부른 거군요.
2: 예,
0: 그냥,
2: 그럼요.
0: 알겠습니다.
2: 물 드시는 거죠, 뭐.
0: Alright.
2: 예.
0: 자, 이 문장들 0으로 다 바꿔보도록 할게요.
2: 우리 또 이제 영어로 한번 수영 배워보죠, 뭐. 예,
0: 오케이.
2: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What's wrong?
2: For you.
3: I'm your swimming teacher.
2: 아, swimming teacher?
3: Yes.
2: 아니,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3: In English? English swimming
2: English, 아,
3: teacher,
2: English
3: yes.
2: swimming teacher?
3: Yes.
2: 아, 처음 뵙네. 아, 오케이, 오케이. my
3: Yep.
2: head and, 저기, push the water?
3: Push?
2: 응,
3: I'll put it in the water.
2: Yeah.
3: Yeah,
2: I
3: yes.
2: was so scared. I am so scared.
3: Listen,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2: 아, holding?
3: Don't worry.
2: 에?
3: I'm holding you tight.
2: 아,
3: Okay?
2: 오케이, 오케이.
3: Okay?
2: 실수로 이거 물 삼키면 어떡해요? 실수로.
3: What's the problem?
2: 응? 응?
3: Now, another problem?
2: Yeah.
3: What?
2: I have a problem.
3: Okay.
2: I have a mistake and the water. 끔찍해.
3: In your mouth?
2: Drink this water?
3: 아, no. Listen, listen.
2: 응.
3: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2: 아.
3: Okay?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2: Hold.
3: Hold your breath and you'll be fine.
2: 그럼 숨을 언제 쉬죠?
3: Another problem?
2: 네.
3: What?
2: hold 말고 후 하는 거 언제? When?
3: Just
2: When?
3: do it.
2: 응?
3: Just do it.
0: 네. 자, 오늘
2: 예.
0: 내용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 맞아요.
0: 그렇죠?
2: 특히나 이제 여름 시즌이고 하니까.
0: Ah, that's right. 자, 그것에 맞춰서 우리 생활 영어 표현 많이 많이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4: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5: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4: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5: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2: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학생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완전
2: 어허.
0: 처음 배우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2: 그죠,
0: 그죠?
2: 그죠. I am scared to put my underwater.
0: 자, 한번 나눠볼게요.
2: 예, 나는 넣기가 무섭다. 내 머리를. 이렇게 되겠네요.
0: 여기서
2: 물 아래에.
0: 욕심을 조금 더 내자면
2: 네.
0: 한번더 끊는 것도 괜찮습니다.
2: 그래요.
0: I'm
2: I'm scared까지.
0: 그렇죠.
2: 아, 나 무서워요.
0: I'm scared. 근데 뭐 하는 게 무서워요?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2: 아,
0: 그렇죠?
2: 네. Put my head로 하겠습니다.
0: 오케이.
2: 머리니까요.
0: 머리.
2: 네.
0: 어디에? Under water.
2: Water.
0: 오케이. So 한번 오픈해서 보도록 할게요. 정답. That's
2: Yes.
0: right. HEAD 머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일단은 어떤 감정이에요? 굉장히
2: 두려운 감정?
0: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right? So
2: 네.
0: I'm

0: scared. 자, 근데 I'm scared. scared가 겁을 먹은이라는 형용사인데요. 거기까지는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1: 네.
0: 근데 자, 뭐 하기가 당장 무섭다라고 해서 연결을 해서 더 문장 길게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1: 맞아요.
0: So, 여기에 지금 보면 to put 이렇게 동사 원형이 들어가 있네요.
1: 네.
0: 이런 식으로 I'm scared. 뭐 she's scared. We are scared. 쓰고 나서요. to do something이라고 하면 그 행동하기가 무섭다. 그러니까 평소에 원래 그런 공포증이 있다기보다는 적어도 당장 그렇기가 무섭다라고 할때 굉장히 많이 쓰는 패턴입니다. Alright. So,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녀랑 얘기하기가 두려워. 내가 뭔가 잘못했든 아니면 그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든 여러 이유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와 얘기하다라고 할때 뭐라고 쓰죠, 우리가?
1: Talk with.
0: with 써도 돼요.
1: 네.
0: 근데 to를
1: Talk to.
0: 추천해요. 네. So talk to 누구? 그러면은 난 있잖아. 그녀와 얘기하는 거 겁나. 그 화내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 어떻게 할까요?
1: I'm scared
0: to
1: to talk to her.
0: 그렇죠. Oh, I'm scared to talk to her. Do I really have to talk to her? 막 이러면서 그렇죠?
1: Yeah.
0: 자,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1: Yeah.
0: 난 무서웠어. 그들을 보는 게. 난 그들
1: Oh.
0: 보기가 무서웠어. 막 이러면서.
1: 보는 거요. 만나는 게 아니고.
0: 왜요?
1: Yeah. I am scared.
0: 과거형으로?
1: I was scared to,
0: 그들을 보는 거?
1: see them.
0: See them, right? 근데 그것도 결국 만나는 거예요. See 하는 것도. 우리 한번 보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1: 그쵸.
0: So, I was scared to see them.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한테 혼날 일을 한 거야, 내가. 그랬을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보러 가는데, 나 무서웠어. 그래가지고, I
1: 오,
0: was scared to see them. 이런 식으로
1: 그쵸.
0: 할 수가 있겠죠,
1: 아,
0: 그쵸?
1: 저 갑자기 떠오르네요. 엄마 차 몰래 끌고 나갔다가 긁은
0: 와우.
1: 적 있거든요. 그때 정말 I was scared to see my mother.
0: See my mother.
1: 예.
0: 바로 적용됩니다. 이래서
1: 와.
0: 여러분들 본인이 실제로 해봤거나
1: 예.
0: 이게 공감이 되는 문장으로 예문 만들잖아요.
1: 예.
0: 패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1: 보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영어 빨리 들어요.
0: 그렇습니다.
1: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고.
0: 오케이. 자, 까볼게요. I am scared to talk to her.
1: I am scared to talk to her.
0: I was scared to see them.
1: I was scared to see them.
0: 네, 참고로 underwater 그러면 물
1: 아래.
0: 아래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물 밖으로 뭐 수면 위로라고 할 때는요, above water
1: Above.
0: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1: I a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0: 아, 이랬을 때 수영 선생님이
1: 멋있어.
0: 걱정 마.
1: 어머.
0: 선생님이 꽉 잡고 있으니까.
1: 아,
0: 선생님.
1: 이래서 수영 선생님을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었어요.
0: 아.
1: 수영 선생님하고 같이 막 밥도 먹자고 제가
0: 막
1: 막
0: 짝사랑하고.
1: 프로포즈 하고. 예. 아, 그래서 쌀국수 같이 먹었던 기억도 나네요. 경험이 많아요, 제가.
0: 저는 지금 쌀국수만 들리네요. 네.
1: I'm holding you tight. 내가 너를 꽉 잡고 있다. 와.
0: Yes.
1: 걱정 많은 뭐 우리 뭐. 예, 이거
0: 걱정.
1: 사실 한국말로 걱정만 하기보다 영어로 더 많이 해요.
0: 맞아요. 요즘에 어떤 표현들은
1: 예.
0: 워낙 외래어로 많이 들어와서 자리를
1: 맞아요.
0: 잡아버려서 그게 더 편할 때가 있죠.
1: 요거는 이제 약간 응용해가지고 어우, 워리워리 돈워리 이렇게까지 하죠.
0: 응용이라 그래서 저는 무슨 응용 문장을 만드나 했더니
1: 예,
0: 아,
1: 저
0: 워리워리
1: 연마식으로.
0: 좋아요.
1: 예.
0: 워리워리 돈워리
1: 강아지 이름이 워리가 있어요.
0: 보통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이렇게 반복하는 걸
1: 맞아요.
0: 좋아하시더라고요.
1: 예.
0: Alright, so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1: Yeah.
0: 자, so worry 자체는 동사죠, 그렇죠? 걱정하다. 큰건 아니지만 이것도 발음할 때 너무 worry처럼, real처럼 발음하지
1: 안
0: 마시고요.
1: 되죠.
0: 아시죠? 입모양 모으고 혀 코어 부분을 당긴다는 느낌. So worry, re라고 돼야지. re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 네.
0: 한번 해볼까요? worry, worry.
1: Worry, worry.
0: 아, 좋아요. So don't worry. I'm holding you. Hold on. 여기 지금 hold라는 게 나왔어요.
1: 네.
0: hold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1: hold가 잡는 거죠.
0: 맞아요.
1: 응.
0: 이렇게 잡고 있는 이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1: 네.
0: 이제 문맥에 따라 이렇게 품에 안아주다 이런 뜻도 될 수도 있어요. 자, hold의 과거형은 뭘까요? 그냥 입으로 한번 try 해보세요. hold. hold it?
1: held.
0: held?
1: 예.
0: PP형은 뭘것 같아요?
1: hold, held.
0: 보겠습니다. Perfect. Very nice. Hold, held, held. 저는 이거 정말 죽을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과거형 PP 형태는요,
2: 결국에 쓰게 됩니다.
1: 예, 예.
2: 오케이. 자, 가볼게요. 그리고 hold. 자, 그러면은 hold인데 뒤에 이상한 게 하나 나왔는데요?
1: tight.
2: tight가 뭐 한 거예요?
1: 타이트가 우리 왜 옷 입을 때도 나 이거 너무 타이트해 이런 말 많이 하니까
2: 맞아요.
1: 꽉 조이거나
2: 뭔가
1: 그쵸
2: 맞아요 네. 꽉 조이거나 뭐 끼거나 네. 이런 거 뭔가 꽉의 느낌이 있지 않나요?
1: 그쵸.
2: Okay, that's right. 그래서 hold someone tight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누군가를 그냥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꽉
1: 잡고
2: yes, there you go.
1: 안정감이 so, 들 수밖에 없네요.
2: That's right. Alright, so tight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알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는 그런 뭐 예를 들어 예산이 굉장히 뭐 빡빡하다
1: 네.
2: 이런 거 할 때도 타이트하다고 얘기하거든요. 타이트 버짓이라고 하듯이 계속 결국에는 타이트라는 단어를 갖고 가야 될 겁니다.
1: 네.
2: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사실 예전에 영어 무슨 노래 가사에도 나왔었는데요. 나를 꽉 잡아.
1: 어.
2: 나를 꽉 잡아라.
1: 꽉 잡아. Hold me tight.
2: 그렇죠. Hold me tight.
1: Tight. 아, 이거 우리 소찬이 언니,
2: Hold me tight.
1: 언니 노래요.
2: 아.
1: Hold me tight.
2: 아.
1: 이런 노래 있어요.
2: 제, 뭔가 어디서.
1: 에이, 노래, 저. 노래 제목인가 뭐 그래요.
2: Alright. 이거는 진짜 잡는 게 될 수도 있고, 안아달라는 게 될 수도
1: 아.
2: 있어요. Okay. 자, how about this? Alright. 그, 밧줄이 뭐죠? 밧줄?
1: Rope?
2: Rope. 그죠?
1: Rope.
2: 그러면 그 밧줄을 꽉 잡아.
1: Hold the rope tight.
2: Beautiful. 이렇게 해서 tight만 뒤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1: 네.
2: Alright, 한번 해보겠습니다. Hold me tight.
1: Hold me tight.
2: Hold the rope tight.
1: Hold the rope tight.
2: Alright, 자 이번에는 좀 안심시켜주는 느낌으로 연기 살려서 느낌.
1: 내가 소영 선생입니다.
2: 아, 선생님입니다.
1: 예.
2: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1: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2: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워 트레이닝 할게요.
3: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 water.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 water.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2: 네, 이제부터 걱정이 시작됩니다.
1: 뭐죠?
2: 실수로 물을 삼키면 어떡해요?
1: 아, 그러니까.
2: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아, 물론 물을 이렇게 마시는 거가 있지만 이게 수영장 물이어서가 아니고요. 벌컥벌컥 먹게 되잖아요. 그
1: 그러면,
2: 공포가 엄청나거든요.
1: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내가 숨을 못 쉴 것 같은.
2: Why?
1: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2: 그런 걱정 때문에.
1: 예. What if I some water by mistake?
2: 자, 이것도 끊어서 한번 가보면.
1: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2: Alright.
1: 그리고 왠지 what if 이렇게 해?
2: 덩어리로?
1: 네.
2: 오케이.
1: What if를 끊고 보면 좀 더 해석이 쉬울 것 같아요.
2: 이게 그러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What if?
1: What if? 그러면?
2: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1: 그러면
2: 내가 뭐 하면?
1: 아이 조금의 물을
2: 뭘 하면?
1: 삼키면.
2: 그렇죠.
1: 아, 삼키면. 근데 이게 삼킨다는 개념이 이게 씹는 게 아니라 꿀꺽꿀꺽이잖아요.
2: 그렇죠. 물을 이렇게 보통 그렇죠. 바이트하진 않죠.
1: 그렇죠. 근데 삼키다가 원래 스왈로우 아니에요?
2: 오호호호.
1: 근데,
2: you know this.
1: 근데 드링크로 가야죠.
2: 아, 드링크요?
1: 네.
2: 드링크는 뭐예요?
1: 드링크가 음료수인데.
2: 아, 음료수죠.
1: 네.
2: I don't know. Just, you know.
1: 아이, 근데 드링크.
2: 많은 분들, 잠깐만 이거 뭘 써야
1: 그쵸?
2: 되지? 애매할 것 같기도 한데.
1: 이거 근데 갑자기 생각이. 물을 마시다가 우리 어떻게 영어로 쓰죠? 그 힌트 가능할까요?
2: 드링크죠.
1: 드링크 맞죠?
2: 맞습니다.
1: 그럼 드링크.
2: 음료도 되지만 그거는 마시다도 되죠.
1: 근데 잠깐만요. 삼키면. 아, 그러면 이거는 현재로 가요. I drink some water by mistake. 실수로.
2: 오케이. 자, what if I drink some water by mistake? 자, 보겠습니다.
1: 자유.
2: 아유, 최근에
1: 일찍 갈게요.
2: 최근 씨가
1: 속상해요.
2: 단이요.
1: 가요.
2: 아니야. 단 요즘에 단어가 성적이 좋았어요.
1: 아, 그렇죠.
2: 근데 좋은데 항상 뭔가 했다가 아닌 것 같아 하는 거는
1: 확신이 안 서요.
2: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1: 그러니까 100% 모르기 때문이죠.
2: 아, 그래도요.
1: 예.
2: 자 보세요. 드링크라고 하는 건 본인의 의도대로 그렇죠.
1: 아.
2: 정말 컵에 담아서 마신다는 느낌이 꼭 컵인 필요는 없지만
1: 약간 thirsty에서 마시는
2: 그렇죠?
1: 느낌.
2: 그렇죠. Right. 근데 이 swallow라고 하는 것은 좀 실수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아 이거를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실수로 남의 음료를 드링크한다 할 때는 드링크로 가능하겠죠.
1: 예, 예,
2: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 울컥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그죠?
1: 물에 빠졌을 때.
2: 물에서 빠졌는데

0: 그 안에서 하면서 천천히 마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1: 마침 목마른데 잘 됐네.
0: 어, 잘 됐어. 안에서. 그 아니니까 꾹꾹꾹 들어가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swallow는 삼키다. swallow보다는 swallow. 조금 입모양을 벌려서 발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o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자, 뒤에 by mistake.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덩어리 표현으로 무슨 뜻일까요?
1: 실수로.
0: 실수로. 그렇죠. mistake 자체가 실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y mistake. 자, 이거는 문장 뒤에 여러분들 그냥 쓱 넣어주시면 돼요.
1: 네.
0: So 예를 들면 내가 실수로 그 케이크 떨어뜨렸어. 그걸 만드는데 상대방이 한 8시간 걸렸어요.
1: 이야, 근데, 너무 했다. 실수 아니다, 이거는.
0: 그래서 하하 하다가 훅.
1: 야.
0: 뭐 어떡할까요?
1: 어떻게.
0: 나 그 케이크 떨어뜨렸다.
1: I
0: 실수로.
1: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0: Alright. 자, how about this? 넘어지는 거는 무슨 down이죠?
1: Fall down.
0: Fall down. 과거형은 뭐예요?
1: Fell down.
0: Fell down. 그녀는 실수로 넘어졌어. 그러면?
1: Oh, she fell down by mistake.
0: 그렇죠. She fell down. 근데 일부러가 아니에요. By mistake.
1: 일부러 넘어지는 사람 있을까요?
0: 일부러요? 아니, 그러니까 웃기려고.
1: 아, 그럴 수 있겠다.
0: 뭐 아프지는 않을까요?
1: 저 많이 해요.
0: 네. 자, 가보겠습니다.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1: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0: She fell down. By mistake.
1: She fell down by mistake.
0: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는 이해를 한 거죠, 그렇죠?
1: 네.
0: 삼키는 거에 물을 근데 실수로.
1: 어허.
0: 근데 문장 처음에 모르셨겠어요.
1: What if?
0: What if? 자, 이 what if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덩어리입니다.
1: 그죠.
0: 그래서 what if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1: 아~
0: 상상을 하면서 걱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 아, 뭐 하면 어떡하지?
0: 네, 항상은 아니지만
1: 네.
0: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나 F 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다든가 뭐 그 여자애가 나한테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1: 예.
0: 이런 식으로 걱정할 때 특히 많이 쓰게 됩니다.
1: 아.
0: 그래서 평소문으로 어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부터 출발했죠?
1: 예.
0: So what if 내가 swallow 하면 어떡하지?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예.
0: Right.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마유가 no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마유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걸 한번 해보세요.
1: no라고 말하면이에요? 허락을 안 하면이에요?
0: 그러니까 no라고 말하면, 그게 이제 의역을 하면 허락을 안
1: 허락을
0: 하는 거죠.
1: 허락을 안 하면, what if 마유 says no?
0: 그거예요.
1: What
0: if 마유 says no?
1: Oh.
0: You know what I mean? 자, how about this? 실수하다라는 덩어리 표현 여러분 아세요? 실수하다?
1: Make a mistake?
0: Make a mistake.
1: Wow.
0: 이게 실수하다예요. 그러면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아,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1: Oh, what if I make a mistake?
0: That is it. What if I make a mistake? 그러면 이제 친구가 you know, it's okay to make mistake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혹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억양 살려서 읽어볼게요.
1: Okay.
0: What if Mayu says no?
1: What if Mayu says no?
0: What if I make a mistake?
1: What if I make a mistake.
0: Al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1: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0: 네, 자 그랬더니 굉장히 특별한 뭐 그것도 없어요. 그냥 숨을 참아. 괜찮을 거야.
1: 해야 돼요, 진짜로.
0: 네. 네.
1: Just hold your breath. You will be 괜찮아.

0: 그것도 없어요.
1: 그냥 숨을 참아.
0: 괜찮은 거야?
2: 해야 돼요, 진짜로.
0: 네.
2: Just hold your breath. You will be 괜찮아. You will be fine으로 할게요. 우리 또,
0: I'm fine. 이거요?
2: Fine. 괜찮을 거야. 좋을 거야.
0: 오케이. 자, 아마 이거 보시면서, fine 말고 나는 다른 거 썼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뭐, 뭔지 벌써 느낌은 오지만, you'll be fine. 뭐, you'll be okay.
2: 오케이.
0: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2: Yes.
0: So, fine은 괜찮은. 자, 근데 그 앞에 뭔가, 누가 봐도 이건 덩어리 표현인 게 있잖아요.
2: Hold your breath?
0: Yes.
2: 아하.
0: Alright. Hold one's breath. 그때 hold가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2: 잡아.
0: 잡는
2: 예.
0: 거예요. Okay? So, breath를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breath를 hold 한다는 것은 이거는 숨을 참다가 되겠습니다.
2: 네네네.
0: 그리고 이게 breathe라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죠?
2: 응응.
0: 숨이라는 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음할 때 breathe 이게 아니라 breath.
2: Breath.
0: breath.
2: breath.
0: 자,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보실게요. breath. breath.
2: breath. breath.
0: 그렇죠. 자, 이 상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숨 참을 수 있니? 너숨 참을 수 있어?
2: Can you hold your breath?
0: 그렇죠.
2: Oh.
0: Your breath가 되겠죠. Can
2: 예.
0: you hold my breath? 이거는 말이 안 되는
2: 아니죠.
0: 겁니다. 자,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해볼까요? 무슨 트레이닝을 하나 봐요. 그렇죠? 숨
2: 그쵸.
0: 참기 트레이닝이에요.
2: 어.
0: 당신의 숨을 참으세요. 그런데 30초 동안 참으세요.
2: 네.
0: 어떻게 할까요?
2: Okay, okay, good, good. Hold your breath for 30 seconds.
0: 뭔가 요가를 하거나
2: 그쵸.
0: 그런 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2: 근데 30초 참는
0: 아,
2: 요가는
0: 그건 요가는
2: 봤어요.
0: 없죠. 아, 알겠습니다. 아, 3초로 할걸요.
2: 예.
0: So,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아예 덩어리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뭐 과거형을 써야 되면 hold 대신에 held
2: Held.
0: 이런 거 쓰면 되겠죠.
2: 아하.
0: Okay,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hold your breath?
2: Can you hold your breath?
0: Hold your breath for 30 seconds.
2: Hold your breath for 30 seconds.
0: 오케이. 자, 그리고요. 이 breath라는 단어로 이제 쓸수 있는 덩어리 표현들이 많은 편인데요.
2: 네.
0: 그 중에 이것도 같이 하나 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에 필기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catch one's breath.
2: Catch
0: 라고 하는 거.
2: one's breath.
0: 오케이. So breath가 막 혼자 도망가는 거예요. 걔를 잡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막 달려왔을 때, let me just catch my breath. 그래서 숨을 좀 고를게,
2: 네.
0: 숨을 좀 돌릴게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2: 예.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2: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0: 네, 근데 생각보다 있잖아요. 원어민들이
2: 네.
0: 상대방을 안심시킬 때
2: 예.
0: 별거 아니지만 you'll be fine을 정말 가장 많이 쓴다고 봐도 돼요.
2: You'll be okay보다.
0: You'll be fine. You'll be fine.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뭐 아이가 예를 들어 진정을 못하고 있다거나 뭐
2: 네.
0: 친구가 그렇다던가 할 때, You'll be fine.
2: 오.
0: You'll be fine. 많이 써주세요. 오케이?
2: 예.
0: 자,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빅터 트레이닝 할게요.
3: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2: I a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0: Yes. 두 번째는요. 실수로 물을 삼키면 어떡해요?
2: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4: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3: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4: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3: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0: 네, 소리내서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 패턴은요. Be scared to do something.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2: 네.
0: 나 걔네

0: 그들을 보기가 무서웠어.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1: I was scared to see them.
0: 그렇죠. I was scared to see them. Just like that. Mm-hmm. How about this? 나 걔랑 그녀랑 얘기하기가 무서워. 현재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무서워 그녀와 얘기하기가.
1: I'm scared to talk to her.
0: Oh, I'm scared to talk to her.
1: Yeah.
0: 세 번째요.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자, 저는 무서워요. 제 머리를 물 아래로 두는 게 무서운 거예요.
1: I a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0: You got it.
1: Wow.
0: All 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was scared to see them. I am scared to talk to her.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네, 두 번째 패턴은요. By mistake,
1: yeah.
0: right? So, 실수로 되겠습니다. Mm-hmm. 자, 걔는 실수로 넘어졌어. 그녀는 실수로 넘어졌다. 과거형으로.
1: She fell down by mistake.
0: 그쵸, she fell down by mistake.
1: Mm-hmm.
0: 나 실수로 그 케이크 떨어뜨렸어.
1: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0: 그렇죠,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하나 더요. What if를 써보세요.
1: 네.
0: 실수로 물을 삼키면 어떡해요? 실수로 제가 약간의 물을 삼키면 어떡하죠?
1: Oh,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0: By mistake. 뒤에 넣어서. 오, 이거는 what if도 들어가고 by mistake도 들어가고. 그렇죠?
1: 그러게요.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fell down by mistake.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좋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3: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2: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3: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4: Yeah, Nat, what's wrong?
5: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4: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5: Holding?
4: Okay.
5: Okay.
4: What's wrong?
5: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4: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5: Okay.
4: Okay, you can do it.
0: 예스!
1: 와우.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누가 너랑 같이 살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o lives with you?
0: 그렇죠. 3인칭이 단수니까 lives가 맞겠죠?
1: 네.
0: So, who lives with you?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Be scared to do something.
1: 음흠.
0: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난 그녀에게 물어보기 무서워. 난 그녀에게 물어보기 무서워.
1: 아이고 아이고.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장어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 많이 넣어놨으니까요. 같이 트레이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점점 이 영어를 정복한다라는 느낌이 뭔지를 네. 알아가는 것 같아요. 말씀 덕분에요.
0: That's right.
1: 네.
0: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아요.
0: 자, 제목이 베프가 왜 그랬을까 Part 2인데요.
1: 예.
0: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 뭐였죠?
0: 친구가 예. 돈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1: 네네.
0: 그거에 대해서 딴 친구한테 아, 나 너무 실망했다. 어떻게 베프인데 이럴 수가 있지?
1: 음흠.
0: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1: 맞아요.
0: 아, 뭔가 이게 찝찝하잖아요.
1: 그죠. 가서 뭐 얘기해봐. 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That's right. 자, 어떤 내용 들어가는지 뭐 오늘 같이 트레이닝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애니, 너몇달 전에 내돈 빌렸는데,
1: 오.
0: 아, 그때 사실은 연락해 보라고 다른
1: 그때
0: 친구가
1: 얘기했죠.
0: 얘기했어. 그래서
1: 맞아.
0: 오늘
1: 예.
0: 자체가 직접 가서, 그래, 안 되겠다. 나 혼자 이렇게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1: 대면을 했군요.
0: 네, 가서 대면해서,
1: 네.
0: 애니, 너몇달 전에 내돈 빌렸는데, 이 얘기를
1: 그래요.
0: 한 거예요.
1: 왜냐면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 끙끙
0: 아휴,
1: 앓고,
0: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1: 예.
0: 한 30년 지나서, 어? 그거 아니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네.
1: 그쵸. 그때 가서 이자 받기엔 너무 늦어요.
0: 이자까지.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잠깐. 미안. 널 완전 오해했네. 뭔가가 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1: 왜 오해를 한 거죠?
0: 어떤 이야기일지.
1: 야, 이 드라마 너무
0: 아,
1: 재밌다.
0: 너무 좋아요. 이거
1: 너무
0: 영어로
1: 신나는데요?
0: 배워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돈 빌려간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영어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애니, 너몇달 전에 내돈 빌렸는데.
2: I don't understand Korean very well.
1: 아,
2: Sorry.
1: 그치.
2: Sorry.
1: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다니. 오케이,
2: Huh?
1: 오케이, 오케이. You borrowed my money a few months ago. Yeah, you remembered?
2: 어?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1: Next day에?
2: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1: 어?
2: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1: 잠깐만, 잠깐만. 어머, 어머, 미안. 너 완전 오해했다, 미안.
2: Sorry?
1: I'm sorry. I'm sorry. I think very wrong. Sorry, sorry. 그래도 이자는 안 갚았잖아.
2: What?
1: No. Sorry, I'm sorry. See you next time.
0: 아이고, 자, 내용을 보니까 뭔가 오해가 확실하게 있었던 것
1: 아,
0: 같고요.
1: 그러니까요.
0: 아, 이제, 물론 이제 대화하는 와중에 말이 안 통해가지고 좀 애매하긴 했지만 확실한 건 오해였다.
1: 오해예요.
0: 아,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1: 얘기하기 잘했지.
0: 그, 잘했죠. 안 했으면 큰일 날
1: 맞아요.
0: 뻔했죠. 그렇죠. 자, 오늘 뭔가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 우리 영어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again, 저번에는 제 3자 친구와 대화였다면 이제 직접 마주 보고 얘기합니다. Annie, 너몇달 전에 내돈 빌렸는데 이거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애니.

0: You borrowed my money ago. And
1: 한번 끊어도 좋을 것
0: 그쵸. 내
1: 같아요.
0: 돈을 빌렸어. 몇달 전에. 그쵸. 그러면은, 여기 너무 칸이 좁은데? 자,
1: 뭐가 빠진 거예요, 지금
0: 몇
1: 그러면?
0: 달. 몇 달이 빠졌네요.
1: 오케이.
0: 자, 그러면은,
1: Okay. 정확하게 몇 달이라고 했을까요? 오케이.
0: a few months ago. 예. 몇달 전이잖아요.
1: 오케이.
0: 왜?
1: 아니, a few months로 쓰는 거좀
0: 놀래서,
1: 놀래서.
0: 아, 잘해서,
1: 잘해서, 잘해서.
0: 에, 잘해서, 에, a few months, 이건가? 이거 복수로 써야
1: 제가 방금
0: 되는데?
1: 말한 거 약간 취소, 살짝 반 정도 취소할게요.
0: 복수인데?
1: All
0: 이거 복수로 써야 되잖아요.
1: right. 복수로 쓰는데 이는 필요가 없죠, 그렇죠?
0: 아, 이 필요 없나요?
1: 그렇죠.
0: Good hint, thank you.
1: 네.
0: 예.
1: 오케이.
0: 예.
1: 자, Annie, you borrowed my money a few months ago, and 일단은 오늘은 그보다 더 짧게 갖고 왔는데
0: 예.
1: 이것도 완벽히 맞습니다. 오케이. 자, 정답 그냥 아주 단순해요. 그냥 months ago.
0: 이렇게 돼요?
1: 네.
0: 몇 달이 없잖아요. 몇이 없는데요?
1: 그렇죠. 여기도 숫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여기서 몇달 전이라고 하는 거는
0: 아.
1: 그냥 대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0: 아.
1: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months일 필요가 없어요. days, weeks, years. 이렇게 뭔가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 앞에 정확하게 1, 2, 3, 4, 5 이런 게 없으면 뭐 수개월 전일 수도 있고요. 뭐한 2개월 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딱한달 되진 않았다. 그거보단 많아. 이런
0: 네.
1: 느낌을 강조하는
0: 아예 지난번에
1: 것뿐입니다.
0: 했던 기억이 살짝 나네요.
1: Yeah? Okay.
0: 예, days ago. 그것도 괜찮다.
1: That's
0: 예.
1: right. Okay. So, month는 당연히 개월을 얘기를 하고요. 발음할 때 months라고 하지 않는 것만 주의해 주세요. Okay?
0: 네.
1: So, month에서 윗니,
0: Month.
1: 아랫니 사이에 혀가 살짝 끼는 거지만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So,
0: 네.
1: month.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갑니다. Month. Month.
0: Month. Month.
1: Alright.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수개월이라고 할 때는 months, 수년, 뭐 years
0: Years.
1: 이렇게 다양하게 바꿀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지금 또 그게 나왔어요. months 뒤에 뭐가 써 있어요?
0: Ago.
1: ago가 뭐죠?
0: 뭐뭐 전에.
1: 전에예요.
0: 예.
1: 자, 그런데 이거는 과거의 한 시점보다 더 전에 이런 뜻이 아니죠.
0: 지금으로부터.
1: 그렇죠.
0: 네.
1: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0: 아.
1: ago는요, 현재 기준으로 지금부터 얼마 전에라는 뜻이
0: 예.
1: 되겠습니다. 그렇죠? So 시간, 뭐 기간을 쓰고 나서 언제 ago인데 여기서도 과거 기준에 또몇달전 이렇게 얘기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go를 써 주시고요, 문장 맨 뒤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말 엄청 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슬기 어디 있어? 이렇게 했더니 방금 뭐야? 방금 있었는데 여기 이런 얘기 많이 쓰죠.
0: 예.
1: 자, 그럼 이거 해볼게요. 그녀는 여기에 있었다 1분 전에. 이게 방금 그 친구 방금 여기 있었어 이런 얘기거든요. 저 그녀는 여기
0: 예.
1: 있었다 과거로
0: She was here.
1: she was here 1분 전에.
0: A minute ago.
1: a minute ago. she was here a minute ago. 이렇게 써주면 너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how about this? 그 버스 30분 전에 떠났어요. 아이고,
0: 아이고.
1: 맙소사. 뭐 예를 들어 뭐 휴게소 뭐 이런 데서. Alright. 야,
0: 네.
1: 자, 그 버스는 30분 전에 떠났다.
0: The bus left 30 minutes ago.
1: 그렇죠. The bus left 30 minutes ago. 지금 기준. 나쁘지 않죠, 그렇죠?
0: Yeah.
1: Alright. 자,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She was here a minute ago.
0: She was here a minute ago.
1: The bus left 30 minutes ago.
0: The bus left. The bus left 30 minutes ago.
1: 오케이. 30까지 발음이 안 돼요?
0: 예.
1: 오케이.
0: 갑자기 생각이.
1: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borrow 나왔어요.
0: 예.
1: 뭐였죠? 이거 하는 거? borrow 하는 거?
0: 빌렸다.
1: 빌렸다.
0: 네.
1: So, 빌리다가 borrow가 있지만 또 하나 빌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0: Rent.
1: rent라는 게 있죠.
0: Oh.
1: Right. 이 borrow랑 rent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뭔가 borrow 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무료로 무상으로 빌릴 수도 있는 거고요.
0: 네.
1: 그런데 이 rent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빌리면서 대가로 뭔가를
0: 지불해야 돼요.
1: 지불해야 된다는 게
0: 네.
1: 보통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0: Rent car.
1: 뭐 그쵸?
0: 예.
1: 자동차도 돈을 주고
0: 맞아요.
1: 임시로 이렇게 한다는 거. 근데
0: 네.
1: 연필 같은 걸 친구한테 빌릴 때는 렌트를 쓰지 않겠죠?
0: 그쵸.
1: borrow를 쓰게
0: 네.
1: 됩니다. Alright. 자, 그렇다면 우리 본문 읽어볼게요.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약간 불편하게. 그렇죠?
0: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1: 자, 이랬을 때 친구가 well 이러면 네. 아, 이게 뭔가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구나.
0: 그치.
1: 느낄 텐데 갑자기 친구가 하? 이러면서 그 다음 날 갚았는데? 오. 이러는 거예요.
0: You back the next day. 오, you back. 나는 돌려줬어. 다음 날에. 여기서 끊어도 되겠네요.
1: 오케이.
0: Okay. 예. 그러면은 갚았다. 갚았다. 그러면은 근데 이걸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Paid.
1: Pay 하는 게 뭔데요?
0: 지불하는 거요.
1: 지불하는 거.
0: 아, 그러면 이건 대가를 지불하는
1: 너에게 지불을 했다. 근데 뒤에 뭐가 또 추가적으로 있네요.
0: 다음 날에요.
1: No. Paid you back이 있네요.
0: 네.
1: 그렇죠? 맞는지 보겠습니다.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0: 오, 맞네요.
1: 맞죠. 그럼요. Pay는 정말 지불하다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말로 지불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0: 예.
1: 이거는 무슨 뭐 물건값을 낼 때만 쓰는 건가?
0: 그래야 될 것
1: 딱딱하게 느끼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0: 아.
1: 네, 금전을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0: 저는 솔직히 turn도 헷갈려서요. Turn는 안 돼요.
1: Turn?
0: 예. 돌려주는 거, turn back.
1: Turn back은 돌아서는 거죠.
0: 돌아서는
1: you mean
0: 거예요?
1: return 아니에요? Return?
0: 아, return.
1: Oh, return. Return your money?
0: 예.
1: 환불해 주는 거?
0: 예. 네.
1: Right. 그건 이제 보통 환불하다 이런
0: 환불할
1: 식으로
0: 때.
1: 이제 보통 쓰게 돼요.
0: 예, 이건 환불이 아니죠.
1: 예. 오케이. 뭐 환불을 뭐 아니 그거는 이제 환불보다는 예를 들어 물건이 있으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0: 돌려주는 거.
1: 돌려주는 거.
0: 아. 반품.
1: 야.
0: 아, 오케이. 예, 예.
1: Right. So pay 지불하다에서 과거형으로 paid를 쓴 것뿐이고요.
0: 네.
1: 여기에 뒤에 단순하게 뭐 붙었다?
0: Back.
1: Back. Back이 뭐야? Back.
0: 백은 돌아오는 건데요.
1: 도로예요. 도로.
0: 도로.
1: So 도로 페이 하는 거니까 당신이 먼저 나한테 페이했고 내가 페이백 하는 거예요.
0: 돌려줬네요.
1: So 그게 도로 지불하다가 의역이 되면서 돈을 갚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pay someone back. 그래서 someone이라고 하는 걸 중간에 넣어주시면 돼요.
0: 예.
1: Okay? So pay someone back.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 예.
1: 과거에 어떤 특정 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날이 뭐냐면 내가 빌린 날인 거예요.
0: 예.
1: 그리고 그 다음 날에 the next day에 내가 갚았다.
0: 오.
1: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 덩어리로 가져가셔야 돼요.
0: 예.
1: 어떤 특정한 날, 과거의 특정한 날, 꼭 과거일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그날 바로 다음 날이라고 할 때 the next day.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0: Uh-huh.
1: So 예를 들어서 너무 슬픈 문장 괜찮겠어요?
0: Uh-huh.
1: 헤어지다가 뭐죠?
0: Break up.
1: Break up이에요.
0: 예.
1: 헤어지다. 헤어졌다는 뭐예요?
0: Broke up.
1: Broke up.
0: 예.
1: 걔네가 예를 들어 수요일에 사귀었어요. 목요일에 헤어졌어요.
0: 정말.
1: 그러면 그들은 헤어졌다 그 다음 날에.
0: They broke up the next day.
1: That's it.
0: 아이고.
1: 아이고. 자, 이번에는 지나가 그 다음 날 관뒀어. 그만뒀어.
0: 아.
1: 지나는 그만뒀다 그 다음 날에.
0: 지나 quit the next day.
1: 그렇죠.
0: 지나
1: quit the next day.
0: 이거는
1: the next day를 쓰려면 분명히 뭔가 스토리가 앞에 있어야 돼요.
0: 그러네요.
1: 그렇죠? 도대체 어떤 날을 얘기하는 건데 라는 게 나와야겠죠. 그렇죠?
0: 네.
1: Alright. Just like so.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They broke up the next day.
0: They broke up the next day.
1: Gina quit the next day.
0: Gina quit the next day.
1: 네, 그래서 그 well, last Christmas you
0: 예.
1: gave me my heart. 그죠? 뭐,
0: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1: 알았어요. 이걸 네. 다음날 헤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슬픈 노래입니다, 그거 사실은요.
0: 그죠. 신나는데 사실.
1: 네. 자 그리고요. 참고로 어떤 해당 날이 있었을 때 그 다음날은 the next day였잖아요.
0: 예.
1: 근데 그 바로 전날은 the day before이라고 쓰게 됩니다.
0: 오.
1: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약간 황당해하면서.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0: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빅토어 트레이닝 할게요.
2: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하?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하?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1: 자, 이랬을 때 그 친구가
0: 네.
1: 말을 딱 하면서 뭔가 쎄한 거예요. 그래서 너 계좌 확인 안 했구나.
0: 아이고.
1: 아, 얘 확인 안 했네. 이런 느낌인
0: 저도
1: 거예요.
0: 이런 적 있어요.
1: 아, 예. 아유, 오해가 사기 딱 좋죠.
0: 맞아요. You didn't check.

your, did you? 너 계좌 확인을 안 했지, 맞지? 이거죠. 여기 계좌 들어가야 되는데. Your 계좌가 그거잖아요. 우리 뱅크 어카운트 하잖아요. 어카운트. Yeah. You did.

0: check your account, did you?
1: 오케이. 자,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0: 응?
1: 정답 맞습니다.
0: 예.
1: account는 계정, 계좌를 얘기를 하겠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은행 계좌이기 때문에 앞에 은행이 뭐예요?
0: Bank.
1: bank account가 맞지만 이거 맥락상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account라고 보통 쓰게 돼요.
0: 예.
1: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사실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체가 핵심이에요, 사실 오늘은요.
0: 오.
1: 뭐냐면 제가 이걸 그대로 갖고 올게요.
0: 네.
1: 과거에 대해서 부정한 걸 했잖아요. 너는 너의 account를 체크하지 않았어. 라고 일단 나왔어요. So you didn't do something.
0: Yes.
1: 그리고 did you가 나왔죠.
0: 네.
1: 자, 이거는 보세요. 억양에 따라, did의 억양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너 계좌 확인 안 했구나? 안 했네. 이거는 어떤 느낌? 이거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얘
0: 그쵸.
1: 안 했네, 확인. 이렇게 내가 조금 확신하면서 얘기를 할 때, 그럴
0: 예.
1: 때는 did you가 아니라 did you.
0: Did
1: did you. 이렇게
0: you?
1: 내리게 됩니다. did you? 이러면 했어? 이렇게 확인하는 느낌이에요. 그게
0: 오.
1: 아니라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너
1: 예.
0: 머리 안 감았구나. 안 감았네.
1: 에.
0: 안 감았니? 혹시 감았어? 이게 아니고
1: 에.
0: 얘안 감았네. 아우 냄새. 얘안 감았어. 확신하잖아요.
1: 에.
0: 그러면 you didn't wash your hair, did you? 이게
1: 오.
0: 되는 거예요. Did you?
1: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 머리 안 감았지, 맞지?
0: 맞네.
1: 맞지?
0: 이러면서 그쵸?
1: 에.
0: 감았어? 이러지 않잖아요.
1: 그쵸, 그쵸.
0: Right. So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가 여기가 다크서클들이 내려와 있어요.
1: 아이고, 아이고.
0: 너잠안 잤, 안 잤구나. 안 잤네. 얘안 잤어. 그러면 잠을 자다만 넣으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1: 그쵸. You didn't fall
0: 아, 그냥
1: asleep.
0: 자다.
1: You didn't sleep.
0: 어?
1: Did you? Did you?
0: Did you?
1: Did you?
0: You didn't sleep, did you?
1: You
0: 이렇게
1: didn't
0: 돼야
1: sleep,
0: 돼요.
1: did you?
0: 예. 그래서 이거는 연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방금 한 거. 너 머리 안 감았구나. 얘안 감았네. 안 감았어.
1: Yeah, you didn't wash your head.
0: Hair.
1: Hair, did you?
0: 헤드 깜짝 놀랐습니다.
1: 에.
0: Hair. You didn't wash your hair, did you? You didn't take a shower, did you? You didn't brush your teeth, did you? 이런 식으로
1: 아이고, 예. 디즈.
0: 낮추는 게 굉장히 여기서는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
1: 네.
0: 여러분들도 연기하듯이 안 했구만 이 느낌 살려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You didn't sleep, did you?
1: You didn't sleep,
0: Did you?
1: did you?
0: You didn't wash your hair, did you?
1: You didn't wash your hair,
0: Did you?
1: did you?
0: Right. 자, 그리고 여기서 she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1: 오.
0: 그래서 친구가 되게 우울해 있는 거예요. 무슨
1: 예.
0: 소개팅을 나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녀가 안 왔구나, 안 왔네, 그녀가 안 왔어 이렇게 확신해요.
1: 예.
0: 그러면 어떻게요? 그녀니까
1: She
0: did
1: doesn't. 아, she didn't. She didn't come.
0: you까요?
1: She didn't come, did you?
0: Did you?
1: Didn't you?
0: Did she?
1: Did she?
0: 왜냐면 주어가 아예 바뀌었잖아요. 네,
1: 쉬었군요.
0: 그래서 Oh, she didn't come or she didn't show up, did she? 이렇게 되는
1: 예.
0: 겁니다. 오케이? So,
1: Aha.
0: 거기까지가 너무 무리다 싶으면 방금 드린 did you? 이 연습을 더
1: Yeah,
0: 많이
1: she
0: 하세요.
1: didn't come, did
0: 자,
1: she?
0: 한번 가보겠습니다.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1: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0: 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잠깐. 이거 본 거예요. 확인해 본 거예요.
1: 확인했어.
0: 그 날짜로 가봤어. 들어와 있어요. 미안. 널 완전 오해했네.
1: 그러게요. Wait,
0: 아.
1: wait. Oh, I'm sorry. I got you wrong.
0: 네.
1: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 너무 짧은데.
0: 이거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1: 그래요?
0: 열어서 알려드려야 되긴 한데, 힌트는 완전, 뭐,
1: 완전.
0: 아주라는 뜻을 가진 아주 짧은 단어가 있습니다.
1: 아, 그러면은 올.
0: 거의, 오!
1: 예. I got you all wrong.
0: 네.
1: 모든
0: 자.
1: 걸다 잘못 생각한 거니까.
0: 잘못했다.
1: 예.
0: 자, 최초입니다. 최초. 자,
1: 맞았어요?
0: 가볼게요. Wait! Oh, I'm sorry. 딱
1: 예.
0: 확인하고. I got you all wrong.
1: 어.
0: 정답 맞습니다. 이
1: 우와.
0: all이라고 하면 거의 99%는 그건 뭐든 아니에요 라고 해요.
1: 예.
0: 진짜 영어 고수들도 all 그렇게 말 알고 있습니다.
1: 오.
0: 그런데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She's all sad. You know, he's all happy. 이렇게 원어민들이 말할 때 있어요. 그
1: 오.
0: 얘기는 all이라고 하는 거가 아주 완전이라는 뜻으로도 엄청 많이 쓴다는 거예요.
1: 아.
0: You know? Okay.
1: 예.
0: So 여기서는 I got you wrong 해도 되는데 I got you all wrong. 내가 완전히 너를 오해했네. 강조를 해준 거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거는 약간의 양념에 불과해요.
1: 네.
0: 더 중요한 거는
1: 예.
0: 오해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1: 오.
0: 그게 바로 이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해하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1: 예.
0: 일반적으로 아는 단어가 뭐예요?
1: Misunderstand.
0: 그렇죠?
1: 예.
0: Misunderstand. 틀린 단어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회화체에서는 오히려 덜 씁니다.
1: 아.
0: 오히려 이 친구를 정말 많이 써요. 자, 이게 왜 오해하다일까요? Wrong은
1: 잘못.
0: 잘못된 거예요. 뭔가 틀리게
1: 네.
0: 된 거예요. Get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얻는 것도 있지만 머리로 get 하는 게 있어서
1: 그쵸.
0: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의역해서
1: 아하.
0: 오해하다. 자, 예를 들어서 넌 나를 오해했어라고 하게 되면
1: 예,
0: 어떻게 할까?
1: you got wrong me.
0: 순서가 틀렸죠? You
1: You
0: got
1: got me wrong.
0: 넌 나를 이해했어. Wrong 잘못.
1: 예,
0: 이대로 가야 돼요.
1: you
0: You
1: got
0: got
1: me
0: me
1: wrong.
0: wrong 이러면 너
1: 아하.
0: 나 오해한 거야.
1: 아하.
0: 자,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는 아예 외워도 됩니다. 심지어 너무
1: 예,
0: 많이 써서
1: 네.
0: 야, 나 오해하지 마. 나 오해하지 마. 날 잘못 이해하지 마 이거죠.
1: Don't get me wrong.
0: Hey, don't get me wrong.

0: Don't get me wrong.
1: Don't
0: 이렇게
1: get me
0: 되는
1: wrong.
0: 거예요. 자, 엄청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는 어색하면 안 돼요.
1: 네.
0: 왜냐면 again 더 많이 쓰기 때문에.
1: Okay.
0: Alright. So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h, you got me wrong.
1: You got me wrong.
0: Alright. 근데 you got me all wrong 이럴 수도 있겠죠.
1: 예.
0: 강조. Don't get me wrong.
1: Don't get me wrong.
0: 네, 이런 거는 보통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약간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 하기 일보 직전에 보통 많이 쓰죠.
1: 야,
0: 오해하지 말고 들어. 벌써 느낌 쎄하죠.
1: 그렇죠, 그렇죠.
0: Hey, don't get me wrong.
1: 네.
0: But 이러면서 이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1: 일단 뭔가 그 우리가 약을 좀 약간 바른다.
0: 아, 네,
1: 이렇게 미리, 그러고 미리, 시작하는 거예요.
0: 내가 말할 게 아플 거야.
1: 예.
0: 미리 약을 발라줄게. Alright. 자, 그래서 보세요. 내가 너를 오해했어. 그러면 아까 여기서 all만 빼고 그냥 I got you wrong이잖아요.
1: 예.
0: I got you wrong. 이게 결국에는 뭐다? I misunderstood you.
1: 어허.
0: 의미는 같다.
1: 네.
0: 근데 은근히 얘가 격식의 느낌이 강해서요. 이걸 많이 쓴다.
1: 예.
0: 아시겠죠?
1: 네.
0: 오케이.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1: Oh,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0: 네, 완전 오해했어. 까지 해봤습니다.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Annie. 너 몇 달 전에 내 돈 빌렸는데.
1: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0: 그죠? 두 번째는요? 잠깐. 미안. 널 완전 오해했네.
1: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0: All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3: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2: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3: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있지 뭐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언제 ago.
1: 예.
0: ago가 중요한 겁니다. 바로 현재 기준 전에예요.
1: 오케이.
0: 그 버스 30분 전에 떠났어.
1: The bus left 30 minutes ago.
0: 그렇죠. The bus left 30 minutes ago. 걔는 그녀는 여기 1분 전에 있었어.
1: She was here a minute ago.
0: 그쵸. One 써도 되고, a 써도 됩니다.
1: 네.
0: a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1: 자,
0: Annie, 너 몇 달 전에 내 돈 빌렸는데, 너는 나의 돈을 빌렸다. 수개월 전에.
1: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0: 이런 식으로 이어졌죠.
1: Yes.
0: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The bus left 30 minutes ago. She was here a minute ago.
3: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0: Get someone wrong인 거죠. 누군가를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자, 갈게요. 너 나를 오해한 거야. 너 나 오해했어.
1: Oh, you get me wrong.
0: 아, 과거죠, 과거?
1: You got me wrong.
0: 그렇죠. 명령어로 날 오해하지는 마.
1: Don't get me wrong.
0: 아하. 세 번째입니다. All 넣어보세요. All.
1: 예?
0: 널 완전 오해했네. 내가 널 완전히 오해했어.
1: I got you all wrong.
0: I got you all wrong. 오케이, 읽어볼게요. You got me wrong. Don't get me wrong. I got you all wrong. 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Oh,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2: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1: Eh?
2: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1: Hmm? Oh. Wait. Oh, I'm sorry. Oh, I got you all wrong.
2: Yes, you did.
1: Sorry.
0: Great job, you guys.
1: 정말 매번 감탄합니다.
0: Al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난 그녀에게 물어보기 무서워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am scared to ask her.
0: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이죠. Get someone wrong.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는 우릴 오해했어.
1: 아.
0: 만들어주십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자, 여러분들 2026년 왕초보 영어 하편 교재가 이제 나왔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씩 겟 하셔서 함께 트레이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또 그 시즌에는 더욱더 내용 자체가 알차고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1: 그렇죠.
0: 네,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물론 지금도 너무 잘하시지만 사실 이 영어라는 게 끝이 없더라고요.
0: 이거는 lifelong journey
1: 그쵸.
0: 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우리 마요쌤도 공부하세요.
0: 그렇습니다. 항상 공부해야죠.
1: 예. 우리 같이 가자고요.
0: 같이 하시죠.
1: 네.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Yes.
1: 너무 신나요.
0: 한 주 마무리하면서 여행 영어를 해봐야 됩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과자 몇 봉지 때문에 열차 놓칠래?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제목인데요. 기차가 잠시 정차한 거예요. 이랬을 때 기차 안에서 뭔가를 파는 기차도 있지만 아닌 곳도 있거든요.
1: 그렇죠.
0: 해외에서. 그랬을 때 앞에 밴딩 머신이라든가 이런 자판기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갈까 말까 고민 중. 이 상황을 연출해봤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으로 다 영어를 우리가 흡수하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일단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기차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정차하나요? 와, 이게 우리말로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1: 네.
0: 이거 영어로 우리가 진짜 해낼 수 있을지, 해낼 수 있을 거, 제 생각 그런
1: 예.
0: 예상해 보건데,
1: 네.
0: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0: 여러분들. 네.
1: 근데 아마 가능하실 것 같은데, 저는 막 이런저런 스탑, how many time,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해서,
0: 네.
1: 솔직히 저는 크게 자신은 없어요.
0: 보통 이런 날잘 됩니다, 또.
1: 아,
0: 네.
1: 그래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예.
0: 빨리 가서 과자 좀 사오고 싶어서요.
1: 오, 쫄깃해.
0: 아, 근데, 오, 진짜 몇분안될 텐데.
1: 시간이 많이
0: 아, 진짜
1: 없는데.
0: 이거, 저도 경험이 한번
1: 그쵸.
0: 있거든요.
1: 막 심장이 갑자기 쪼그라드는
0: I
1: 느낌이에요.
0: know. 자,
1: 네.
0: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그 짧게 정차하는 그 순간에 과자를 살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Good on.
1: 기차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정차하나요?
2: Can I help you, ma'am?
1: Yeah.
2: Yes. How may I help you?
1: This is 그 스테이션.
2: Yep.
1: Yeah, the train stop this stop.
2: Yes.
1: Yeah. And how much time stop?
2: Oh, how long?
1: How long?
2: It leaves exactly at 10:05.
1: 10:05?
2: Yeah, it leaves exactly at 10:05.
1: 10:05? 10:10?
2: 5 minutes past 10.
1: 10 under.
2: 10:05.
1: 105? 10:05?
2: 10:05? Yes. 10:05.
1: 10시 5분. 아, 오케이.
2: Okay?
1: 예. 아니, 저 빨리 가서 과자 좀 사오고 싶어서요. I'm hungry, so I want some snack. So I,
2: You want to go
1: yes,
2: buy some?
1: Can I?
2: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1: 5 minutes?
2: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1: Gonna?
2: You've
1: Five.
2: got. You
1: Got.
2: have.
1: Have.
2: So if you go and come
1: Only five?
2: back, 5 minutes, about.
1: Okay, 갔다
2: Okay?
1: 올게요.
2: All right. Be quick.
0: 네.
1: 아우,
0: 근데 그거
1: 정말.
0: 아세요?
1: 뭐요?
0: 그나마 영어를 빠르게 빠르게 해야
1: 예.
0: 이게 의미가 있지.
1: 아.
0: 영어가 느리잖아요? 이미 기차가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박한 순간에 영어가 팍팍 나올 수 있으려면 연습
1: 아우,
0: 많이 해야
1: 얼마나
0: 돼요.
1: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0: 아,
1: 정말. 갈 길이 멉니다. 네.
0: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4: It leaves exactly at 10:05.
3: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4: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미션부터 갈게요. 지금 딱 섰어요. 문이 쭉 열렸어요. 기차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정차하나요?
1: 야, 이거 물어보면은 이미 문 닫힐 것 같은
0: 그러니까요.
1: 느낌이에요.
0: 문법, 잠깐만,
1: 예.
0: 이거 어순간 고민하다가.
1: How long is the train? 얼마나 오래 이 기차가 여기서 정차하나요?
0: 네.
1: 여기서 서 있느냐는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면
0: 그럼
1: 여기
0: 일단은 이게 뭐예요?
1: 얼마나 오래?
0: 아, 얼마나 오래?
1: 예.
0: 이거는?
1: 기차가
0: 뭐 한다?
1: 여기에 서나요?
0: 그렇죠.
1: 네. 그 여기
0: 비동사 나왔어요.
1: 그죠?
0: 힌트 드린 거예요.
1: 아. 저 동사가 있네요. 그러면은 stopping이겠다.
0: 오케이.
1: 예. stopping here.
0: Alright.
1: 얘는 저기예요. 작은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예.
0: 소문자. 작은 거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소문자라고 하죠, 보통. Okay, so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이라고 했는데, 정답 맞습니다.
1: 네.
0: 자, stop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서다, 멈추다라는 일반 동사가 되겠죠. 그렇죠?
1: 예.
0: 자, 근데 오늘은 시제를 뭐 가지고 따로 입용작은 하지 않겠지만,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여기 비동사 ing가
1: ING.
0: 나왔어요. 이거는
1: 네.

0: 진행형으로도 쓸수 있어요. 오케이, 스탑하고 있나요? 근데 여기서는 말이 좀 어색하죠?
1: 네.
0: 멈추고 있나요?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확정된 미래 사실로 쓴 겁니다. 오케이?
1: 아.
0: 여기 뭐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1: 그죠.
0: 3분 딱 멈추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그쵸.
0: 확정된 미래의 사실에 대해서 뭐뭐 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비동사 ing를 쓸 수도 있습니다.
1: 우와.
0: 자,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 헷갈리시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에피소드에서 해결을 해드릴 거예요.
1: 그럼 만약에 비동사를 안 쓰고 여기서 얼마나 오래 서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How long stop the train here? 이렇게 해도 돼요?
0: How long does
1: Ah, does the stop?
0: the train stop here? 이것도
1: 아,
0: 가능해요. 근데
1: 아.
0: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1: 예.
0: 원래 항상 그런 거예요. 여기서 정확히 서 있는 시간이. 그래서 원래 스케줄이 어때요? 이런 느낌을 조금 더줄 수가 있고.
1: 아, 그러면은 이게
0: 여기서는 뭐 열차마다 그 날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1: 네.
0: 그렇게 가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1: 그러네요.
0: 그래서 forget about it. 여기서는 확정된 미래 사실로 썼다
1: 네.
0: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여기에 스탑해요?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서 더 핵심적인 거는 바로 의문사. 앞에 how
1: Long.
0: long입니다. How long은 뭘 물어보는 것 같아요? 딱 봤을
1: 시간이요.
0: 때. 시간.
1: 네.
0: 그럼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How long?
1: 얼마나 오래?
0: 얼마나 오래?
1: 네.
0: 그렇죠? So, how long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질문 어순을 넣어주면
1: 네.
0: 얼마나 오래 뭐뭐뭐야, 뭐뭐뭐 해?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렇죠?
1: 네.
0: 정말 길어지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So, 그 트레인 얼마나 여기서 스탑해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진짜 많이 쓰죠? 너 얼마나 오래 잤니? 얼굴이
1: 오.
0: 엄청 부었어. 막 이러면서 너는 잤니가 뭐예요? 그냥 과거형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너 잤니? 그러면
1: Did you sleep?
0: Did you sleep? 그러면 너 얼마나 오래 잤는데?
1: How long did you sleep?
0: That's it. How long
1: Oh.
0: did you sleep? How about this?
1: Yeah.
0: 이게 약효가 얼마 가거나
1: 네.
0: right? 의지가 얼마 동안 가거나 이렇게 지속된다라고 할때 last라는 동사가 있어요.
1: Last,
0: last.
1: 지속되다.
0: 네, 지속되다.
1: 예, last.
0: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나요?
1: 예,
0: 궁금할 수 있잖아요.
1: 그죠.
0: 그래서 그게 얼마나 오래 last 하나요?
1: Oh, how long does it lasting? 아, last.
0: Last.
1: 예.
0: How long does it last?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뒤에 질문 어순. 그냥 일반적인 의문사나 마찬가지예요.
1: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0: When,
1: 건데요.
0: where,
1: 예.
0: how 이런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1: How
0: 이거.
1: long이?
0: 오케이?
1: 네.
0: So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How long did you sleep?
1: How long did you sleep?
0: How long does it last?
1: How long does it last?
0: 자, 그리고 참고로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1: 네.
0: How long is the movie? 이거 무슨 말이에요?
1: 그 영화 얼마나 길어?
0: That's it.
1: 오.
0: 2시간짜리야? 3시간짜리야?
1: 오.
0: 물어볼 때 How long is the movie잖아요.
1: 우와.
0: 그런데 얘는 이상하게 아까 제가 질문 어순 쓰라 그랬죠.
1: 네.
0: 근데 Is the movie? 이거
1: 이거
0: 질문 어순
1: 이상한데요?
0: 아니죠.
1: 이거 뭔가, 예, 뭔가 완전하지 않아요.
0: 뭔가 이상하죠.
1: 예.
0: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얼마나 길어? 그냥 명사가 얼마나 길어라고 할 때는요.
1: 아.
0: How long is 명사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So how long is
1: 오.
0: the concert?
1: 여기는 하울롱이 왠지 그 뭐죠? 의문사가 아니라 그냥 이 문장 전체에 동사를 도와주는 느낌으로 쓰였네요. 예. 영화가 얼마나 길어?
0: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볼수
1: 그렇죠,
0: 있어요. 네,
1: 그렇죠.
0: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인 걸요. 네, 그래서
1: 예.
0: how long is 그냥 단순하게 명사 길이 물어볼 때는 오케이, 뭐가 어떻게 됐어? 얼마나 오래? 이런 게 아니라 how long is 명사. 끝. How long
1: 오.
0: is the movie? How long is the concert? How long is the speech? 간단하게 쓸수
1: 이거
0: 있죠.
1: 진짜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어떻게 물어봤냐면,
0: 네네네.
1: This movie, how running time? Running time으로 갔어요.
0: 그놈의 그 러닝 타임이
1: 예.
0: 계속 사실은
1: 못
0: 들어오게 되죠.
1: 알아들으시죠, 근데.
0: 근데 제가 왜이 얘기하냐면
1: 예.
0: 그렇게 쓰는 분들 엄청 많아요.
1: 그래요.
0: 네.
1: 그렇게 가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자
1: 이제는 how long is the movie?
0: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1: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0: 자 이랬더니 정확히 10시 5분에 떠나요. 이렇게 얘기를
1: 오,
0: 합니다.
1: it leaves at 10:05. 잠깐만. 그거는 떠납니다. 10시 5분에 정확히. 정확히가 들어가야 되면은 또 우리가 정확히는 그거잖아요. Definitely 그런 건데. 그죠?
0: 확실히.
1: 확실히 이거 확실이에요?

0: Definitely.
1: Definitely?
0: 예.
1: 네. 좀 이상하기도
0: Perfectly?
1: 하지만은요. 이게 아니라 오늘은요.
0: Totally? Exactly.
1: Exactly. 제가 항상 자주 쓰죠. Exactly.
0: 예.
1: 정확히. 그러니까
0: 정확히.
1: definitely를 쓰게 되면은 확실히 그렇다라는 느낌이어서 뭐 나쁠 건 없죠. 나쁠 건 없는데 오늘은 이 단어를 하고
0: 이게 더
1: 싶었어요.
0: 정확하네요.
1: 그쵸, 그쵸.
0: 네.
1: 진짜 exact하네요. 그쵸?
0: 예.
1: So exactly. 이렇게 얘기를 할때 제가 발음하는 것만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T 사운드가 거의 안 납니다. C하고 L이라는 자음 사이에 sandwich가 돼서 거의 안 나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여기 강세를 충분히 주면요.
0: 네.
1: 내가 일부러 억지로 틀니를 내야지 하고 마음 먹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Exactly.
0: 아.
1: Exactly라고 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거.
0: 그죠.
1: 그게 아니라 A의 강세를 주고 exactly. Exactly. T가 나기는 나지만 아주 작게 날 뿐입니다.
0: 아.
1: 자, 한번 해볼게요.
0: 네.
1: Exactly. Exactly.
0: Exactly. Exactly.
1: 이렇게 나야 돼요.
0: 오.
1: Very nice. 자, 근데 몇 시에 떠난다고 그랬죠?
0: 10:05.
1: 10:05.
0: 10:05.
1: 그런데 시간 앞에 전치사 뭐 있어요?
0: At.
1: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애매하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어떤 수치가 나올 때는 항상 at을 써줘야 돼요. 그렇죠?
0: 에스로.
1: 뭐 예를 들어 10시 5.3분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0: 그쵸.
1: 333분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걸 at이라고 하는 건 정확한 수치를 얘기를 하거든요.
0: 기차 떠나는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1: 뭐 그것도 그렇고
0: 네.
1: 시간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도 항상 at이에요. 뭐 대략 언제쯤에 하면 뭐 앞에다 뭐 around 이런 거를
0: About.
1: 더 넣죠. 네.
0: 네.
1: 자, 그래서 예를 들면 get up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0: 예.
1: 좀 자다가 일어나는 건데 나 6시에 일어났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0: I got up at 6 o'clock.
1: 그쵸? I got up at 6 or 6 o'clock. How about this? 이번에 이거 해볼게요. 그 회의는 8시 반에 시작합니다.
0: Oh,
1: 그럼 어떡할까요?
0: the meeting starts at
1: 8시 반?
0: 8:30.
1: 8:30. The
0: Yes.
1: meeting starts at 8:30. 이것도 정확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은 항상 정확하기 때문에
0: 네.
1: at을 써줘야 된다. 자, 읽어볼게요. I got up at 6.
0: I got up at 6.
1: The meeting starts at 8:30.
0: The meeting starts at 8:30.
1: All 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It leaves exactly at 10:05.
0: It leaves exactly at 10:05.
1: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도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It leaves exactly at 10:05. It leaves exactly at 10:05.
1: All 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빨리 가서 과자 좀 사오고 싶어서요. 이렇게 돼
0: 어허,
1: 있습니다.
0: 많이 시장하셨네요.
1: 아, 그러니까요. 근데 뭐,
0: 네.
1: 아, 그 기차에서 먹는 또 낭만이 있잖아요.
0: 너무 맛있죠.
1: 뭔가 뭐 그런
0: 달걀하고
1: 계란하다.
0: 사이다.
1: 너무 맛있겠다.
0: 꼭 드셔야 돼요.
1: 근데 여기
0: 네.
1: 없는 거예요.
0: 아이고.
1: 달려가야죠.
0: 그쵸. I want to, and grab some snacks. 여기서 끊어볼까요? 예. 그쵸. I want to 사서, 잡아서 그거를, some snack을 갖고 오려고 하네요.
1: 오케이.
0: 예. 그러면 이걸 사야 되니까, buy로 할게요. buy.
1: I want to buy
0: buy
1: and
0: and grab
1: grab some snacks.
0: snacks. 예.
1: 오케이. 자, 아쉽지만.
0: 어?
1: 일단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Go가 나오든 run이 나오든 right?
0: 아.
1: 왜냐면 buy 하는 거나 grab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0: 아, 그래요?
1: 그렇죠. 사는 거 grab도 어떻게 보면 사오는 겁니다. 왜냐면 훔쳐오진 않을 거잖아요.
0: 그쵸, 그쵸,
1: 네.
0: 그쵸.
1: 자, 일단은 여기 지금 run을 넣었어요. 그래서 달리다, 뭐 빨리 가다라는 뜻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I want to go and grab some snacks 이러면 틀린 건 아닌데 마치 안방에 들어가서 뭐좀 가져올게. 여유
0: 오,
1: 있어요.
0: 그런
1: 근데
0: 느낌이구나.
1: run은 급하잖아요. 그쵸?
0: 3분이에요.
1: Yeah,
0: 시간
1: 3분.
0: 없어요.
1: So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라고
0: 예,
1: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run은 달리다 당연하고요.
0: 네.
1: grab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먹거나 마신다는 뜻으로도 자주 씁니다. 오케이?
0: 오호.
1: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snacks를 grab 한다는 건 문맥에 따라 먹는 게될 수도 있겠지만
0: 네.
1: 여기서 그거를 사온다는

0: 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요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grab some snacks라고 했죠?
1: 네.
0: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요. coffee.
1: 오!
0: grab은 coffee랑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1: grab a coffee?
0: 네. 이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라고. 아예 snacks는, 아, snacks도 쓸 수 없는 거라는 게 아니에요.
1: 네.
0: 제 말은 친구 같은 표현들이 항상 있어요.
1: 그죠.
0: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같이 오늘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커피는 셀 수 없잖아요. 하지만 얼을 넣는다는 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1: 한 잔.
0: 맞아요.
1: 오.
0: 우리가 1회분으로 살 수 있는 거, 컨테이너에 네. 들어있는 것은 얼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액체인데도 불구하고.
1: 오.
0: So grab a coffee, grab a coffee. 저는 이 덩어리 표현 알아두시면 요즘에 솔직히 커피 많이 드시기도 하고.
1: 진짜 다들 그랩하고 있어요.
0: That's right.
1: 예.
0: So 이거를 맥락에 따라 커피 한 잔 사는 거가 될 수도 있고 한 잔 마시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1: Okay? 네.
0: So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죠. I will 말고 조금 더 부드럽게 내가 뭐 할게 라고 할 때 뭐 쓰죠 우리?
1: 할게.
0: 할게.
1: Let me.
0: Yes. Let me. 내가 가서 커피 한 잔 마실게. 나 가서 커피 한 잔. 하자. 할게. I'm
1: 할게.
0: sorry. 내가 할게. 가서 커피 한 잔 마실게. 그럼 어떨까요?
1: Let me go and grab a coffee.
0: 그렇죠. Let me go and grab a coffee.
1: Yes.
0: 이게 원어민들은 grab a coffee를 빠르게 한단 말이에요.
1: 오,
0: 그래서 잘 안 들리겠다. 덩어리로 알아둬야 네. 돼요. 커피 한 잔 하자. 커피 한 잔 마시자.
1: Let's grab a coffee.
0: That's it.
1: 오.
0: Let's grab a coffee.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네. 자, 엄청 노렸어요. 이 순간이 오기를.
1: 네.
0: 한번 읽어볼게요. Let me go and grab a coffee.
1: Let me go and grab a coffee.
0: 네. Let's grab a coffee.
1: Let's grab a coffee.
0: 네. 이거는 지금 보니까 맥락상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겠네요. 커피를 나 가가지고 한 잔 사올게. 오케이. 나 지금 커피 오늘 안 마셨거든.
1: 에이,
0: 이런 느낌이 그쵸. 될 수도 있죠.
1: 자,
0: 그래서 여러분들이 run and grab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go and get 하는 것보다 후다닥 갔다 오는
1: 더 느낌이. 더 긴박한 느낌.
0: 네.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다.
1: 네.
0: And again, 이거 써도 틀린 건 아닙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1: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0: 네, 그랬을 때 얘기 나옵니다. 그럼 5분 정도 있으시네요.
1: 다행이네요.
0: 제깍.
1: 5분이 있어요. Uh-huh. You've got about 5 minutes. 그럼.
0: Then. 오늘은 그냥 이거는 선물이에요.
1: Thank you.
0: 네. 자, 맞습니다.
1: Yes.
0: 자, 여기 지금 보면요. 5 minutes라고 했는데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1: About
0: 나왔어요. About 나오면 정확한 수치인가요?
1: 아니요, 대략.
0: 그렇습니다.
1: 네.
0: About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이기 때문에 about, 그 다음에 뭐 어떤 수치가 나올지 몰라요. 그거는 뭐 몇 분, 몇 시간,
1: 그쵸.
0: 아니면 뭐 몇 미터,
1: 예.
0: 뭐 다양한 게 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대략 어느 정도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렇죠?
1: 예.
0: 예를 들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30분 정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have got이라고 하는 거가 나왔는데 이거 그냥 have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이따 더 드리기도 할 건데요.
1: 네.
0: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We've got 이렇게 출발해서 we've got 이거는 결국 we have예요.
1: 네.
0: So 우리 30분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1: We have got 30 minutes.
0: 그렇죠. 대략.
1: We have got about 30 minutes.
0: 그렇죠. We've got about 30 minutes.
1: Mm-hmm.
0: 자, 이번에는 그냥 have 써보세요.
1: 네.
0: 나 한 $50 정도 있어. 정확하진 않은데 나 한 $50를 가지고 있다.
1: I have about $50.
0: That's it. Right? I have $50. 이러면은 정확한 거죠.
1: 네네.
0: About을 좀 활용해봤습니다.
1: Yes.
0: 그래서 진짜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다면 exactly 같은 거 쓰면 나 정확히 $50 있어.
1: Mm-hmm.
0: I have about을 아예 빼버리는 거죠.
1: 예.
0: I have exactly $50.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반대로.
1: Alright,
0: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ve got about 30 minutes.
1: We've got about 30 minutes.
0: I have about $50.
1: I have about $50.
0: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필기는 해 두시되 이거 당장 외울 필요는 없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마 눈으로는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approximately. 들어본 적 있나요?
1: 아니요.
0: 오케이.
1: 이게 뭐예요?
0: Right. 자, about과 의미가 같아요. 이거는 대략, 약이라는 뜻인데요.
1: 우와.
0: 네, 이게
1: 어떻게
0: 너무
1: 읽어요?
0: Approximately.
1: Approximately.
0: Monthly에 가깝게.
1: Monthly.
0: Approximately.
1: 오.
0: 이게 대략, 약이라는 느낌인데 얘 안 쓸 것 같잖아요.
1: 네.
0: 사용 빈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이거는 글에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1: 아.
0: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던가 좀 그런 뉘앙스를 띄고 싶다면 이거 충분히 쓰고요. 뭐
1: 오.
0: 글에는 엄청나게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넘기면 안될것 같았어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 줄여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쓸 때는.
1: 어프로시.
0: 예. 근데 읽을 땐 그렇게 안 하는데 그냥 글쓸 때는 거기서 딱 멈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1: 와.
0: 알아두시면
1: 예.
0: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마무리입니다. 아까
1: Have got.
0: 이거 뭐랑 똑같다고요?
1: Have.
0: 똑같아요.
1: 오.
0: 이 have got이라고 하는 것은 have랑 정확히 똑같습니다.
1: 오.
0: 그리고 has got이 나오면 당연히 has랑 똑같다.
1: 왜 got을 넣어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할까요?
0: 그렇죠? 굉장히
1: 예.
0: 헷갈리는데 have got을 쓰면 have보다
1: 예.
0: 장점은 뭐냐면 조금 어감을 강하게 줄 수가 있어요. 예를
1: 오.
0: 들어서 뭐 친구가 너는 돈이 없잖아. 나한테 그랬어. 그랬을 때 I have money 이거보다 I've got money 이러면
1: 너는 다돈
0: 왜냐면
1: 있어.
0: 있거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리 자체가 자음이 강해지잖아요.
1: 그쵸.
0: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네,
1: 오.
0: 그래서 여기서 뭔가 오분이 있다라는 걸좀 강조해주기 위해서 쓴 것도 있고요. 그것도 그런데 원어민들의 습관 같은 거예요, 사실. 오케이,
1: 네.
0: so you've got 이렇게. 근데
1: 예.
0: 결국에는 you have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얘가 큰 의미는 없다예요.
1: 네.
0: 오케이, so 가보겠습니다.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1: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빅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기차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정차하나요?
1: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0: Alright. 빨리 가서 과자 좀 사오고 싶어서요.
1: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0: Okay,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2: It leaves exactly at 10:05. It leaves exactly at 10:05.
3: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2: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0: 네, 입으로 하는 영작,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how long 하고 나서 질문 어순을 써주는 거예요.
1: 네.
0: Okay, how long, 얼마나 오래? 자, 너 얼마나 오래 잤어? 너
1: 오.
0: 얼마나 오래 잤니?
1: How long did you sleep?
0: 과거형이니까, 그렇죠?
1: Yes.
0: Did you sleep? 자, 그거 얼마나 오래 가요? 가다, 지속되다,
1: 네.
0: last입니다. 그거 얼마나 오래 가요?
1: How long does it
0: It
1: last?
0: last. That's it.
1: 아,
0: How long
1: yes.
0: does it last?
1: 아무래도 생소하다 보니까
0: Yeah.
1: 시간이 좀 걸려요.
0: 세 번째는 비동사 ing 써볼게요.
1: 네.
0: 기차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정차하나요? 자, 그 기차는 여기에 얼마나 오래 멈춰요?
1: 네.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0: Oh,
1: here?
0: very nice.
1: Yes.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long did you sleep? How long does it last?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자, 다음은요. Grab something. 맥락에 따라 뭔가를 사거나 아니면 간단히 먹거나 둘
1: 네.
0: 다될수 있다고 했죠. 자, 커피 한잔 하자. 커피 한잔 하자.
1: Let's grab a coffee.
0: 그렇죠. Let's grab a coffee. 이렇게. 가서 과자 좀 사올게. 자, let me로 출발해 주세요. 내가 가서 약간의 과자들을 사올게.
1: Let me grab some snacks.
0: 가서.
1: Let
0: Let me.
1: me go and grab some snacks.
0: 그렇죠. Let me go and grab some snacks. 고는 사실

0: 빠져도 큰 문제가 되지는 네. 않습니다. 자, 다음은요. 빨리 가서 과자 좀 사오고 싶어서요. 저는요, 달려가서 스낵 몇 개 좀 grab 하고 싶어요.
1: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0: There you go.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가 되겠죠.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Let's grab a coffee. Let me go and grab some snacks.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Oh,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3: It leaves exactly at 10:05.
2: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3: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0: 미션 해결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Excuse me?
4: Yep.
1: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4: It leaves exactly at 10:05.
1: 10:05. Oh,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4: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1: 5 minutes?
4: 5 minutes.
1: Okay. Thank you.
4: Don't be late.
1: Yep.
0: Alright. 너무너무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1: 네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는 우릴 오해했어. 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He got us wrong.
0: 네. 자, get someone wrong을 쓰시면 되겠죠.
1: 네.
0: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grab하고 명사를 쓰게 되면 그것을 사거나 간단히 먹는 겁니다.
1: 네.
0: 자, 이것을 이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가서 커피 한 잔 사와.
1: 오호.
0: 이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1: 뭐죠?
0: 오늘이 이번 시즌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1: 벌써 그렇게 됐다니.
0: 아, 스스로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될 것 같고요.
1: 아니, 오늘 유독 잘하시더라고요.
0: 네. 어떠셨어요, 이번 시즌?
1: 저는 뭐 역시나 시즌이 지날 때마다 내가 정말 영어가 레벨업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전 조금씩 느껴요.
0: 스스로 느끼고 있네요.
1: 맞아요.
0: I like that.
1: 전 특히나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뭐 영어로 짧게나마 대화할 시간이 생기면 이 왕초보 영어를 했던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거든요.
0: 너무 좋습니다. 스스로 내가 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정말 이번 또 한 시즌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 교재가 나와 있거든요. 2026년 왕초보 영어 하편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 겟하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새로운 시즌에서 또 굉장히 또 재밌는 내용을 항상 아시잖아요.
1: 얼마나 재밌을지 감도하나요.
0: 영어 자연스럽게 흡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1: 네.
0: 자, 좋습니다. 자, 새로운 시즌이지만 여전히 월요일에 찾아뵙습니다.
1: 네.
0: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여러분의 든든한 적강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특강 영어독해한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세연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오늘의 두 번째 긍정주문은 또 무엇일까요? 자, 오늘의 긍정주문 20초의 용기 되겠습니다. 자, 20초의 용기가 뭘까? 일단 말만 봤을 때는 뭔가 20초를 세는 것과 같은데 이거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영화관에서 본 영화에 나왔던 명장면에서 떠올린 선생님의 좌우명과도 같은 긍정 주문입니다. 자, 그 영화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아, 때로는 눈딱 감고 20초만 용기를 내볼 필요가 있단다. 20초만 용기를 내보면 장담컨대 멋진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걸 딱 보고 생각을 했지. 내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20초를 세면서 도전하는 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구나. 여러분들은 20초의 용기를 어디에서 쓸 수가 있을까요? 맞죠? 공부하기 너무너무 싫을 때 침대에 누워 있거나 핸드폰을 하다가도 아, 이제 공부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

속으로 20초를 세는 겁니다. 이 20초가 끝나기 전에 나는 몸을 움직여 일어나서 책상 앞에 앉으리라. 책을 펴고 연필을 들고 공부를 시작하리라. 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긍정 주문은 20초의 용기 다 같이 외치면서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빈칸 추론과 함축 의미 추론 이어서 갑니다. 오늘은 5번부터 8번까지의 4개의 문제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우리 1강에서 배웠던 네 문제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푼 친구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접근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 시간 적어 오시는 거. 거기에 더해서 내가 찾은 정답의 근거 표시해 오고 선생님의 근거랑 비교하는 과정까지 잊지 않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봅시다. 5번 질문 되겠습니다. 교재 10쪽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역시나 빈칸입니다.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빈칸이 첫 번째 문장에 위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하는가를 조금은 빨리 캐치하고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가봅시다. The knowledge problem. 지식의 문제라고 하는 건 as most evident 가장 분명하답니다. 즉, 지식의 문제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we discuss, 우리가 논의할 때랍니다. Our ability to 빈칸? 우리가 빈칸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논의할 때, 지식의 문제가 분명해진다고요. 우리가 찾아야 하는 빈칸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어떤 능력에 대해 논의할 때 지식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야? 어떤 능력이야? 이 능력의 정체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식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나타나요. 언제 나타납니까? 빈칸하는 능력에 대해 논의할 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어떤 능력에 대해 논의할 때 지식의 문제가 나타나는가? 이거 한번 잡아보러 갑시다. 자, most people would say,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They know. 그들은 안다고. The sun will rise tomorrow. 태양이 내일 뜰 것임을 안다고 말할 거랍니다. 그들에게 뭐지? 태양이 내일 뜰 거야. 나 알아. 라고 말한답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내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다고 말합니다.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However, 그러나 바로 뒤집으면서 너무 중요한 뒤집음입니다. 특히나 앞부분에서 however의 쓰임은 여기서부터 진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시작이 되고 여기에 엄청나게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뒤집습니다. 그러나 can you call it?

certainty?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a certainty, 확실한 것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자, 지금 however로 뒤집으면서 질문 던졌고요. 아까 지식의 문제라고 표현했음을 고려했을 때 아마 예측하길, 우리는 이것을 확실한 것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이 예측이 맞는지는 뒤에 나온 근거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확실한 것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물음표를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however에 쓰면 뭐가 되는 겁니까? 앞 내용을 뒤집어요. 전환하면서 앞선 내용의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는 요 쓰임을 같이 한번 잡아주시면 더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능력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태양이 내일 뜨는 거 확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직 모르겠다고요. 물음표를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It seems very likely. 매우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It has also been predicted that 뭐 또한 예측되어 왔냐면은 어떤 때가 올 것이다. The sun runs out of fuel. 글쎄, 태양의 연료가 고갈되어서 swells massively, 엄청나게 부풀고 and consumes the earth, 지구를 집어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도 있어 왔다고요. 얘들아, 이런 때가 온다면 태양이 내일 뜨겠니? 못 뜨겠죠, 그치? 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우리는 태양이 내일 뜰 것이야, 나 알아 라고 말하지만 확실한 것이 아니네, 그치? 아닐 수도 있네. 아닐 수도 있다. 를 갖다가 지금 이 문장으로 우리는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We don't know.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If this prediction is true. 이러한 예측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It is consistent with. 뭐뭐와 일치하다라는 뜻이지요. 뭐랑 일치합니까? 우리가 최선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 다시 말하자면 현재 우리의 과학 수준에서 알고 있는 것과는 어느 정도 일치를 한다고요. 그래서 We cannot rule out. 이것을 rule out, 배제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태양은 내일 뜰 것이야. 나는 알아. 라고 말하지만 지식의 문제는 뭐예요? 이걸 확실한 것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요. 그치? 결국 태양이 내일 뜨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갖다가 문제를 꼬집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좋습니다. 넘어가서요. It is also possible that 또 다른 가능성 나옵니다. 태양이 내일 뜨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해당하는 또 다른 가능성 되겠습니다. 자, 뭐 또한 가능하냐면은 지구가 폭발할 수 있다 이겁니다. 뭐 때문에? 어떤 내부 과정 때문에 폭발할 수 있다고 뭐와 관련된 Molten Core라고 해서 용융핵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학 시간 아니니까 이게 뭔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치? 근데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중요한 정보 나와요? Which we had not anticipated. 뭡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정보 아닙니까? 아, 글쎄, 지구가 어떤 내부적인 과정 때문에 폭발할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태양이 내일 뜰 것이다. 태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거를 확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치?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아닐 수도 있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A massive comet, 이거는 혜성이죠. 거대한 혜성입니다. 근데 어떤 혜성인지 봤더니 우리의 망원경이 have not observed, 관측하지 못했던 혜성입니다. 또 뭐라고요? 우리가 관측하지 못한 거대한 혜성이 may crash into the earth, 지구와 충돌을 해서 destroy the planet,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이요. 또 뭐 할 수 있어? 관측하지 못한 변수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좋습니다. This examples, 이러한 예시들은요. Seem a bit extreme. 조금은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consider, 생각을 한번 해보자입니다. 얘들아, consider, 생각해보자. 고려해보자 라고 해서 이와 같은 동사가 지금 명령문으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뒤에 또 뭐가 등장할 거냐면 구체적인 예시가 또 등장할 거예요. 자, 다시 consider,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합니다. 뭘 생각해 봅니까? 23만 명의 사람들이요. 근데 글쎄 이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답니다. 2004년 수마트라 섬에서 일어난 쓰나미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요. 그치? 근데 그 쓰나미는 뭐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봤더니 undersea는 해저의란 뜻이고요. 메가트러스는 거대 충상단층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해저 지진 아니겠어. 해저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글쎄 그것은 had not been anticipated. 또 무슨 얘기나 하니?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아하,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구나.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구나. 즉 예측하지 못했던, 관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구나 라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예시로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The most reasonable prediction on that day. 자, 그날. 쓰나미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앗아간 그날. 그날 가장 합리적인 예측은 뭐였을 것이냐면 It would be an average day. 평범한 날이 될 거야. Like so many days before it. 이전에 수

날들처럼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되겠지? 이것이 사람들이 가진 예측이었을 거예요, 그치?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야. 나는 알아. 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그치? 자, 뭐가 아니라. A massive wave, 거대한 파도가 was going to destroy, 파괴할 것이야. Many thousands of lives,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 평범한 날이 될 것이야가 가장 합리적인 예측이었을 거라고요. 그치? 근데, tragically, 비극적으로, such was the case. 어떤 일이 사실이었어요? 쓰나미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거. 그게 사실이 되었지. 그치? 결국 뭡니까? 자, 지식의 문제는 어떤 능력에 대해 논의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관측하지 못한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다 예측을 해버리는 것처럼 말을 할때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좋습니다. 자, 선택지 분석 한번 가볼게요. 자, 뭐할수 있는 우리 능력입니까? 1번 갑니다. reach, 도달하는 거예요. consensus라고 해서 요거는 합의, 의견의 일치를 가리키는 거거든. 자, 뭐할 때? 관점이 충돌할 때 합의에 도달한 능력입니까? 지금 관점이 충돌할 때 합의하는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쵸? 자, 2번 갑니다. predict, 예측을 하는 거죠. 뭘 예측을 하는 겁니까? which has not yet been observed. 아직 관측되지 못한 것을 예측하는 능력. 어때? 태양이 내일 뜰 것이야.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것이야. 아직 관측하지 못한 것을 갖다가 예측을 해버렸을 때 지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치? 한계가 있는 거지.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한몇 번?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3번 갈게요. account for,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biases는 편향이지요. 우리가 수집한 정보의 편향을 갖다가 설명하는 능력입니까? 지금 정보의 편향을 설명하는 능력, 이것도 X 해주시면 되겠고요. 4번 갑니다. Identify는 식별을 하는 거지요. 깊은 통찰력을 요구하는 데이터의 패턴을 식별한다? 데이터의 패턴을 식별하는 능력도 X 되겠고요. 5번 갑니다. 문제를 해결한답니다. They require integrating knowledge, 지식을 통합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지금 지식, 통합을 요구하는 문제 해결 능력도 아니지요. 뭔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2번으로 답을 잘 골라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스윙트 정리하면 어디로 갑니까? 일단 이 지문에서 핵심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문장이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However죠. 자, 이 However로 뒤집히는 문장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내용을 전환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자, not이라고 한 단어가 세번 반복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또 발생할 수 있고, 또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 있다더라라고 하면서 이 낫의 공통적인 쓰임까지 잘 잡아주셨다면 내용을 잡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자, 내용 정리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 태양이 떠오를 것을 안다고 말할 것이지만, 그것은 100% 확실한 지식이 아니라 매우 가능성이 높은 예측이고, 2004년 쓰나미도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였지요. 즉, 우리가 미래를 완전히 아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식의 문제는 아직 관찰된 적이 없는 것을 예측하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 논의할 때 가장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모의고사 때 맨날 맨날 1등급 받았으니까 수능에서도 당연히 1등급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 근데 거기에는 변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관찰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내가 시계를 툭 쳐서 떨어져가지고 시계가 깨져서 더 이상 시간을 볼 수가 없어. 아니면 수능 자리를 운 나쁘게도 히터 바로 아랫자리로 배정을 받아서 점심 먹고 나서 듣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졸려. 물론 여러분한테 절대 일어날 일이 아닐 겁니다. 어쨌든 이런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난 수능 1등급 받을 거야 라고 예측하는 거, 그것이 바로 지식의 문제가 나타나는 순간이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예시를 엮어서 조금 더 이해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빈칸 너무 쉬웠고요. 이제 이 챕터의 또 하나의 유형입니다. 함축 의미 추론으로 넘어오셨는데, 얘는 문항 번호로 따지면 21번이 될 겁니다. 밑줄 친 부분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금 보시면 1번. 핵심 잡기 페이지 중 위치상 중요한

문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핵심 작계 페이지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요겁니다. 21번 함축의 밑으로 나오고요. 22번 글의 요지, 23번 주제, 24번 제목까지. 요 페이지입니다. 얘가 핵심 작계 페이지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중 21번 왜 중요한 문항일까요? 자, 우리 듣기 끝나고 18번, 19번, 20번은 어떠한 유형들이죠? 목적, 심경, 주장입니다. 그나마 수월한 독해 구간입니다. 즉, 쉽게 쉽게 독해 문제 잘 풀고 21번 딱 왔더니 어려워져요. 지금 유형, 지문 자체의 난도, 내 긴장감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독해의 브레이크가 딸깍하고 걸리는 구간입니다. 얘를 잘 넘기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긴장감이 너무 높아져서 뒷문제들을 푸는데 영향을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겨가지고 시간 관리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위치상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 넘겨주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21번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항적으로도 앞번호에 해당하기도 하고 핵심 찾기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제 찾기 문제예요. 너무 어렵지 않을 겁니다. 큰 타격을 받으시면 안 되겠고요. 시간과 긴장도 관리 잘 하면서 글의 흐름상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쳐도 있을 것이니 주제를 찾으면 답이 보인다. 얘가 빈칸 추론이랑 지금 같이 세트로 묶인 이유가 있죠. 주제를 찾으면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제와 연관성이 높은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직역에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즉, 발문에 나와 있는 그 밑줄 부분 있죠. 그 밑줄의 길이가 짧기도 하고 문장 하나처럼 엄청 길기도 한데 거기는 비유적 표현이 들어가기도 하고 속담 같은 것이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직역하려고 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직역이 답을 찾는 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색한 직역은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직역에 애쓰지 마시고 주제를 찾으면 답이 보인다.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처음으로 만나는 함축의미 추론입니다. 6번으로 넘어가시고요.

문제 같이 한번 가봅시다. Accepting or being at peace with things. 자, things라고 하는 거. S가 붙으면은 상황이라고 해석이 되거든. 즉, 상황을 받아들이거나 이 상황에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얘가 주어되는 거죠. Isn't easy. 쉽지 않습니다. 뭔가 상황을 받아들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It takes time. 이거는 시간이 걸리고요. Patience, 인내를 필요로 하고요. A fair dose of courage, 상당한 양의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구나.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상황을 받아들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봤더니요. True acceptance, 진정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isn't about이라고 하면서 부정어가 하나 보이네. 그치? 이게 아니랍니다. 뭐라고?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진정한 수용은 이게 아닙니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뭘 찾아줘야지만 주제를 잡을 수 있어요? 동그라미. 그치? 이게 아니면 진정한 수용은 무엇인데? 동그라미를 찾아줘야 하는 것이라. 그치? 가봅시다. 자, 진정한 수용은 뭐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trying to make something go away. Go away는 사라지게 하는 거죠. 없어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무언가를 없애려고 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니랍니다. 자, 어떤 경우에서처럼 if I accept this,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it'll go away, 이거 사라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처럼 무언가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치? 진정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사라지게끔, 없어지게끔 하는 것이 아니구나. That's a good way. 그거는 뭐 하기에 딱 좋은 방법이냐면 약간의 비꼼이 있는 거거든. This period라고 하는 것은 낙담하는 거죠. 그 문제, 즉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았을 때 낙담하기 딱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 나 그거 받아들였는데, 나 수용했는데 왜 안 사라지지? 왜 안 없어지지? 왜 나는 더 힘든 것 같지? 낙담하기에 딱 좋은 방법이라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수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수용이 아니라 진정한 수용이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정한 수용은 뭐가 아니라고?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뭐야? 진정한 수용은 무엇인가? 동그라미를 찾아줘야 되는 거라고요. 좋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Using acceptance, 수용을 사용을 하는 거죠. 뭐 하는 데 사용하는 거야? Make something go away, 무언가가 사라지게끔 하는 데 수용을 사용하는 것은 자 실제로는 non-acceptance, 비수용입니다. 진정한 수용이 아니랍니다. 자, 이때 이 비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masquerading, 뭐로 가장하고 있어요? 뭐인 척을 하고 있어요? 아하, 수용인 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Get rid of는 없애는 거죠. 그치? 무엇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즉,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 뭔가 나쁜 일을 없애고자 받아들이는 척을 하는 이 비수용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읽은 이 문장은 사실 앞선 내용의 반복이지. 아까 뭐라 그랬어? 무언가를 없애고자 하는 거는 진정한 수용이 아닙니다. 비수용입니다. 수용인 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쵸?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 갑니다. So rather than 뭐뭐 하기보다는 이란 뜻이죠. Getting dispirited, 낙담하기보다는 we would be better. 자, 어떤 표현에 주목? Better, 더 나을 것입니다. 그치? 즉, 낙담하기보다는 뭐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냐면 notice, 알아차리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What happens?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When you fight with a situation or experience,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경험과 fight, 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아차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It escalates. Escalate는 뭐 하는 거야? 점점 더 올라가고 상승하는 거니까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격해질 겁니다. We could then, 우리 그런 다음에. 자, then이라고 하는 단어의 중요성은 저번 시간에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then,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라고 하면서 내용이 전개되면서 도장을 쾅 하고 찍는 구간입니다. 중요해요. 포커스를 두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다음에 wonder, 궁금해 할수 있어요. What would happen?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궁금해 할수 있습니다.

Stop the fighting with it. 만약 그것과의 싸움을 멈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궁금해 할수 있어요. 자, 지금 뭐 하고 있니? X에서 동그라미로 가고 있죠. 자, 그것과 싸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다음에 그 싸움을 멈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언급을 하면서 자, 이제 이어지는 문장 보시면 뭐 나옵니까? Through true acceptance, 진정한 수용을 통해서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진정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싸우는 것을 멈추는 것인데 아직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감이 오지는 않아요. 이따가 비유의 도움까지 확실하게 한번 받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봅시다. Through true acceptance, 진정한 수용을 통해서. The impact, 영향입니다. 그러한 경험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start to diminish, diminish는 줄어들다, 감소하다라는 뜻이니까 영향이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리고 in their own time, 적절한 때가 오면 This experiences, 이러한 경험은 impact us less often, 우리한테 영향을 덜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싸우는 것을 멈추는 것인데 이 멈추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경험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고요. 좋아요. 얘들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지금 지문의 상당 부분을 읽은 것이에요. 그치? 근데 지문의 상당 부분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주제를 명확하게 잡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같이 한번 가볼까요? Attention, 관심이라고 하는 건 is the food, 먹이입니다. That keeps it coming back, 그것이 계속 돌아오게끔 하는 먹이입니다라고 하는데 뭔 소린지 감이 안 잡히죠. 지금까지 읽은 내용으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추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그치? 특히나 여기에 쓰인 the food, 먹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서 등장하는 표현이니까 바로 이 비유 덩어리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치? 여기에서 먹이를 준다, 먹이를 제공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요 지문의 완성은 비유예요, 비유. 자, 마지막 덩어리가 비유인 건 어떻게 할수 있냐면, it's as if라고 해서 이거는 마치 뭐인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 해석을 가지는 비유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영어 지문 읽을 때이 비유 덩어리는 그냥 건너뛰기 마련이거든. 왜? 비유는 뭔가 말을 더 꼬아꼬아하는 덩어리일 뿐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은 안줄것 같거든. 근데 이 지문은 예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문을 통해서 또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냐면 이 영어 지문에서 더 이상 건너뛸 수 있는 덩어리는 없습니다. 그냥 쉽게 날려버릴 수 있는 덩어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다 읽으셔야 돼요. 진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지문에 따라서는 굉장히 약한 역할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땐 강약 조절을 통해서 비유를 약하게 빠르게 읽고 넘어가는 것이고,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비유 도움 받으셔야죠. 아직 주제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 밑줄 부분에도 비유에 쓰인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때 비유는 강하게. 이것이 강약 조절이고,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덩어리 읽지 않고, 바로 마지막 문장으로 넘어가서 답 찾으려고 했던 친구들은, 결국엔 또 다시 돌아와서 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뭔 소린지 잘 모르겠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문을 다 읽는 연습해줘야 되고요. 이 비유라고 하는 전개 방식도 지문에 따라서 강하게 또는 약하게 읽어야 할 때가 있다. 이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 이름이 영어 독해 연습 아니겠어요? 그치? 좋습니다. 어쨌든 이 지문에서는 비유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가보겠습니다. It's as if. 이거는 마치 뭐인 것과 같냐면, We've been visited. 우리가 방문을 받습니다. By a stray dog. 길 잃은 개의 방문을 갖다가 받아요. 근데 그 개는요, keeps coming back. 계속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we keep feeding it. 계속 그 개한테 먹이를 주거든. 먹이를 주니까 길 잃은 개가 계속 돌아와. 계속 우리를 따라와. 왜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한테 붙들어 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과정입니까? 즉, 없애고자 했어요. 근데 우리가 먹이를 주잖아? 그러면 이거는 계속 돌아올 거야.
지금 이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 그치? 가봅시다.

그러나 뒤집으면서 이것 그 걔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lose interest 흥미를 잃고 goes away 가버리게 될 거랍니다. 언제? It is nothing bad. 먹이를 제공받지 않으면은 흥미를 잃고 그냥 가버릴 거라고. 저게 뭐 하는 경우니? 진정한 수용을 하는 경우지. 제 싸우는 것을 멈춰요. 즉,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야? 뭐할 것이에요? 떠날 것이에요. 진정한 수용을 갖다가 기른 개한테 먹이를 주는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더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Attention, 관심이라고 하는 건 is the food, 먹이입니다. That keeps it coming back. 계속 그것이 돌아오게 하는 먹이입니다. 이제 관심과 먹이가 왜 등장한지 알겠어. 그치? 그러니까 우린 결국 이 먹이를 갖다가 관심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얘를 관심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것이라고요. 결국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관심을 주면은 그건 계속 거기에 붙어 있을 거야. 그치? 근데 관심을 주지 않으면은 결국 떠날 것이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그랬을 때 얘들아, 지금 밑줄 친 부분이 물어보고 있는 건 뭡니까? 예저예. 그치? 관심을 주면 계속 돌아올 것이야. 즉, 그것을 없애고자 애쓰는 거는 진정한 수용이 아니야. 이 왼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지 속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1번부터 선택지 분석 한번 가볼게요. Acceptance,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worse, 효과가 있는데 only if, 오직 뭐 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사라지게끔 하는 경우에만. 얘들아, 봐봐. 문제가 사라지게끔 하는 거,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 거, 진정한 수용 아니라고 했으니까 지금 반대로 기술하고 있는 선택지 되겠습니다. 그치? 2번 갈게요. Focusing on problems,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causes them, 그 문제들로 하여금 persist in our lives. persist는 계속 존재하는 거거든? 우리의 삶에 계속 존재하게끔 합니다. 자, 그냥 넘어간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잘 한번 살펴보세요. Focusing on problems, 문제에 집중하는 거, 이게 뭐 하는 거니? 그 문제에 계속 관심을 주는 거지. 먹이를 주는 거지. 그치? 근데 관심을 주면 뭐할 거예요? Persist. 계속 돌아올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 왼쪽 이야기를 갖다가 그대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밑줄 친 문장이 의미하는 말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골라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문제에 계속 관심을 주면은 그거는 우리 삶에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2번으로 골라주시고요. 3번 갑니다. 관심을 구하는 것은 개인이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관심을 구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죠. 그쵸? 4번 갈게요. We perform better. 우리는 더잘 수행을 한답니다. 우리의 노력에 대해 인정을 받을 때잘 수행합니까? 노력에 대해 인정받는 이야기도 아니었고, 5번 갈게요. Pursuing popularity, 인기를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관계망에 돌아오게끔 합니까? 인기, 사회적 관계망에 해당하는 얘기 아니었으니까 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수인트 정리할게요. 일단 앞부분에서는 어떠한 전개 방식이 중요했습니까? 낫으로 뒤집어요. 진정한 수용은 이게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궁금해질 것입니다. 배러와 댄이라고 하는 단어의 무게까지 잘 느끼신 다음에 무엇의 도움? As if를 사용한 비유의 도움까지 잘 받아야 하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어떤 상황이나 경험과 싸울 때 그것은 악화되고 진정한 수용을 통해 그러한 경험의 영향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비유하지요? 길 잃은 개가 계속 돌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먹이를 주기 때문이고 먹이를 주지 않으면 개는 흥미를 잃고 떠날 것입니다. 따라서 관심은 그것을 계속 돌아오게 하는 먹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남아있게 한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내가 불안해요. 그랬을 때 불안을 계속 없애고자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떨지 말아야지, 불안아 제발 사라져라라고 하면은 결국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에 먹이를 주는 꼴이 되는 거라고요. 불안아 사라져라, 사라져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불안을 더 신경 쓰고 있는 모양이 되는 거니까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와 함께 남아 있을 거야. 그럼 뭘 해야 된다고? 진정한 수용은 무엇이라고요? 그 불안과 싸우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더 이상 관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 불안하구나.
중요한 시험이니까 불안한 게 당연하죠.

하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관심을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연스레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 거거든. 그러니까 시험 때 느끼는 그 불안, 불안을 대처했었던 나의 자세, 이런 걸 떠올려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지요. 그치? 좋습니다. 함축 의미 추론 문제 함께 하셨고요. 넘어가서 7번 갑니다. 다시 한번 빈칸으로 돌아왔어요. 봅시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There are two classic problems. 두 개의 고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주는데 수학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갖다가 준답니다. 뭐 하는? Evaluate. 평가하는 거예요. Coincidences. 우연의 일치란 뜻이죠. 자, coincidence. 우연의 일치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주석 단어로 따로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하는 필수 어휘. 몰랐던 친구들은 꼭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우연의 일치를 평가하는 수학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보여주는 고전적인 두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살펴줄 것인데, 일단, 뭐에 관한 글인지는 알겠습니다. 뭐에 관한 글이에요? 우연의 일치죠. 이 글은 우연의 일치에 관한 글이구나. 요거 하나 먼저 잡아주시고. 자, 가봅시다. 첫 번째 문제 나올 거예요. 첫 번째는 counterintuitive poser, counterintuitive. 직관에 반하는 얘들아,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쓰임이거든요. 일단 앞부분에 쓰인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의도를 알 수는 없으나 결국 이 지문의 주제를 알고 돌아왔을 때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무게로 쓰인 단어입니다.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직관에 반하는. 자, 한 가지는 직관에 반하는 poser. 난제라고 한답니다. 그것은 the birthday problem, 생일 문제가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우리한테 말을 해준답니다. In any group of 23 people, 23명으로 구성된 어떤 집단에서든 the odds, 확률입니다. 확률은 are better than even, are better than even이라고 하는 건 절반보다 더 많다. 절반을 넘는다란 뜻이에요. 확률은 절반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확률, 확률의 내용을 갖다가 동격의 대수로 설명을 해주고 있구나. 어떤 확률이냐면, two people in the group, 그 집단의 두 명의 사람들이 will have the same birthday, 똑같은 생일일 것이야. 그 확률이 글쎄 절반이 넘는다고요. 자, 그럼 어때? 이 내용을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와,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라는 생각을 혹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지. 23명밖에 안 되는데 두 사람의 생일이 같을 확률이 절반보다 더 크다고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거예요. 23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일이 같을 수 있지? 직관에 반하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우연의 일치잖아요. 두 사람의 생일이 같은 것은 우연의 일치인데, 와,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다니 말도 안 돼. 가 아니라고.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counterintuitive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거라고요. 그치? 다시 우연의 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생일 문제였는데 23명밖에 안 되는데 글쎄 두 사람의 생일이 같을 확률이 절반보다 더 크다고. 여기 첫 번째 문제의 내용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The other 두 번째 문제 갈게요. The other is the monkey problem. 두 번째 문제는 원숭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물어봅니다. 자, 만약에 주어진다면, a large enough amount of time, 충분히 긴 시간이 주어진다면, could the monkey, 원숭이는 randomly hitting the keys of a computer keyboard, 컴퓨터 자판의 키를 무작위로 두드려서 write, 쓸수 있을까요? The first line of Shakespeare's sonnet. 셰익스피어 소네트라고 해서 요거는 시죠. 시 갑니다. 이 셰익스피어 소네트의 첫 행을 쓸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또 하나 던졌거든. 딱 봤을 때 어때, 얘들아? 아니, 원숭이가 랜덤으로 키보드를 두드려서 셰익스피어 시의 첫 행을 쓸수 있다고? 너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지, 그치? 23명밖에 안 되는데? 아니, 원숭이가 셰익스피어 작품의 첫 행을 갖다가 우연의 일치에 딱 맞게 쓴다고?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치? 근데 한번 뒷부분 보세요. These two problems. 이두 개의 문제는요. 뭐와 함께? The law of large numbers. 큰 수의 법칙. The theory of hidden variables. 숨은 변수 이론. And the law of truly large numbers. 진정 큰 수의 법칙과 함께 지금 당장은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날려버리시고. 자, 이두 개의 문제는 give us.
우리한테 준

된답니다, 이거 얘들아. 이두 개의 문제는 우리한테 뭘 주는가? 두 문제를 봤을 때, 23명밖에 안 되는데? 원숭이가 쓴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지. 근데 이두 문제가 우리한테 주는 것은 무엇인가? 중요합니다. A reasonable understanding. 합리적인 이해를 갖다가 준답니다.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무엇을? 왜? coincidences.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것이. happen, 일어나는데, far more frequently than we expect.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게끔 해준다. 그러니까, 글쓴이가 이두 문제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건 뭐라고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난다. 지금 요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그치? 결국, 23명밖에 안 되는데? 원숭이가 쓴다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거는 일어날 수 있다고. 다시 말해서, 이두 문제를 통해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것이 예상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것이라고요. 그치? 이겁니다. 게임 끝났어요. 이두 개의 문제가 우리한테 제공하는 이해, 요 내용 잘 잡으셨으면 되는 거고, 이 내용을 갖다가 뒤에서 또 뒷받침을 해줄 겁니다. 그치? 또 어떻게 뒷받침이 되고 있는가 살펴주시면 되겠어요. 자, 봅시다. This last law, 이 마지막 법칙이요. 아까 나열된 법칙 중에 마지막 법칙이 뭐였습니까? 진정 큰 수의 법칙이었죠, 그치? 자, 이 진정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It's a philosophical adage, 철학적인 격언이랍니다. 아, 뭔가 엄밀한 수학적인 정리라기보다는 철학적인 격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In a nutshell, 중요한 표현, in a nutshell, 간단히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이건 우리한테 말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If there is any likelihood, 어떤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즉,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야라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no matter how small, 그 가능성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it's bound to happen at some time. 이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뭐라고? 가능성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이것은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자, 표현 하나 짚을까요? Be bound to 부정사라고 해서 이거는 반드시 뭐뭐 할 수밖에 없다란 표현입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즉, 가능성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말도 안 돼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확률이 0이 아니라면 그건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연의 일치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It's not a theorem. 이것은 수학에서의 정리가 아니랍니다. 증명될 수 있는 수학에서의 정리는 아니랍니다. 결국 나는 사용하고 있잖아요. 어떤 구절? Bound to happen. 아까 나왔던 표현이지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글쎄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It's as ambiguous as any phrase can be. 그 어떤 구절만큼이나 ambiguous, 애매모호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수학적 정리라기보다는 철학적 격언에 가까운 것인데, 결국 확률이 0이 아니라면 그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다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애매모호하기는 하지만 it gives a sense of 빈칸. 이것은 빈칸이라는 sense, 느낌을 줍니다. 즉 무엇을 이해하게끔 해줍니까? 우연의 일치는 예상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내용을 갖다가 선택지에서 골라주면 되겠구나. 좋습니다. 가볼게요. 1번 갑니다. Why certain events seem unlikely? 특정 사건이 왜 일어날 것 같지 않은지. Unlikely는 가능성이 낮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이란 뜻인데,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이게 아니지, 그치? 2번 갈게요. Just how common coincidences are. 우연의 일치가 얼마나 흔한지. 어때? 우연의 일치가 얼마나 흔한지라고 하는 거는 우연의 일치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니 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갈게요. The limits to certain event probability. 특정 사건 가능성의 limit, 제한을 갖다가 보여줍니까? 아니죠. 4번 갈게요. What the randomness of chaos can provide. 혼돈의 무작위성이 제공할 수 있는 거, 혼돈의 무작위성 탈락이에요. 5번 갑니다. The extent of denial, 부정의 정도랍니다. And events being truly random, 어떤 사건이 진정 무작위적이 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부정의 정도, 무작위적, 부정의 정도 이런 얘기도 아니었으니까 답은 2번으로 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서 쓸 힌트는요.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하는 그 문장이 있었죠. 앞서 문제 두 개를 제시합니다. 생일 문제와 원숭이 문제를 갖다가 제시를 하는데 글쎄 이 문제가 뭔 내용이지? 잘 몰랐어. 근데 그 다음에 나왔던 문장. 우리한테 어떠한 이해를 제공을 하는가. 이 기브가 이끌었던 그 덩어리를 잘 잡는 것이 핵심이었다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일 문제와 원숭이 문제라는 고전적인 문제들과 진정 큰 수의 법칙 등을 통해 우연의 일치가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정말 얼마나 흔한지를 알게 해준다. 하지만은 이 문장의 앞부분에 있었던 그 문장과 뒤집히는 부분이었죠. 그치? Just how common coincidences are. 요 표현까지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다니.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놀라운 일 아니야? 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게 더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가 크면 클수록, 경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연의 일치는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 지금 우연의 일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글쓴이가 말하고 있는 것이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노래 플레이리스트에 노래가 천 곡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랜덤으로 재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제 들었던 노래가 오늘 또 나온 거야. 오늘 그 노래가 또 나왔어? 와,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지? 진짜 너무 놀랍다가 아니라 아예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그치? 우연의 일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입니다. 내가 영어 지문 속에서 일상 속에서 잘 마주했던 소재는 아니지만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한 실험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했기 때문에 그 실험의 내용, 그 결과를 잘 잡으셨어도 답 찾기는 정말 수월해졌을 겁니다. 실험의 결과, 연구 결과에 주목한다 기억해 주시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The phrase image scanning, 이미지 스캐닝이라고 하는 어구는 refers to, 일컫습니다. 이거 언제 쓰이는 표현이에요? 앞서 나온 개념의 정의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미지 스캐닝이 무엇인가? 일단 소재는 예인 거를 알았어. 자, 이미지 스캐닝은 무엇을 일컫느냐면 the cognitive processes, 인지적인 과정을 일컫는다라고 합니다. 하하. 이것은 작동을 하는데 어디에서 visual mental images, 시각적인 mental images는 심상이거든, 심상. 심상은 말 그대로 뭡니까? 마음 속에, 머릿속에 떠올린 이미지를 갖다가 심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머릿속에 떠올린 이미지에서 작동하는 인지적 과정을 가리키는데 언제 작동하는가 봤더니 그 사람의 그의 주의를 갖다가 이동을 시킬 때 작동을 한답니다. 어디에서? 그 상상된 물체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체를 갖다가 상상했어요. 그것을 시각적 심상이라고 부르는데 글쎄 그 물체에서 나의 주의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주의를 이리저리 옮기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지 스캐닝이라고 부른다고. 정의에 대해서 정리 한번 갈게요. 뭐에 관한 글? 이미지 스캐닝이에요. 자, 이미지 스캐닝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떠올린 다음에 그 이미지를 가로질러서 막 주의를 이동시키는 거, 주의를 옮기는 거, 그것을 이미지 스캐닝이라고 부르는구나. 좋습니다. The first image scanning paradigm, 최초의 이미지 스캐닝 패러다임은 설계가 되었는데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목적 중요하겠습니다. Investigate, 연구하기 위해서. The spatial properties of images, 그 이미지의 공간적 속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패러다임이 설계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무슨 얘기 나올까요? In the original experiment, 원래의 실험에서라고 하며 실험의 얘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살펴주면 되겠어? 이미지 스캐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공간적인 속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 공간적 속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내용을 잘 살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암기를 했습니다. Drawings of elongated objects, 길쭉한 물체의 그림을 갖다가 암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tower. 과 같은 이 길쭉한 물체의 그림을 갖다가 암기를 한 거예요. 공간적 속성에 대해 연구를 하려고 일부러 길쭉한 물체를 쓴 거는 같은데,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어지는 이 실험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표현들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뭐가 눈에 띕니까? They were then. 그런 다음에 요청을 받았고요. 다다음 주, lastly,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실험의 전개 과정을 잘 살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쵸? 가봅시다.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Visualize는 시각화하는 건데, 여기에서 시각화하는 거는 뭐겠니? 마음속에 그리는 거죠? 머릿속에 떠올리는 겁니다. 그치? 시각적인 심상을 갖다가 만들도록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쵸? 그 물체 중에 하나를 시각화하도록, 머릿속에 떠올리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하. 그런 다음에 또 어떠한 요청을 받았냐면, 집중하라고. One of its end. 한쪽 끝. 예를 들어서, the bottom of the tower. 탑의 밑부분에 집중하라고 요청을 받은 겁니다. 자, 지금 이러한 상황인 거야. 어떠한 그림을 암기를 했냐면, 탑. 탑을 아주 단순하게 하나 그려 봅시다. 자, 이러한 탑이 존재합니다. 이때 탑의 밑부분에 집중하라고 일단 요청을 받은 상황인 거예요. Lastly, 마지막으로. Participants, 참가자들은 Heard the name of a feature on the object. 그 물체 중에 feature는 특징이 되는 부분, 특정 요소를 가리키는 거니까 특정 요소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flag, 깃발이지 깃발. 깃발의 이름을 들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they had to look for it. look for는 찾는 거니까 그것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오케이. 지금 탑의 그림을 암기했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탑의 이미지를 지금 떠올린 겁니다. 그렸어요. 이때 밑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깃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깃발로 포커스를 옮기도록, 즉 깃발을 찾도록 요청을 받은 거지. 좋습니다. 자, 참가자들은요, were not instructed,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To scan their image, 그들의 이미지를 스캔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simply told to, 그저 뭐 하라고 들은 거냐면, focus on the original location, 원래 위치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청을 받은 거지. 뭐할 때까지 the probe was delivered. 자, 어려워하지 마세요. probe라고 하는 건 탐사어라고 해서 실험에서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자극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자, 처음에 그저 뭐 하라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원래 위치. 원래 위치 어디야? 여기. 밑부분이지. 여기에 포커스 하세요. 주의를 기울이세요. 뭐할 때까지? 탐사어, 즉 자극이 주어질 때까지 이때 자극 뭐겠습니까? A flag, 깃발이겠지, 깃발. 즉 깃발이라고 하는 말이 들릴 때까지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치? And then, 그러고 나서 to focus on, 어디에 주의를 기울여라? The named part or feature, 이름이 불려진 그 부분, 특정 요소, 즉 깃발로 주의를 옮겨라. 깃발을 찾아라. 라고 지금 들은 거예요. 그러한 상황인 거라고 그랬을 때 they pressed, 뭘 했습니까? 눌렀습니다. 결과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한 버튼 눌렀습니다. When they had focused on the name part, 이름이 불려진 그 부분, 즉 깃발의 주의를 기울였을 때한 버튼 눌렀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버튼을 누를 때는 언제였냐면, if they failed to find it, 그것을 찾는 걸 실패했을 때는 다른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뭐한 거니? 깃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그 깃발 깃발로 주의를 옮겨서 찾을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가? 지금 반응 시간을 측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하, 지금 요런 과.

과정을 통해서 반응 시간을 갖다가 측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치? 그런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The critical finding was that 이라고 하면서 중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지. 중요한 건 뭐라고 얘들아? 결과라고, 결과. 자, 지금 주의를 옮기세요. 깃발을 찾으세요. 라고 해놓고 찾았으면 버튼을 누르세요. 못 찾았으면 다른 버튼을 누르세요. 라고 했을 때 반응 시간을 측정을 했단 말이죠. 그때 finding, 결과갑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결과예요. 자, 중대한 결과는 무엇이냐면 response times increased linearly. 반응 시간이 선형적으로 증가했다. 이겁니다. 뭐함에 따라서? increasing distances.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원래 집중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에서 물체의 이름이 불려진 부분까지의 그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 시간 또한 역시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 시간도 선형적으로 증가를 했구나.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는 겁니까? 물체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반응 시간 또한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탑의 밑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가 창문을 찾으세요, 깃발을 찾으세요 라고 했을 때 깃발을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렸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The finding was taken as evidence. 그 결과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하, 어떠한 증거로서 받아들여졌냐면 distance. 거리라고 하는 것은 as traversed by image scanning, 이미지 스캐닝에 의해서 가로질러질 때에 뭐하다라고 하는 증거. 지금 거리를 주어로 하면서 동사구를 찾아야 하는 빈칸인 것이거든요. 자, 이미지 스캐닝에 의해서 지금 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살펴주시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미지 스캐닝의 과정이에요. 그치? 이미지 스캔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거리가 증가하면 반응 시간이 길어졌지. 즉, 머릿속으로 떠올린 이미지 속에서도 그 거리가 존재했던 거지. 머릿속에서도 그 이미지 내에서의 거리가 멀면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린 거지. 상상 속에서도 실제로 주의를 옮기는 데 시간이 걸렸던 거지. 즉, 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린 그 이미지 속에서도 존재했던 것이구나. 시각적 심상 속에서도 거리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되어 있구나. 요거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라고 하는 것은 1번 becomes more authentic in a virtual world. 가상 세계에서 더 진정성 있게 되었습니다. 더 진정성을 가졌다? 아니죠. 2번 갈게요. is computed. compute가 계산하는 거거든요. 계산이 되었는데 비공간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계산이 되었습니까? 아니, 지금 공간적 요소가 존재한다니까요. 그쵸? 이미지 스캐닝 과정을 통해 우리는 머릿속 이미지에도 공간적 속성이 존재한다. 거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를 알수 있었던 것이니까 비공간적이다 탈락입니다. 자, 3번 갈게요. 거리라고 하는 것은 is genuinely represented. 진정으로 나타납니다. in visual mental images. 시각적 심상 속에서 거리라고 하는 건 진짜 나타납니까? 거리라고 하는 것이 심상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먼 거리에 깃발을 찾는 데에는 반응 시간이 더 걸렸던 것이지, 그치? 좋아요. 4번 갈게요. 된답니다. 연속성이 결여된 비공간적인 형식이 됩니까? 탈락이고요. 5번 갈게요. Loses measurement precision. 측정의 정밀도를 잃어버린답니다. 정신적으로 뒤집혔을 때 거꾸로가 되면은 측정 정밀도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런 얘기도 아니었으니까 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좋아요. 자, 수인트 정리하면 어떻게 갑니까? 요거는 소재 자체는 어렵긴 했으나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고 연구가 상당한 도움을 줬는데 그중에서도 결과죠, 결과. 자, 연구 결과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Finding. 결과가 어떠 있는가, 요것을 찾는 것이 중점이었다. 핵심을 잡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이미지 스캐닝 실험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그린 물체를 바라볼 때그 안에 거리 정보를 실제 공간처럼 처리를 합니다. 공간적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죠. 즉, 심상 속에서 초점이 이동하는 거리와 반응 시간 사이에 선형적인 관계가 있었고, 이 심상 속에서도 거리가 멀면은 주의를 옮기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더라라는 연구였어요. 이 연구 결과는 이미지 스캐닝으로 가로질러질 때
거리가 시각적 신상의 실제로 표현

포함된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즉 머릿속으로 떠올린 이미지 속에서도 거리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하는구나. 자, 여러분도 한번 학교 운동장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학교 운동장을 그려보고 내가 학교 운동장의 입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체육관으로 주위로 옮겨보세요. 체육관. 지금 운동장에서 체육관 입구까지의 거리가 가까우면 금방 주위로 옮겼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매점까지 한번 주위로 옮겨볼까요? 만약 매점이 운동장 입구에서부터 거리가 멀다면 반응 시간은 더 걸렸을 거예요. 그치? 지금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떠올린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인 속성, 거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 표현이 되는구나. 를 알 수가 있으셨겠죠. 그치? 그 정도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재는 어려웠지만 우리가 접근하는 거는 괜찮았어요. 좋습니다. 자, 이강 함께 하셨습니다. 20초의 용기, 오늘도 남은 할 일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3강을 시작함에 있어서도 20초의 용기를 떠올려 보시면서 20초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몸을 움직여서 해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스윙트 인상적인 거 한 개 정리해 주시고요. 새롭게 배운 어휘 3개까지 게시판에 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강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3강도 문제 잘 풀어오시고요. 또 즐거운 마음으로 용기 내서 이 자리에서 또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헤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헤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헤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헤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선비정신을 엿볼 수 있는 장소는 서원입니다. 이곳은 논산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다는 중림서원입니다. 인조 4년에 율곡이이와 우계 성운을 기리고자 황산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졌던 이곳은 현종으로부터 중림이란 이름을 받아 사액서원이 됩니다. 이후 사계 김장생을 비롯해 조광조, 이황을 배양하며 수많은 학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예전엔 좁은 산길이었을 이 돌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정자가 나옵니다. 임리정은 예학을 발전시킨 학자 사계 김장생이 지은 정자입니다. 이때 그의 나이 79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율곡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노력했던 학자 김장생. 그는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며 그의 제자들은 학문으로 이름이 높았는데요. 그 가운데 우암 송시열도 있습니다. 임리정이 스승의 정자라면 마주보며 선 것은 제자 송시열이 지었다는 팔괘정입니다. 쌍둥이처럼 비슷한 모양을 한 정자는 스승의 뜻을 따르고 싶어했던 제자의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정자 뒤편 암벽에는 송시열이 새겼다고 전하는 글자가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스승과 제자의 정자는 나란히 금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59이라는 나이 차이도 사제 간 인연을 막지 못했던 것이겠죠. 죽을 때까지 선비 정신을 지킨 학자 김장생.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또 다른 장소로 향합니다.

0: 도남서원은 인조 12년 그의 제자들이 스승 김장생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서원입니다.
1: 1631년에 사계 김장생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선생님 돌아가시자 그 제자들이 선생님을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중림서원을 보고 그 예에 따라서 이 도남서원에 강당이나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0: 현종 원년에 도남이라는 현판을 받으면서 사액서원이 된 도남서원은 이후 김집, 송중길, 송시열 등을 추가로 배양하며 그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가치가 뛰어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0: 서원은 제사 공간과 강학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됐는데요. 가장 주목받는 건물은 유생들을 가르치던 강당인 응도당입니다. 단청을 입히지 않은 수수한 아름다움에 오랜 세월의 느낌이 더해져 빼어난 건축미를 자랑합니다.
1: 네, 우리 도남 서원의 응도당이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응도당은 막대지붕의 겹처마로 되어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건물이 우리나라 서원의 강당 중에서 제일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0: 그렇다면 실제로 선비들이 살던 곳은 어떨까요? 마지막 여정은 충청도 선비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고택으로 향합니다. 한옥의 기품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이곳은 조선 후기 대학자인 명제 윤중이 지었다고 하는 명제 고택입니다. 명제 윤중은 평생 벼슬길에 나가진 않았지만 얼굴 없는 재상으로 불릴 만큼 존경받던 학자입니다. 윤중은 아버지 윤선거의 벗인 송시열의 문화에 입문해 24년간 사제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주자에 대한 해석을 놓고 뜻을 달리한 윤유에 대한 송시열과 아버지 윤선거의 격렬한 토론, 그리고 아버지의 비문 때문에 스승과 갈라서게 되죠. 결국 송시열과 윤중은 이후 노론과 소론의 수장이 됩니다. 지난 역사를 뒤로하고 명제 고택은 여전히 자연 속에 어우러져 은은한 한옥의 기품을 풍기고 있습니다. 밖에선 자연이 고택을 품은 듯, 안에선 고택이 자연을 품은 듯,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명제 고택. 그 모습은 예를 다하는 선비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충청도 선비의 예와 강직한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있게 배우는 영문법 기초 Grammar Inside의 김승규입니다. 아주 유명한 가수죠. John Lennon의 노래 Beautiful Boy의 가사 중에 한 부분을 보면요, 존 레논이 생각하는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문장 바로 이겁니다. Life is what happens to you when you're busy making other plans. 한 번 더 읽어볼까요? Life is what happens to you when you're busy making other plans. 참고로 이 노래 가사가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이곳저곳에서 많이 인용되곤 하거든요. 어떤 의미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문구에 공감하는 것일까요?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보고자 하는 부분은요, 바로 여기입니다. You're busy making other plans. You're busy making other plans. 굉장히나 유용한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동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busy를 적어 주세요.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그냥 바쁘다라는 뜻이 되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 비동사 플러스 busy 다음에 동사 ing 형태를 적어주시면요, 이것 하느라 바쁘다라는 의미의 표현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아, 나 뭐 하느라 바빴어. 나

뭐 하느라 바쁠 것 같아. 이럴 때 활용하기에 아주 좋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저처럼 영어 문법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조금 이렇게 분석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허허, 선생님, 그럼 여기에 있는 저 동사 ing가 뭐 동명사도 될수 있고 현재 분사도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둘 중에 뭔가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질문의 답이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 예문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는 이 예문부터 같이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ane is busy talking to some investors. Jane is busy talking to some investors. Jane is busy. 제인이 바쁜 거죠. 그리고 뒤에 ing 적혀 있잖아요. 이거 하느라 바쁜 거예요. 뭐 하느라 바쁜 겁니까? Talking to some investors. 몇몇의 투자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느라 제인이 바쁘다라는 뜻이 완성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 busy와 talking 사이에, 지금 이 맥락에서는 말이죠. 지금 이 맥락에서는 전치사 with가 생략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be busy ing가 워낙 관용적으로 많이 쓰여서 그렇지, 정말 하나하나 우리가 다 따져보자면, 아, 여기에 with 정도 생략된 거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지금 여기 사용된 ing, talking은요, 동명사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 다음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Our waiter was busy serving another table. 자, 같이 읽고 계시죠?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Our waiter was busy serving another table. 우리 웨이터가 바빴다는 거예요. Was busy. 뭐 하느라 근데 바빴습니까? Serving another table. 또 다른 테이블 그 서빙을 하면서. 서빙을 하느라. 그러니까 다른 테이블 가서 뭐 이렇게 음식도 주고 주문도 받고 그러느라 우리 웨이터가 바빴다라는 뜻이 되는 거볼 수가 있죠. 먼저는 was busy serving.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을 해서 아, 뭐뭐 하느라 바빴다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봐주시는 거. 이게 핵심이겠지만, 아, 여기서 그럼 serving은 또 아까처럼 동명사일까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자, 이 경우에는 조금 창의력을 발휘해서, 뭐, 요런 게, while he was. 이런 게뭐 이렇게 생략됐다고도 볼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serving 이제 현재 분사가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오늘의 패턴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be busy ing 이 ing가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를 따지는 게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두 개의 예문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원어민들도 이건 이거야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다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혼용돼서 사용되는 거구나라는 생각해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be busy ing가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그 뜻이라는 거. 여기에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면요. 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Life is what happens to you when you're busy making other plans 라고 쓰여 있죠. 해석을 해 보면 life 인생이란 건 말이죠. is, 인 거예요. 뭐인 겁니까? What happens to you?

당신에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조금 이렇게 보면 인생이란 건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When you're busy. 당신이 바쁠 때, 뭐 하느라 바쁠 때, making other plans. 다른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느라고. 다른 계획들을 짜느라 당신이 한창 바쁠 때, 그때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게 인생입니다라는 뜻으로서 결국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우리가 매일마다 예상치 못하게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인생인 거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런 목표들을 이뤄내야지. 막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라도 실제로 인생이라는 거 돌아보니까 내가 세우는 계획과 상관없이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는 일들, 그것들을 겪으면서 내가 갖게 되는 경험들, 그런 게 인생이더라라는 존 레논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이거 굉장히 철학적이죠? 자, 이거 생각을 해보시면서 함께 문장 만드는 연습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시험 공부를 하느라 바빠서 당신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 물론, 전화를 받기 싫어서 그냥 말하는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우리가 이런 문장 만들 만한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집중해 볼게요. 어떻게 문장 시작하면 될까요? 먼저는, 나는 당신의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 볼게요. 나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니까, I couldn't. 그렇죠? 나는 할 수가 없었어요. 뭘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의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죠. 참고로 여기서 뭐 받다, 다른 동사 쓰지 마시고요. 응답하다라는 의미의 answer 써서 I couldn't answer your call. I couldn't answer your call 이라고 말을 해주시면 되고요. 왜 근데 그렇게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바빴기 때문인 거잖아요. Because I was busy. 그리고 여기가 핵심이죠. 뭐 하느라 바빴던 거예요? Studying for the exam.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느라. 즉, 시험 공부하느라 바빠서 그래서 전화 못 받았습니다. 문장이 완성되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couldn't answer your call because I was busy studying for the exam. 좋아요. 조금 길이가 있는 그런 문장이었고요. 자, 이 문장은 어떤가요? 이번 주말에 나는 이사를 하기 위해 준비하느라 바쁠 거예요. 이번 주말에.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자, 나는 바쁠 거예요. 이거부터 말을 하고 가는 겁니다. 나는 바쁠 거예요. I'll be busy. I'll be busy. 뭐 하느라 바쁜 거예요? 준비하느라. Getting ready. Getting ready. 뭐 하는 걸 근데 준비하는 거죠? 이사하는 거. 이사하다 그냥 동사 move 써주면 되거든요. To move. To move 써서 문장이 완성이 됐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is weekend, I'll be busy getting ready to move. 자, 이렇게 해서 연습 문장 두개 완성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문장 굉장히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문장이었어요. 꼭 복습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김승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soon.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네, 아까 전에 제가 make sure your hips and knees are evened out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evened out, to even out 시 무언가의 균형을 맞추거나 아니면 반듯하게 다듬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 주름을 펴다라는 그런 뜻도 되고요. 그런데 아까 그 후에 제가 if you don't, the jealous knee might try to get even with the other one. Who knows? 이렇게 얘기했죠. To get even with. To get even with는 to even out과는 완전히 다른 뜻을 가졌는데 맞먹으려고 하다, 맞먹다 또는 복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to even out이랑 to get even out 절대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 대화문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대화문 한번 볼게요.
1: It's been so long. How have you been? I had both good times and bad times, but now they're pretty much evened out. Yes, there are always ups and downs to everything. That's absolutely true.
0: 네, 대화문 잘 보셨죠? 이제 천천히 풀이 좀 해볼게요. 이랬어요. It's been so long. 정말 오래됐다, 못 본 지 오래됐다라는 뜻이죠. How have you been?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랬더니
1: I had both good times and bad times, but now they're pretty much evened out.
0: 이랬어요. I had both good times and bad times. 좋은 시간들도 있었고 나쁜 시간들도 있었고 but now, 그렇지만 지금은 they're pretty much, 뭐, 웬만큼 이런 뜻이죠. Evened out. 그 균형이 조금 맞춰진 것 같아.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뭐 비슷비슷했대요. 그랬더니 yes, there are always ups and downs to everything.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Yes, there are always, 항상 있대요. 뭐가? Ups and downs. 장점, 단점이란 뜻도 있고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to everything, 모든 것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장단점도 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that's absolutely true. 그래요. 예, 사실이래요. 근데 absolutely true. 완전 사실이래요. 그렇죠. 첫 번째 대화 봤는데요. 두 번째 대화 이제 보도록 할게요.
1: I am so mad because of him. Why? I just found out he's been taking food from me. Maybe I should take his food too. It's not healthy to do bad things just to get even with someone.
0: 네, 두 번째 대화문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천천히 풀이해 볼 건데요.
1: I am so mad because of him.
0: 이렇게 시작해요. I am so mad. 나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났어. 왜? Because of him. 그 사람 때문에, 그 때문에 화가 났대요. Why? 왜?
1: I just found out.
0: 방금 알아차렸대요. 아니면 방금 알았대요. 사실을.
1: He's been taking food from me.
0: 그가 여태까지 나의 음식을 가져가고 있었대요.
1: Maybe I should take his food too.
0: 나도 확 그 사람 음식을 나도 가져 버릴까 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1: it's not healthy to do bad things.
0: 건강하지 못하대요. 나쁜 일을 하는 건.
1: Just to get even with someone.
0: 여기 우리의 표현, 두 번째 표현 나왔죠? 오로지 누군가와 맞먹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해.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우리 두 대화문을 통해서 to even out 그리고 to get even with 둘 다 살펴봤습니다. 대화문 자주자주 읽어주시고 귀에 익히셔야 완전 내 거가 되니까 자주자주 보고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2: We did it! Yay! We did the easy pose and we got to learn how to do the yoga breath, the pranayama breath, right? So difficult. But it was easy, right? Next time, we will start out with some more stretches. We're going to start off with stretches.

stretching out our neck. So stay with me, all right? 네, 우리 오늘 기본 가부좌 자세하고 요가의 호흡법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목 스트레칭으로 시작해서 조금 더 많은 스트레칭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영어 표현은 to even out, 그리고 to get even with 두 개의 차이점 같이 해봤어요. 이제 차이점 확실히 아시겠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내일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okay? Which is tomorrow. So soon. Alright, bye!

0: Hi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외식분야원. 我是 Kim. Go. Let's s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I'm your good buddy, Gina Kim. 여러분,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진행자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 장소를 한번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It is a quite romantic port with beautiful sound and amazing nature. Totora is a kind of reed that grows by rooting on the bottom of the lake. As I'm into Totora, the boat arrives to the artificial island made of reed.
0: 네, 여러분 잘 캐치하셨어요? 갈대로 만들어진 작은 섬, Totora, 맞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a kind of reed. 갈대의 일종,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made of reed.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네, 발음 연습하시라고요. 갈대로 만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쉽게 캐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장 속에서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Totora is a kind of reed that grows by rooting on the bottom of the lake. Totora is a kind of reed that grows by rooting on the bottom of the lake. 2. As I'm into Totora, the boat arrives to the artificial island made of reed. As I'm into Totora, the boat arrives to the artificial island made of reed.
0: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이제 내용 파악합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otora is a kind of reed that grows by rooting on the bottom of the lake. 자, 이 토토라는요, 호수 바닥에서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 갈대의 일종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보죠. As I'm into Totora, the boat arrives to the artificial island made of reed. 제가 토토라에 들어가자 이 배는요 갈대로 만들어진 인공섬에 도착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artificial 앞에 더는 D로 발음하셔야 되죠.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 문장 속에서 이렇게 우리 귀에 들렸고요.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전체 대화문 다시 한번 들어보실 텐데 이야기죠? 네. 자막과 함께 틀린 부분, 안 들린 부분 확인하면서 들어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1: It is a quite romantic port with beautiful sound and amazing nature. Totora is a kind of reed that grows by rooting on the bottom of the lake. As I'm into Totora, the boat arrives to the artificial island made of reed.
0: Okay,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a kind of reed. 또박또박 발음하면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발음하면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내용을 뽑아보세요. 뭘까요? There you go. Kind of read에요. 어하고 of는 that belongs to function word, 기능어죠. 문법적인 역할만 합니다. 즉, 말할 때 강세를 주는 부분이 아닌지라 kind of read, 이렇게 강세 가는 부분에 힘을 주게 되면 억양 자체가 a kind of read, 이렇게 올라가면서 억양을 느끼면서 발음할 수 있겠죠. A kind of read. 이때 전치사 of라는 소리 뒤에 v음 소리가 뒤에 나오는 r 라는 자음을 만났을 땐 V의 사운드 자체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들려지는 소리는 a kind of read 이렇게 들리게 되고요. 앞부분도 보시면 kind의 D 사운드와 a 역시 자음 모음의 소리로 만나죠. 연음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은 사운드, D 사운드 같이 붙어 있을 때 D 사운드가 아주 미약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를 a kind of read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고 a kind of read 이렇게 들리고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연습해 볼게요. Go listening 1. A kind of read. Okay. Go listening 2. A kind of read. A kind of read. All right, Google listening 3, a kind of read. 그렇게 하시면 돼요. All right, thank you for sharing the sentence as well. The Torah is a kind of reed that grows by rooting on the bottom of the lake. One more time. The Torah is a kind of reed that grows by rooting on the bottom of the lake.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made of reed. 어부를 지은 made와 reed가 내용어죠. made의 the sound 자체가 모음 사이에 껴있어요. flap 현상에 의해서 made, made. 연결하면서 made up, made up, made up read 이런 식으로 발음하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전치사 of 뒤에 역시 r 사운드 자음의 소리가 왔기 때문에 v 사운드가 약화되어져서 연결해서 들리게 되고 발음하게 되면 made up read 하시면 되겠죠. Google listening 1, made up read. Alright, Google listening 2, made up read. 되시죠? Google listening 3, made up read. Good job.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As I'm in Totora, the boat arrives to the artificial island made of reed. One more time. As I'm in Totora, the boat arrives to the artificial island made of reed. Great job.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캐치해 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Totora is a kind of reed that grows by rooting on the bottom of the lake. Totora is a kind of reed that grows by rooting on the bottom of the lake. 2. As I'm into Totora, the boat arrives to the artificial island made of reed. As I'm into Totora, the boat arrives to the artificial island made of reed.
0: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It is a blank romantic port. 자, 어떠한 항구예요? 아주 로맨틱한 그런 항구인데 with beautiful sound and amazing nature 라고 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quite, 꽤라는 뜻 아시잖아요? Totora is a kind of blank that grows by something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네, 연습하셨던 read. 이 단어는요, 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사 읽다라는 read 역시 똑같은 발음으로 들리고 발음한다라는 거 같이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Totora는요, 일종의 갈대인데요. 근데 그 갈대는 that grows by blank 했습니다. 어디서 자랄까요? Rooting on the bottom of the lake. 그 호수의 바닥에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 갈대 일종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자, As I'm into Totora, 제가 Totora에 들어가자 The boat arrives to the blank island made of reed 라고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 artificial 하게 되면 인의, 인위적으로 뭐 인조의 이런 의미죠. 인공섬, 즉 갈대로 만들어진 인공섬에 보트가 도착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100% 도전해 보시고요. Let's give it a shot.
1: It is a quite romantic port. With beautiful sound and amazing nature. Totora is a kind of reed that grows by rooting on the bottom of the lake. As I'm into Totora, the boat arrives to the artificial island made of reed.
0: Story today. Hope you guys understood by now. Please don't forget to review. I'll see you guys next time for sure. Bye-bye.

0: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Thank you for joining me today. And 안녕하세요, everyone. Yes, it's time for 출근 영어. A little bit of business English. But 우리가 business English 하면은 왠지 어렵고 딱딱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Not here. Absolutely not. We are going to learn natural English that most native speakers use in the office. So I'm excited to introduce our main dialogue for the day. Let's check it out. Let's take a look.
1: 이것 좀 수정해 주시겠어요? 숫자가 좀 틀렸어요.
0: Can you revise this, please?
1: Beep. 숫자가 좀 틀렸어요.
0: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1: 그럼요.
0: No problem.
1: 기꺼이 그러죠.
0: I'll be happy to.
1: 정말 고마워요. 모든 것이 정확해야 해요.
0: I appreciate it. Everything must be accurate. Alrighty, let's take a look at the entire dialogue. Okay, so
1: 뭔가 수정을 해야 되고 작성을 했는데 you need to change a few things.
0: 당연하죠. 처음부터 어떻게? You can't get everything right at the first time. So let's take a look at this dialogue. Can you revise this, please? Can you revise this, please?
1: 이거 좀 수정해 주시겠어요?
0: Okay, revise는 수정이죠. 그래서 특히 학생이던 아니면 직원이던 when you're at work or at school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Revise 이거는 동사로 쓰이고 revision은 명사죠. Revision. Alright, so revise this please. 그러면은
1: 숫자가 좀 틀렸어요.
0: Okay, so 여기서 틀렸어요. 그러면 something is wrong. There is a problem with the numbers. 이렇게 생각하죠? Okay, let's see what we have. The numbers are a little off. The numbers are a little off. Now, 출근 영어, we like to keep it very real.
1: 이건 정말 real English예요.
0: 그래서 the numbers는 숫자죠. Are a little off. Off? Turn on, turn off? 이거 뭐예요? Okay, so this word actually means not correct.
1: 뭔가 틀렸고 뭔가 이상하다. 그럴 때 off를 씁니다.
0: 네, 아마 처음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This may be the first time. But this is also one way that we use it. Oh, something's wrong. Something's a little off. The number is off.
1: 이게 뭔가 틀렸고 이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0: Okay, so no problem. I'll be happy to. No problem. I'll be happy to. 자, no problem 아시죠?
1: 그럼요,
0: sure 그런 거죠. I'll be happy to
1: 기꺼이 그러죠.
0: 이래서 그래서 원어민들은 they always 그냥 yes, okay 여기로 끝나지 않고 sure 아주 기분 좋게 I'll be happy to 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I appreciate it. 예, yeah, 이게는 뭐 thank you 하고 비슷한 거죠. Everything must be accurate. I appreciate it. Everything must be accurate.
1: 정말 고마워요.
0: I appreciate it. Thank you. I appreciate it. Pretty much the same thing.
1: 모든 것이 정확해야 해요.
0: So 정확하다 is accurate. So everything must be accurate.
1: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틀리면은 안 되죠.
0: It has to be

Very Tonkada. Accurate. Good.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Okay, so the first one is revise, okay? And this is a very common word that we use. 수정하다, 이런 말이에요. Change보다는 revise를 쓰죠. All right, we have to revise the proposal. We have to revise the proposal. So, 제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So, we have to change the proposal라는 거는 좀 뭔가 완전히 바꾸는 거고, revise는 조금씩 수정을 하는 거죠. All right, next one. This part of the contract needs to be revised. This part of the contract needs to be revised. 자, 계약의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합니다. So, 다뭐 바꾸는 것도 아니고 다 수정하는 게 아니라 요 부분만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So, we need to revise this. We need to revise this part. Or, we need to revise the whole thing. 그러면 거의 change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revise는 부분적으로 좀 이런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Alright, next. Off. This is really great. Off, right? Turn on, turn off. No. Off는 뭔가 이상하다, 좀 틀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business, 출근 영어, 이 사무실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예요. Okay. The annual statistics seem off to me. The annual statistics seem off to me. 자, 연간 통계가 저에게는 뭔가 이상해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하다, 뭔가 안 맞다, 뭔가 좀 이게 좀 틀린 것 같다, 이럴 때 off를 씁니다. It seems off to me. 뭔가 이상하다, 뭔가 좀 틀린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네, 그런 뜻이죠. Next one. Can you check those facts? Can you check those facts? It seems off. It seems off. 자, 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뭔가 이상해요. Okay, so, can you check those things? 항상 off라는 거는 뭔가 유감이에요. 조금, 아,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뭔가가 중요한 거죠. So, it's not that it's wrong, but it seems not right. Okay? So, it seems off. 그래서 사람도, 아, she seems a little off today. 그러면은 뭔가 좀 오늘 이상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Alright, great. Let's now move on to shadowing. All right, everyone, it's time for shadowing. All right, so let's practice out loud the whole dialogue. Here we go. Can you revise this, please? The numbers are a little off. No problem. I'll be happy to. I appreciate it. Everything must be accurate. Okay, 자, a little off 할 때 그냥 흘러갑니다. A little off. A little off. 네, 이렇게.

I appreciate it. Everything must be accurate. Okay. 자, no problem 할 때 감정 있게 no problem. 네, of course. Okay. Let's take a little quiz. 이것 좀 수정해 주시겠어요? 숫자가 좀 틀렸어요. 그럼요. 기꺼이 그러죠. 정말 고마워요. 모든 것이 정확해야 해요. 엑셀런트 잡, 에브리원. All right, so we learned two very important words, okay? Revise and off. 네, 아주 간단하죠? It's something that we use in the office, in business, all the time. Revise this, revise that, 수정하다. If something is off, 뭔가 느낌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해요. 뭔가 틀린 것 같아요. All right, so if you say like, oh, Kristen, if Kristen is like this, you know, oh, Kristen seems a little off.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All right, thank you so much for hanging out, and please join me again soon. Bye-bye. By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Smart versus clever. Smart versus clever. Yes, 오늘 비교할 두 단어들입니다. Smart 그리고 clever.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smart로 들어가 볼게요. 네, 똑똑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우리나라 말로는 스마트, 뭐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도 쓰잖아요. 근데 발음은 이름절로 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할 때는. 그래서 스마트 이렇게 하면 R 발음이 완전 생략됐잖아요. 여기서는 R 발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smart. 오케이? 여기서는 R 발음을 당기면서 힘을 주셔야 돼요. 이거는 마트 할 때도 mart. mart. 여기서는 smart. smart. Very good. 오케이. smart. 똑똑한이라는 뜻을 가졌죠. 오케이. 그리고 뭔가 머리가 좋은 사람은 oh, he's smart, she's smart 이렇게 말하죠. 오케이. Someone who's very quick, whom someone who thinks about things in different ways, someone who just thinks of solutions and is good up here.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What a smart boy. He's smart and charming. Smart, 똑똑한, smart.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그 어린 소녀는 매우 똑똑해.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그래서 smart 같은 경우는 똑똑한이라는 뜻으로 가장 일반적인 단어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그 다음에 정말 똑똑한 소년이구나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할 수 있습니다. 원어민들은 what? 뭐뭐 이렇게 말할 때는 감탄사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What a smart boy! What a smart boy.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smart 같은 경우는 book smart 그리고 street smart라고 합니다. Book smart는 뭔가 공부 같은 거 되게 잘하고 street smart는 예를 들어서 되게 사람들하고도 말도 잘하고 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좀 머리가 빠른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street smar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smart는 되게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e's smart and charming. 그는 똑똑하고 매력적이야. 최근에 소개팅을 했는데 he's smart and charming. 오케이.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He's smart and charming. He's smart and charming. smart 이해 잘 하셨죠? 자, 다음으로 clever로 넘어갈게요. 네, clever.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리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발음은요, 여기서 cle, 그 다음에 v 발음으로 ver. 여기서는 v 발음, ver. 이렇게 윗니, 밑에 입술, ver. 그 다음에 r로 마무리 하셔야 돼요. clever. Okay. smart와 어떻게 다를까요? 네. 기발하고 동창적인 사람을 clever라고도 자주 말합니다. 그리고 나쁘게 좀 말하면 좀 부정적으로 영악한 약삭빠른 이런 뜻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도 clever. Oh, he's a little too clever. 뭐 이런 식으로 too, T-O-O, 너무 그렇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Okay, 참고하세요.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s a very clever cat. He's clever and very resourceful. The boy is too clever for his own good. Clever, 영리한, clever. 첫 번째 문장 볼게요. She's a very clever cat. 그녀는 매우 영리한 고양이야. 되게 똑똑하고 영리한 고양이. She's a very clever cat. 머리를 잘 쓰는 고양이겠죠? 두 번째는요. He's clever. 그는 영리하고 and very resourceful. 아주 수단이 좋아. He's clever and very resourceful. He's clever and very resourceful.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boy is too clever. 자, 좀 전에 too clever라고 하면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For his own good. 그래서 그 소녀는 너무 영리해서 자기 자신에게 해가 돼. 이런 말입니다. The boy is too clever for his own good. 네, 문장 좀 길지만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e boy is too clever for his own good. The boy is too clever for his own good. 네, 정리해 드릴게요. smart, 가장 일반적인 뜻으로 똑똑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smart, okay? 발음 잘 해주셔야 돼요, R 발음. 그리고 clever 같은 경우는 영리함. 오케이. 그리고 뭔가 좀 부정적으로도 머리를 좀 굴리는 사람. He's too clever. 근데 보통 too가 들어갑니다. Too clever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The young girl is very smart. She's a very clever cat. She's a very clever cat. She's a very clever cat. She's a very clever cat. She's a very clever cat.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Good job, everyone.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You can find them all on our website at www.ebse.co.kr. And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All right, everyone.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과 주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단어 정리를 하고 영장 연습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 거래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좀 아주 적극적으로 또 하는 시대가 됐고,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외국 주식에도 투자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시장 전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때 이걸 영어로 좀 한다면 어떤 단어들이 좀 있어야 되고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주식 관련된 이야기들을 영어로 잘 바꾸는 것들이 될까요? 자, 소주제를 좀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말들입니다. 그렇죠?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주가가 좀 오르고 내리는 이런 이야기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급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학, 서학, 개미. 뭐 정확하게 이걸 부르는 영어 많은 단어는 없겠죠? 동학, 서학 이런 말에 정확한 영어 대응은 없겠지만 개인 투자자의 어떤 성향을 부르는 그런 말들이 월가라든가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좀 찾아가지고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과 손실 얘기 당연히 해야겠죠.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인 것 같고요. 공매도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상황과 외국 같은 경우 이제 공매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공매도를 영어로 또 설명을 하는 이야기도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식시장 전반에 관련된 핵심 단어들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단어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 영어로 뭐라 합니까? 주식. 주식 영어로 뭐라 할까요? stock이라고 하죠. stock, 물론 share라고도 합니다. 한 주를 share라고도 하죠. 일단 주식시장은 stock market. 영어에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지면 힘을 앞에 주게 돼 있죠. 그래서 stock market, stock market 이렇게 강조해 주시고요. 들어보세요.
1: stock market, stock market.
0: 맞습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에 이제 한 주식의 가격, 주가, 요거는 price라는 단어를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price를 붙이면 되겠죠? stock price, 요게 주가입니다. 그죠? stock price. 그 다음에 요 주식을 stock이라고도 하지만 share라고 돼요. 선생님, 저거 나누다라고 하는 뭐 공유하다 이런 동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동사도 되죠. share, 나누다, 공유하다, share, 그죠? 근데 share price, 명사로 share 하면 이게 또 주식이란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share price도 주가란 뜻입니다. 요 두 가지 들어볼게요.
1: stock price, stock price, share price, share price.
0: 오케이. 하나씩 정리가 되시죠? 그 다음에 주주는 뭐라고 합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렇죠? 뭐 대주주도 있을 수 있고요. 소액 주주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주주, 영어로 share holder라고 합니다. holder는 쥐고 있는 거죠.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그 회사의 주주예요. 그러면 you are a shareholder. shareholder. 마찬가지로 한 단어지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으니까 힘은 앞에다 줍니다. shareholder. 들어보세요.
1: shareholder. shareholder.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영작 하나 해볼까요? 이 단어를 갖고. 주주들은 일부 주식의 경우 배당금을 받는다. 요 배당금이란 단어도 주식 관련해서 참 자주 듣게 되는 말인데 모든 주식이 다 그렇지 않지만 일부 주식은 분기별로 배당금이 나옵니다. 배당금. 그렇죠? 회사가 그 기업이 배당금을 이제 그 이렇게 주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 실적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겠죠? 주주는 아까 shareholder였었고 일부 주식의 경우는 배당금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dividend라고 하거든요. 이건 참고로 좀 알아둘까요? shareholders get dividends. dividends. dividends. 읽어보세요. dividends, 배당금, S 붙였습니다. from some stocks, 다는 아니죠. 일부 주식의 경우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이 있고 아닌 주식도 있고 그래서 shareholders get dividends from some stocks, 일부 주식에서는 받는다. 들어보세요.
1: shareholders get dividends from some stocks. shareholders get dividends from some stocks.

0: 자, 그러면 주식 이제 매매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주식을 팔고 사고 그죠? 한꺼번에 막 사람들이 막 다툼에 막다 한꺼번에 파는 그런 현상들도 부르는 단어들이 있고, 시가총액 즉 주식 개수하고 현재 주가를 곱해서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현재 나오잖아요. 그걸 또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시총이라고 하죠. 자, 매매는 일단은 팔고 사는 얘기를 할때 여러분 buy stocks 그죠? buy stocks. sell stocks. 이건 되게 쉽죠. 그죠? 이게 주식을 사면 you buy stocks and then you sell stocks. 자, 이걸 사고 파는 걸또 trade라고 그래요. You can also trade stocks. 그건 사고 파는 거고, 일단은 매매와 매도 얘기할 때 buy versus sell. 간단합니다. 들어보세요.
1: Buy stocks, buy stocks, sell stocks, sell stocks.
0: 이건 참고로만 알아둘게요. sell에다가 off 붙여서 앞에 강세 주잖아요. 명사로 투매란 얘기예요. sell off. sell off. 자, 어떤 주가가 막 폭락하는 그런 장이 가끔 보입니다. 이게 왜냐면 어떤 악재로 인해서 그 기존 주주들이 막다 팔아요. 그러면 주가가 엄청 떨어지겠죠? 그런 걸 sell off라고 합니다. 종종 경제 기사에 나옵니다. 주식시장 보다 보면 들어보세요.
1: Sell off. Sell off.
0: 오케이, 하나 더. 시가총액은 뭐 들어보신 분 있을 텐데 market capitalization. Market capitalization. 이게 기니까 줄여서 market cap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그 기업의 전체 기업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Market cap이라고도 하고 market capitalization이라고도 합니다. 들어볼게요.
1: Market capitalization. Market capitalization. Market cap. Market cap.
0: 이거 해볼까요? 월가에서 다섯 번째로 규모가 큰 그런 기업이다. 그죠? 그러면 시가총액이라는 말을 영어로 써야 될것 같고, 주어로 the market cap of the company is the fifth largest in Wall Street. 그러면 월가를 Wall Street, 월가에서를 in 합니다. In Wall Street 하면 월가 전체에서 다섯 번째로 크다. Fifth largest 뭐가? Market cap이 그죠? The market cap of the company 시가총액이 is the fifth largest in Wall Street. 이런 문장 아주 자주 접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뀌겠죠? 서수가 들어오세요.
1: The market cap of the company is the fifth largest in Wall Street. The market cap of the company is the fifth largest in Wall Street.
0: 상승하다, 그 다음에 하락하다. 요 표현들이 참 많은데, 올라가다, 내려가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상승하다는 되게 쉬워요. Rise, climb, go up. 자, 다 씁니다. 이런 거 두루두루 쓰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1: Rise, rise, climb, climb, go up, go up.
0: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상승하다라는 얘기고, 갑자기 올라갈 때 쓰는 표현들 또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몇 가지만 골라본 겁니다. 정말 몇십 가지가 있는데요. Skyrocket 하면 수직 상승. 이거 soar 이것도 폭등, 급등할 때 쓰는 말입니다. 참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들어볼게요.
1: Skyrocket, skyrocket, soar, soar.
0: 오케이. 딱 다섯 개만 일단. 그죠? 반대 친구들. 내려가다 갈게요. 내려가다. fall, drop, go down. 쉽죠? 자, 간단한 거 먼저 들어보세요.
1: Fall, fall, drop, drop, go down. Go down.
0: 이 중에 하나를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갑자기 내려가 막 폭락하고 가파르게 떨어지다 이런 거 plunge 굉장히 많이 쓰고요. plunge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drop sharply 이것도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다 폭락을 말할 때 쓰는 단어 두개 정도만 알아두면 딱 좋습니다. plunge or drop sharply 들어보세요.
1: plunge, plunge, drop sharply, drop sharply.
0: 이런 동사들, 상승 동사들, 하락 동사들, 이런 주식시장 할때 알아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의 제일 중요한 얘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거니까. 문장 영작해 볼까요? 그 회사 주가는 지난 1년간 폭등했다. 지난 1년간 우상향이라고 하죠? 계속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러면 the company saw its stocks. 자, 그 회사는 자사 주식이 급등하는 걸 봤다. 뭐 이런 식의 영작을 많이 합니다. 영어권에서는 경제 기사에 많이 나와요. The company saw its stocks soar over the past year. 지난 1년에 걸쳐서 soar 아까 배웠죠? 폭등. 그죠? 지난 1년간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하는 경험을 했다. 뭐 이런 겁니다. 들어보세요.
1: The company saw its stocks soar over the past year. The company saw its stocks soar over the past year.
0: stop 해도 되고 stop price 해도 되고 주가니까.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써야 되는 단어를 몇개 정리해봤는데요. 주주, shareholder 들어볼게요.
1: Shareholder, shareholder.
0: 시가총액 market capitalization or market cap 들어볼게요.
1: Market capitalization, Market capitalization. Market cap. Market cap.
0: 자, 많은 동사를 했지만 폭등 수직 상승에서 쓰는 동사 중에 하나가 soar. 하나만 일단 soar 들어볼게요.
1: Soar. Soar.
0: 일단 주식시장에 가장 필요한 단어부터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점점 이제 투자자,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좀 세분화해서 하나씩 소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놓치셨거나 예전 방송 복습 원하시면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는데, 들어오실 때 EBS 천사 참여 코드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 직접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표현은요. 제가 뭘 좀 써도 돼요? 라고 상대방에게 한번 부탁이나 허락이나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뭘 좀 써도 되나요? 라는 핵심 패턴은요. 바로 Can I use? 하고 나서 동사를 Can I use? 하고 나서 여러분이 쓰고 싶은 물건을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 물건을 좀 사용해도 될까요? 써도 될까요? 라는 허락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표현으로 이거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그 펜 좀 써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Can I use? 하고 나서 물건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패턴이 또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일단 먼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바로 can이라는 조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I can 동사로 얘기를 하면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거를 질문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는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동사 자리에 오늘 써도 되나요? 라고 허락을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Can I use? 하고 나서 물건을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그쵸? 그 물건을 제가 좀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구할 수가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자리에 다양하게 여러분이 쓰고 싶은 물건들을 얘기를 해서 제가 어떤 그 물건 좀 써도 될까요? 라는 허락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Can I use? 하고 나서는 물건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제가 그 펜 좀 써도 될까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그 펜이라는 거는 더 펜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n I use the pe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쵸? 제가 그 펜 좀 써도 될까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Can I use the pen? 한 번만 더. 시작! Can I use the pe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펜 좀 사용 좀 해도 될까요? 써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요. 제가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화장실을 얘기를 할 때는 대개 restroom, bathroom이 있는데요. 대개 그거를 둘 다 통용해서 많이들 쓰지만 bathroom은 대개 집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를 하고 restroom은 대개 공용 화장실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bathroom으로 크게 여러분이 다 얘기를 하는 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좀 써도 돼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Can I use the bathroom? 혹은 your bathroom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쵸? 여러분이 이제 주인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Can I use your bathroom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Can I use your bathroom? 한 번만 더. 시작! Can I use your bathroom? 이라고 얘기를 해서 화장실 좀 써.

0: 먹어도 될까요? 라는 이제 허락도 한번 구해봤습니다. 어떻게요? 그쵸? 바로 Can I use your bathroom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문장으로 와이파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이파이 좀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와이파이는 정말로 와이파이죠. 그래서 Can I use your Wi-Fi?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쵸? 이것이 바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가르쳐달라라는 의미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요? Can I use your Wi-Fi? 제가 와이파이 좀 써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Can I use your Wi-Fi? 한 번만 더. 시작! Can I use your Wi-Fi?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와이파이 좀 써도 될까요? 라는 요청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충전기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전기 좀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충전기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charge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an I use your charger?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쵸, 제가 충전기 좀 써도 돼요? 라는 질문이 되고요. 상대방의 것인지 모를 때는 제가 그거 충전기 좀 써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땐 your 대신에 the charger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응용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충전기 좀 써도 돼요? Can I use your charger?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Can I use your charger? 한 번만 더. 시작! Can I use your charger? 이라고 얘기를 해서 충전기 좀 써도 되는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쓰고 싶은 물건을 제가 좀 써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허락 구하는 방법 Can I use? 하고 나서 물건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Can I use the pen? Can I use the pen? Can I use your bathroom? Can I use your bathroom? Can I use your Wi-Fi? Can I use your Wi-Fi? Can I use your charger? Can I use your charger?
0: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 배웠어요. 제가 그 펜 좀 써도 돼요? 라는 표현. 그쵸, 바로 Can I use the pen? 혹은 그 펜 대신에 혹시 손님 펜 좀 써도 될까요? 선생님 펜 좀 써도 될까요? Can I use your pen?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너그럽게 아우 그거 쓰셔도 돼요? 라고 여러분이 이제 화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펜 쓰셔도 돼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될까요? 그쵸? 당신이 그 펜을 써도 됩니다. 라고 허락을 해줄 때는요. You can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ou can use the pe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펜 쓰셔도 돼요.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 You can 동사로 이렇게 화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그쵸? Can I 동사라고 허락을 구할 때 You can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하셔도 돼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펜 쓰셔도 돼요. 라는 표현으로 You can use the pen 이라는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You can use the pen. 한 번만 더. 시작! You can use the pen.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can I 동사로 이제 물어보는 거를 You can 동사로 답하는 연습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거 배웠네요. 제가 와이파이 좀 써도 돼요? 라는 거를 그쵸? Can I use your Wi-Fi?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와이파이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 연결하는 그 방법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방법은요, 되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라는 질문이 돼서요, how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ow can I use your Wi-Fi? 혹은 How can I use the Wi-Fi?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 와이파이를 어떻게 쓰면 돼요?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라는 방법을 물어볼 때 How can I 동사 혹은 How do I 동사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질문으로 How can I use the Wi-Fi? 라는 표현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can I use the Wi-Fi? 한 번만 더. 시작. How can I use the Wi-Fi? 그래서 How can I 동사로 제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라는 방법을 또 응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거 좀 써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Can I use 물건을 통해서 어떤 것 좀 써도 되나요? 라는 허락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everything's going well with you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의 이근철입니다. 바로 Try Again이죠. 오늘은 The Weekly Review. 예,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전체 일주일 배웠던 내용들을 쭉 한번, 그렇죠? 예, trace back. 예, 한번 쭉 그 흔적들도 찾아보고요. 동시에 이 기쁨이란 두 가지를 의미하겠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기쁨일까요? 반복의 기쁨. 하지만 또한, 예, quite reversely, 그죠? 예, 돌려보면은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지루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따라서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예, 지루함보다는요. 그렇죠. 좋은 곳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예, 그거는 지루하지 않잖아요. 같은 느낌으로 오늘 출발합니다. Okay, ready? Let's hit the road. 빰빰빠람빰빰, mission possible. 자, 실행 가능한 미션입니다. 월요일 거. 현재의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죠? 아, 제 아내를 만난 건 운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가볼까요?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How did you? 그렇죠? 그래서 How did you meet? 이렇게 나왔습니다. 배우자는 뭐였죠? Spouse. 예, 그래서 How did you meet your current spouse? 발음은 두 가지예요. Spouse 하셔도 되고요. Spouse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spouse는 아니에요. 예,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의 하는 것이 current고요. 여기 발음 뒤에 How did you가 How did you? How did you처럼 발음됩니다. 그래서 How did you meet your current spouse? 됐죠? 그랬더니 그렇게 만난 것은 못 만난 것은 ing 이거 많이 했었습니다. Meeting my wife, 그렇죠? 예, was fate. fate는 바꿀 수 없는 운명을 fate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인가 바꿀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도전적으로 뭔가 바꾸겠다 그걸 destin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운명으로 번역되지만.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느낌이 페이트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건 운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그렇게 점지되었다라는 느낌이겠죠. Meeting my wife was fate. 좋습니다. 화요일 거는요. 제니가 지난밤에 타야 할 기차를 놓쳤으면 틀림없어 빈도 높다고 했죠. 시험에나 아니면 구어체에서 말할 때에도요. 뭐뭐 했으면 틀림없다. 그래서 must have been이겠죠. Must have been. 그래서 제니 must have 그 다음에 뒤에 놓쳤으니까 이거는 been이 아니고 missed겠죠. Jenny must have missed her train. 그래서 Jenny must have missed her train 어젯밤이니까 last night. 발음도 last night 이렇게 안 들리고요. last night 이렇게 들립니다. 아시겠죠? Or 그렇지 않다면 she would be here. 여기에 있을 텐데 지금쯤이면 by now. 추정에 근거인 거죠. 뭐 할 텐데. Would be here by now. 이 표현도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결되면 or 하는 거 대신에 otherwise. O-T-H-E-R-W-I-S-E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Otherwise, she would be here by now.

자, 수요일 거는요, 내 손금 맞을 수 있는 사람 나한명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야, 네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나는 알고 있어. 서로, 예, 한 술씩 더 뜨고 있어요. 자, 누구를 알고 있다? I know someone. 그쵸? 예, 그 다음에, 읽어준다. 손금을 읽는다. 마음을 읽는다. 전부 다 readers입니다. I know someone who can read your palm. PALM이죠. 한쪽만 보면 palm이고, 양쪽 다 보면은 palms, 혹은 다른 사람 것까지 보면은 who can read your를 빼고요. Who can read palms. 그러면은 사람들 손금 볼수 있는 사람 나 아는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선 구체적이니까 your palm. 보통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뭐 믿거나 말거나. 예, 손금은. 뭐 자기 하기 나름이겠죠. 자, 일단 정말 나는 너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는데. I know someone who can read your mind. 이것도요, 구어체에서 너 어떻게 알았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어? 이럴 때도 Hey, you read my mind. 이 표현 많이 씁니다. 내 마음을 읽었다. 스펠링은 read, R-E-A-D. 현재나 read. 그렇죠. 과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Hey, you read my mind. 내 마음을 읽었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바로 목요일 건데요. 지금은 너랑 말싸움을 할 기분이 아니라고. 너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 뭐뭐할 기분이다? I'm in the mood. 이거잖아. 그러면 마음이 아니다? I'm not in the mood. 그래서 I'm not in the mood to argue with you right now. 지금은 너랑 그렇게 말싸움을 벌일 그럴 상황이 아니야. 진짜 싸우는 거면 fight with you가 되겠고요. 말싸움이니까 argue with you가 되겠고요. 그랬더니 야, 너 항상 그러더라. 예, 그래서 you always say that. You always say that. 발음은 always 아니면 always 다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요. 금요일 거는요. 어떻게 그리도 자신의 잘못을 못볼 수가 있어? 그랬더니 사돈 낱말하고 앉았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도? 그러면 정말 궁금한 거죠. How could you be? 그렇죠? How could you be so blind? 안 보이는 거니까. To your own fault. 해서 발음도요. Could you be가 아니고 could you be처럼 들려요. Could you be? How could you be so blind? To your own fault. FAULT는 우리가 테니스 보시면은요. 테니스 할때 서브 그죠? 서비스를 딱 했는데 거기서 잘못 나가면 fault, double fault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예, 바로 그게 이 fault예요. 예, 그래서 fault입니다. 그런데 어쨌든요. 예, 포인트가 이때의 own fault. 스스로의 바로 예, 잘못이니까 false s가 있는 거고요. 그랬더니 누가 말을 하는지 한번 봐봐. 이게 정해진 표현이에요. 사돈 낱말하고 앉았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지적질하기 전에 본인의 예, 눈에 있는 예, 들보를 벌한 얘기죠. 티끌이 아니고요. 그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요일. 차를 맡겨서 세차했는데 또 비가 온거 있지. 예. 자, 그러면은 맡겨서 세차하다. 내가 직접 한게 아니고 그럴 때는 had라는 거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I had my car washed. 그렇죠? 차를 맡겨서 세차한 거고요. And it rained again. 너가 기우사야. 비를 오게 하는 사람이야. You are the rainmaker. 이렇게 이제 웃자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영리가 다 됐고요. 그러면 바로 오늘 어떤 내용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Coming up, today's quote. Alright, we're gonna talk about mistakes today.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원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보면 실수를 단한 번도 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의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실수를 하는 거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어? 이게 아니고 그 실수를 고칠 의도가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다. 자, 영어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It is not how we make, 그렇죠? Mistakes. 예. But 뭐예요? How we correct them that defines us. 소위 말하는 이게 강조구문이에요. It is that에. 그래서, It is that 하는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예, 바로, not But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래서 defines의 s가 있는 이유는 그 사이 걸 하나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규정 짓는 것은 it is not how we make mistakes. 이렇게 저렇게 실수하는 방법들이 아니고요. But how we correct them. 그렇죠? 어떻게 실수를 바로 잡는가이다. That defines us. 자, 그래서 실수를 그냥 멀리 피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고 나를 그렇죠? 깨우침을 더 줘서 성장시키는 그러한 일상생활의 일부.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네, 늘상 더 실수, 물론 남한테 해를 끼치는 실수는 하지만 안 되겠죠. 실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If you wanna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come, right? EBS.co.kr.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 Thanks a lot.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국민행동대리야.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야 못 듣고 그냥 집에서 콩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Beige 분영어. 신혜 김의 Go Girl, Let's Sing.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제이네 김.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rules가 어떻게 형성된다고 하는지 이야기 도입 부분부터 끝까지 길지 않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Listen carefully.
1: It is rules. Multiple small islands made of reed came one by one to form Uros. It's continued from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R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0: Well, did you get it? Good job. 여러 개의 섬인데요. 갈대로 만들어진 여러 개의 섬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이것이 우로를 형성합니다. 라는 의미로 캐치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리스팅 포인트 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팅 포인트, that is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여기에 정착한 사람들. Okay, 두 번째 리스팅 포인트 주세요. Born and raised here.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이런 의미죠.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의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리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It is continued from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It is continued from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2. R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R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0: 네, 잘 들어보셨죠? 자,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It is continued from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갈대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섬을 가리키죠? 이슨요? 이것은 스페인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신성한 그 호수,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로부터 쭉 이어집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3: R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0: 루벤의 부모는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이 갈대섬의 주인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속에 거의 80% 정도를 다 여기서 캐치하셨을 것 같은데요.

0: 이번에 들어볼 때는 자막을 보면서 놓친 부분 또 잘못 들은 부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It is Uros.
2: I like the brother.
1: Multiple small islands made of reed came one by one to form Uros. It's continued from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R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0: Well, are you ready to enjoy y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All right, let's go for it. 첫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제가 또박또박 발음했거든요. 자, 여기서 고르세요. 내용어, people settled down here. 네. 이 관계대명사 who 역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능어에 속합니다. The people settled down, 거의 who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포인트는 settled 하셔도 되지만 settled, settled, to 사운드 자체가 R 소리에 가깝게 들려주게 되고 settled의 d, down의 d, 겹자음이죠. 이런 경우 첫 번째 자음 소리 탈락. 그래서 발음하기 편하게 settle down here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구글이 쓰인 one,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구글이 쓰인 two,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그렇죠? 구글이 쓰인 three,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It is continued from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한 번 더. It is continued from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born and raised here. 자, 본, 본 아니고 R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born. R 소리 발음하실 때 혀가 어디에도 닿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접속사 and는 약하게 born and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발음하셔도 되고 raised. R 소리로 시작하는 소리 내실 때는 입모양을 우 하시면서 raised, raised. 혀가 어디에도 닿지 않게 조심. Alright, Google listening one, born and raised here. Good. Google listening two, born and raised here. 그렇죠. Google listening 3, born and raised here.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try. R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One more time. R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3: Go-go listening. 1. It is continued from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It is continued from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2. Re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Re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0: Ready to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Alright, let's get started. It is Uros. 이것은 우로스입니다. Binkan made of reed came Binkan to form your Uros.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multiple of small islands 라고 했으니까 이 작은 섬들은 작은 섬들인데 multiple 했어요. 다수의 여러 개의 작은 섬들이죠. 작은 섬들이 made a reed, 갈대로 만들어졌어요. 그것들이 came blank to form Uros. 두 번째 빈칸에 one by one. 자, 하나하나씩 갈대로 만들어진 여러 개의 작은 섬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이것이 to form, 형성하는 거죠. Uros를요. Alright? It is continued. 이런 이 갈대로 만들어진 섬들이요. It is continued. 계속 이어집니다. From the people. 자, 누구로부터?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who settled down here. 이곳에 정착

0: 익숙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곳은 어떤 곳? On the blank away from the Spanish army라고 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sacred lake, 신성한 호수에 네, 이곳, 신성한 호수인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신성한 호수는 away from the Spanish army, Spanish army에서 멀리 떨어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Re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루벤의 그 부모님들은요 are the owners, 주인이에요. 이 갈대섬에. 그런데 이분들은 이곳에서 born and blank, 빈칸에 raised, 네, 키우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네, 키워진 거죠. raised. 이곳에서 자라고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이번에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들어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1: It is Uros.
2: Uh-huh. I like it, brother.
1: Multiple small islands made of reed came one by one to form Uros. It's continued from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Re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0: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잘 캐치 하셨죠? www.ebs.co.kr 오셔서 반복, 학습, 무한 반복. 네,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and confusing words. Rotate versus spin. Rotate versus spin.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rotate 그리고 spin 둘 다 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rotate부터 시작할게요. 네, 회전하다.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R로 시작합니다. 네, R하고 L 소리는 확실하게 구별해 드려야 돼요. R 발음은 혀가 뒤로 당기는 느낌이고요. 절대로 혀가 천장을 닿지 않아요. 닿는 순간에 L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rotate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rotate. rotate. 이거는 하루 만에 고쳐지지 않아요. 많이 많이 연습을 하시고 듣고 연습하고 듣고 연습하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안 된다고 막 섭섭해 하지 마세요. Okay. rotate. Very good. 회전하다. 네, 뜻은 내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다라는 뜻입니다. Okay? So, rotate refers to something that is going around, but with like a center, there's always a center in which it is turning around. Okay? So, 그게 rotate라는 단어입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planets rotate around the sun. You need to rotate your shoulders. Rotate the wheel to the right. Rotate, 회전하다. Rotat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planets rotate around the sun. 네, 이 문장은 rotate하고 기억하면 너무 좋아요. 그쵸?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돌아. 그래서 중심이 어디 있어요? 네, 맞아요. 행성들이 태양, 태양이

중심이죠. 거기에서 이제 도는데 이제 그 해의 태양의 이제 회전을 하니까 the planets rotate around the sun. The planets rotate around the sun.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혹시 여기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골프에는 회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You need to 해야 한다.

회전하다, 뭐요? 당신의 어깨, your shoulders. You need to rotate your shoulders. 당신은 어깨를 돌려야만 해요. You need to rotate your shoulders.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네, 핸들은 자동차 안에 있는 핸들은 이거는 콩글리시고요. 영어로는 wheel or steering wheel라고 합니다. Rotate the wheel. wheel 아니에요. H는 묵음입니다. Rotate the wheel. 어느 쪽으로요? 오른쪽으로. To the right. Rotate the wheel to the right. Very good.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Rotate the wheel to the right. Rotate the wheel to the right. 다음은 spin입니다. 네, spin은 돌다이지만 빙빙 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I 발음입니다. 이거는 에, 에 이런 소리 나와야 돼요. spin, spin.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spin 이런 식으로 나눌 건데 영어로는 이름절로 spin, spin. Spin. Very good. Okay. Spin은 반복적으로 매우 빠르게 회전하거나 도는 거예요. Okay. 그래서 포인트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주로 매우 빠르게.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wheels were spinning. My head was spinning. The car spun out of control. Spin. 빙빙 돌다. Spin.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wheels were spinning. Okay? 여기서는 바퀴들, wheels라고 합니다. The wheels were spinning. 그래서 여기에 뉘앙스는 뭔가 되게 빨리 빙빙 도는 느낌이죠. The wheels were spinning. The wheels were spinning.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My head was spinning. 무슨 말일까요? 네, 이거는 머리가 진짜로 도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하죠. 이거보다는 머릿속에 너무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플 때 뭔가 진짜 빙빙 도는 느낌으로 영어로도 똑같아요. My head was spinning. Oh, my head was spinning. 내 머리가 빙빙 돌았어. My head was spinning. 해볼게요. My head was spinning.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car spun out of control. 그 차는 걷잡을 수 없이, 이거는 out of control입니다. 회전했어. 그래서 이거는 회전하는 건데 뭔가 정말 빠르게 반복적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과거 형태로 spun입니다. The car spun out of control.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The car spun out of control. The car spun out of control. 정리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단어는 rotate. 이거는 회전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뭔가 중심에서 계속 여기에서만 회전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rotate.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Spin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뭔가 중심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돌아도 되고요. 막 움직이면서 대신 핵심은 빙빙 돌고 주로 빨리 뭔가 회전할 때 sp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The planets rotate around the sun. The planets rotate around the sun. The planets rotate around the sun. The planets rotate around the sun. The planets rotate around the sun. The wheels were spinning. The wheels were spinning. The wheels were spinning.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주식과 주식 시장 전반에 관련된 단어들을 하나씩 정리해보고 내용을 영어로 영작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뭘좀 해볼까 하냐면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주식 거래를 예전에 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수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우리나라도.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동학개미니, 성악개미니 이런 이제 용어들이나 단어들이 생겼을 정도인데, 뭐 아시다시피 동학은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이제 그걸 빗대어서 이제 여러 그 개인 투자자들을 동학개미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성악개미는 약간 미국 주식 같은 데 투자하거나 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주로 부르는 그런 말로 정착을 한것 같고요. 자, 동학개미를 부르는 딱그 말은 없겠죠. 그렇지만 미국 증권가를 얘기를 하자면 거기서도 소액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을 부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거 몇 개를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갖고 이런 동학개미나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를 부르는 말을 대체해서 영어로 설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부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라는 말이 영어에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individual이라는 단어를 붙여주면 돼요. 투자자는 아시죠? invest가 투자하는 거고, investor 하면 투자자죠? 그 앞에다가 individual investors 그러면 개인 투자자를 말합니다. 물론 이제 복수 형태 붙여서 여러 명을 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복수형으로 연습할게요. individual investors. 한번 더. individual investors.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1: Individual investors. Individual investors.
0: 이게 가장 일반적인 단어고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소액 투자자.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기관 투자나 펀드에 비해서는 이제 당연히 소액이죠. 자, 비교를 해봤을 때. 뭐 개인 간의 차이는 좀 많이 나겠습니다만은. 소액 투자자를 또 뭐라고 부르느냐. 그 소매업 할때 쓰는 단어 있죠. retail이라는 단어 씁니다. retail investors. 이러면 딱 우리 느낌에 소액 투자자 느낌이 나요. 개인 투자자, 소액 투자자. 비슷한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retail investors. 이렇게 해서 retail. 읽어보세요. retail. 이게 소액이라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통업계에서는 이게 소매. retail stores 하면 소매점. 소매 상점을 말하죠. wholesale. 도매의 반대로 쓰이는데 이것은 투자 앞에 붙였을 때는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쓸때 쓰시고, 그 다음에 경제기사 같은 거 접하실 때 이해하시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1: retail investors. Retail investors.
0: 됐죠? 자, 그럼 이두 가지는 많이 쓰는데, 과연 이 동학개미 투자자처럼 뭔가 좀 별명이나 별칭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런 분들을 부르는 이런 말이 우리나라 말에도 있듯이 영어에도 있어요. 동학 이렇게 부르진 않지만, Robin Hood investors. 자, 이게 과연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미국의 게임스톱이라고 하는 주식의 공매도 사태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을 하면서 뭘 많이 이용했습니까? 로빈 후드라고 하는 주식 거래 앱을 많이 이용했는데 이게 소액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그 수수료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많이 쓰는 앱 이름인데 Robinhood Investors라고 해서 서양권에서 이제 딱 얘기를 하면 이게 소위 우리 느낌상 약간 동학 개미 투자자 이런 느낌이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Robinhood Investors 들어보세요.
1: Robinhood Investors. Robinhood Investors.
0: 주식시장의 소액 투자자 숫자가 증가세에 있다. 우리나라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로빈후드 인베스터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얘기를 할 때. 자, 그럼 소액 투자자는 그냥 뭐 아까 retail investors, 그거 단어 한번 써볼까요? 숫자가 증가를 꾸준하게 해왔다. 자, the number, 숫자 of retail investors in the stock market, 주식시장 안에 has been increasing,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증가세를 보여왔다. has been increasing. 자, has는 여기 number가 주어니까 has가 와야 됩니다. 들어볼게요.
1: The number of retail investors in the stock market has been increasing. The number of retail investors in the stock market has been increasing.
0: The number of retail investors in the stock market has been increasing. 좋네요.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고요. 단타는 뭡니까? 샀다 팔았다를 좀 짧은 기간에 하는 단타 거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장기 투자 하시는 분도 있죠? 주식 투자 목록 같은 거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그건 잠시 만나보고요. 공격적으로는요, 약간 aggressively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trade는 사고 파는 걸 말합니다. 거래를 말하죠. 그래서 요즘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식 거래를 한다. aggressively trade stocks. aggressively. 강세 여쭤줄게요. aggressively trade stocks. 주식 거래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다. One more time.
1: Aggressively trade stocks. aggressively trade stocks.
0: 됐죠? 공격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단타거리는 영어로 day trading이라고 합니다. 이 day가 뭘 의미해요? 예를 들어 장이 오픈할 때 아침에 샀다가 저녁 때 장 닫기 전에 판다든가 반대로 아침에 팔고 저녁 때 다시 살 수도 있고 이게 day trading. 그 하루 동안 뭔가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굉장히 짧은 기간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타, 즉 사고 파는 걸 계속 반복하는 행위를 그런 투자 기법을 day trading이라고 합니다. 읽어보세요.
1: Day trading. Day trading.
0: 장기 투자 방식은 아니죠. 네, 한 회사의 어떤 장기 성장 잠재성을 보고 5년, 10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단타 거래. 자, 주식 투자 목록을 아까 portfolio라고 하죠. 앞에 stock 붙여볼까요? portfolio. 자, 이거 포트폴리오라고 많이 하잖아요.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방송 많이 보시니까 주식 관련 방송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근데 뭐 영어권 방송에서도 portfolio, stock portfolio 그러면 주식 투자한 목록, 즉 그 리스트를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1: stock portfolio, stock portfolio.
0: 문제 내볼게요. 개인 투자자들은 공격적으로 주식 거래를 해오고 있다. 자, 최근에 이제 aggressively 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를 이렇게 줄을 잡을게요. Individual investors have been aggressively trading stocks. 해왔다. 현재 완료 진행. Have been aggressively trading stocks. 공격적으로 거래를 해왔다. 이런 느낌. 들어볼게요.
1: Individual investors have been aggressively trading stocks. Individual investors have been aggressively trading stocks.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반면 개인 투자자가 있으면 반대 기관 투자자가 있겠죠. 펀드라든가 투자은행이라든가 뭐 신탁 운용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자, 기관 투자자 영어로 institutional이라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 하는 김에 같이 좀 할게요, 이거요. 그죠? 개인 기관 투자자 항상 같이 나오니까 institutional investors. institutional investors 들어볼게요.
1: institutional investors. institutional investors.
0: 많지만 대표적으로 증권사, 투자은행, stock brokerages, 증권사를 뭐라고 그래요? stock brokerages, stock brokerages, 그렇죠? 그 다음에 investment banks, 이건 투자은행이죠. investment banks, 들어보세요.
1: stock brokerages, stock brokerages, investment banks, investment banks.
0: 그 다음에 다양한 펀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펀드, hedge funds, 가장 대표적으로 hedge funds, hedge의 또 용어의 뜻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너무 깊게는 주식으로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단 hedge funds 정도는 여러분 많이 들으시니까 들어보세요.
1: hedge fudges, hedge fudges.
0: 뭐의 예예요? institutional investors의 예가 되겠죠. 자, 문장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수익 면에서 좋은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그렇죠? 주식이 전 세계 주식시장이 약간 저점을 한 1년 전에 치고 그 이후로 굉장히 강한 반등세를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 세계 뭐 최고치를 경신한 주가 주식 시장도 많고요.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그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한 해를 뭐 수익이 잘 나고 있다.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been having a good year. Have a good year가 뭘까요? 주식에서 have a good year 한다는 얘기는 올해 수익이 괜찮다는 얘기죠. Have been having a good year. 뭐뭐 있어서 in terms of profits. In terms of profits. 이건 뭐뭐 있어서거든요. 이거는 수익이죠. 수익 면에서 올 한 해가 좀 괜찮다. 지난 1년이. 들어보세요.
1: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been having a good year in terms of profits.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been having a good year in terms of profits.
0: 네, 좋습니다. 정리하면 할게요. 개인 투자자, 영어로 institutional investors. One more time. Institutional investors. 들어볼게요.
1: Individual investors. Individual investors.
0: 자, 소액의 의미로 retail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Retail investors. 들어볼게요.
1: Retail investors. Retail investors.
0: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관 붙이면 institutional investors. 뭔데요?
1: Institutional investors. Institutional investors.
0: 좋습니다. 나름 정리가 됐네요. 자,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개인 투자자, 동학, 개미 이런 쪽에 초점을 좀 맞췄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외국 주식에 또 투자하는 그런 서학 개미들은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놓치셨거나 복습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 언제든지 하고 싶으시면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단톡방 찾으면 나오시는데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어디에서 그 특정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 문장으로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게 그 어디 가고 있는 중이세요? 이런 얘기들 할 때 쓸 수 있는 핵심 패턴이거든요. 오늘은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디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장소를 물어볼 때는요, Where are you ing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어디 가고 계시는 거예요? 라는 거. 여러분이 Where are you ing라는 패턴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특정 행동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here are you ing? 라는 패턴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일단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I am ing 라고 얘기를 해서 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특정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거. 그쵸, 바로 Are you ing?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행동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장소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뭘 넣어야 될까요? 그쵸, 바로 where 넣으셔요.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where are you ing?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거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그 특정 행동을 하고 있는 장소를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Where are you ing? 라고 얘기를 해서 그 특정 행동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지금 어디 가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는 그렇죠. Are you going?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라는 문장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are you going? 한 번만 더. 시작.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어디 가고 계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부터 한번 시작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거의 외워서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으로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디를 급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가는 거를요, rush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어디를 지금 급하게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ere are you rushing to?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지금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Where are

0: Are you going이랑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죠. 어,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Where are you going? 막 급하게 막 갈 때는 Where are you rushing to?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시는 거예요? 의미 차이 구분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rushing 혹은 running to 둘 다 사용을 해도 되니까 이번엔 running to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ere are you running to? 한 번만 더. 시작. Where are you running to? 어디를 지금 급하게 달려가고 계시는 건가요? Where are you running to? 라는 문장으로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장으로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Where are you? 너 어디야? 그런데 어디에서 오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렇죠? 어, 너 지금 어디서 오는 건데? 라고 물어보실 때는요. come이라는 동사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ere are you coming from?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디서부터 지금 오고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돼서 어, 너 지금 어디서 오는 건데? 라는 질문을 Where are you coming from?으로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here are you coming from? 한 번만 더. 시작. Where are you coming from?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어디에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지금 어디서 전화하는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화하는 거를 바로 call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 전화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ere are you calling from?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지금 어디서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Where are you calling from?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are you calling from? 한 번만 더. 시작. Where are you calling from? 어디서 지금 전화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디서 오고 있는 거냐는 coming from이고요. 지금 어디서 전화하는 겁니까? calling from이니까 요거 두 개 의미 차이도 구분 지어 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지금 어디에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where are you ing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running to? Where are you running to? Where are you coming from? Where are you coming from? Where are you calling from? Where are you calling from?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살짝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하거나 혹은 문장을 조금 더 길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쵸, 바로 Where are you going?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라는 그룹이 돼서 어,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Where are you going? 에서 그쵸, 여러분이 Where are we go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어를 바꿔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할 때는 그쵸? Where am I going?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을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Where are we going? 우리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ere are we going? 한 번만 더. 시작. Where are we going? 어?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 그래서 어디 가고 계시는 거냐? 우리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가고 있는 거지? 다양하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지금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시는 거예요? 급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쵸? 바로 Where are you running to?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당장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까 전에 봤는데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셨던 거예요? 라고 과거로도 여러분이 물어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비동사 are 대신에 과거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쵸, 바로 were가 됩니다. 그래서 where were you running to?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때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셨던 거예요?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 Where are you? Where were you running to?

그래서 where were you?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어디서 그 행동을 하셨던 거예요? 라는 질문을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때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하셨던 거예요? Where were you running to?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ere were you running to? 한 번만 더. 시작. Where were you running to? 라고 얘기를 해서 Where were you ing? 라는 표현도 같이 응용을 한번 해봤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하고 있는 중이세요? 라는 거에서 그 장소, 어디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 Where are you ing? 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네, 바로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이근철입니다. 다시 한번 하자는 의미에서 try again이고요. 누구든 매일매일 10분 동안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한 몇 년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때부터 영어 잘할 거야. 그러면 사실은 6개월 동안은 고통인 거잖아요. 1년 동안은 고통인 거고 그리고 영어를 잘하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매일 그냥 10분 동안 행복하세요. 그러면 영어는 정말로 하시고 싶은 만큼 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시면 그게 정답을 내가 막 기다리다가 그 정답 잡아봐야 사실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더 즐기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마 많은 힘이 되실 것 같아요. 출발합니다. 오늘도요. 미션이 있죠? 미션도 즐겁습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이거 그냥 지나가니까 이거 보고 빨리 답 나와라 이러시는 분들은 더 이상 안 계시죠. 제일 좋은 거는 저 내용을 보고 정말 내가 피곤해서 강연 중에 졸지도 몰라. 핵심 부분이 뭐예요? 뭐 할지도 몰라. 안 할 가능성도 있고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걸 확정 짓지 않는 거죠. 그렇게 확정을 짓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도 몰라. 이거에 어감을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그 어감은 영어로 might라고 합니다. 그래서 I might 다음에 동작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달랑 외우시는 분들은 가벼워 보이지만 짧아 보이지만 얘가 제일 위험한 방식이고요. 예를 통해서 한 서너 개만 기억하시면 실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시간 coming up, try it out. 스텝 1. 자, 어감은 뭐라고요? 내가 100% 할 거야. 이거 아니고요.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고 할지도 몰라. 우리말에 똑같은 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반인 거죠. 느낌은 내일 늦잠을 잘지도 몰라. 그런데 일찍 일어나도 할 말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might를 쓰시면 돼요. I might. 그렇죠? 늦잠을 자다는 sleep late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구어체에서 이 표현을 많이 써요. 이불 속에 계속 sleep 하고 in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정해졌어요. I might sleep in tomorrow. Sleep in 발음이 sleep in처럼 들려요. Sleep in 연결돼서. 그래서 I might sleep in tomorrow. 그녀가 늦을지도 몰라. 그러면 늦는 건 뭐예요? Late죠. Late. 그래서 she might be late. She might be late. 이거 be 반드시 쓰셔야 돼요. 얘가 없으면 무슨 뜻이 안 되잖아요. 말이요. 그녀는 할지도 몰라 늦은. 그러면 늦을지도 그렇게 뭐뭐 이다라는 부분이 없으니까 비동사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반대할지도 몰라. 예, 그거는 뭐예요? 반대하다. 그렇죠? Not agree. 그 might not agree 써도 되지만 한 단어가 있습니다. Disagree. 그래서 he might disagree 됐고요. 취소할지도 몰라. 쉽죠? Cancel. 근데 대상이 있으면 예, 누가요? 그들이. They might cancel it. 됐죠? They might cancel it.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M-I-G-H-T의 발음을 might 하고 을을 붙이시면 안 됩니다. 영어에는 을라는 소리가 없어요. 한국어의 을 소리는 되게 음가가 강하거든요. 영어에서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듯한 을하고는 음가가 달라요. 사운드 밸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might, sleep in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might 하고 끊어주셔야 돼요. might 하고 옆구리 치는 것처럼 might sleep in tomorrow. 자, 갑니다. 보고 읽지 마시고요. 네 가지 네 번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거는 졸려나. 내일 아침 늦잠 잘지도 몰라. Your turn. 네, I might sleep in tomorrow. 됐죠? 자, 두 번째는요. 바로 그 여자가 뭐 일찍은 출발했을 텐데 늦을지도 몰라. 자, 그러면은 Your turn. 네, she might be late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반대할지도 몰라. Your turn. 네, he might disagree. 근데 찬성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문장만 외우지 마시고요. 그들이 그걸 취소할지도 몰라. 네, 취소하다는 얘기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they might cancel it. 네, cancel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cancel 발음이 cancel 이렇게 안 들리고요. cancel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C-A-N-C-E-R 그거는요. cancer 그거는 er 발음을 하시면은 암이란 뜻이고요. cancel ill 발음을 하시면은 취소하단 뜻이에요. 자, 취소하단 cancel. 자, 암은 cancer. 구분되시죠? 자, 그러면 step 2. 정말 피곤해서 강의 중에 졸지도 몰라. 피곤하다는 뭐 알고 계시잖아요. I'm really tired. 그래서 그래서니까 so 내가 졸지도 몰라. I might sleep이죠. 근데 일부러 대놓고 자는 게 아니고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고개가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fall asleep 해서 얘가 asleep이 잠든 이란 뜻이에요. 잠든 상태로 떨어지다 해서 fall asleep이 잠깐 조는 거죠. 잠깐 졸지도 몰라. 언제요? During the talk. 강연도 여러분 lecture란 단어가 있지만 talk이란 단어가 제일 흔한 단어 중에 잘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정상회담이라고 할 때에도요. summit talks라고 해요. S-U-M-M-I-T 다음에 talk 하고 S 붙이시면 정상회담 여러 번 할 테니까 summit talks처럼요. 그래서 oh, I'm so tired. I might fall asleep during the talk.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이 막히지는 않는데 내가 늦을지도 몰라. 아니면 그녀가 늦을지도 몰라.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교통이 막히지 않는다. The traffic is not bad. The traffic is not heavy 쓰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늦을지도 몰라. But she might be late. 내가 늦으면 I might be late. 그녀가 늦으면 she might be late. 자, 가능성은 낮지만 그가 너에게 반대할지도 몰라. 가능성은 possibility예요. The possibility is low. high가 아니라 low죠. The possibility is low. 그가 너한테 반대할지도 몰라. He might disagree with you. 그래서 with you까지 붙이시면 정리가 됩니다.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딱 중요한 문장 하나만 갖고 어감 잡으러 갑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내가 너무 피곤해서 강의 중에 졸지도 몰라. 자, 했더니, 야, 그러면은 쉬어. 오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I'm so tired, I might fall asleep. 그쵸? During the talk. 했더니, 야, 그러면은 쉬라니까 take a rest instead of coming. 오는 대신에 그 다음에 그냥 쉬라고. 됐죠? 자, fall asleep 같은 단어는요. 다른 단어로 nod off라고 합니다. N-O-D에서요. 고개를 떨구는 듯한 느낌에서 나온 거죠. 자, 여러분, 이 프로그램 다시 보시고 싶으실 땐 you know where to go, right? ebse.co.kr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건강 잘 챙기세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and lov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그런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들을 떠올리다 보면요, 바로 이 사람 헬렌 켈러가 떠오르실 겁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병을 앓아서 시각과 청각을 잃게 되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과업을 성취해낸 사람으로서 유명한데요. 자, 이 헬렌 켈러가 우리에게 전하는 삶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문장 바로 이겁니다. Life is either a daring adventure or nothing at all. Life is either a daring adventure or nothing at all. 자, 과연 이 문장을 통해서 헬렌 켈러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함께 살펴볼게요. 이 문장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Either a daring adventure or nothing. 요 either에 대해서 집중해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우리가 이 either를 평소에 많이 쓰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또한이라는 의미로서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예문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James doesn't have a plan for tonight. And I don't either. 이라고 적혀져 있죠. 제임스는 doesn't have a plan. plan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거다. 우리나라 말로는 약속이 없는 겁니다. for tonight. 오늘 밤에, 오늘 밤을 위한 약속이니까 오늘 밤에 특별한 뭐 그런 계획, 약속 같은 게 없다라는 거죠. and, 그리고 I don't either. 나 또한 그렇다. 나 또한 약속이 없다. 란 뜻으로서 여기 either가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도 라고 말할 때 me too 라고 말하죠. 그때 사용되는 too, to와 같은 뜻이나 me too 할 때 그 to는 긍정문에서 사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either는 부정문에서 사용이 되는, 근데 둘 다 뜻은 또한으로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either로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쓰임 하나가 되겠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둘 중 어느 하나란 뜻으로도 이 either가 쓰일 수가 있어요. 이 예문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승무원께서 오셔서 우리나라 말로 이런 거죠. 뭐 커피나 주스 뭐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Would you like coffee or juice? 물어보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특별히 뭔가를 원할 수도 있어요. 뭐 커피 주세요, 주스 주세요 할 수도 있지만 뭐 아무거나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Either will do. 여기 사용된 이 either는요,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라는 뜻으로서, 자, will do, 여기 사용된 두가 상당히 재밌는데, do라는 동사 우리가 그냥 하다란 뜻으로만 알고 있죠. 하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시 활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ither will do라고 하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충분할 겁니다. 그러니까 둘중 하나, 뭐 아무거나 골라서 주셔도 다 괜찮아요. 아무거나 좋아요의 뜻이 된다는 걸또볼 수가 있어요. 여기 사용된 either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그런 either의 쓰임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요 either는 조금 그 모양이 다르게 생겼어요. Either A or B. 이렇게 접속사 or가 중간에 사용된다는 걸볼 수가 있다는 거죠. 뜻은요,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A 아니면 B, A 또는 B, 요런 의미로 활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쓰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게 역시나 예문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The lunch set comes with either a soup or a salad. 런치 세트 그 메뉴가 comes with 무엇과 함께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런치 세트에서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근데 제공이 되는 거죠? Either a soup or a salad. 이둘 중에 하나만. 수프나 또는 샐러드가 함께 제공이 됩니다. 이럴 때 이렇게 either A or B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I'll go to either 부산 or 제주 island for my vacation. I'll go. 나는 갈 거라는 거죠. 어디에 가는 겁니까? 자, either A or B. 부산 아니면 제주도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부산 아니면 제주도. 여기에 for my vacation. 내 휴가로 내가 거기에 갈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either A or B. A 아니면 B. 해석이 될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활용해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장 뭐였죠? Life is either a daring adventure or nothing at all 이었죠. 자, 보이세요? Either A or B 활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life 삶이라는 것은요, is 이랍니다. 뭐랍니까? Either 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A daring adventure. 대담한 어떤 그런 모험이거나 or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삶이란 것은 굉장히 대담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로 at all은 nothing at all 함께 가는 겁니다. nothing도 아무것도 아닌데 at all이 그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정말 전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도의 뜻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는 거고 헬렌 켈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삶이란 거 도전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도의 뜻이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요 either A or B 활용해서 이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말 먼저 읽어보죠.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영 또는 조깅 중에 하나를 추천해요.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 이제 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I recommend. 근데 뭘 추천하는 겁니까? 수영 또는 조깅 중에 하나를 추천하는 거죠. 뭐뭐 중에 하나? 아, either 써주는 거잖아요. Either swimming or jogging. Either swimming or jogging. 뭘 위해서 근데 이걸 추천하는 거예요?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것을 이제 우리가 요렇게 for getting in shape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Get in shape이라는 것이 좋은 몸매를 유지하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체력 관리를 하다라는 의미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는 표현 되겠어요. 자,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recommend either swimming or jogging for getting in shape. 둘다 추천하는 게 아니라 swimming, 수영하는 거, 아니면 jogging, 조깅하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추천한다라는 거, 요 뉘앙스 잡아가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다음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저를 기다리셔도 되고, 나중에 오셔도 돼요. 내가 이제 막 어디를 가는데 누가 날 찾아서 왔대요. 그럼, 급해서 저기 가야 되는데, 여기 기다리셔도 되고, 제가 금방 올게요. 아니면 그냥 편할 때, 나중에 오셔도 되거든요. 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영어로 어떻게 문장을 말할 수 있을까? 자, 감정이입하면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당신은 기다려도 되고, 나중에 오셔도 돼요. 여기서 주어를 이제 먼저 you로 잡아가는 게 포인트예요.
You can. 당신은 할 수 있다.

거죠.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either가 먼저 나옵니다. You can either, 자, 기다려도 되고요. Wait for me here. You can either wait for me here. 여기까지가 이제 A 파트인 거예요. Wait for me here가 A 파트죠? Or 아니면 come back later. 나중에 오시면 됩니다. 자, 문장 완성됐어요. 같이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You can either wait for me here or come back later.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헬렌 켈러의 오늘의 메시지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네, 아까 전에 제가 you don't want to pull too hard 그랬어요. 근데 그걸 직역하면은 말이 조금 이상한데 you don't want to pull too hard. 너는 원하지 않아. 세게 잡아당기기를. 조금 이상하죠? You want to 아니면 you don't want to. 이 뜻은 직역하면 너는 원해. 또는 원하지 않아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그 뜻이 아니라 you want to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텐데 아니면은 you don't want to 이러면은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그렇지 않는 게 좋겠어라고 하는 추천 같은 그런 말입니다. 아까 그리고 제가 you want to gently add weight to the head just to help a little 이런데 you want to 그냥 살짝 도움만 주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라는 뜻을 가진 거죠. 그래서 대화문을 통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대화문 한번 보러 갈게요. Are you ready for tomorrow's interview? Of course, Mom. You want to make sure you're fully prepared. I told you I'm ready. Don't worry, I'll nail it. 네, 대화문 봤습니다. Are you ready for tomorrow's interview? 그랬어요. 너 준비됐니? 내일 인터뷰인데 준비됐어? 그랬더니, 당연하잖아. Of course, Mom. 당연하대요. You want to make sure you're fully prepared. 여기서 오늘의 표현 나왔죠? You want to make sure.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거야. You're fully prepared. 완전히 준비됐기를. 그런 뜻이죠? I told you I'm ready. 이미 내가 말했잖아요. I am ready. I told you I'm ready. 내가 준비됐다고 말했잖아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I'll nail it. Nail. 못질하다라는 뜻인데요. 직역하면 완전 잘할 거예요. 정말 초토화시킬 거예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Don't worry. I'll nail it.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대화 볼게요. Is he climbing into that really deep pool? Oh my gosh, I think he is. He doesn't want to do that. It's too dangerous. I don't think he is thinking straight right now. Somebody should help.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어요. 좀 위험한 상황이죠? Oh, is he climbing into that really deep pool right now? Is he really doing that?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설마 맞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Is he climbing into that really deep pool right now? 정말 깊은 저 수영장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 맞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Oh my gosh. 어머나. 그런 거 같아. I think he is. I think he is. 그런 거 같아. Oh, he doesn't want to do that. 여기서 오늘의 표현 또 나왔어요. He doesn't want to do that. 그는 거기를 들어가질

얻기 원하지 않아 이런 뜻이 아니었죠. 쟤 저러면 안될 텐데라는 의미였어요. He doesn't want to do that. 저러면 안 되지. It's too dangerous. 너무 위험해. I don't think he is thinking straight right now. Thinking straight. 제대로 제정신으로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I don't think he is thinking straight right now. 내 생각에는 쟤 지금 제정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Somebody should help. 누가 도와줘야 될것 같아. 누가 좀 끌어내야 될것 같아.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 대화문 다잘 봤고요. 여러 번 읽고 소리 내서 읽으셔야지 내거 되니까 자주자주 읽어주셔야 합니다. Yay! We got to stretch out our neck today. I promised you, right? Next time, we will start to do even more stretches. We're gonna stretch out our arms and our wrists that are very important. Okay? 네, 오늘 우리 목을 간단하게 풀어봤어요. TV 보실 때나 무료하실 때 자주자주 풀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벌써 목이 좀 길어지신 것 같은데요? 우리 영어 표현은 you want to 그리고 you don't want to 이렇게 배워봤어요. 넌 원해, 넌 원하지 않아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의미니까요. 자주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우리 만날 때까지 좋은 하루 보내세요. I'll see you next time, which is tomorrow, okay? I'll see you.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이번 주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는 바로
1: 트렌드입니다.
0: 네, 트렌드에 대해서, 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Mm-hmm.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Perfec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m a huge trend follower.
0: 네, follower 하는 것은 이제 follower라고 말하면 mm-hmm. 어떤 것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I'm a huge trend follower니까 저는 유행을 많이 따르는 편이에요 라는 뜻이고요. 이걸 오해하게 되면은 huge trend를 팔로우하는 사람이냐,
1: or a big person who follows the trends.
0: Nobody would think that. But huge trend가 팔로우의 대상인지 아니면 uh-huh. 트렌드가 팔로우의 대상인데 huge 큰 정도로 팔로우하는 건지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yep.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es. 유행을 따르는데 많이 따르는 거예요. Mm-hmm. Alright. Yeah. 자,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고요. 오늘 right. 이야기를 해 주실 분은 누구죠?
1: We have Jordan, who's from the USA.
0: 네, 그럼 조던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을 바로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Jordan 씨,
0: 나와주세요.
2: As much as I'd like to believe that I'm different and original, I'm a super huge trend follower. As much as I'd like to believe that I'm different and original, I'm a super huge trend follower. As much as I'd like to believe that I'm different and original, I'm a super huge trend follower.
0: 네, 그냥 huge가 아니고 super huge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Mm-hmm. 이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1: All right. So Jordan said, as much as I'd like to believe that I'm different and original, I'm a super huge trend follower.
0: 네, 여기 가장 앞에 나오는 as much as I would like to 이 부분은요. Mm-hmm. 뭐뭐 하고 싶은 만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mm-hmm. 뭐뭐 하고 싶은 만큼 이렇기도 하다라는 것은 이렇긴 하지만 또 이런 모습도 있다. Uh-huh. 네, although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여기서 쓰였습니다. Mm-hmm. As much as I would like to believe, 이렇게 믿고 싶긴 한데

0: 말해줄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as much as I would like to believe라고 하면 이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이 있고 그리고 실제 현실도 이만큼이 있어요.
1: Yeah. So you want to believe this, but you also have this.
0: 네. 그래서 so 저는 I am different 남들과 다르고 and original thinking 하다고 믿고 싶긴 한데 이 믿고 싶은 마음만큼 또 어떤 마음도 있는지가 뒤에 나올 건데요. 그 전에 original thinking 이야기 잠깐 해보죠.
1: Original thinking. So you don't follow trends. You come up with your own trends on your own.
0: 네. 그래서 원래 요약 문장에서는 그냥 original 하고 끝냈단 말이죠. 그것도 비슷한 의미로 쓸 수 있는데 original, like if you just say original, you're original with general, like everything in general. 근데 original thinking이니까 여기서는 좀 더 국한시켜가지고 생각을 독창적인 사고를 한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1: Yes.
0: 이런 형태의 이제 형용사가 있고 hyphen 붙인 다음에 동사 ing 형태가 영어에 꽤 많아요. 예를 들어 clear sounding 하면 소리가 잘 맑게 들리는 거죠.
1: Yeah, I hope that our audio is clear sounding.
0: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형태로 네.
1: It's hard to come up with on the fly, right?
0: 갑자기 지금 생각하기엔 힘들지만 이런 형용사 hyphen 동사 ing 형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쓰였습니다. Original thinking 한다고 믿고 싶지만 실제로는 또 어떤 게 사실이냐면
1: I'm actually a huge trend follower.
0: 저는 사실 그러니까 남과 다르고 독창적인 사고를 한다고 믿고 싶으나 I'm actually 사실은 a huge trend follower. 트렌드를 정말 많이 따르는 사람이에요.
1: And she says next, now I will say that I'm selective with the trends that I choose to follow.
0: Now, 물론 앞에서 이제 huge trend follower라고 하니까 그냥 이것저것 유행 있다고 하면 다 따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단서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I will say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That I am
1: selective. Selective.
0: 네, 선택적인 까다로운 selective when it comes to something. Selective with something. You can be selective about something too. With the trends that I choose to follow. 내가 따르기로 선택하는 그 유행들은 그래도 까다롭게 고르는 편이래요.
1: That's good,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I'll look at something and think about if it really interests me or if it just interests me because it's trending right now. But that's gotten more difficult with social media. I can see dozens of different trends, hundreds even, throughout the week.
1: And I'll look at something and think about if it really interests me or if it just interests me because it's trending right now.
0: 네, 그래서 selective 하기 때문에 and I will look at something, 어떤 것을 보고 and think about 이 뒤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대요. If라는 것은 만약이 아니고 여기서는 뭐뭐인지 아닌지잖아요. 그래서 if it really interests me, 그게 나에게 정말로 흥미로운 존재인지 아니면 or if it just interests me because 뒤에 나오는 이유 때문에 흥미가 느껴지는 건지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이유는 it's trending right now. 요즘 유행하기 때문에 흥미가 느껴지는 건지 생각을 해본대요. 이 문장 전체를 다른 단어를 써서 한번 paraphrase 해본다면 문장을 바꿔본다면 이런 거겠죠. Do I really want it? Or do I want it because everybody else has one?
1: 예,
0: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싶은 건지 진짜로 필요한 건지 이런 그 질문을 한다는 이야기죠.
1: Perfect. Great summary of that sentence. And next she says, But that's gotten more difficult with social media.
0: 앞에 나오는 문장이 이제 어떤 판단의 기준인데 그 기준 자체가 어려워졌어요. But that's gotten more difficult with social media. With social media라고 하면 보통 with는 함께란 뜻도 있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 with는 그게 아니고
1: because of
0: social media. Social media 때문에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1: Yeah,
0: 굳이 이제 with 다음에 social media 때문에라는 의미를 살려주기 위해서 다른 단어들을 붙이자면 with social media being so popular, with social media being everywhere, 그런 형태, 정황상의 어떤 with죠.
1: Yes.
0: 네,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social media 때문에 그게 더 어려워졌대요.
1: Right.
0: 그 이유는?
1: She says, I can see dozens of different trends, hundreds even, throughout the week.

0: 네, throughout the week, 일주일에 일주일을 쭉 살면서 뭘볼수 있냐면 I can see dozens of different trends. Dozen 원래 그냥 a dozen 하면 12개잖아요.
1: Yeah, it's 12.
0: 네, 그런데 tens라고 해도 되지만 dozens도
1: Dozens.
0: 그럼 tens보다 dozens가 더 많으냐? 또 그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1: Yeah,
0: 예,
1: they're the
0: 수십 개.
1: same. I mean, yeah. There's a lot.
0: 네, 수십 개의 different trends, 서로 다른 다양한 트렌드들, hundreds, 수백 개,
1: Wow.
0: even, 심지어 수백 개까지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1: Interesting.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something may not interest me the first or second time I see it, but after I see it over 25 times, it might get in my brain that I like it just because it's familiar. And I think that's caused me to follow a lot more trends than I would normally choose to.
1: And something may not interest me the first or second time I see it.
0: 그리고 어떤 것이 something may라는 것은 보통 허락을 나타낼 때도 쓸수 있죠. You may do this, you
1: May I
0: may not.
1: take your cards?
0: May I? 이렇게 No, you may not. 이럴 때 이제 허락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허락은 아니고 가능성을 말해요.
1: Yeah,
0: 그래서
1: so I may or may not go.
0: 그렇죠.
1: I
0: 그래서
1: don't know.
0: 네. 이 may가 가능성을 나타내는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maybe. 원래는 may하고 be가 두 단어였는데 합쳐져서 시간이 지나면서 합쳐져서 아마도라는 단어가 된 것처럼 maybe처럼 어쩌면 그래서 something may not interest me. 어떤 것이 이제 처음 봤을 때는 may not interest me. 나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The first or second time I see it. 내가 처음 봤을 땐 이게 뭐야? It's the second time you see it. I've seen it before, but what is it? You know, why is it popular?
1: I don't care about that.
0: 처음 한두 번 봤을 때는 흥미가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1: But after some time passes, she says. But after I see it over 25 times, it might get in my brain that I like it just because it's familiar.
0: So this is what social media does
1: This is
0: to
1: what
0: you.
1: they do.
0: Yeah.
1: They show you something over and over again until you
0: Exactly.
1: start to like it.
0: 그렇죠.
1: And then 10 years later, everyone says, "Why did we like that?"
0: Because everybody had one. 그래서 처음 한두 번과 대조되는 숫자로 25 times 사실 그냥 아무런 무작위의 숫자를 고른 거지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But after I see it over 25 times, 25번 넘게 그게 보이게 되면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는 다 보여요. It might get in my brain that I like it. 근데 그 이유는 just because it's
1: Familiar.
0: 네.
1: Familiar.
0: It might get in my brain that I like it 하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that I like it 그게 마음에 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1: Yeah, it just comes in. She didn't make any effort, but she saw it.
0: 어.
1: And her brain said, "You like it." Like,
0: 어, 그렇죠.
1: I like it.
0: 네.
1: I want to buy it.
0: 그렇죠. 갑자기 많이 봤더니 나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 마음에 들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just because it's familiar. 네, 익숙하기 때문에 친숙하기 때문이에요. 많이 본 얼굴도 익숙하니까 또
1: That's
0: 반가운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죠.
1: true.
0: 그리고
1: Lastly, she says, and I think that's caused me to follow a lot more trends than I would normally choose to.
0: 네, 여기서 핵심으로 봐야 될 부분이 두개 있는데요. And I think that's caused me라고 했습니다. That's는 줄임말인데 that has
1: Has.
0: caused me. 그것이 저를 이렇게 하게 만든 것 같아요. That has caused me to follow a lot more trends. 훨씬 더 많은 트렌드들을, 유행들을 따라가게 만든 것 같아요. Than I would normally choose to. Than I would normally. Than I would normally. 이네 단어가 이렇게 덩어리로 많이 쓰이죠.
1: Then I would normally, then I would normally do,
0: 네.
1: then I would normally eat, then I
0: 그렇죠.
1: would normally see.
0: 평소에는 이만큼만 사거나, 먹거나, 보거나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하게 됐을 때 그래서 I bought way more things than I would normally do or normally buy
1: Why?
0: at a supermarket. Just because they were having a sale.
1: Oh, or maybe you went in hungry.
0: That
1: 배고플
0: 때
1: always gets me.
0: 갔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트렌드를 그것 때문에, 소셜미디어 때문에 따라가게 된것 같다고 합니다.
1: All right, perfect. What a great explanation.
0: Thank you.
1: And since we normally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let's do it.
2: As much as I'd like to believe that I'm different and original thinking, I'm actually a huge trend follower. Now, I will say.

0: After I see it over 25 times, it might get in my brain that I like it just because it's familiar. And I think that's caused me to follow a lot more trends than I would normally choose to.
1: 네, 오늘의 알쏭달쏭 영어 표현 한마디 소개할게요. 유행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새로운 유행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라고 말하고 싶으면
2: That is, I have no interest in new trends.
1: 다시 한번
2: I have no interest in new trends.
1: 네, 이 표현을 이제 영어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New trends don't interest me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I'm not interested in new trends
2: new
1: 하는데
2: trends.
1: 그냥 I have no interest in
2: In,
1: something.
2: yeah.
1: 가장 단순하게 나는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다. I have no new interest in new trends. 다시
2: Yes.
1: 한번.
2: I have no interest in new trends.
1: Do you have interest in new trends?
2: I'm not interested at all in new trends.
1: 네. 마지막으로 이 형태로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2: I have no interest in new trends.
1: Okay.
2: Perfect.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네, 오늘은 소셜미디어 코너에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1: Let's take a look. So, I hate to admit it, but I'm a social networking trend follower. I'm a trend follower, not a trend predictor. That means I never get in or out at the exact bottom or top with investments. I'll jump in line right behind you if you're right. Until then, I just wait like a hawk.
0: 네, 다시 한번 볼게요.
1: All right. Mehmet says,
0: So I hate to admit it.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but I'm a social networking trend follower. 소셜 네트워킹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소셜 미디어죠.
1: 소셜 미디어.
0: 네, 새로 생긴 소셜 미디어가 또 거의 매주 나오는 것 같은데,
1: right.
0: 네, 계속 생겨요. 그래서 uh-huh. 그런 트렌드가 있으면 한번 여기도 가입해보고 저기도 가입해서 써보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란 이야기이고요.
1: Hey, sounds fun. Daniel says,
0: I'm a trend follower, not a trend predictor. 나는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predictor. 예측하는 사람은 yep. 아니다. That means I never get in or out. 들어가거나 빠지는 경우가 없대요. At the exact bottom or top with investments. Mm-hmm. 투자 이야기니까 지금 어떤 뭐 예를 들어 주식이든지 다른 mm-hmm. 투자든지 가장 가치가 올라갔을 때 가장 떨어졌을 때를 top or bottom이라고 bottom? 말하고 있어요.
1: Mm-hmm.
0: 그래서 가장 비쌀 때나 가장 쌀 때 나가거나 들어가거나 하는 거를 못한대요. 그 트렌드를 예측하지 못하니까 I'll jump in line, 줄을 설 겁니다. Right behind you, 바로 당신 뒤에 if you're right. 당신 말이 맞는 걸로 뭔가 결과가 나오면 Until then, I just wait like a hawk. Hawk는 매죠.
1: Yeah.
0: 매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먹잇감을
1: They're
0: 지금
1: waiting to...
0: 그렇죠.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를 예측까지는 못하니까
1: right.
0: 따라는 간다는 말입니다.
1: Okay? Right.
0: That's I think sort of playing safe, too.
1: Yeah, keeping it safe. Mm-hmm. Not bad. Good for you, Daniel. Well, perfect.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he 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Hello, my name is Paul,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 아저씨의 cooking class 환영합니다. Today, I've got a very special recipe for you. 오늘의 만든 레시피 바로 알록달록 savory galette. A colorful savory galette. Do you know what a galette is? 혹시 galette 아는 친구 있어요? 괜찮아요. Galette는 바로 파란스 전. It's a French pancake. It's wide and thin and it's savory. It's a colorful savory galette.

Here are today's ingredients. We have hotcake mix. We have milk. 2 eggs. We have ham, but this is chicken ham. Ham made from chicken. We have a little pepper, a little salt, a little canola oil, and 2 cherry tomatoes. 아, 맞다. 우리 방울 토마토 용에는 체리 토마토. 왜요? 왜냐면 체리처럼 작게 생겨요. That's what we need. We 먼저 oil, 계란 하나, 하고 우유, 볼에서 넣어요. First, we add the oil, 1 egg, and the milk. Then, we add the hotcake mix, and we whisk. Smells good. I think it's ready. 다 됐습니다. Next, we're going to slice the ham, but not too thick. We want it to fry quickly. And we're going to slice the cherry tomatoes. 네, 우리 먼저 햄 이렇게 잘라, 그리고 방울토마토도 잘라. 하지만 방울토마토 반만 잘라요. 햄 얇게 잘라요. So let's cut it like this. Be careful of your fingers. And then we cut it like this. 항상 손 조심해요. 안전하게 잘라 수 있어요. 한 번 더. 그리고 솔직히 원하는 모양은 잘라드려요. You can cut it into any shape you like. But today, I'm making slices like this. We're going to slice the cherry tomatoes. We don't need this. Let's take it off. 이 부분 필요 없습니다. Okay. And now, carefully cut them in half. 우리 조심하게 반 잘라요, 이렇게. 한 번 더 할 거예요. Let's cut in half. 반은 잘라요. Now, let's put them in the bowl. 뭘 안에 들어갈 거예요. Now it's time to cook. 이제 우리 요리 시작할 거예요. We add the ham. 이제 햄 넣는 거예요. 이 햄은 좀 특별한 햄이에요. 왜? Oh, because it's chicken ham.

돼지 햄 아니야. This ham is made from chicken. So, it's good for your health. 돼지 햄 대신 치킨 햄 쓰면서 또 맛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혹시 고기 안 먹는 친구 있을 때 ham 안 넣어도 돼요. 두부 넣어도 돼요. 아니면 다른 재료도 괜찮아요. If you don't eat ham, you can use something else. Our ham is done. So now it's time to put the ham in this bowl. Now comes the fun part. We are going to make our galette. 네, 이제부터 갈렛 만들어요. Let's put the batter in like this. Let's move it around. 우리 이렇게 그 아주 큰 동그라미 만들어야 돼요. So now we have to wait. 우리 조금만 기다려야 돼요. When you see the bubbles in the pancake, 그 갤렛 위에 버블들이 생겼을 때 거의 됐어요. It's almost done. 우리 갤렛은 통통통통 폴딩 할 수 있어요. Fold once. 이쪽도 fold twice. 세 번째 fold three times. 하나 더 네 번째 우리 네 번째 폴딩 했어요. 이제는 우리 달걀 들어갈 수 있어요. We crack the egg. We put the egg in here. 햄도 필요해요. 제 생각 이 정도 충분해요. We have egg and ham and a pinch of pepper. 후추도 필요해요. Have a pinch of pepper. 페퍼 조금만 and a pinch of salt. 이렇게 조금만. Good. And now we cover the galette. 죄송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얼만큼? 2분. Wow. 이거 보세요. Look at that. 알록달록 savory galette. We have a colorful savory galette. Now, we can put it on a plate. 이렇게 하나, 둘, 셋, 홀! And we need some color. 알록달록 때문에 우리 colorful한 토마토 필요해요. We need colorful red tomatoes. 1, 2, 3, and 4. 이제 홀 아저씨의 알록달록 세이브리 갈렛 완성됐어요.

Now it's time to try it. 이제 맛보는 시간이요. 오, 아주 좋습니다. 그 달콤한 핫믹스도 있고 세이버리 계란 토마토 맛도 다 있어요. 요리 같이 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우리 알록달록 세이버리 갈렛도 아주 맛있었어요. Thank you for making a colorful savory galette with me. 혹시 다음엔 또 맛있는 거 만들어 주실까? I hope to see you very soon. Goodbye.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1: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규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어 실력 그리고 재미를 스텝업 시켜보도록 할까요? 바로 출발해봅니다. 짜잔! 오늘 우리가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Brave Princess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이 유니콘이 지난 책은 유니콘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공주님이 주인공일까요? 유니콘이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같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봐도 봐도 헷갈리는 Another, Others, The Others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쉽게 차근차근 접근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음원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을 한번 펼쳐서 읽어볼까요?
1: The Unicorn and the Brave Princess, written by Claire Phillip, illustrated by Megan Higgins. In a land far away, there lived a princess called Scarlet. She spent her days exploring and longing for adventure. The princess didn't want to skip and play with the other girls. She wanted to climb trees, swim in rivers, and find trolls instead. As Scarlet did her homework each day, she daydreamed about taming a dragon. And as she did her chores, she imagined climbing a tall tower to rescue a prince. Help! Scarlet's parents thought that she was a little too wild. All she wants to do is have adventures, said the queen.
2: I know, said the king. And she'd rather dress up like a knight than wear a dress.
0: The Unicorn and the Brave Princess.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바로 보도록 할까요? In a land, 땅에서. 어떤 땅이냐면 far away, 저기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런 땅에서 there lived, 살았습니다. 뭐가 살았냐면, 누가 살았냐면 a princess, 공주가 살았습니다. Called Scarlet. 뭐라고 불리는요? Scarlet이라고 불리는 공주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아주 멀리 떨어진 그 땅에서요. She spent her days. 그녀는 보냈습니다. 무엇을 보냈냐면 her days. 그녀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보냈냐면 exploring and longing for adventure. exploring이라고 하면은 탐험하다. and longing. long이라고 하면 긴. 긴 것을 하는 이런 의미 아니고요. long이라고 하면은 간절히 바라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간절히 바라냐면 for adventure, 모험을 간절히 바라고 탐험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즉 이 공주님의 성향을 이 문장으로 알 수가 있죠. 아, 공주가 있었는데 이 공주는 뭔가 탐구하고 탐험하는 것 그리고 모험을 떠나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걸 이걸 간절히 바라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넘어가 볼까요? The princess didn't want to skip and play with the other girls. The princess, 그 공주는 didn't want to skip and play with. skip이라는 것은 축축축.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죠? 제 손에 줄은 없지만 줄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skip이라는 것은 줄넘기를 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혹은 깡총깡총 뛰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줄넘기를 하고 싶지 않았고요. 줄넘기를 하면서 놀고 싶지 않았어요. With the other girls, 누구들과 함께? 다른 친구들, 소녀들.

들과 함께 또 다른 모든 소녀들과 함께 줄넘기를 하면서 놀고 싶지 않았습니다. She wanted to climb trees. 그녀는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나무를 오르고 싶어 했고요. Swim in rivers. 강에서 수영을 하고 싶어 했고요. And find trolls instead. 그 대신에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find trolls. 트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설이나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등장인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주 못된 심술궂은 혹은 나름 귀여운 성격을 가진 그런 이렇게 약간 괴물처럼 생긴 그런 거인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아주 작은 난쟁이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형상을 할수 있는데요. 전설이나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트롤 같은 것들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확실히 모험을 좋아하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영어에서 아주 흔히 나옵니다. One은 하나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another, the other, 혹은 others, the others.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언제,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싹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another, others, the other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여기에 the가 있잖아요. 일단 the의 의미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라는 것은 아무거나가 아닌 특정한 것, 특정한 바로 그 것, 바로 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student라고 하면 한 명의 학생이죠. 그러나 the student라고 하면 아무 학생이 아니라 바로 그 범위를 제한해 준다는 거죠. 아무 학생이 아니라 특정한 그 학생. 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무언가를 가리킬 때 the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제한해 준다 혹은 특정한 무언가를 가리킬 때 the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무언가가 지금 저기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하나의 사물이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언가가 하나가 있으면 one이라고 칭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one, one. 그러니까 one이 그 동그란 게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원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근데 전체의 개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또 다른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other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게 아니라 the other. 왜 the other이라고 부를 수 있냐면 나머지 전부잖아요. 나머지 전부. 그냥 다른 하나가 아니라 나머지 전부 그 전체를 딱 특정해서 범위를 제한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전체 개수가 두 개니까. 나머지 하나가 남은 그 전체니까. 또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죠. 특정한 그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the other. s가 붙지 않은 이유는 나머지 남은 게 하나니까. the other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총 개수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의 것은 one이라고 칭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것, 또 다른 하나를 가리키고 싶어요. 그럴 때는 other를 붙일 수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 하나라는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an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a student라고 할수 있듯이 an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합치면 another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개수 무언가가 세 개가 있는데 처음에 하나는 one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 남은 두개 중에 또 다른 하나, 둘 중에 아무거나 그 중에 하나는 another 붙여서 another, 그래서 another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다른 선택지가 없이 나머지 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the other, 그 범위를 딱 제한해주고요. 바로 특정한 그 하나가 되겠죠.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 그래서 the other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그 다음은요. 총 개수가 6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처음에 하나는 one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5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그러면은 아무거나 하나이기 때문에 another 합쳐서 another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조금 달라요. 나머지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가 4개가 나머지. 이 4개 이외에는 무언가가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이네 개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아니면 아주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the others, 그냥 others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딱그네 개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the others, 특정한 네 개. 남은
네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the other. 그런데 네개니까 여기에 s까지 붙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the others가 될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총 개수 무언가가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처음에 3개는

0: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몇몇 개가 있다 할 때 some이라고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럼 some이라고 붙이고 나머지 여섯 개가 남아 있잖아요. 나머지 여섯 개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그 중에 일단 세 개를 먼저 예를 들어서 가르치고 싶어요. 세 개를 먼저 불러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the others, 남은 여섯 개 중에 세 개니까 나머지 전부가 아니라 여섯 개 중에 무작위로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the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특정한 세 개가 아니라 그 여섯 개 중에 아무거나 세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others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아홉 개 중에 세 개를 먼저 불러보았고 그 다음 세 개를 others라고 불러보았고 그러면 남은 나머지 세 개, 그 나머지 세 개, 이제 특정한 그 세 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the others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마지막입니다. 이제 어떤 사물의 개수가 6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2개를 가르치려면은 하나는 원이고 나머지는 sum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sum이라고 불러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4개는 무엇으로 부를 수가 있을까요? 어떤 아무 4개가 아니라 남은 4개밖에 없어요. 이 4개만 부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the others. 딱 범위가 제한되어 있죠. 그 4개로. 그래서 the others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제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Scarlett did her homework each day. Scarlett이 매일매일 그녀의 숙제를 했을 때 하는 동안 she daydreamed. 그녀는 daydream. day라는 것이 낮이라는 의미고요. 하루라는 의미도 있지만 낮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daydream이라고 하면 낮에 꿈꾸는 것이니까 공상에 잠기다.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나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상에 잠겼습니다. About 뭐에 대해서? Taming a dragon. Dragon이라고 하면 용이죠. 용을 뭐하는 것이다? Tame하는 것. 용을 길들이다. 길들이는 것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모험이나 아주 exciting한 뭔가 정적인 것보다는 아주 활발한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Scarlett이 어떤 친구인지 알아보았고요. 자, 그 다음 음원으로 일단 여기까지를 먼저 들어보고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In a land far away, there lived a princess called Scarlett. She spent her days exploring and longing for adventure. The princess didn't want to skip and play with the other girls. She wanted to climb trees, swim in rivers, and find trolls instead. As Scarlett did her homework each day, she daydreamed about taming a dragon.
0: 계속 보도록 할까요? And as she did her chores, she imagined climbing a tall tower to rescue a prince. 라고 되어 있네요. And, 그리고 나서, as she did her chores, 그녀가 무엇을 할 때요? 그녀의 chore이라는 단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유용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chore은 바로 자질구레한 일. 혹은 어떨 때는 집안일을 가리키고 하고요. 그래서 빨래를 하거나 쓰레기를 비운다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비우러 간다거나 빨래를 갠다거나 그런 것들이 chores가 되겠죠. 그래서 그녀의 자질구레한 일, 뭐 청소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 하는 동안 she imagined, 그녀는 상상했습니다. 무엇을 상상했냐면 climbing a tall tower. climb이라고 할 때 저 B는 무음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climbing이 아니라 climbing, B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주 높은 타워를 올라가는 것을 상상을 했고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to rescue a prince. 왕자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높은 타워를 올라가는 것을 상상했답니다. 아주 exciting합니다. Scarlett's parents thought, Scarlett의 부모님은 생각했습니다. Then,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she was a little too wild. 그녀는 조금 너무 wild라고 하면은 거친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좀 제멋대로 하는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모님이 생각하기에는 스칼렛이 좀 제멋대로 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차분하지 않고 너무 좀 거친 그런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All she wants to do is have adventures, said the queen, 그 왕비. 그렇죠. 왜냐하면 princess Scarlett이니까 바로 부모님은 왕과 왕비가 되겠죠. 그래서 왕비가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말하시기를 All she wants to do, 그녀가 오로지 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is have adventures, 모험을 떠나는 거야, 모험을 가지는 거야 라고 약간 불평에 섞인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I know, said the king. 왕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알고 있다고. And she'd rather dress up like a knight than wear a dress. 그리고 나도 알고 있다고라고 왕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녀는, 즉 스칼렛, 이 공주는 she'd rather, 그녀는 would

0: rather입니다. 차라리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would rather를 줄이면은 she'd rather이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차라리 뭔가를 하고 싶어 하더라. dress up, 옷을 입고 싶어 하더라. 차려 입고 싶어 하더라. like a knight. knight라고 하면 기사입니다. 이 갑옷을 입고 창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타는 그 기사. 기사처럼 옷을 입고 싶어 하더라. 뭐보다. then wear a dress. 드레스를 입기보다는 기사처럼 옷을 입고 싶어 하더라. 라고 하면서 왕이 약간 불평 섞인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공주는 어떤 모험을 떠나게 될까요? 왠지 모험을 떠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우리 음원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단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 And as she did her chores, she imagined climbing a tall tower to rescue a prince. Help! Scarlett's parents thought that she was a little too wild. All she wants to do is have adventures, said the queen.
2: I know, said the king, and she'd rather dress up like a knight than wear a dress.
0: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정리해 볼까요?
3: Long. Long. She spent her days exploring and longing for adventure. Tame. Tame. She daydreamed about taming a dragon. Chore. Chore. She did her chores. Rescue. Rescue. She imagined climbing a tall tower to rescue a prince. Would rather. Would rather. And she'd rather dress up like a knight than wear a dres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에서는 재밌는 것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휘 확장을 할 텐데요. 영어 단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또 다른 방법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들.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알고 있죠. Notebook, 공책이라는 의미고요. Rainbow는 무지개, Starfish는 혹시 아십니까? 불가사리, 그 다음에 Daydream은 공상에 잠기다 라는 표현인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훑으면서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들이 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사실 알고 보면은 하나하나, 단어 안에 있는 하나하나 단어의 의미를 조합을 해서 이런 단어가 탄생한 것입니다. Notebook은 Note, 메모죠. 메모를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메모를 어디 적어주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Notebook은 공책이 되는 것입니다. 메모를 적을 수 있는 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레인보우 같으면은 레인은 비죠. 보우는 우리가 이렇게 활 쏘는 거 있죠. 활이 둥그렇게 반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비가 온 후에 반원처럼 생기는 것. 그래서 뭐가 됩니까? 무지개가 되는 것입니다. 비 온 뒤에 생기는 반원처럼 생기는 것. 그게 무지개가 될 것이고요. Starfish라고 하면 star는 별이죠. 별인데 물고기예요. 별물고기니까 그게 뭐예요? 불가사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daydream이라고 하면은 day는 낮이죠. 낮에 dream, 꿈꾸는 것, 낮에 꿈꾸는 듯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공상에 잠기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었던 단어도 있을 수 있고요. 혹시 몰랐다면 아, 이렇게 해서 생겼구나. 이해를 바로 할 수가 있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복습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Mobile App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Up에 그 방송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은 1일 학습 자료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영영풀이, 문법 활용해서 쓰기, 그 다음에 말을 바꿔서 쓰는 이런 쓰기 연습할 수 있는 매일매일 한 20분 정도 투자를 하면은 복습할 수 있는 그런 학습지가 무료로 올라가 있으니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퀄리티를 아주 높여서 제작을 해두었거든요.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혈액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Step Up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펼쳐서 영어에 빠져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까요? 영어를 책을 통해서 많이 접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도 모르게 자신감도 올라가 있고 실력도 올라가 있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Brave Princess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우리 이 공주님이 좋아하는 모험을 좀 떠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인데요. 과연 공주는 모험을 떠날 수가 있을까요? 유니콘도 어서 좀 만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I wish 가정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이라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시제가 좀 이상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규칙대로 쓰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특이한 시제를 골라서 쓰는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쉽게 이해하는 그런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책에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음원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어보면 훨씬 더 쉽게 읽히겠죠? 음원 들으러 가볼까요?
1: Scarlett overheard their conversation and felt a little sad. Why am I different? She wondered. I'll have one more day of fun, said Scarlett. And then I'll be a proper princess. The next day she wore a dress, but she didn't really like it. Oh, you look so sweet, said the queen. Instead of going to play outside, the princess baked cupcakes. They tasted nice, but she was quite bored. I wish I was in the forest, Scarlett thought. Later that day, Scarlett went for a walk. Suddenly, she saw a flash of white, and there before her was a unicorn. Wow, said Scarlett. The unicorn was very beautiful. It sparkled in the sunshine.
0: The Unicorn and the Brave Princess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달려보도록 할까요? Scarlett overheard the conversation and felt a little sad. Scarlett, 딸이죠. 공주가 딸입니다. 그럼 부모님은 왕과 왕비가 되겠죠. Scarlett은 어땠냐면 overheard. overheard라는 거 오늘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제가 드릴 텐데요. overheard라는 것은 overhear에서 왔습니다. 그거의 과거형이죠. 바로 우연히 듣다라는 거예요. 살짝 말씀드리면 hear이 듣다라는 거죠.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over은 어딘가로 넘어서. 그래서 우연히 듣는 거예요.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데 우연히 소리가 어딘가로 넘어서 온 거예요. 제 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연히 듣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Scarlett은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바로 왕과 왕비, 즉 부모님의 대화가 되겠죠. 들었고 and felt a little sad. 그리고 약간 슬펐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거죠. Why am I different? 나는 왜 이렇게 다르지? 지금 이전 대화가 어땠나요? 아, 우리 공주는, 우리 딸은 뭔가 좀 드레스도 입지 않으려고 하고 기사처럼 옷을 입으려고 해. 약간 이런 대화를 나눴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걸 딸이 우연히 들어버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하면서 she wondered,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녀는 궁금해했습니다. 약간 기분도 안 좋고요. 그래서 wonder이라는 것은 궁금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I'll have one more of day of fun. I will have one more of day of fun, said Scarlett. And then I will be a proper princess. 나는 가질 거야. 무엇을 가지냐면 one more of day of fun.

재미의 하루 더를 가질 거야. 즉, 하루 더 재밌는 날을 가지고, said Scarlett. Scarlett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then I'll be a proper princess. 그리고 나서 나는 될 거야. 무엇이 되냐면, 바로 참된 공주가 될 거야. proper이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참된, 적절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참된 공주는 어떤 공주를 의미하냐면,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정말 샤방샤방, 그리고 드레스를 입고

0: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참된 공주가 될 거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과연 어떤 행동을 할까요? 뭔가 사고를 칠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한번 볼까요? The next day, 그 다음날, she wore a dress. 그녀는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But she didn't really like it. 그러나 그녀는 그걸 꽤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You look so sweet. 누가 했는 말일까요? 제가 이걸 가리고 지금 딱 말씀을 드려도 You look so sweet. 너는 뭐뭐처럼 보인다. Look은 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뭐해 보인다,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너는 너무 sweet, 귀여워 보인다. 누가 한 말일까요? 바로 본인이 한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왜요? 드레스 입는 것을 마음에 안 들어 하잖아요. 근데 귀여워 보인다 라고 말할 사람이 바로 부모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더 퀸, 왕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비는 엄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음원을 들어보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Scarlett overheard their conversation and felt a little sad. Why am I different? She wondered. I'll have one more day of fun, said Scarlett, and then I'll be a proper princess. The next day she wore a dress, but she didn't really like it. Oh, you look so sweet, said the queen.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Instead of going to play outside, 뭐 대신에, instead of는 뭐뭐 하는 대신에, going to play outside, 밖에서 노는 것 대신에, the princess baked cupcakes. 이제, 참된 공주가 된 것입니까? 이 공주는 baked, 구웠습니다. 무엇을 구웠냐면, cupcakes들을 구웠습니다. They tasted nice, but she was quite bored. 그러나, 그것들, 즉, 컵케이크들은 맛은 좋았습니다. 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she was quite bored. 그녀는 어땠냐면, 꽤나 지루했습니다. 아, 이런 컵케이크 굽는 거왜 이렇게 지루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quite이라는 것은 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꽤. 그래서 꽤나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I wish I was in the forest, Scarlett thought. 그래서 스칼렛, 그 공주님이 생각하는 거죠. I wish, 나는 그러면 좋겠다. 나는 바란다. I was in the forest. 나는 내가 숲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숲속에 있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스칼렛은 어디 있죠? 스칼렛은 컵케이크 굽는 그 성에 있겠죠. 이 공주가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집에 있겠죠. 그런데 지금 자신의 소망이나 바람, 지금 현재 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소망을 말을 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당장 숲에 안 있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여기가 숲이면 좋겠다. 나는 숲에 있고 싶다. 여기가 숲이라면 얼마나 좋겠어. 라는 소망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I wish를 써서 말하는 가정법, 가상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 가정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un reading grammar. 오늘은 I wish 가정법입니다. 아, 이 가정법이라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제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아주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wish라는 거. 일단 요거 제목부터 보죠. I wish. 나는, wish는 바란다, 소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바라거나 소망하는 그 내용이 나오겠죠. 자, 예를 들어서, I wish I were a bird. 저는 누구예요? 저는 어떤 생명체죠? 저는 새가 아니고요. 곰도 아니고요. 뱀도 아닙니다. 돌도 아니고요. 저는 사람입니다. 인간이라고 하죠.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기차를 타고 지금 EBS에 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럼 문득 생각하니까, 아, 나도 날아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제가 우연히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새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I wish I were a bird. 아, 내가 새면 좋겠다. 문득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I wish, 나는 바란다. I were a bird. 나는 내가 새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I wish. 그러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언제 바라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 지금 right now. 이 순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일, 혹은 지금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시제를 쓰죠. 혹은 현재 진행 시제를 쓰죠. 과거에 일어난 일은 과거 시제를 쓰죠. 밥을 먹었다, 커피를 구웠다. 이렇게 과거 시제를 쓰죠. 그런데 이건 좀 달라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와 날개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응차 응차 그러면 뒤에 날개가 생기면

아니면은 날개를 파는 집에 가서 아주 값비싼 날개를 붙이면은 날개가 생겨서 제가 날 수가 있나요? 새가 될 수가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단순히 저의 소망인 거예요. 가정의 가상의 상황이라는 거죠. 가정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의 상황,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그 포인트를 문법에 넣어두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I wish 나는 바란다. I am a bird가 아니라 I were a bird로 적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바로 현재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제를 일부러 예전 거를 써버리는 것이죠. 현재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면 현재 시제를 쓰면 되는데 이게 가정의 상황이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다 보니 해야 된다 보니 그래서 일부러 시제를 맞지 않게 적는 것. 그래서 이렇게 시제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I wish I were a bird는 실제 내용은 현재일지라도 어떻다? 과거 시제를 쓴다. 왜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상의 상황이다. 가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데요. 왜 과거라고 부르냐 하면 과거 시제를 썼으니까. 아주 간단하죠. 과거 시제를 썼으니까. 그런데 실제 의미는 현재, 지금의 의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I wish I was a bird. 자,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눈치채셨습니까? 원래 I는 were이랑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할 때는 I was, 뭔가 이다, 이었다라고 할 때는 I was라고 쓰죠. 근데 이것도 과거 문법에서는 어땠냐면 정통 문법에서는 이 가정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는 앞에 주어가 무엇이 오든지 간에 그냥 were를 쓰자. 그러면은 조금 더이 I와 맞지 않는 were를 쓸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 조금 더이 문법이 살짝 얼그러 이그러지기 때문에, 즉 현실과 좀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I was가 맞는데 I were를 쓰면은 아 이게 가정이라는 상황이 조금 더잘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were를 썼는데 이게 사람들이 아 were 좀 그런 것 같은데 was만 해도 충분하지 않는가? 현재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과거 시제를 썼으면 이게 시제가 안 맞게 썼으면 충분히 가상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were도 괜찮고요. 현대에 와서는 I was도 많이 쓴답니다. 둘다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 다음 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wish it were warmer today. 자, 이것도 이제 설명, 빠르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I wish 나는 바란다. It were warmer today.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이죠. 아, 오늘 조금만 더 따뜻하면 좋겠다. 아, 좀 추운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갑자기 날이 따뜻해질 순 없잖아요. 가상의 상황,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따뜻한 것을 나는 바란다라는 것이죠. 아, 오늘 좀더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시제는 과거를 썼습니다. 왜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어긋나게 일부러 시제를 적어두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I wish she understood me better.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아이에게 뭔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저의 말을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죠. I wish 나는 참 바란다. 그녀가 나를 조금 더잘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지금 여기 있는 제 앞에 있는 여자아이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더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그 가정, 가상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제를, 과거 시제를 빌려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를 말해야 될때 현재를 쓰지 않고 과거를 쓰고 있으니까, 아, 이게 뭔가가, 시제를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뭔가 가상의 상황이구나, 뭔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를 조금 더 우리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신호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I wish 가정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 이게 시제가 맞지 않는 이유를 우리 친구들이 쉽게 이해를 할수 있을 거예요. 넘어가 볼까요? Later that day, 그날 조금 더 뒤에, 그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Scarlett went for a walk. Scarlett은 산책을 갔습니다. Suddenly, 갑자기, she saw a flash of white. 그녀는 흰색 섬광, 흰색 빛을 보았습니다. And there before her, 그리고 그녀 앞에 was a unicorn. 무엇이 있었냐면, 유니콘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유니콘이 나오네요. Wow, said Scarlett. Scarlett이 말했습니다. 와우! 여기서 said는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외치는 정도가 되겠죠. 유니콘이 나타나고 와우라고 했으니까 스칼렛이 외쳤습니다. The unicorn was very beautiful. 그 유니콘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It sparkled in the sunshine. 그 유니콘은 sparkle이라고 하면 반짝반짝 반짝했습니다.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어디에서요? In the sunshine. 햇빛 아래에서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과연 이 둘은 어떤 일을 만들어 갈수 있을까요? 유니콘 나온 거 보니까 딱 스칼렛 스타일 아닙니까? 자, 다음 이야기 기다려지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단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0: of going to play outside, the princess baked cupcakes. They tasted nice, but she was quite bored.
1: I wish I was in the forest, Scarlet thought.
0: Later that day, Scarlet went for a walk. Suddenly, she saw a flash of white, and there before her was a unicorn.
1: Wow, said Scarlet.
0: The unicorn was very beautiful. It sparkled in the sunshine.
2: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단어,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3: Over here. Over here. Scarlet overheard their conversation and felt a little sad. Wonder. Wonder. Why am I different? She wondered. Proper. Proper. And then I'll be a proper princess. Look. Look. You look so sweet, said the queen. Sparkle. Sparkle. It sparkled in the sunshine.
2: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하는데요. 오늘은 overly 붙으면은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리고 이런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over이라는 것은 뭔가를 넘어서 혹은 위에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게 단어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overlook이라는 거 있고요. overcome, overhear이라는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실제로 look은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come은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hear은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overly 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붙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지까지 확인해 볼게요. overlook, 보긴 보는데 넘어서 보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뭔가를 좀 차근차근 자세히 봤는데 봐야 하는데 넘어서 대충 이렇게 이렇게 넘어서 보는 것이죠. 그게 overlook이 되었습니다. 그럼 overlook이라는 것은 바로 못 보고 넘어가다. 아, 뭔가 좀 자세히 앞에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봐야 되는데 뭔가 넘어서 대충 봐버리니까 못 보고 넘어가다. 혹은 간과하다라는 거 동일한 의미이죠. 대충대충 보고 무심코 그냥 뭔가를 지나치다. 이게 간과하다가 되겠죠. 그 다음은요. overcome. 이제 저에게 누군가가 저에게 오는 거예요. 오긴 오는데 뭔가를 넘어서 와야 돼요. 아이고 여기 너한테 가려니까 효린파파야 너한테 가려니까 이 앞에 장애물들이 왜 이렇게 많아 하나를 넘고 또 하나를 넘고 이렇게 뭔가를 넘어서 와야 돼요 장애물을 넘어서 왔으니까 뭐다? 극복하다 아 고생했다 극복했구나 다 되는 것이죠 제가 또 over here hear이라는 것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듣다라는 의미인데 over here 그냥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데 뭔가를 넘어서 자꾸 제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누가 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막 이게 넘어서 막 들리는 거예요. 아까 공주의 그 상황이었죠. 그래서 넘어서 막 들리는 거니까 우연히 듣는 거예요.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데 우연히 들리는 것이죠. 우연히 듣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간단하고 재밌죠. 자, 이렇게 단어가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이런 이해를 통해서 단어를 많이 접하면 어휘력이 빨리 올라간답니다. 꼭 기억하시고 복습 철저하게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 했습니다. 바이바이!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Up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 항상 제가 선택하는 책들이 재밌지 않으신가요?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빠져보는 시간 바로 출발할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Brave Princess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공주님이 모험을 좋아하는데 과연 모험을 떠날 수가 있을까요? 여기 있는 표지 그림상으로는 뭔가 떠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 떠나긴 떠나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많은 양을 나타내는 표현들에 대해서 정리를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헷갈렸다면 오늘 many, much,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거든요. 오늘 싹 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음원으로 오늘 읽어볼 것을 미리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볼까요?
1: Scarlet stroked the unicorn. I need your help, princess, it said. My friend, a prince, has been locked in a tower. A dragon is guarding the way. Will you help me rescue him? Scarlet smiled. I'd love to help. And she jumped on the unicorn's back. Quick as a flash, they set off into the forest. Scarlet laughed with joy as they whizzed past an angry-looking troll. Soon, they came across a sleeping dragon. There wasn't much room to pass. They could see the tower in the distance. If I move one of her eggs, whispered Scarlet, she'll leave the path to save it. Carefully, she moved one just out of the way, then whistled to wake the dragon. The dragon heard and rushed to collect her egg. Scarlet and the unicorn dashed behind her and ran to the tower.
0: The Unicorn and the Brave Princess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Scarlet stroked the unicorn. Scarlet, 이 공주였죠. 우리 이전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공주는 어떤 공주냐면 제멋대로 하는 모험을 좋아하고 탐험을 좋아하는 그런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즉 왕과 왕비가 되겠죠. 왜냐하면 공주의 엄마 아빠니까요. 그래서 왕과 왕비가 아 우리 공주는 너무 제멋대로야. 조금 와일드한 것 같아. 라고 약간 좀 거칠다. 이런 표현들도 이전 이야기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생각하죠. 오늘은 나 마음대로 하고 그 이후에는 좀 차분하게 이렇게 살아볼 거야. 라고 하려는 찰나에 유니콘을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Scarlet stroke the unicorn. 그래서 Scarlet이 이 공주님이 stroke는 이렇게 지금 제가 뭐하고 있죠? 제 앞에 유니콘이 보이시죠? 착한 사람 눈엔 다 보입니다. 자, 그래서 stroke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뭐를요? The unicorn. 유니콘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I need your help, princess, it said. 그런데 유니콘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요청하냐면 I need your help, princess. 공주님, 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스칼렛은 뭔가 이런 익사이팅한, 맞죠? 뭔가 이런 탐험할 것 같은 그런 것을 아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좀 왠지 신이 날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My friend, a prince has been locked in a tower. 제 친구인 왕자 한 명이 has been locked, 갇혔어요. lock이라고 하면은 잠그다, 가두어 넣다 라는 것인데 has been locked 해서 여기 보니까 BPP가 보이시죠? 그래서 잠겨졌다, 가두어졌다가 되겠죠. In a tower. 어떤 탑에 가두어졌대요. 한마디로 구해달라는 소리겠죠. A dragon is guarding the way. 그런데 용 한 마리가 is guarding the way. 그 길을 guard. guard라는 것은 못 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지키다, 막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근데 용 한 마리가 그 길을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간다 이 말이겠죠. Will you help me rescue him? 공주님, 당신이 저를 그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저를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과연 공주는 yes or no 무엇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0: Yes라고 하겠죠. Scarlet smile. 이렇게 웃으면서요. I love to help. 아, 물론이죠. 제가 도와줄게요. And she jumped on the unicorn's back. 그리고 나서 올라탔습니다. 어디에 올라탔냐면 유니콘의 등에다가 슝 올라탔습니다. Quick as a flash. 빛처럼 빠르게. Flash라는 것은 우리 빛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빛처럼 빠르게. They set off into the forest.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Set off라는 것은 출발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숲속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제 그 왕자님을 구하러 떠나겠죠. Scarlet left with joy. Scarlet은 웃었습니다. 이렇게 웃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웃었냐면 with joy. 기쁨. Joy라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에 겨워서 막 웃었습니다. 뭐 하면서요? As they wheezed past an angry looking troll. 뭐 하면서요? 그들이 wheeze라고 하면 슉 하고 지나가다, wing 하면서 지나가다,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겠죠. 잽싸게 지나가는 것이죠. 그들이 잽싸게 지나가면서 그들이라는 것은 유니콘과 바로 스칼렛 그 공주님이겠죠. 그래서 이 둘이 잽싸게 지나가면서 무엇을 지나간다요? 바로 an angry looking troll. 화난 모습을 한 troll. troll이라는 것은 아주 뭔가 좀 이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죠. 심술궂은 거인일 수도 있고 약간 귀여운 이런 난쟁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캐릭터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화난 모습의 트롤을 슉 하고 잽싸게 지나가면서 기쁨을 겨워서 막 웃었습니다. 아, 너무나 지금 기쁜 것이죠. 탐험을 좋아하는데 탐험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어떻게 그 왕자님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 만나볼까요?
1: Scarlet stroked the unicorn. I need your help, princess, it said. My friend, a prince, has been locked in a tower. A dragon is guarding the way. Will you help me rescue him? Scarlet smiled. I'd love to help. And she jumped on the unicorn's back. Quick as a flash, they set off into the forest. Scarlet laughed with joy as they whizzed past an angry-looking troll.
0: 계속 보도록 할까요? 아, 저도 궁금합니다. Soon, they came across a sleeping dragon. 곧 They came across. 그들은 그 유니콘과 스칼렛 공주님은 came across. 제가 일부러 뜻을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Come across라는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일단 come이라는 게 뭐예요? 오다죠. 오다. 어딘가에서부터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Across는 뭔가 교차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서 A라는 사람이 이쪽으로 오고 있고요. 저쪽에서 B라는 사람이 이쪽으로 저에게 오고 있어요. 그런데 come 둘 다 쭉 오는데 딱 교차하는 거죠? 아, 뭐죠? 마주치는 거죠. 만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나다, 마주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come across라는 것은 한 명이 이쪽으로 오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across 교차되는 지점에서 우연히 만나다. 그래서 우연히 만나다, 마주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주쳤습니다. 무엇을 마주쳤냐면 아까 전에 용 한 마리가 길을 지키고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용을 마주쳤습니다. 이제 용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There wasn't much room to pass. 근데 뭔가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냐면 much room, 많은 방이 없었습니다. 지나갈 많은 방이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지금 여기 방이 아니잖아요. 길에 용이 있는데 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much라는 것은 많은, 그런데 셀 수 없는 명사와 함께 쓰는 room이 좀 더 다른 의미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것은 방인데 여기서는 공간이 됩니다. 여유 공간. 그래서 지나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아, 이제 길을 너무 꽉 막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 스칼렛과 유니콘이 뭔가 방법을 생각해내야 되겠죠. They could see the tower in the distance. 그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었냐 하면은 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In the distance. Distance라는 것은 거리 혹은 먼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기 멀리서 타워, 그 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은 제가 여기 있는 much처럼 많다는 것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그 각 단어 다음에 어떤 명사들이 올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많은 양을 나타내는 표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다, 많은 어떤 게 있죠?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many가 되겠죠. many랑 much가 떠오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A lot of, 그런 것들이 있겠죠.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many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many는 어떤 물건 혹은 어떤 명사 앞에 쓸수 있을까요? 바로 many friends 혹은 아래에 있는 many cars 이렇게 되어 있죠. 즉, many라는 것은 many friends, friends에 보니까 s가 붙어 있죠. s가 붙어 있다는 것은 셀수 있다. 친구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friends, s가 붙어 있는 그런 명사들 중에서 많다는 걸 표현할 때는 many friends visited her house. 많은 친구들이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가 되겠죠. 두 번째, many cars. 차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 앞에 many가 붙어 있습니다. Many cars are parked outside. 많은 자동차들이 밖에 주차가 되어 있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many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듯이 바로 셀수 있는 명사. 그런데 여러 개일 때그 앞에 many를 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much. much는 셀수 없는 것. much time. 시간 셀수 있습니까? 시간 한 개, 두 개, 세 개. 셀수 없잖아요. 그래서 much time. 많은 시간이 has been wasted. waste는 낭비하다. 근데 낭비가 되어졌다. 많은 시간이 낭비가 되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는 there wasn't much room to pass. 아까 전에 우리 이야기에서 나왔던 그 문장입니다. 제가 다시 써두었죠. 자, 그래서 there wasn't much room. 여기서 room이라는 게 만약에 우리가 생활하는 그방 하나, 방두 개였다면 rooms를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rooms가 아니에요. 그러면 방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공간이 됩니다. 공간 한 개, 공간 두 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이 기준점이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가 요만큼이 하나의 공간인지, 이만큼이 하나의 공간인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갈 많은 공간이, 지나갈 많은 공간이 없다. 못 지나가겠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많은 표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a lot of. Lots of, plenty of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A lot of food was prepared for the party. Lots of people are attending the concert. Plenty of information 이렇게 쭉쭉쭉 되어 있습니다. 자, a lot of, lots of, plenty of의 공통점은 이세개 다음에는 셀수 있는 명사도 나오고 셀수 없는 명사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 lot of food. 음식은 셀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가 하나인지 셀 수가 없죠. 그래서 A lot of food was prepared for the party. 파티를 위해서 많은 음식이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Lots of people. 사람들은 셀 수가 있잖아요. 한 명, 두 명, 세명셀 수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are attending the concert. 콘서트에 참석하는 중이다. 참석하고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people은 셀수 있는 복수명사였습니다. 여러 개니까요. 여러 명이니까요. Plenty of information is available on the internet. 많은 정보, plenty of도 많은이라는 의미거든요. 정보 하나, 둘셀 수가 있을까요? 셀 수가 없죠. 그래서 information에 s가 붙어 있지 않고요. Plenty of information is available. 많은 정보가 is available. Available이라고 하면 이용 가능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이용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는 바로 뒤에 셀수 있는 명사도 올수 있고 셀수 없는 명사도 올수 있고 그다음 네 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several 하면 몇몇이 여럿 있는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Several books were stolen from the library. 여러 책들이 were stolen. 어떻게 되었다고요? 훔쳐졌다. 누가 훔쳐갔다는 거겠죠? From the library. 도서관으로부터 여러 책들이 도난당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several 같은 경우는 여러 개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뒤에 보니까 books라고 셀수 있는 명사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veral 다음에는 셀수 있는 명사만 올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그냥 무조건 a lot of 다음에는 셀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딱딱딱 외우기보다는 예문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빨리 익숙해진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고요. 계속 읽어볼까요? If I move one of her eggs, whispered Scarlet. She'll leave the path to save it. 한번 볼까요? If I move, 내가 move, 움직인다면, one of her eggs. 여기서 her이 누구냐면 바로 그 dragon, 용입니다. 용의 알 중에 하나를 내가 움직인다면, whispered Scarlet. Scarlet 공주님이 말씀하시죠. 아, 내가 저기 용 옆에 있는 저 알을 하나 움직이면, she'll leave the path. 아마 길을 떠날 거야. To save it. 그 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알이니까, 용이. 그 알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 그 길을 좀 비키지 않을까, 잠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Carefully, she moved one. 그래서 조심스럽게 스칼렛이 하나를 치웠습니다. Just out of the way. 그 길을 막고 있는, 그길 밖으로 살짝 치웠다는 거죠. Then whistled. 그리고 나서 whistled,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To wake the dragon. 그 용을 깨우기 위해서. 들렸습니까? 네. 휘파람 소리가 잘안 났죠? 아, 이렇게 휘파람 불었습니다. 용을 깨우기 위해서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The dragon heard. 아, 용이 들었습니다. 아, 내 알. 이렇게 되겠죠.
and rushed. 그리고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To collect

0: her egg. 그 스칼렛 공주님이 치운 그 알을 다시 collect는 모으다. 가지고 오기 위해서 잽싸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 길을 비켜줬잖아요. 그럼 이 순간에 바로 스칼렛 공주니까 유니콘이 빨리 지나가야 되겠죠. Scarlet and the unicorn dashed behind her and ran to the tower. Scarlet과 유니콘은 dash, dash라는 것은 딩동댕 바로 서둘러 갔습니다. Behind her.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용이라고 가정을 하면 용이 저기 내 알이라고 하면서 가는데 이 뒤로 이 뒤에 이제 길이 있었겠죠. 길을 막고 있었는데 용이 이렇게 내 알이라고 할때이 뒤를 샤샤샥 지나간다는 거겠죠. 스칼렛과 유니콘이요. 그래서 용 뒤로 샤샤샥 지나갔습니다. 서둘러서 갔습니다. And ran to the tower. 그리고 탑으로 뛰어갔습니다. 아, 흥미진진하죠? 다음 내용이 기다려집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복습하고 단어 정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Soon they came across a sleeping dragon. There wasn't much room to pass. They could see the tower in the distance. If I move one of her eggs, whispered Scarlet, she'll leave the path to save it. Carefully she moved one just out of the way, then whistled to wake the dragon. The dragon heard and rushed to collect her egg. Scarlet and the unicorn dashed behind her and ran to the tower.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의 단어,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서 복습해 볼까요?
2: Stroke. Stroke. Scarlet stroked the unicorn. Guard. Guard. A dragon is guarding the way. Will you help me rescue him? Set off. Set off. Quick as a flash, they set off into the forest. Distance. Distance. They could see the tower in the distance. Collect. Collect. The dragon heard and rushed to collect her egg.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자투리 시간 활용하기입니다. 사실 영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앉아서 뭔가를 외우고 의미를 파악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요. 사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복습을 하거나 영어를 좀더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자투리 시간이 있을 때 어떤 방식을 활용하면 참 좋을까요? 제가 오늘 제안드리는 방법은 바로 독서인데요. 그 독서를 할때 음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자투리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그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읽었다고 칩시다. 오늘 읽었어요.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박진감도 넘치고 뭔가 좀 재밌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되기도 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EBS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가시면은 지금 이 책에 대한 무엇이 있습니까? 음원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책을 보면서 다시 음원을 들어보는 것도 아주 좋지만 그것 말고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이동 중이다. 맞죠? 이동 중이다. 혹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다.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다. 그럴 때 음원만 듣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읽었던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게 되고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되고 소리로 다시 그 글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강의 내용도 다시 생각이 날 것이고요. 그래서 시간 있을 때 음원을 활용해서 들어보는 것, 영어를 들어보는 것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는 EBS E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